0: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장 발표의 내용이나 수위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보름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두 번째 시도가 오늘 이어집니다. 앞서 물줄기를 활용한 유도 작업에 실패하면서 이번에는 수로를 가로막는 대형 그물까지 투입됩니다. 강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상어 북항이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18일입니다. 북항이는 보름째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선박에서 물줄기를 쏴 바다 쪽으로 유도했지만 북항이가 물줄기를 피해 움직이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두 번째 구조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번엔 가로 50m, 세로 6.8m의 대형 그물이 투입됩니다. 수로를 가로질러 그물을 펼친 뒤 선박과 인력이 함께 끌며 바다 쪽으로 북항이를 서서히 몰아가는 방식입니다. 바닥 틈새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 아래엔 무거운 추를 달았고 뒤쪽에선 고압 워터펌프로 물보라를 일으켜 앞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선박 두 척과 인력 10명이 투입되는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 전문가들이 북항이의 움직임과 스트레스 반응을 살피며 작업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도심을 들썩이게 했던 북항이가 이번엔 무사히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0: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에서 세계 최강 우리 여자 대표팀이 일격을 당했습니다. 조금 전 끝난 양궁 리커브 여자단체전 결승에서 인도에 밀려 은메달을 땄습니다. 문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2: 인도네시아와의 4강전, 강채영, 오혜진, 이윤지가 호흡을 맞춘 여자양궁 대표팀은 세트스코어 6대0으로 완승을 거두며 가볍게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어 열린 인도와의 결승전에선 바람이 변수였습니다. 경기 내내 거센 바람이 분 가운데 2세트까지 세트스코어 2대2의 팽팽한 승부가 계속됐습니다. 3세트엔 인도가 앞서며 세트스코어 2점을 내줬습니다. 4세트엔 인도의 마지막 화살이 10점을 기록하며 두 팀이 동점을 잃어 세트스코어 3대5로 대한민국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양궁 리커브 여자 단체전 대회 8연속 금메달이 좌절된 가운데 우리 대표팀은 이어 펼쳐지는 혼성 단체전과 남자 단체전에서 다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어제 금메달 6개로 큰 성과를 낸 우리 선수단은 오늘도 많은 메달 소식이 기대됩니다. 페이커 이상혁이 있는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이 대만과의 결승전에서 지난 항저우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복싱에선 남자 60kg급 장동환과 80kg급 김민성이 나란히 결승에 출전해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을 노립니다. 유도에선 대표팀 간판 스타인 남자 100kg 초과급 김민종과 여자 78kg 초과급 이현지가 나섭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간선거 이후 이란을 전멸시킬 수 있다며 거듭 공개 위협했습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있었던 두 나라의 깜짝 회동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 측이 이란에 사실상 출국을 종용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뉴욕 우정화 특파원입니다.
3: 현지 시각 1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폭격 강도를 높일 것이냐는 물음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유엔 총회에서 이란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중동의 항모와 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에 부담이 크지만 이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히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이 제안한 7일 계획과 관련해 충분하지 않았다며 거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진행됐는데 이 무렵쯤 미국 측이 이란과의 협상 성과가 없자 이란을 사실상 내쫓았다고 미국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뉴욕 유엔 총회 현장에서 미국과 이란이 깜짝 회동했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자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 대표단에게 미국을 떠날 것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양측의 갈등은 또 다른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스라엘로 향하던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의 부기장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배후로 사실상 이란을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0: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우정합니다.
1: 간추린 뉴스는 김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오늘 오후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서 오 시장 측이 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가 비용 2,100만 원을 대신 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오 시장은 벌금 1,000만 원과 2,10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청 안보수사대가 경남 창원에 있는 진보단체 활동가 A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어제 오전 9시부터 밤 11시쯤까지 A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적단체 구성 혐의가 추가로 있다고 보고 3년 전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은행에 이어서 KB국민은행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 100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킹당한 시스템은 국민은행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입니다. 국민은행이 추정한 유출 시점은 지난달 30일입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지 후 해당 시스템을 바로 차단했다며 유출 범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도 같은 날인 지난달 30일 대출 모집인들이 활용하는 사이트가 해킹돼 2만 5천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건을 중요도에 따라 나눠서 대규모 사건에는 조사 인력을 집중하고 일반 경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조사 체계가 도입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건을 중요 일반 경미 사건으로 구분해 각각 12달, 6달, 석 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건,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은 주요 사건으로 분류해 선임 조사관 중심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합니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한미 간 15% 관세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은 온화한 가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서울 11도, 철원 5도, 춘천 7도 등으로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은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현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아서 활기가 넘치는 곳 하면 뭐 단연 농촌이겠죠. 그러나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농촌 봉사활동에 나선 분들을 제외하면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실제로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기준 농가 인구, 즉 농사를 짓는 이분들은 약 250만 명 정도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조사됐다고 하는군요. 네, 이렇게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부모의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승계농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뭐 그나마 귀농인들이 늘고는 있다지만 한 농가당 경지 면적은 196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축산농가는 20년 만에 반토막이 나서 전체 농가의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이분들과 경지 면적이 감소하면서 우리 농업의 미래와 또 식량 안보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기만 한데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퀴즈가 되겠습니다. 두 글자고요. 뭐 쉽게 말해서 농사 짓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입니다. 뭐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성 힌트 드리면 니은 비읍 또는 니은 미음, 뭐 뭐가 되든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답과 함께 이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여건이 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생각들, 평소 갖고 계셨던 생각들 나눠주시면 좋겠고, 또 이분들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이용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게시판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들 나눠주시고 모바일 커피 쿠폰도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라디오 전국 일주 KBS 콩앱과 또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일라디오 유튜브 계정 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항상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실 수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참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금요일 오후인데요.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교통정보센터로 먼저 갑니다. 공인혜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개천절 연휴를 앞두고 오후 들어 도로가 부쩍 분주해졌는데요. 특히 서울 시내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부근입니다. 공항 쪽이고요. 영동대교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쪽으로 길게 답답한 가운데 이 사이 현충원 동작대교 진입 앞두고 1차로에서 작업도 한창입니다. 운행에 어려움을 더하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선 조금 전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터널 안쪽으로 차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고요. 뒤로 홍제 램프 부근으로는 3차로에서 작업도 하고 있어서 이 구간 운행 크게 답답합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중부 내륙선 창원 쪽 낙동 분기점 1차로와 경부선 서울 쪽 천안 분기점 부근 1, 2차로가 모두 사고로 막혀 있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 후에인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한창입니다. 각각 뒤로 처리 여파 크게 봤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포로 송환 비공개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 측에 한미 간 15% 관세 합의를 존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내란법을 통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간선거 이후 이란을 전멸시킬 수 있다며 또다시 공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앞서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농사를 짓는 이분들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경지 면적도 196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고령화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힘든 것도 분명한 이유겠지만 이 기후변화 탓에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또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생산비 문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두 글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농사 짓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니은비읍 또는 니은미음 이렇게 조성 힌트까지 드렸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것과 관련된 생각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몇 분. 끝번호 4779번 쓰시는 분. 귀촌 귀농에서 농사를 지으면 혜택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0: 같아요. 저도 은퇴하면 귀촌하는 게 꿈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아, 귀농귀촌. 근데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철저히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야 하는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저희 시간에도 몇 번 이런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그 꿈을 잘 키워가시기 바라고요. 5699 번호 쓰시는 분은 지금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군위에서 정금영 올림 하셨습니다. 정금영 씨께서 이렇게 또 방송 듣다가 참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6563님. 이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쌀 한 톨도 야채 한 입도 허투루 버릴 수 없죠. 늘 알뜰하게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 쌀이 귀할 때 뭐 쌀 한 톨 이 남기면 굉장히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어르신들한테. 근데 요즘은 정말 뭐 남기는 게 미덕이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0581님 한 분 더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짓는데요. 팔로 즉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길이 잘 열려서 걱정 없이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자주 하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힘든 일은 애써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 가격이 점점 형편없어지는 거라고 하시네요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뭐 이 농산물들도 전부 글로벌화가 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도 떨어지고 참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팔로 개척. 이거 정말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요. 그 아버님께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0581님. 네. 자, 좋습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생각들 쭉 나눠보면 오늘 좋겠어요. 자, 이제 지역으로 갑니다. 먼저 포항으로 가보죠. 이혜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0: 네, 포항 지금 날씨 어떤가요?
1: 네, 현재 포항은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로 시작했고요. 현재 포항 기온 21도입니다. 기온은 점차 가을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점차 커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1: 네, 경주에 숨어있는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탐방하는 시간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주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2026 화랑 별빛 달빛 기행 프로그램인데요.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진행됩니다. 문화해설사에게 문화유산 속 숨어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더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인데요. 네. 먼저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한 설명은 손수엽 해설사에게 들어봤습니다.
2: 화랑 달빛 별빛 답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낮에 밝을 때 답사를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 답사는 좀 저녁에 역사 이렇게 산책도 하면서 좀 밤 정취도 같이 한번 느껴보자 하는 취지로 경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잘 기획을 해주셔서 그래서 청소년들이 또 가족들과 함께 참가하는 저녁 프로그램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지식을 좀 얻는 시간이라면 아무래도 밤에는 지혜를 얻는 시간 이 정도로 한번 비교해 볼만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요즘 접하는데 너무 지식 위주로 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밤에 좀 한가한 마음에 역사 유적을 통해서 또 자신도 한번 살펴보는 그야말로 온고지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밤 답사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더 참가자들께서도 더 좋아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함께이긴 한데 역시 그 청소년 수련관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청소년들의 어떤 대화, 청소년들의 생각, 느낌 이런 것을 좀 끌어내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해설할 때도 그래서 청소년의 좀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0: 예, 어쨌든 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특별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화랑 별빛 달빛 기행에서는 뭐 어떤 곳을 탐방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1: 네, 경주하면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이번 화랑별빛달빛 기행에서는 하반기에 모두 10번 진행됩니다. 이제 하반기 기행은 5번 정도 남아있는데요. 10주 동안 많은 곳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야경이 아름다운 월정교를 시작으로 첨성대까지 쭉 둘러보고요. 동궁과 월지, 경주 국립박물관, 또 여러 왕릉과 서원까지 경주를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0: 좋네요.
1: 많은 분이 아는 장소부터 잘 모르는 곳까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제가 다녀왔던 날은 경주 야경화면 떠오르는 월정교와 교촌, 계림, 첨성대 코스를 둘러봤습니다. 이어서 손수엽 해설사와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죠.
3: 서원이 계속 부상하는 그런 조선시대 역사가 생겼습니다. 이

0: 우리 경주에 유명한 서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옥산 서원 안강에 또 하나는 잘 모를 건데 서학 서원이라고. 그래서 서학 서원에 가면 김유신, 설총, 최치원 이 세 분을 모시거든. 그래서 나중에 꼭 서학 서원도 한번 안 가보신 분 가시고 그 왜 두 서원이 중요하냐면 조선 말에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한 600여 개가 넘던 서원을 다 없앴어. 이 서원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그런데 전국에 47개를 남겼거든. 47개를 남겼다는 말은 도시 한 5개 정도 중에 한 개만 남기는 거야. 그런데 우리 경주에는 그때 흥선대원군이 전국을 다 다녀봤다, 서원을. 그래서 이 서원은 정말 제대로 된 서원이라 해서 남겨놔야 되겠다 하고 남겨놓은 게 전국에 47개야. 그때는 남북 하나 쳐서다. 그때 경주에 두 개가 살아남았는데 그게 바로 옥산서원과 서학서원 두 개예요. 자, 다음에 한번 답사해 보십시오.
1: 예,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네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밤을 느낄 수 있는 그 풀벌레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2: 네.
1: 이 우리 청소년들이 어쨌든 지역의 문화유산을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역사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현장이라 더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럼 이 탐방 코스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 네, 문화해설사가 저녁에 방문하면 좋을 곳을 문화 탐방 코스로 직접 선정한다고 합니다. 보름이 다가올 쯤엔 달빛에 비치는 풍광이 아름다운 코스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국립경주박물관 야간 개장을 진행하는데요. 야간에 돌아보는 박물관이 좋아서 코스로 선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 네.
2: 또 테마를 정해 왕릉과 석탑 등으로 코스를 정하기도 하고요. 저도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 탐방을 하고 문화해설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았는데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많은 지식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를 또 한 번 느끼게 된 문화 탐방 시간이었습니다.
1: 네.
2: 저도 나중에 시간을 내 나머지 문화 탐방도 하나하나 방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참여한 부모님과 아이들 소감도 들어볼까요?
3: 소감이요? 이게 역사를 알수록 재밌는 게 많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 예전이랑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4: 기억에 남는 내용은 김아지의 원래 이름이 김아지라는 내용이 제 기억에 남았어요. 엄마가 이런 걸 신청해 주는 게 고맙고 재밌었어요.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라.
5: 원래는 다리 아파서 놀랬는데 설명 듣고 그러니까 재밌어가지고 더 듣고 싶어졌어요. 나무가 두고 구루가 합쳐져서 또 그 구루가 다른 종류라는 게 참 신기했어요.
6: 장소는 선생님이 말해준 8만산 넘는 나무? 원래는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와보고 싶어요.
7: 사실 낮에는 와봤는데 이제 밤에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제 분위기도 다르고 일단 문화유산을 이제 아이와 함께 같이 걸으니까 새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에서만 이렇게 이제 배울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인데 이제 현장에 와서 해설을 들으면서 이제 걸을 수 있는 게 아주 이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모두 모두 오세요.
1: 네, 어쨌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족이 함께 이 문화유산을 탐방할 수 있는 시간이라 더 유익했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오늘은 2026 화랑 별빛 달빛 기행 프로그램 소개해드렸는데요. 바쁜 일상 속 수요일 저녁 시간 가족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며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현장이었습니다. 경주를 방문하신다면 숨어있는 문화유산 탐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포항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예지 리포터였고요. 이어서 원주로 갑니다. 박다현 리포터.
8: 네, 안녕하세요. 원주입니다.
1: 네, 오늘 원주를 비롯한 전반적인 강원 날씨는 어떤가요?
8: 오늘 원주를 비롯한 강원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원주는 낮 기온이 22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요즘 보면은 이제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각 기업에서도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던데요. 원주에서는 그 사무실에서 나오는 폐지를 모아서 지역 주민들을 돕는 데 활용하고 있다죠?
8: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0: 한 자원 선순환 프로젝트입니다. 말 그대로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활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 돌봄에 사용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1월 두 기관이 ESG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심평원 직원들이 업무 중 발생하는 폐지를 직접 분리배출하면 명륜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맺은 업체가 이를 수거해서 판매하고요.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다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됩니다. 단순히 폐지를 잘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폐자원이 수익으로 바뀌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든 건데요.
1: 네.
0: 특히 공공기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작은 실천이 꾸준히 쌓인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 사업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부의 이상문 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서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 등 다양한 ESG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배출하는 폐자원을 의미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폐자원을 분리배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만들고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었고 지역사회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명륜복지관과 뜻을 모으게 됐습니다. 특히 폐지 재활용이라는 환경적 가치와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캔, 투명 페트병까지 기부 항목을 넓혔고 향후 심사평가원의 12개 지역본부 참여 및 혁신도시 내 6원 공공기관과도 협업하는 등 우리 기관과 명륜복지관만의 활동이 아니라 전국 단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협력 사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평소에 폐지를 잘 분리배출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군요. 그럼 지금까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폐지가 모였습니까?
0: 네, 그 양이 상당한데요. 지난해 1월 협약을 맺은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심평원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발생한 폐지를 직접 분리배출에 기부한 양은 약 160톤입니다.
1: 네.
0: 이 폐지를 재활용하면서 마련된 수익금은 약 800만 원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마련된 800만 원을 단순히 복지관에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에 다시 투입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 대표적인 곳이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온마을 쉼터입니다. 이 온마을 쉼터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쉬고 건강도 챙기고 또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인데요.
1: 네.
0: 심평원의 폐자원 재활용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쓰이기도 합니다. 폐지로 마련된 돈이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돌봄 자원으로 바뀌고 있는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이혜린 사회복지사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3: 복지관에서는 온마을 쉼터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을 위한 쉼터인데요. 무더위, 한파 쉼터를 기본으로 하고 매일 건강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스마트 경로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 중에서도 한켠에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은 마을 활동이나 개인 건강관리를 통해서 스탬프를 모아 돌봄 수첩이 기록하게 되고 그 스탬프를 모으면 친환경 생활용품을 온마을 마켓이란 공간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을 유지하려면 각종 관리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심평원과의 ESG 협업을 통해 심평원 임직원들이 더 많은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순환이 이곳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폐자원은 약 800만 원으로 환산되어 친환경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안마기를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간을 지켜주시는 시니어 일자리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활동비도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1: 네. 그 버려질 폐지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안마기나 또 친환경 생활용품으로 다시 돌아온 셈인데요.
0: 네.
1: 그럼 이 온마을 쉼터를 찾는 주민들도 많습니까?
0: 네, 올해 8월까지 온마을 쉼터를 찾은 주민은 약 7천 명에 달합니다.
1: 네.
0: 건강관리와 또 여가 활동은 물론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소통하는 동네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특히 폭염이나 한파 때는 냉난방비 부담 없이 쉬어갈 수 있는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온마을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4: 저는 이 쉼터가 생겨서 정말 활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0: 그러면 매일매일 쉼터가 가고 싶어서 가는데 가서 좋은 점이 저는 매일 혈압 체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안마기, 운동기기 이런 걸 다 활용하고요. 그리고 또 운동하는데 그거를 저는 몇 가지씩 해요. 하루에 오면은 그렇게 하고 가면은 다른 데 가서 운동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제 건강이 좋아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도장을 이렇게 두 개씩 찍어주시거든요. 그 도장 두 개 찍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심평원에서 지원해 주시는 이 사업이 좋은 게 환경에 좋은 그러한 제품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걸 모았다가 이거를 구입해서 쓰는데 너무 좋아요. 화장지 뭐 예를 들어서 간장 뭐 치약 여러 가지 등등 생활용품이 많아서 이걸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1: 네, 뭐 평소 무심코 버릴 수 있는 종이 한 장도 참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으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네요.
2: 네, 무엇보다 거창한 활동이 아니라 직장에서 폐지를 제대로 분리해 배출하는 일상적인 실천에서 시작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1: 네.
2: 한쪽에서는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자원으로 마련된 수익을 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곳에 다시 사용하는 건데요.
1: 네.
2: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 주민들의 쉼과 건강을 돕고 또 다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돌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누군가의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더 많은 기관과 지역에서 이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원주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0: 우리 음식을 맛깔스럽게 느껴보는 시간. 고향 따라 맛 따라.
1: 네, 고향 따라 맛 따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행 작가이자 음식 탐험가 이현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 아침은 좀 쌀쌀하더라고요.
2: 네.
1: 예. 근데 또 한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그런지 조금 빨리 걸으면 땀이 날 정도였어요.
2: 해가 아직 따가워요.
1: 네, 아주 일교차가 좀 큰데 이럴 때는 뭐 건강을 위해서라도 먹는 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2: 네.
1: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2: 요즘 같은 시기에 먹으면 참 좋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1: 아, 그래요? 보양식? 뭐
2: 네.
1: 이런 건가요?
2: 네.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이것은 단순한 약초 그 이상이었어요.
1: 약초?
2: 네. 네. 목숨을 구하는 신비로운 명약이자 일확천금의 행운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세계 건강시장, 건강식품시장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고 있고요. 세계 최고라는 명성을 얻어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경우 쇼핑 필수 품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1: 네.
2: 아시겠죠?
1: 네. 뭔지 알 것
2: 네.
1: 같아요.
2: 오늘은 뿌리 모양이 사람과 같아서 이름 붙여진 인삼을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사실 뭐 요맘때면 전국에 있는 리포터들이 또 이 인삼 축제 소식을 종종 전해주곤 하거든요.
2: 네.
1: 그러고 보니 정말 인삼철이 또 됐네요.
2: 네.
1: 근데 이 삼의 종류가 좀 있지 않습니까?
2: 맞아요.
1: 예.
2: 그 크게 이제 인삼과 산삼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1: 아, 크게는?
2: 네. 네. 근데 과거에는 그냥 인삼이라고 다 불렀었대요.
1: 네. 네.
2: 그러다가 이게 인간이 재배하면서 인삼과 산삼으로 나뉘었는데
1: 아하.
2: 일단 산삼은 산에서 나는 삼이라는 뜻으로 원래 그 고봉 준령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깊은 산 속에서 고고한 자태로 피어서 100년을 넘게 산다는 신령스러운 생물이에요.
1: 네.
2: 그래서 산삼은 예부터 이제 신선히 먹는 음식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이걸 먹으면 불로 장생을 한다고 해서 약간 생면 영장, 장수를 꿈꾸는 사람들 약간 탐욕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1: 네.
2: 이 산삼이 아래로 산 아래 내려와서 인간에 의해서 이제 밭에서 재배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인간이 재배한 삼을 인삼이라고 불렀는데요. 과거에 이제 재배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재배의 역사가 고려 시대부터라고는 하는데
1: 네.
2: 그 이전부터일 수도 있다고 해요.
1: 어허.
2: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산삼 자체도 인삼으로 불렸었고요.
1: 네.
2: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인간이 키운 건 인삼, 똑같은 같은 과의 같은 목인데 산에서 자라면 산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그렇군요.
2: 근데
1: 또 뭐 산삼, 인삼 이런 거 말고도 홍삼, 수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2: 맞아요.
1: 네.
2: 우리나라 그 임산 산업 인삼 산업법에 의하면요.
1: 네.
2: 이제 인삼류는 크게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 뭐 흑삼 등으로 나뉘어요.
1: 네.
2: 일단 밭에서 갓 나와서 그 상태로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를 수삼이라고 합니다.
1: 네.
2: 이 수산 같은 경우가 인삼의 그 원형을 가장 잘 유지되고 있고요. 보통 흙이 묻은 상태로 유통이 돼요. 이런 것들을 씻어서 왜 한식당 같은 데 가면 식전에 이렇게 한 뿌리씩 주시잖아요.
1: 네.
2: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수삼이고요.
1: 네.
2: 이 수삼의 수분을 날려서 하얗게 된 걸 백삼,
1: 백삼
2: 또는 건삼이라고 하는데
1: 네.
2: 주로 약재나 인삼차에 사용이 됩니다.
1: 네.
2: 그리고 태극삼은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건조한 것을 백삼이라고 하는데 백삼과 홍삼의 중간이라고 보면 돼요.
1: 예.
2: 그리고 홍삼은 많이 아시겠지만 증기로 말려낸 것을 홍삼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흑삼은 구중국포라고 해서 홍삼을 아홉 번 쪄서 말린 과정을 거친 걸 흑삼이라고 하는데
1: 네.
2: 많이 찌고 말릴수록 어멋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흑삼이 되고 한 번 증기로 말리면 붉어져서 홍삼이 되고 그다음에 그냥 말리면 이제 하얗게 되니까 백삼이 되고 그런
1: 참.
2: 방식과 형태에 따라서
1: 그렇군요.
2: 달랐습니다.
1: 인삼이 종류가 많아요. 어쨌든. 그런데
2: 네.
1: 그냥 생각에 어쨌든 그냥 먹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인삼을 굳이 뭐 말리거나 삶은 이유가 있나요?
2: 처음에 시작은 인삼을 그냥 과거에 이제 고려시대부터 고려 인삼이라고 해서 막 무역을 했잖아요.
1: 네.
2: 근데 그냥 인삼을 이렇게 유통을 하면 가다가 계절에 따라서 많이 상하기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부터 홍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1: 네.
2: 또 인삼을 말리는 과정에서 삼의 쓴맛이 빠지면서 단맛이 더 올라오고요.
1: 하하.
2: 또 찌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인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이 더 농축되기 때문에
1: 네.
2: 장기 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찌거나 말리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1: 네.
2: 이렇게 뭐 찌거나 말린 삼들은 습기를 피하면 상온에서는 2년, 뭐 진공포장을 하면 10년도 넘거니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네. 네. 아까 뭐 인삼에 이제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 뭐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산삼도 네. 좀 종류가 많죠.
2: 있습니다. 네. 산삼은 크게 생장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일단 천종산삼, 지종산삼, 인종산삼이 있어요.
1: 네.
2: 일단 천종산삼이 최고치인데요. 인위적인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발화해가지고 삼대를 자생한 산삼으로 일단 50년 이상 묵은 산삼을 천종산삼이라고 합니다.
1: 최소 50년.
2: 네, 진짜 네. 이거는 발견하면 로또 맞았다고들 한대요.
1: 네.
2: 지종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새나 동물이 먹고 배설한 곳에서 발화하여 생장한 산삼으로 새가 뱃속에 넣어 퍼뜨린 산삼이라고 해서 약간 조복삼이라고도 불리고요.
1: 약간 루아 커피 같은 느낌이네요.
2: 맞아요. 맞아요.
1: 네.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종산삼은 인간의 손을 거쳐서 생장한 산삼으로 산삼의 열매를 따다가 이제 산에다 임으로 뿌리거나 발화시켜서 이식한 산삼인데요.
1: 네.
2: 과거에 장례삼이라고 불리던 산삼이 네. 이거에 해당이 되는데
1: 장례삼.
2: 요즘은 이 장례산삼, 뭐 산양산삼 등으로 불리던 것을 산, 양, 산삼으로 통일해 불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네. 50년 이상 스스로 자란 천종산삼 가격이 가장 좀 비싸겠네요.
2: 네. 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거든요.
1: 네.
2: 한국전통신만위협회에 따르면 9월 7일에 지난 9월 7일에 50대 신만이 A씨가 경남 함양군의 오도제를 잇는 지리산 자락 해발미터 일대 그 800m 일대에서
1: 네.
2: 천종산삼 11뿌리를 채취했는데요.
1: 11뿌리?
2: 네.
1: 와.
2: 근데 이번에 발견된 산삼은요.
1: 네.
2: 그러니까 모삼, 어미산삼과 자삼, 아기산삼 등 5대를 이룬 가족군이었대요.
1: 네.
2: 특히 여기서 어머니 산삼인 모삼은 수령이 100년에 달하는 것으로 우와. 추정이 되며 가장 어린 자삼도 최소 20년 이상의 수령을 지녔다고 해요.
1: 네.
2: 그래서
1: 야, 이거 얼마일까요?
2: 이 11뿌리의 총 무게가 사실 76g밖에 안 되거든요.
1: 네, 100g도 안 돼요?
2: 네. 근데 감정가가
1: 예.
2: 1억 2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1: 와, 왜 복권의 네. 비견이 되는지 알 것 같아요.
2: 네.
1: 정말 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네요, 가격이.
2: 네. 예. 그만큼 귀하고 효능이 좋기 때문인데요.
1: 네.
2: 그래서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가 일본에서도 한국의 삼이 귀한 대접을 옛날부터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산삼은 일반 서민들이 약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잖아요.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 사이엔 이런 말이 있대요. 한국의 삼을 우려서 부모에게 마시게 하는 것을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을 한대요.
1: 네.
2: 또 우리나라에서 삼을 정말 사랑했던 왕이 있는데요. 그 영조대왕은 조선왕조 27명의 왕 중에 가장
1: 네.
2: 장수했잖아요.
1: 그런데
2: 영조는 스스로가 인삼의 정기를 얻어서 건강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한약과 인삼을 평생 복용했는데요.
1: 네.
2: 특히 죽기 전 10년 동안 복용한 인삼의 양이 100근 60kg였다고 해요.
1: 아까 그 11뿌리가 76g이라고 그랬는데
2: 네.
1: 와.
2: 100근 60kg. 그래서 인삼을 너무 많이 먹어 국가 재정

0: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다고도 합니다.
1: 그 정도였군요.
0: 네.
2: 근데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로부터 고려삼이라고 해서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우리 삼이 참 귀한 대접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그만큼 효과가 뛰어나긴 한 겁니까? 이것도 궁금해요.
0: 실제로 효과가 있는데요.
2: 네.
0: 그 삼은 3만 년 전부터 북이 뭐 30도, 40도 근처 북방구에서 자생을 했어요.
2: 네.
0: 그리고 이 인삼, 산삼은 한반도와 뭐 만주, 시베리아, 북미 대륙에서도 자라고 일본, 중국에서도 자랍니다.
2: 그 나라 땅에도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무엇보다 그 진세노사이드라고 해서 들어있는 성분의 함량 차이가 우리나라께 어마어마하게 좋은데요. 이건 우리나라의 토양과 기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은 기본적으로 그 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햇살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2: 네.
0: 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일조량과 적당한 수분을 포함한 토양이 반드시 갖춰줘야 되는데 이런 까다로운 생육 조건을 가장 잘 맞춘 곳이 우리나라라고 해요.
2: 네.
0: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중부지방의 산삼이 제일 좋다고 여겨지는데 정말 적당한 온도와 습도, 토양에 의해서 그 생약의 특성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2: 네.
0: 삼은 햇살이 너무 강하면 잎이 시들어버리고요.
2: 네.
0: 또 너무 건조하면 얘네가 이제 그 또 뿌리 자체가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습도와 온도와 땅과 나무들과의 어우러짐이 가장 잘 맞는 그 삼의 생육 조건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데 그 아까 조금 전에 중부지방 산삼이 제일 좋다고 하셨잖아요.
0: 네.
2: 그래서 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금산이에요. 저는.
0: 맞아요.
2: 근데 여기 산삼이 유독 유명한 이유가 좀 있겠네요. 그러면.
0: 네. 금산은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려 인삼의 종주지예요.
2: 네.
0: 기후와 토양, 일교차 등 인삼 재배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요.
2: 네.
0: 특히 이곳의 인삼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고 잔뿌리가 발달해서 사포닌이 함량이 가장 높은 고려 인삼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2: 네.
0: 특히나 이제 사포닌의 구성 비율이 다양하게 좋은데 이런 성분들은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해서 피로 해소,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증진, 혈액 순환, 뭐 기억력 개선, 항산화 작용, 암세포 증식 억제, 뭐 혈당 강화 등에도 우수하다고 검증이 됐는데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인삼에 대해 효능들이 많대요.
2: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인삼이랑 산삼이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사랑받는 이유는 정말 그 효과가 남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2: 예. 근데 이제 말씀을 쭉 나누다 보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언뜻 떠오르는데
0: 네.
2: 우리가 그 산삼 발견했을 때 왜 신받다 그러잖아요.
0: 네.
2: 근데 왜 삼받다 안 그러고 신받다 그러는 걸까요?
0: 인삼의 본래 명칭은 우리말로 하면 심이에요.
2: 아하.
0: 그걸 한자로 표기하면 삼이 되는 거거든요.
2: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신마니들이 산에서 보면 이제 우리말로 심받다를 외치는 거고요.
2: 네.
0: 또 심마니의 뜻도 보면 그 심은 삼을 그리고 매는 산을 마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심 매마니에서 심마니로 변화돼서 심마니가 됐습니다.
2: 그렇군요.
0: 네.
2: 뭐 그나저나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국 곳곳에서 저 인삼 축제가 지금 열린다고요?
0: 네, 10월 한 달 동안만 세 곳에서 열리는데요.
2: 네.
0: 먼저 금산군에서 오늘부터죠. 2일부터 11일까지 제44회 금산 인삼 세계 축제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또 11월 그 17일부터 18일까지는 경기도 파주에서 파주 개성 인삼 축제가 열리고
2: 네.
0: 내일인 3일부터 11일까지는 또 영주 풍기 인삼도 유명하잖아요.
2: 풍기 인삼 유명하죠.
0: 풍기 인삼공원 일대에서 기운 없으면 풍기로 와라는 슬로건을 앞세워서 풍기 인삼 축제도 열립니다.
2: 네, 가을 인삼 수확철을 맞아서 곳곳에서 또 인삼 축제가 열리는군요. 자, 고향 따라 맞따라 오늘은 귀한 대접을 받았던 받고 있는 우리의 산삼과 인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현주 음식탐험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자, 1부 또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됐어요. 1부 끝곡으로 변진섭의 숙녀에게 골라봤습니다. 이 곡 띄워드리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밝은 이미지의 봄에 비해 외로움이라는 손님이 가끔 찾아오는 가을에 정서적으로 조금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처럼 파란 하늘과 더욱 짙어지는 단풍잎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풍경들이 친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절의 매력 종합하면은 단연 으뜸이 가을 같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만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고요. 내일 개천절인데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가 오전부터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쾌청하겠습니다. 아침에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1도 등 5도에서 1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강원 산지 쪽이나 일부 내륙 산지 5에서 10도 사이가 되면서 내일 일부 경기 북동부 또 강원 경북 산지 등에는 서리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얼음이 오는 곳도 강원 산지 쪽에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농작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한 경향, 낮 기온 서울 22도 등 21에서 24도로 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일교차가 내일도 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그리고 모레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람은 점차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2.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사법 체계 대개편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시스템 안착과 경찰개혁에 힘을 쏟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향해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는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는 당연하고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을 거라며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9% 오르며 5달째 3% 안팎의 높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금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고향 갈 때마다 얼마 전 뭐 추석 연휴에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연로한 부모님과 이 농사 때문에 신랑이 버렸던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고 돈도 안 되기 때문에 그만 농사 접으라는 자녀에게 부모님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올해만 짓고 말란다. 아, 우리 먹을 것만 지을란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러시면서 계속 논과 밭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자식들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고 이런저런 실랑이를 벌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장된 얘기가 아닌 게요. 앞서 소개했던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농가 수익을 조사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농축산물 판매액이 1천만 원이 안 되는 농가가 무려 74%나 됐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 4분의 3은 영세농이란 얘기잖아요. 참 많은 생각이 들죠.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이분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거, 이거야말로 뭐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답, 농사 짓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을 뜻하는 이 두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가 문제였는데요. 정답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고 계세요.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 끝 순서 화재 현장 서울의 이런 곳에서는 가을의 그윽한 정취가 가득한 고궁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끝 순서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좀 보겠습니다. 1458 끝번호 쓰시는 분, 이분들 참으로 힘든 직업인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해서 유통마진 없애고 직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고요. 5083님은 말로는 농자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지만 60평생 농촌지역에 살면서 지켜보니 정말 힘든 일인데도 이분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정년퇴직이 코앞이라 자급자족하는 수준에서 농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 아닙니까? 농자 천하지대본. 농사가 천하의 가장 큰 근본,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자성어죠. 정말 이 말처럼 귀한 대접을 이분들이 받고 계신 건지 한번 좀 돌아보게 되네요. 4106님, 저희는 남편이 은퇴하고 주 3-4일 정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작물을 수확해도 근데 판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작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도 일부에서도 판로 걱정하시는 분 의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 보네요. 4927님 역시 뭐 이제 소규모 과수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매년 농약값, 비료값 올라가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힘들다고. 지원은 턱없이 적어서 국가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을 담아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여러 참 어려움들이 실질적으로 있나 봅니다. 이런 분도 계시네요. 7646님. 저도 5도 2촌 하면서, 그러니까 5일은 도시에 이틀은 농촌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600평 고추농사 짓는데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주임으로 받던 연봉도 안 돼요. 은퇴하면 농사지려 했는데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참 이 농사와 관련해서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걱정도 많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선결 요건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 또 전해 들어야겠네요. 시선 뉴스 심재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78년 동안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이제 오늘 공소청과 중수청,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죠. 뭐 이에 따라서 전국 곳곳의 형사사법기관이 새로운 체제 아래 일제히 첫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자, 저희가 뭐 지역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인 만큼 일단 각 지방의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부터 좀 전해주시죠.
2: 네, 오늘부터 기존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재편됐고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공소제기와 유지 등 기소 업무

0: 를 중심으로 맡게 됩니다.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이, 중대 범죄 수사는 새로 출범한 중수청이 맡게 되는데요. 이 지방 중수청이 모든 시도에 설치된 게 아니라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권역별 6개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 때문에 별도의 지방 중수청이 없는 지역에서는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네.
0: 대표적으로 강원은 서울 중수청 관할인데요. 영동이나 접경 지역 주민이 중대범죄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서울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할 수 있어 출장조사 확대나 강원 지역 상시수사 거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중수청이 직접 설치된 지역에서도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에는 대구중수청이 들어섰지만 출범 당일까지 일부 청사, 공사와 인력, 사무실 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장에서는 초기 수사가 지연될 경우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인력과 준비 부족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새 체제가 지역 현장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할지가 과제로 꼽힙니다.
1: 네, 이제 막 시작한 거니까요. 하여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소나무 재선충병이 이제 수도권에서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던데요. 서울과 경기에서도 감염모기 발견되면서 지금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매개충을 통해 소나무나 잣나무 등의 침투,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병인데요. 감염되면 1년 안에 고사하고 현재 마땅한 치료 방법도 없어 조기에 감염목을 발견하고 제거해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7월 강동구에 이어 최근 동작구에서도 감염목이 확인됐고 산림당국은 동작, 서초, 관악구 일부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1: 네.
0: 경기에서도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최근 구리식 교문동에서 잣나무 한 그루가 확진되면서 산림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오늘 긴급 방제대책회의를 열고 주변 지역의 추가 감염 여부와 방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산림당국은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이 3차 대발생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목이 2024년 약 90만 그루에서 올해 177만 그루를 넘어선 만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정밀 예찰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예, 정말 방역이 제대로 좀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조성된 국민성장펀드. 이게 이제 지역별로 지원 격차가 좀 큰 걸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도권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죠?
0: 네, 그렇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AI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사업인데요. 산업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첨단기금 승인액은 모두 8조 2,19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5조 2,950억 원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한 반면 강원은 800억 원, 단 한 건으로 1% 수준에 그쳤고 직접 간접 투자와 인프라 투자 승인 실적도 없었습니다.
1: 네. 네,
0: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지역별로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은 신청 자체도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방의 전체 자금의 40%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가 있는 만큼 비수도권의 유망 사업을 발굴하고 실제 투자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강원 고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두고 지금 자연환경과 경관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죠.
0: 네, 고성군 토성면 원안리 일대에서는 지금 지하 6층, 지상 최고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 동을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두 759세대 규모인데요. 이 사업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울산 바위 조망과 주변 자연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사업이 울산 바위 일대의 자연 환경과 경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울산 바위는 속초와 고성을 비롯한 설악권 주민들이 함께 누려온 자연 유산인 만큼 고성군에 국한하지 않고 설악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설악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사업 부지뿐 아니라 주요 조망지점과 주변 생태, 경관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0: 네, 시의회는 고성군과 사업 시행자 등의 사업 계획과 경관 영향 검토 결과를 충분히 공개하고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규모를 면밀히 검토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0: 있는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역 뉴스 브리핑 시선 뉴스 심재민 기자였습니다.

0: 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마지막 코너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하는 화제 현장 아 서울에 이런 곳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제가 예고도 해드렸는데 가을에 그윽한 정취가 가득한 고궁으로 안내해 주신다고요.
1: 네, 이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고궁의 밤이 유난히 생각나곤 하죠.
0: 멋지죠.
1: 네. 네, 달빛 머금은 궁궐 돌담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은요, 이 창경궁 문정전에서 열린 특별한 행사 현장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제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200여 년 전 조선 왕실의 특별한 효신과 또 밤의 정치가 가득한 창경궁 야연 현장입니다.
0: 뭐 이혜리 리포터 이렇게 스튜디오 들어오는 그 표정을 보니까 네. 아직도 그 여운이 네. 가시지 않은 것
1: 네.
0: 같아요.
1: 네, 아직도. 네.
0: 이번에 다녀오신 행사가 그 창경궁 야연인데 네.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1: 야연이라는 말 이게 한자 그대로 풀면요 밤에 여는 잔치를 그렇죠. 뜻합니다. 네. 또 이 행사가 창경궁 정전인 명정전 뒤편에 자리한 문정전 일원에서 펼쳐졌는데요. 네. 조선 19세기 순조 임금 시절 아들인 효명세자가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담아서 준비한 공중연향 그러니까 이 잔치를 오늘날 현대적인 가족 참여 프로그램으로 되살린 그런 축제입니다.
0: 네.
1: 이 축제가 2021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올해는 이제 가족의 달 5월에 상반기 행사를 진행했고 하반기 행사가 이제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4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0: 네.
1: 먼저 이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 차지은 주무관에게 들어보시죠.
2: 창경궁은 원래 세종이 상왕 태종을 위해 창건한 수강궁이 있던 자리인데 성종이 3명의 대비를 위해서 수강궁을 크게 확장하고 그 궁의 이름을 창경궁이라 하였습니다. 창경궁 야연이란 행사는 19세기 순조 때 효명세자가 국왕에 대한 효심을 담아 주관했던 궁중연향인 야연에서 착안하여 만들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궁궐 활용 프로그램은 대부분 신청자가 지인과 함께 참여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궁궐을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이 함께 궁궐을 찾고 부모님께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2021년부터 창경궁 야연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족 단위로 준비된 개별 공간에 머물며 부모님을 문무백관이나 정경부인으로 꾸며드리는 환복과 분장 체험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조선시대 왕이 베푸는 궁중연향의 주인공이 되어 실제 연향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귀한 자리에 모심으로써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조선시대 궁중연향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체험객들이 조선시대 문무백관을 또 체험해볼 수도 있는 거네요.
1: 네, 맞아요. 이 행사 주인공이 부모님인데 하루에 딱 30팀만 이 사전 예약을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국왕의 정식 초대를 받게 되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버지들은 조선시대 문무백관 관복을 입고 어머니들은 그 기품 있는 당의를 곱게 차려입은 후에 궁중 분장까지 받게 됩니다.
0: 그래요?
1: 네. 게다가 올해는 몰입감을 더 높이려고 참가한 그 아버지들을 실제로 영의정, 좌의정 같은 이런 관직까지도 받게 돼요.
0: 네.
1: 그래서 관복을 곱게 차려입고 이 부모님 표정을 봤는데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이 근원한 미소를 또 지으시더라고요.
0: 네.
1: 또 그 모습을 지켜본 자녀들은 또 옆에서 이렇게 휴대폰 카메라로 셔터를 누르면서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0: 이런 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외에도 체험객들이 조선 왕실의 그런 특별한 날에 즐겼던 궁중 전통 다과도 맛봤습니다.
0: 네.
1: 메뉴가요, 녹차 약식, 곶감 단지, 호두 정가 이런 네, 다양한 병가도 맛볼 수가 있었는데요.
0: 네.
1: 네, 그리고 현장에서는 효 체험이라고 해서 효잡이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으로 안내해드리겠고요.
0: 네.
1: 이어서 체험객들의 반응도 함께 하시죠.
3: 효잡이 하러 오십시오.
4: 자, 앞에 보시면 네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장부, 대나무봉, 엽전, 쌀가마니, 돌잡이 하듯이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쌀가마니를 고르셨습니다. 이 쌀가마니의 의미는 무엇이냐? 효심을 체력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을 숨이 막히도록 세게 안아주시죠.
5: 아이고, I love you.
6: 어떠셨어요?
7: 아주 좋죠. 이런 거 있다는 거 몰랐는데 어떻게 오늘은 좌회정이랍니다. 옛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입고 다 했는지 몰라요.

0: 모르겠어요. 진짜 특별하죠. 일생일대 어떻게 자해 정도 돼보고
1: 평소에 잘 못하는 경험이다 보니까 자주 보는 얼굴인데도 되게 새롭고 또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영상 편지도 같이 하니까 재밌고 그래요. 지금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옆에 있어달라고
2: 엄마 아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살아요.
3: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멀리만 느껴졌던 공중복식 그다음에 뭐 자세 체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오늘 무슨 뭐 횡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4: 가족들하고 좋은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옛 분들의 어떤 지혜,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옛 선조들의 깊은 마음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5: 평소에도 좀 이렇게 자주 엄마도 그렇고 많이 표현을 많이 해서 집안 분위기를 좀 더 화목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6: 이런 데 또 데리고 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요. 우리 딸 나리야 사랑해.
7: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나오시네요.
8: 네.
7: 그럼 본격적인 연회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8: 네, 그 저녁 7시부터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1시간 정도 열립니다.
7: 네.
8: 그래서 부모님들과 또 가족들이 그 문정전 앞마당에 자리를 잡고요. 왕실의 전통 연향을 관람하게 됩니다. 특히 그 참가자와 또 무대 위의 배역들이 실시간으로 호흡하는 그런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요.
7: 네.
8: 조선시대 궁중 연회에 저도 초대받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7: 그래요.
8: 네, 특히나 그 효명세자 하면 궁중 무용인 춘행전을 창제하기도 하고 또 예술적 감각과 지극한 효심으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7: 네.
8: 그래서 특별하게 그 당시의 공연을 또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7: 네.
8: 현장으로 가보시죠.
9: 주상 전환합시오. 전하
10: 성이 만대합니다.
9: 이 나라를 이끌어온 대신들과 그 부인들이 자리여 그들의 자식들까지 함께 모인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요 백성이 하늘이라 하였다.
11: 효명세자께서 아버님이신 순조 임금을 위해 만든 무산양과 어머님이신 순원왕후를 위해 지은 춘행전을 함께 엮은 작품이옵니다.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두 춤이 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예도물을 보실 텐데요.
12: 오늘 이 잔치에 오신 분들 가운데 한 자제가 부모님을 위한 글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자제를 모시어 직접 편지를 읽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13: 사랑하는 어머님께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지만 나이가 들수록 애정 표현은 점점 줄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추억은 앞으로의 행복 열차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합니다.
9: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도리는 다름 아닌 효라하였느니라. 부모의 손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 하나, 안부를 묻는 짧은 말 한마디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느니라. 부디 오늘 밤 가장 소중한 이에게 그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보길 바라노라.
7: 네. 아니 근데 하루에 30팀이면
8: 네.
7: 이 예약 경쟁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 사전 예약 놓친 분들은 그럼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냥
8: 그건...
7: 발길 돌려야 하나요?
8: 아닙니다. 사전 그 유료 체험권을 구매하지 못하더라도
7: 네.
8: 그 창경궁 야간 일반 관람 그 동선에서 이 야연의 풍경을 함께할 수 있고요.
7: 볼 수는 있군요.
8: 네. 그리고 선착순 60명에서 70명까지 무료로 좌석에 앉아서 공연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7: 네.
8: 현장에서 만난 관람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14: 저 음악이 너무 좋았고요. 이 야간에 좋은 날씨에 이렇게 라이트닝도 참 멋있는 것 같고 뒤에 또 궁궐의 저 문정전 배경의 색깔이나 소리나 이런 게 좋았고 효, 충이라는 게 뭔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충효가 뭐 가정에서 또 효가 또 충원 국가에서 그는 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한국의 전통적인 무용은 이 느림에서 어떤 편안함과 부드러움이 또 국악이라는 게 이렇게 와닿는 게 또 색다르네요.
4: 진짜 그 시대에 왕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궁궐에 와서 이렇게 지내는데 주제도 또 이렇게 효를 가지고 자제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또 임금님이 또 치하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러는 게 부모님 안 계시니까 자꾸 부모님

0: 님 생각이 나요. 고즈넉한 궁궐에서 이렇게 좋은 잔치를 저희도 같이 와서 보게 돼서 참 좋습니다. 궁궐이 오면 늘 비어 있는데 이렇게 궁궐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또 손님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좀 살아있는 느낌이 나서 예, 그게 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휑하니 비어있는 궁궐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 즐기고 이렇게 교류했다는 것, 이게 좋은 것 같아요.
1: 네, 이 창경궁 야연 행사는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창경궁 문정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네. 효명세자가 달빛 아래서 아버지 순조의 건강과 또 장수를 기원하면서 술잔을 올렸던 그 효심의 자리가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부모님의 노고를 기리고 또 가족의 정을 다시 엮어내는 그런 다리가 돼주고 있는데요. 네. 부모님 손 꼭 잡고 한번 창경궁으로 가을밤 산책 떠나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2: 딱 날씨도 좋고요. 네. 아주 좋은 정보 주셨어요. 오늘은 이색적인 행사가 열린 창경궁으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화제의 현장 서울의 이런 곳이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두 가지 다 되는 거였죠. 농부 또는 농민. 뭐 정답들은 잘 맞춰주셨고요. 4140님이 오늘이 특히 이제 노인의 날이라 이 고령층인 농민 여러분들 연세가 너무 많으신데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고 고령의 농민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문자도 주셨어요. 커피 쿠폰 하나 4140님께 끝으로 또 선물로 드립니다. 그 밖에 우리 농업을 걱정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빅마마의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죠. 기분 좋은 날 띄워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기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토니 모리슨의 퓰리처상 수상작 빌러비드입니다. 빌러비드는 속삭입니다. 그 어떤 죽은 사람도 그냥 영원히 죽어있지 않다고, 상처를 입히거나 상처를 입은 마음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고, 그 흔적을 제 기억, 리 메모리라는 이름으로 용감하게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유전될 것만 같았던 트라우마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리고 트라우마의 무시무시한 터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마치 천사는 반드시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 사랑스러운 소녀 덴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와 나, 우리들만의 작고 비좁은 공동체에서 해결되지 않는 트라우마라면 수십 명, 수백 명, 어쩌면 상처입은 기억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지 먹을 것이 필요하다거나 일거리가 필요하다는 호소를 뛰어넘어 우리의 상처가 우리들만의 상처로 끝나지 않도록, 제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는 세서의 시어머니 베이비 석스의 설교 장면입니다. 그녀는 숲속의 빈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설교를 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오직 사랑하라는 것, 그것도 남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살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외칩니다. 저 바깥에서 그들은 너희의 살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너희의 살을 멸시하고 채찍질하고 목매달고 불태운다고,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살을 사랑해야 한다고, 풀밭에서 맨발로 춤추는 발을 사랑하라고, 눈물 흘리고 웃는 이 살을 사랑하라고, 등을 사랑하라고, 어깨를, 손을, 얼굴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의 심장을 사랑하라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상이라고. 노예제가 흑인의 몸을 도구로, 상품으로, 짐승으로 환원해버린 세계에서 베이비 석스의 설교는 가장 근원적인 저항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라는 이 단순한 명령이 인간을 소유물로 만드는 제도에 대한 가장 깊은 거부가 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권리, 자기 살을 자기 것이라 부를 권리, 모리슨은 가장 평범한 신체의 부위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그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0: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개그맨에서 목회자가 되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표인봉 씨와 말씀 나눕니다. 한때는 돈과 성공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지만 어느 순간 삶의 허무함을 느꼈고 대지진이 있던 IT의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목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하기 위해 무대에 섰던 사람이 이제는 서울역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네고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인생 2막에서 표인봉 씨가 찾은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만나봅니다. 네, 잘 나가는 개그맨 또 최고의 공연 기획자에서 이제 목회자로 변신하셨어요. 표인봉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표인봉입니다.
0: 네,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1: 그러게요. 네. 그 이름 본명인데 표인봉. 네. 그런데 처음에 개그맨 됐을 때 선배님들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 본명이냐? 하면서 너네 동기들은 이렇게 이름들이 좀 본명 안 같은 애들이 많냐? 뭐 이러면서 표인봉, 천창걸, 신동엽 이러면서 저희 다 본명이에요. 뭐 이러면서
0: 살면서 동명이인 한 번도 못 만나봤죠.
1: 없죠. 예, 네. 없어요. 예.
0: 맞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틴틴파이브

0: 막 모으고 모아가지고서는 터트렸는데 4주 만에 국민적 스타가 됐다는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 네.
0: 야, 좀 뭐 전국의 무대를 다 다니지 않으셨어요?
1: 그랬죠. 네. 그 사실 선배님들한테는 좀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왜냐하면 신인들이 연기를 배워야지 쓸데없이 그렇게 잔재주를 갖고 승부를 건다고 저희 되게 많이 꾸지람도 많이 들었어요.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꽁트가 주류인 개그의 경향이었었는데 갑자기 뭐 로봇으로 엥치킥 하고 이 동굴에선 뭐 하면 죽는다? 뭐 한 명 죽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0: 총 쏘면 쓰러지구나.
1: 그런 이제 재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꽁트의 화법이 아닌 어떤 다른 각도의 문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그를 꾸미는 것이 선배님들도 되게 생경하셨나 봐요.
0: 그때는 90년대 얘기잖아요.
1: 네,
0: 90년대
1: 맞아요.
0: 후반 뭐 이때 그때는 아나운서들도 뭐 특집 프로 나가서 좀 까불면 방에 들어와서 혼나.
1: 꾸지람 맞죠? 한 번은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니네 길거리 지나가는데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알아본다고 뜬 거 아니야. 떴다면 뭐가 뜬 거냐면 이 여의도 건너편에 영등포 그 재래시장 가서 이 그 나물 팔려고 이렇게 펼쳐놓고 파는 그 할머니들이 니네를 알아봐야 그렇게 뜬 거야. 따라와. 그러더니 저희를 데리고 여기 이제 가까우니까 영등포 시장을 다섯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물 파는 그 할머니가 쭈르륵 있는 데가 있어요. 골목이 거기에 우리를 딱 세우시고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따듬주시다가 저희를 딱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선배님은 유명한 분이니까 얼굴을 아니까 개그맨 누구 코미디언 누구네 이 친구들 알아요? 딱 그러니까 저희를 딱 보시더니 근데 이제 저희들 어떻게 알겠어요 하는데 할머니가 저희를 딱 보더니 이 친구들 저거 아니요 응치킥 아니요
0: 아니야
1: 알아보시는 거예요.
0: 그 시장의 할머니가 틴트파이브를 알아봤다는 말을. 선배님이 갑자기 조용해지셨군요.
1: 조용해지시고 이제 저희를 이제 다시 개그맨실로 이제 데리고 가셔서 또 기함을 받았죠.
0: 근데 앨범도 엄청 많이 팔렸다고 들었어요. 앨범이.
1: 어쨌든 이제 저희가 해보려고 했던 거는 춤을 추면 쉽게 얘기해서 진짜 댄서처럼 추고 아카펠라를 하면 뭐 보이스드맨이나 킹즈 싱어즈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음악을 해도 진짜 트렌디하게 그 당시에 이제 뭐 노이즈, 잼, 투투 뭐 이런 팀들하고 겨루었을 때 우리가 룰라 뭐 이런 팀이랑 겨뤘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자 뭐 그런 모토로 해서 진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0: 그러니까 출신이 개그맨이라는 거지 뭐 개그맨이 노래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1: 그렇죠.
0: 프로들의 무대였죠.
1: 제가 듣기로는 역대 제일 많이 팔린 그 CD나 테이프는 최양락 선배님 앨범이래요. 엄마 처자 선멀리 뭐 이렇게 해서 발매하신 게 그게 이제 몇백만 장 나갔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정식 앨범으로 코믹 앨범이 아니라 정식 앨범으로 가수 앨범으로는 저희 앨범이 이제 50만 장 1집이 그래서 하여튼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뭐 하여튼
0: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사실 이동우 씨 때문에 이동우 씨 시각장애를 입게 되면서 근데 틴틴파이브가 조명을 또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다섯 남자의 그 우정 같이 활동하고 이런 모습도 되게 뭉클한 지점이 있었어요.
1: 맞습니다. 저희가 이 1993년도에 결성이 돼서요. 매 5년마다 앨범을 하나씩을 냈어요. 그러니까 본업은 개그맨이니까 1집, 2집, 3집, 4집, 5집 이렇게 내면서 마지막 앨범을 이제 동호 씨 그 마지막 활동하면서 이제 낸 거거든요. 청춘이라는 앨범 내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사실 팀 활동은 좀 좀 많이는 못했고요. 개별적인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편이긴 한데. 어쨌든 다섯 명이 모였을 때 제일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뭐라고 행복하고 그랬던 시절이어서
0: 언니 언제 한번 리마인드 공연 한번 하실 계획 없으세요?
1: 그러게요.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각자 이렇게 이제 뭐 의견 나누면서

0: 표시는 꽤 했던 편인데
1: 네.
0: 어, 딱 이 구슬이 깨지지 않아서 아.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그중에는 제가 이제 목사 된 것도 한몫했고요.
1: 그렇죠. 거기에 많은 또 시간과 정성을 그쪽에 쏟았을 테니까.
0: 맞아요. 약 5년은 오롯이 그냥 어떻게 보면 예 공부만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1: 네.
0: 네,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네. 아마 또 멤버들 입장에서는 지레 어, 임봉이 형은 지금 프로포즈에도 안 하겠지 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1: 네. 예.
0: 또 저도 나름대로 선뜻 어, 멤버 동생들한테 프로포즈를 또 안 하고 다른 기획들을 했던 것 같고 그러네요. 네.
1: 그 사실은 틴틴파이브의 성공도 성공이지만 공연 기획자로도 표인봉 씨 뭐 대단했습니다. 그 대학로에서 극장을 네 곳이나 운영을 하셨었다고 들었어요.
0: 맞아요. 네.
1: 그 뮤지컬 직접 제작하고 연출한 어떤 작품들을 하셨었죠?
0: 어, 이제 저는 그 SM 엔터테인먼트
1: 예.
0: 예, 회사에서 뮤지컬 총괄을 맡아서 그 활동했던 어. 시절이 있어요.
1: 말하자면 그 자회사 사장님 같은
0: 맞습니다.
1: 거죠. 뮤지컬 사장님.
0: 예. 네, 네. 그래서 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수입해서 그러니까 뭐 맘마미아나 그리스 뭐 킹키부츠 이런 것들이 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수입해서 저희가 이제 번역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저희는 했던 작품이 뮤지컬 제너드, 뮤지컬 아, 돈키쇼.
1: 예.
0: 뭐 대표작은 이제 그런 걸 연출하고 또 제작하고
1: 예.
0: 하는 일들을 12년 동안 했어요. 꽤
1: 그러니까.
0: 오랫동안 했죠.
1: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였다.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0: 네.
1: 뭐 하루에 5천만 원씩 들어왔대요. 그 와 세상에.
0: 아니 뭐 그런 네. 날도 있었겠지만 뭐 매일 뭐 차곡차곡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적도 있지요. 그런데 그때는 인생의 속도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셀을 밟으면 밟는 대로 날 이렇게 달려가는 자동차처럼
1: 네.
0: 뭐든지 속도가 잘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이제 보러 가요.
1: 예.
0: 그럼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요.
1: 뉴욕 가는 거요?
0: 네, 뉴욕 가는 걸
1: 비행기.
0: 타요. 그러면 시차 때문에 도착하면 역시 같은 날 금요일 오전이에요. 그럼 점심을 챙겨 먹고 거기 이제 오피스 관계자들을 만나고 저녁 공연을 하나 이제 봐요.
1: 예.
0: 그러면 저녁 공연을 보는데 둘이 꼭 같이 가거든요. 예, 왜냐하면 판단 미스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인원도 적게 나오고 세트도 단촐하고 음악은 아름다우며 코미디 요소가 있으며 어, 흥행 성공할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관객들은 많이 웃는지 감동하는지 보고 커튼콜이 딱 끝나면 극장 문이 열리면 이제 빨리 이제 그 어, 제작사 사무실로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1: 아, 저다.
0: 나달라고.
1: 어.
0: 왜냐하면 같은 객석에 경쟁사 같은 직급의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1: 아, 완전 비즈니스의 세계네요.
0: 세계. 가서 이거 딱 가지고 다음 날 하루 자고 그냥 토요일 날 아침 비행기 다시 와요.
1: 야.
0: 그냥 오는 거예요. 와서 빨리 이제 어, 한글로 번역하고 극장 잡고 그다음에 이제 어, 누가 좋아해서 회의해서 빨리 또 캐스팅하고
1: 정말 치열하게 사셨네요.
0: 네. 그렇게 네. 살다 보니까 어, 극장도 좀 소유하면 기획할 수 좋잖아요. 그러니까 큰 극장은 뭐 엄청 비싸니까 할 수 없고 300석 정도의 극장을
1: 네.
0: 네 개 정도 대학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그죠? 네, 1000석 이상이 되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거기서 제작하고 어, 또 신인들 육성하고
1: 네.
0: 그렇게 12년 동안 지냈어요.
1: 뭐 그거 하면서도 뭐 행사도 많이 하고 광고도 찍고 그렇죠. 같이
0: 네.
1: 하셨으니까. 그런데 어, 그렇게 잘 나가고 바쁘고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어느 날 신발장 앞에서 신발도 못 벗고 울었다.
0: 아, 그런 예. 네, 얘기가 있죠.
1: 왜 남 얘기하듯이 어떤 시점에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0: 그 가끔 이제 주부들이 설거지 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 바가지를 쏟았다.
1: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얘기, 그거?
0: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1: 있어요. 문득 예. 갑자기 끌어오를 때가 밑에서 막 치밀어 오를 때가
0: 네네.
1: 있죠. 이렇게.
0: 예. 저는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0: 왜지? 왜? 그러니까 슬픔이나 그런 감정들, 심연의 깊은 감정들은 이제 본인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1: 네.
0: 예, 그 근원을 갖고 있다고 진짜 생각했는데, 그날이 그런 날이에요. 진짜 이렇게 막 바쁘게 지내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막 프라이드가 있고, 막 그러면서도 가는데, 코로나 시대에 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행사나 흥행 사업을 하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1: 네.
0: 프로젝트들을 이제, 아예 없애버리지 못하고 그냥 홀드 하면서 빨리 코로나 이 팬데믹이 끝나길 바라면서 뭐라 그래요? 집에서 그냥 근무하는 그 형,
1: 재택근무,
0: 재택근무를
1: 네.
0: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금방 끝날 거야 하면서 뭐 이렇게 지냈던 시절. 그런데 저는 예전에 그런 코로나 훨씬 이전에 예,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들이
1: 예.
0: 더디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 주변의 일들이
1: 아.
0: 굉장히 더디게 흘러가면서 뭔가를 계속 기다려야 하는 일들.
1: 예.
0: 차라리 이걸 빨리 클로징하고 새 일을 하고 왜냐하면 작품은 많으니까.
1: 네.
0: 근데 이제 이게 계속 홀딩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시간이 지나나게 흐르면서.
1: 예.
0: 근데 그런 게 한두 개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설거지하는 주부의 마음 같이 신발을 벗으려고 하다가 그냥 눈물을 왈칵. 근데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시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헤밍웨이 같이 유명한 세계적인 대문호도 내 인생이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 지금의 내 인생이 하는 허무를 이제 뭐 얘기하는 걸좀 읽었고 또 유명한 이제 영화 배우 예
1: 네.
0: 오드리 헵번인가요? 선교지로 떠나는 뭐예
1: 네.
0: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 모든 걸 던지고
1: 예.
0: 저럴 수 있나 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나게 바쁘게 인생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도래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이게 계속 커지고 있었더라고요.
1: 정신없이 바쁘다가 이제 뭔가 찾고 이제 걸리고 조금 연기되고 이런 시점에 아,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순간 자신을 돌아보게 된
0: 맞아요.
1: 거군요.
0: 예.
1: 예.
0: 그러니까 나왜 살고 있지? 나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어떤 가치가 있지? 이
1: 네.
0: 시간들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교회에
1: 네.
0: 근데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 할머니도 권사님, 어머니도 권사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릴 때부터 있었던 들었던 세계관이 그때 이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1: 지금 사실 네팔 대홍수 때문에 뭐 가슴 아픈 장면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 아이티에 대지진이 났었잖아요. 거기 봉사활동을 그때 다녀오셨다면서요?
0: 맞습니다. 제가
1: 예.
0: 특이하게도 네팔도 2015년인가쯤에 큰 지진이 났었어요.
1: 예, 맞아요.
0: 그리고
1: 네.
0: IT도 2010년쯤에
1: 예.
0: 엄청난 지진이 났었는데 거기를 따라갔었어요. 의사분들이 구호 활동을 하려고 출발하는 팀에
1: 네.
0: 그 환자들과 환자들 가족을 기다릴 때 놀아줘야 하는 문화 봉사팀이 필요하다고 제가
1: 네.
0: 착출이 된 거예요. 탤런트 김원희 씨가 그런 거를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저보고 가자고 해서
1: 예.
0: 거기 따라 나섰다가 그 땅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제가 쉽게 얘기하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참혹한 모습과 사람은 뭐지? 한번 낳다가 죽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또 열일 제쳐두고 1년에 딱한번 있는 일주일의 휴가를 반납하고 여기로 달려온 의사들은 뭐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열흘을 지내다가.
1: 현장에서 보니까 어땠어요? 어떤 모습이 눈에 처음에 들어오던가요?
0: 그러니까 이제 둘다 이제 네팔도 그렇고 다 여진 있을 때 다녀왔는데 일단 참혹한 마음이 있어서
1: 네.
0: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죠. 너무 슬픈 광경이라.
1: 예.
0: 그러니까 뭐 도와줘야 되겠는데 도울 수 있는 힘이 내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인 입장에서는 지금 목사가 됐지만 그땐

0: 쌓였죠. 그냥 기도하면서 이분들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죠. 그리고 저는 뭐할수 있나요? 그랬더니 여기 고아가 된 아이들 좀 놀아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이제 신나게 놀아주는 거예요. 저도 매직쇼를 한 시간짜리는 할수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뭐 토끼도 꺼내주고 비둘기도 꺼내주면서 막 놀아주다가 밤만 되면 이제 거기가 이제 전기도 다 끊기잖아요.
1: 뭐 전기, 뭐 수도, 뭐 아무것도 안 되죠.
0: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기도하고 그 끄적이면서 글을 쓰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인생을 다시 설계하게 됐어요.
1: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0: 그리고
1: 되셨어요?
0: 와서 이제 신학 그 학사 공부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극학 석사가 있어서 뭐 장안대학교, 서울종합예술학교 이런 데서 전임 교수, 뭐 학과장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연극과 뮤지컬과 이런 데서. 그런데
1: 교수님의 학생이 되신 거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바로 신대원을 갈수 있는 자격은 됐는데 그냥 학사부터 하고 싶다. 이게 기초부터 알지 않으면,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아는 건 아니니까 해서 학사를 먼저 땄고, 그 다음에
1: 공부를
0: 또.
1: 진짜 많이 하셨네요.
0: 그래서 아내는 이제 공부를 그만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연극학 석사 한 것도 결혼하고, 가정 꾸린 이후에 했고요. 신학 공부도. 아내한테 지금 너무 미안한 게.
1: 부인 입장에서는 그 일하면서 그 공부까지 하면은 뭐 살림을 도와주겠어요? 같이 어디 놀러 가자고 마음 편히 얘기를
0: 그냥
1: 하겠어요?
0: 자기랑 좀 놀아달래요, 이제는. 그래서 너무 아내한테 미안하고,
1: 부인도 원래 개그우먼 출신이죠?
0: 맞아요. 유명한 프로 중에 그 1호가 될수 없어요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1호 개그맨이 최양락 팽현숙 선배님, 2호 개그맨이 김학래 임미숙 선배님.
1: 2호 커플, 개그맨 커플.
0: 커플, 그리고 3호 이제 커플 개그맨이 누구냐면 이봉원, 박미선. 저희가 4호 개그맨이에요.
1: 그 4호 개그맨 커플이
0: 저예요.
1: 그렇군요.
0: 저 표인봉, 유정화. 그래서 지금 그 프로에서는 갈갈이 박준영, 김지혜 커플이 4호로 돼 있는데 정정합니다. 저희가 4호고
1: 거긴 5호구나.
0: 5호요. 그래서 뭐 이미 이렇게 된거 저희는 그래서 3.5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1: 그다 바꾸려면 다 줄줄이 바꿔야
0: 그러니까
1: 되니까.
0: 저희만 3.5호로 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 이제 기사가 나가겠네요.
1: 그러네요.
0: 표인봉 유정화가 3.5호다 이렇게.
1: 3.5호 커플이다. 정정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 프로를 통해서 바로 잡게 됐네요. 신동엽 씨 극중 애인 역으로 면회 오는 역을 맡았던 게 바로 바 엄마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시집은 저한테 온 거죠. 극중에서 신동엽 씨 애인 역인데. 그래서 이제
1: 그랬군요.
0: 사내 연애를 S 방송국에서 하게 됐고요. 사내 연애 금지령이 내려져서 무려 6년 동안
1: 비밀 연애
0: 비밀
1: 하셨어요?
0: 연애를 하다가 6년이 되는 어떤 날 선배님들 저희 발표할 게 있습니다. 둘이 결혼합니다. 그래갖고 뭐 SBS 방송국이 아주 뒤집어졌었어요.
1: 아무한테도 안 들켰어요?
0: 너무 깜찍하다고 하면서
1: 6년 동안?
0: 6년 동안.
1: 이야, 진짜 치밀하셨네요.
0: 그때는 이제 핸드폰 없던 시절부터 이 연애를 해서 이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써요. 요 앞에 카페에서 녹화 끝나면 어디서 만나 하고 접어가지고 그 주차장에 있는 몇 번째 차그 윈도 브러쉬 뭐그 와이퍼에다 껴놔요.
1: 깨어나.
0: 그럼 싹 지나가다 그 노란 그게 있는 것 같으면 딱 보아서 거기다 답장 넣어서 다시 껴놔요.
1: 그렇게 해서 또 예쁜 가정을 꾸리셨네요. 우리 이제 따님, 바하는 워낙 이름도 특이하고 태어날 때부터 막 주목을 받아서 안 그래도 유명한데 요즘 보니까 뮤지컬 배우로 굉장히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0: 그러게요. 바라는 이름은 이제 제가 지었는데요. 바다에서 한 글자 따고 하늘에서 한 글자였다고.
1: 예, 음악의 그, 아버지 바하는 아니고.
0: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는 바하라고 쳤더니 저보고 음악의 외할아버지라고. 예, 제 딸이 이제 음악의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음악의 외할아버지다 뭐 이렇게 개그맨실에서 놀리고 그랬는데.

0: 바하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저를 따라다니면서 공연을 많이 봤어요.
1: 예.
0: 이제 아빠 직장 일이니까. 근데 얘가 어느 날부터는 이제 그거 하겠다 그래서
1: 네.
0: 뭐 예술고등학교 시험 봐서 붙으면 예고 다니고 그다음에 연극영화과도 네가 합격하면 다니고 뭐 등록금 내줄 테니까 근데 떨어지면 너도 그냥 인문계로 그냥 이렇게 해서 취직해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자기 개척하려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1: 네네. 네.
0: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기회가 찾아왔어요. 네. 메이사의 노래라는 공연에 엑소 찬열 그 남자 주인공하고 그다음에 장기용이라는 탤런트가 남자 주인공 하는데 네, 오디션 네. 봐서 붙었어요.
1: 예.
0: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며 대학교 2학년째 그 독립하겠다고 이제 집을 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1: 아니 그 딸이라곤 금이야 오기야 키는 하나인데. 네.
0: 그러더니 원룸 얻어서 나갔어요 결국은.
1: 대학교 2학년 때.
0: 네.
1: 아이고 너무 너무 서운하고 허전했겠어요. 네.
0: 저 외동딸인데 딸 바보가 그냥 한 달은 또 그때 구두 코에 눈물 적시고 살듯이 한 달은 또 눈물로 시름을 달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오디션 보면서
1: 네네.
0: 하나씩 그냥 아빠 나 이번에 무슨 작품 해요 하면서
1: 네.
0: 이제 구경을 가는데 하나씩 볼 때마다 지난 작품보다 조금씩 잘 하더라고요.
1: 벌써 주인공도 맡고.
0: 그러니까요.
1: 그러더니 대단하죠.
0: 예, 최근에는 웨스턴 스토리라고 대학로 대표 깔깔극인데
1: 네.
0: 깔깔극이라는 게 이제 그 예전에 보면 코미디아 데라르떼라는 이 장르가 있어요.
1: 네.
0: 대본 없이 즉흥 연기로 관객을 즐겁게 해주던 팔스 소극을 말하는 건데 이런 장르를 사실 저도 이제 영역학과 교수를 예. 해봐서 잘 설명하기가 어려웠는데 딱 그 형태로 하고 있는 한국 그 뮤지컬 극이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여기 이제 여자 주인공을 해서 저도 너무 이거 이 귀중한 사료다 사료. 이 작품은 영역학과 재학생들 다 봐야 된다. 예. 이 코미디아 데르라르테를 이해하기에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테마가 있고 이렇게 주된 줄기는 있는데
1: 큰 틀은 있지만
0: 대부분의 대사를 다 만들어서 쳐요.
1: 예, 그 나머지 네. 것들은 그 현장에서 현장 분위기와 함께 그냥 만들어간다.
0: 네, 막 만들어서 치면서도 그 뼈대를 전혀 무너뜨리지 않고
1: 네.
0: 끝내는 예 그런 형식. 그래서
1: 이야.
0: 저도 너무 이제 잘 봤다고 얘기를 해주고
1: 예,
0: 예 그런데 하여튼 대견해요. 그 지금 이제 만 25살 나이인데
1: 네.
0: 어쨌든 자기 세계 그냥 구축하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1: 네.
0: 네, 응원해주고 싶어요.
1: 정말 멋지게 사는 분입니다. 그 이제 노숙자들을 위한 간식 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자립해서 음식점 차린 분 홍보대사도 해주고 계시다고 그러던데요.
0: 이건 꼭 제가 박수를 네. 쳤는데 이건 꼭 말씀드려야 돼요. 뭐냐면 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 안 하고 있는 그런 노숙자를 돕는데 시간을 쓰냐 나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담이라는 서울역 근처에 음식점이
1: 네.
0: 있어요.
1: 네.
0: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제는 노숙자였어요.
1: 네.
0: 그리고 이분들이 네 분이 공동 사장이에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노숙자였는데 이분들이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해서 사장님이 됐어요.
1: 창업하셨네요.
0: 네, 창업을 했어요. 네. 저희들이 나눠드린 붕어빵도 드신 분이고요.
1: 네.
0: 어묵도 드신 분이고 팥빙수 드신 분인데 이분들이 마음을 회복해서 이제 일을 하세요. 제가 홍보 대사를 자처했어요.
1: 예.
0: 이게 잘 되면 마음 아프신 분은 이게 희망이었고 내일이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서 2호점은 여기 네 명 중에 한 분이 점장으로 가세요.
1: 네.
0: 그리고 광장에 누워 있는 세 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교육시켜서 2호점. 그 3호점은 또 한 분이 점장으로 가서 누워 계신 분 세 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진짜 열심히 홍보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 광장에 아무도 안 누워 있게 다 거기 가서 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이게 영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분들에게 용기를 달라고 돈줄 좀 내달라고
1: 네,
0: 아주
1: 네.
0: 호소드리고 싶고 한번 부탁드리고 예. 싶은 마음이 있어서
1: 방송
0: 이 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1: 아유 이틀 동안 그 표현봉 씨랑 말씀 나누면서 참 너무 행복했고.
0: 아, 감사합니다.
1: 예, 달리 또 보입니다. 되게 네.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0: 아, 저도 예. 같은 마음인데요. 이렇게 20년 전에 이 공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예. 임수민 아나운서님 네. 그렇게 복도에서도 자주 보고 또 네. 같이 방송도 한번 했던 기억도 나는데 이렇게 또 마주 앉아서 말씀 나누고 예. 공감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저 오늘 너무 행복해요.
1: 아,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네. 더 많은 분들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1: 개그맨에서 목회자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표인봉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개천절인 내일 역시 맑은 날씨 보이다가 오전부터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날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아침에도 오늘만큼이나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11도 등 전국적으로 5도에서 1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일부 경기 북동부라든가 강원도, 경북 산지에는 서리가 내릴 수 있겠고요. 또 강원 산지 쪽에는 얼음이 일부 얼 수 있어서 농작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제 산천이 붉게 혹은 노랗게 물들어가면서 가을이란 계절 더 깊어갈 텐데요. 가을도 이제 한가운데 접어들었습니다. 10월 되니까 북쪽에서 찬 공기가 자주 출몰하고 있고요. 바람도 요즘 강한 편입니다. 게다가 모레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요즘 바람이 자주 불어서 화재 예방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현재 22도대고요. 대전, 전주도 역시 22도, 대구 24도 등 20도에서 24도로 낮에도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돌아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서울 22도 등으로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하루 종일 크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 주시죠.
2: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5거래일 만에 7천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종일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한때 1% 넘게 고점을 높이며 900선을 넘어섰지만 장 막판에 하락 반전하며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2.39포인트 오른 7003.74에 코스닥은 1포인트 밀린 893.29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국채금 금리 하락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는 상승하며 90달러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를, 기관은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보합 마감했고 SK하이닉스 소폭 상승한 가운데 2차전지와 정유주, 해운과 우주태양광, 우주항공산업, 전선과 방산주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항공주, 건설과 증권은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광통신주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5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1: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전달보다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0.43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근원 물가인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 지수는 2.8% 상승했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 상승률은 2.5%로 집계됐습니다.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글로벌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시중금리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며 필요시 국채 발행 물량을 추가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이번 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 원 축소하고 필요시 국채 발행 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한미 간 15% 관세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하고 대미 투자 후속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위원회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하고 이같이 요청하고 미국 측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오는 5일 새벽 시간 일부 금융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늘 일반 신용정보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오는 5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출과 계좌 개설 등 일부 금융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동안 대출과 리스, 할부, 신용카드, 카드론 등 여신 상품의 신규 갱신 연장이 제한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예금 계좌의 비대면 개설도 중지됩니다. 또한 보증상품의 신규 갱신 연장과 본인 신용정보 열람 및 확인서 출력 업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119명의 고객 개인 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킹당한 시스템은 국민은행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으로 고객의 금융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시스템이라고 국민은행은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추정 시점은 지난달 30일입니다. 국민은행은 이번 정보 유출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도약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1조 6천억 원을 추가로 소각했습니다. 소각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등 상환능력심사를 생략하는 취약계층 채권 6,638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은 온화한 가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서울 11도, 철원 5도, 춘천 7도 등으로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지호의 경제쇼의 윤지호입니다. 9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하죠. 물론 반도체가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화장품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30% 이상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가 미국, 아세안 EU 등 고르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출 호황에도 KBT 기업들의 주가는 엇갈리는 흐름인데요. KBT의 글로벌 인기가 계속 이어질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옥석 가리기를 위해선 무엇을 봐야 할지 화장품 산업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지호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1: 오랜만에 오늘 증시 오늘 얘기 좀 해주시죠.
2: 예, 오늘 코스피가 플러스 4.6%. 네. 그래서 7,000선을 지난 9월 23일 이후 5거래일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 0.1% 해서 893에 맞췄는데 오늘 거꾸로 플러스 0.1% 정도 올랐어도 보니까 찾아보니까 지난 7월 2일 날 900선 아래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석 달 완전히 지나서 900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살짝 있긴 했는데, 최근에 코스닥이 워낙 견조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껌장세였다고 그럴까요? 오늘은 뭐 코스피기도 코스닥도 보합권에서 거의 뭐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하루 종일 그 거래도 조금 줄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3일 연휴 이 부담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 들고, 오늘 사실은 아시다시피 미국 국채 금리가 8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뉴욕 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상승 출발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 오늘 2%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주도 좋았고, 그래서 오늘 초반에 좀 기대감이 없었던 건 아닌데 초반부터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그냥 꾸준한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연휴 앞두고 아무래도 경계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이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국채금리가 5% 넘고 계속 이런 좀 매크로에 대한 악재 얘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했거든요. 뭐 많이 오르진 않았어도 거의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 물량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별로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장 마감 직전에 그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한 것도 오늘 지수가 후반에 별로 안 밀렸던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오전장부터 시작해서 오후장 거의 한 3시까지 보니까 한 3시 가까이까지는 외국인 기관 개인 다 팔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거의 뭐 자사주 부분 이 부분으로 버텼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막판에 기관이 순매수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사실 기관이 좀 힘을 내줬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6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이긴 했는데 오늘 오늘은 뭐 떨어졌다기보다 그냥 쉬어가는 정도였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도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았는데요. 삼성전자 딱 보합에 마감됐고,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자사주 매입 거의 종료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고, 하이닉스는 오늘 0.4% 올라서 180만 원대 유지를 했고요. 소부장이 오늘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오르는 종목들은 괜찮았는데 뭐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좀 제법 있었고, 2차전지 오늘도 괜찮았고, 오늘 석유화하고 정유 쪽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유가가 오늘 좀 올랐던 부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요즘에 태양광주들 좀 견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태양광주 좋았고, 그다음에 은행주가 오늘 좀 오랜만에 오른 것도, 아무래도 요즘에 금리 계속 오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오늘은 연휴 앞두고 아주 이렇게 재미있는 장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방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네. 어제자로 끝났다고요?
2: 다 산 거죠. 원래 사기로 했던 공지했던 건. 그게 뭐냐면 이제 8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석 달 동안 자사주 15조 원어치 주수로 당시에 5,328만 주를 사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었죠. 근데 어제 현재 이미 5,380만 주 이상을 샀습니다. 공시한 내용을 보니까 누적 매입률이 100.96%. 그러니까 100%보다 더 높은 거죠. 이 기간 동안 투입된 금액이 14조 1,500억 정도 되니까 주수로는 100% 이상 샀는데 들어간 돈은 그보다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한 8,500억 정도가 모자라니까 회사 측에서는 이 15조 원 다 채울 때까지, 그러니까 한 8,000억 이상 더 남은 부분들 이거 더 사겠다. 한 300만 주 정도 더 사면 15조 원 금액으로도 이걸 다 채울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당초 11월 21일 날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로 했던 건데 한 달 반 이상 매입이 좀 빨리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제 겸사겸사해서 하이닉스 좀 보니까 하이닉스는 이제 8월 20일부터 2,407만 주를 사겠다 그렇게 했는데 현재 1,835만 주를 매수를 해서 지금 매입률이 76% 정도 됩니다. 아직 하이닉스는 좀 남긴 했는데 누적 매입액도 32조를 좀 넘었고, 근데 지금 거의 매일 60에서 65만 주 정도 사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이 규모를 생각을 하면 많으면 길어봐야 한 8, 9일 정도면 매입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현재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 한 초순에서 중순 사이 정도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이 이벤트는 이제 종료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뭐 벌써 지난주부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기사도 나오고 리포트도 나오고 장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에 안전판 역할을 했던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지금 워낙 사실 수급이 오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시, 오후 3시 정도까지는 다 팔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부정적인 전망

망도 좀 있고 매수 주체가 없으니까 장이 이제 그나마 하방이 좀 단단했다가 그게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적 시즌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어제 마이크론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8일쯤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0: 매크로 상황이 아주 그러니까 뭐 국채금리라든가 유가 상황이 아주 나빠지지만 않으면 비교적 그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지 않겠냐라는 비교적 좀 낙관론? 여기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대형 시중은행에서 잇따라 고객 정보 유출 상고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게 AI 때문인가요?
0: 그렇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주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어제 신한은행이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신종 해킹에 의해서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 유출이다 공개를 했고 여기서 사실은 조금 충격을 먹었는데 오늘도 국민은행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은행이 밝힌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119명이다라고 이제 국민은행이 발표를 했던데 외부 침해에 의해서 정보가 고객 정보 유출돼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다 AI냐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한은행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까지 확인된 내용은 해킹 공격에 활용된 웹 서버에서 중국어 글자가 확인이 됐다. 그래서 뭐 중국발 뭐 해킹 공격이 아니냐 뭐 이런 추정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종 확인이 돼 봐야 알 것 같고요. 이 AI 해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지난 7월에 허깅 페이스 맞습니다. 해킹 사건. 예.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1: 그렇죠.
0: 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오픈AI에서 AI 에이전트 그 테스트 과정에서 주문자의 허락도 없이 지 맘대로 그 AI 오픈 채널이죠. 허깅 페이스를 해킹한 사건. 이거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뭐 사실은 지난번에 그 반도체라든가 AI 주들 조정의 이유가 됐었던 뭐 그 투자 약간 뭐 좀
1: 속도 조절론
0: 뭐 그 얘기의 이유가 되었던 게 그거였던 건데요. 엔트로픽의 뭐 클로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 AI와 관련된 무슨 해킹이 됐든 뭐 어떤 불법적인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그 어떤 통계도 관심 있게 오늘 좀 나왔는데 보니까 IMF에서 나온 자료로 보면 지난해 AI를 활용한 해커 활동이 2024년 대비 거의 두 배 정도 증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금융권의 이 사이버 보안 사고도 2014년에 1,500여 건 정도 되던 게 2024년 그러니까 10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AI 해킹이 금융체계를 무너뜨릴 핵심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들 보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국내에서는 지난 5월에 보안 목적의 AI에 한해서 망분리를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뭐 그다지 이렇게 아주 뭐 견고한 그런 대책은 아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이 AI와 관련된 특히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해킹 관련돼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역으로 최근에 그 개인용 AI 에이전트죠. 뮤즈. 이게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뭐 500만 명 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편한데 얘네가 나쁜 쪽으로 쓰이게 되면 진짜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번째 뉴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장 기간 상승을 이어갔다고요.
0: 네. 기존의 역대 최장 기간은 지난 2020년 팬데믹 때입니다.
1: 그쵸.
0: 그때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때 85주 연속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으로 상승을 했던 거. 그게 역대 최고치였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깨졌습니다. 86주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볼 부분이 뭐냐면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는데 상승폭이 최근 2주 정도, 2, 3주 정도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는 게 또 이번 주에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8월 다섯째 주 현재 상승폭이 지난주에 0.2%대였던 게 0.09%까지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보합권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수가 있겠고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 둔화의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강남 3구 그러니까 가장 비싼 동네의 상승폭이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지금 한 4, 5주째 됐고요. 이번 주 들어서 눈에 띄었던 거 하나는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마용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용산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성동구 마포구도 상승세는 유지가 되긴 했는데 상승폭이 지금 0.1% 미만입니다. 거의 이것도 보합권 수준으로 좀 가고 있어서 일단 역대 최장 기간에 상승세가 유지가 되긴 했는데 이게 뭐 대단히 뭐 90주 이상 이렇게 몇 한번 두 주나 3주 이상 더 갈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서울의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그 서울의 그 소위 말하는 2급지, 3급지들 그러니까 중위권 이하 지역들도 상승폭이 눈에 띄게 좀 줄어든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성북구, 뭐 은평구, 도봉구 이런 지역들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일단은 그동안에 서울 또는 이제 서울의 그 주변부의 아파트 가격을 끌고 왔던 게 30, 40세대들, 맞벌이 세대들의 이제 집 매수 수요였는데 이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좀 두 번 이어졌고 10월 달에도 또 올리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금리에 대한 부담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지 않나.

0: 아니냐. 그 부분이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도 경제 뉴스 임종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얼마 전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픈 AI의 새 챗 GPT 버전 GPT-6 아스트라를 체험한 뒤 AG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AGI가 뭘까요?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우리말로는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지금의 AI가 글쓰기나 번역, 코딩처럼 특정 일을 잘하는 도구라면 AGI는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범용 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AI 에이전트와도 헷갈리기 쉬운데요. 에이전트가 목표를 주면 예약, 검색, 문서 작성처럼 일을 대신 처리하는 방식이라면 AGI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두뇌 수준을 말합니다. AGI가 현실화되면 개인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자료 분석, 사업 계획서 작성, 외국어 업무 같은 복잡한 일을 AI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더 강력한 AI가 나오면 더 많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져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 기대도 커집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를 비롯해 많은 AI 관련 기업인들이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I가 너무 빠르게 똑똑해지면 사람이 그 행동을 이해하고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 충격, 사이버 공격, 가짜 정보, 경제적 혼란도 걱정거리입니다. 우리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의 규칙까지 바꿀 수 있는 기술,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 AGI.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실적은 너무 좋은데 주가는 생각보다 좋지 못한 섹터 중 하나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K-뷰티 수출 실적만 봐도 아마 9월까지 수출한 것으로 지난해 실적의 97.6%를 달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옥석 가리기가 가장 필요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화장품 유통 분야 최고 애널리스트였죠. 안지영 대신경제연구소 이사와 K-뷰티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잘 지내셨어요?
2: 네, 너무 여기 불러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1: 아유, 제가
2: 감사합니다.
1: 영광이죠. 네. 워낙 바쁘게 지내셔가지고 화장품 정말 K-뷰티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뭐 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
2: 네.
1: 그리고 어제 수출 나왔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 네.
1: 근데 이 정도로 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네. 어디서 이렇게 잘 되는 거죠?
2: 네, 너무 잘 되는데요. 일단 준비한 자료에 그 1번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설명드리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 어, 이제 물론 여기 그 대본이 있지만 우리 윤센과 저는 약간 프리스타일이어서 편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수 담당 애널리스트였는데요. 과거에.
1: 그러니까.
2: 요즘에 세계 지도를 이 나라가 어디에 있지를 맨날 보고
1: 세상이
2: 있습니다.
1: 바뀌어서, 예.
2: 네, 그래서 아마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10년 전에는 대한민국의 화장품이 역시 좋았습니다. 왜냐? 중국 모멘텀으로.
1: 맞습니다.
2: 예, 그래서 그 중국 모멘텀의 최고 절정을 달렸던 거 아마 여기 지금 나가는 발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으로의 대한민국의 수출 비중입니다. 2015년부터 21년도까지 거의 뭐 정말 일변도 어마어마한 집중도를 보이다가 코로나 직후에 21년도에 53.2%를 아주 정점으로 최근에 이제 최근 5년 동안의 그 비중을 보시면은요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 하락이 이따 물어보신다고 말씀 주셨던 그 대표적인 레가시 기업의 주가 하락하고 연동이 되고요.
1: 그렇죠.
2: 네. 그리고 반면에 지금 다시 그 이제 표를 보시면은요. 최근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너도 나도 K-뷰티 미국으로.
1: 그러니까요.
2: 예, 그런데 지금 최고치에 어제 이제 9월 달 수출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또 괄목할 만하게

0: 보셔야 되는 거는요. 여기 10번째 제가 써놓은 유럽 국가. 유럽 국가가 26년도에 1등 비중이 됐습니다.
1: 영국도 엄청나던데.
0: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어떤 단일 국가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럽 탑5가 한 13.2%가 됩니다. 물론 미국은 단일 국가로서 지금 사실상 이제 1위 비중인데요. 유럽으로의 비중을 보신다 그러면은 유럽존이 전체적으로 이제 북미를 넘어서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도 이제 그 자료들을 준비를 했는데 아마존이라고 하는 온라인 무대에서 런칭이 되고 K-뷰티의 인지도가 이제 확산이 되는 게 유럽으로 확대가 되면서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10년 동안은 중국의 모멘텀이었다면은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국으로의 이제 확장이 있었다면 이제 미국은 미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유럽, 뭐 아프리카 전 세계로의 이제 확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K-뷰티의 이 수출 성장세는요. 반도체랑은 또 다른 모멘텀으로 계속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네.
1: 작년만 해도 주식시장에서 정말 낯설었던 경우 네. 이런 MAPR, 네. 실리콘, 또 네. 다이버 좀 이게 뭐야 했는데 네. 뭐 오늘 봤더니 이게 시장에 네. 핵심 주식이 돼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내심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네. 하도 아니언님도 네. 그렇고 다들 네. BTS 좋아하시니까 아, 네. 그래서 그냥 정말 K 콘텐츠니까 좋아져서 좋아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우리 화장품이 좋은 네. 겁니까?
0: 두 가지 답니다.
1: 다예요.
0: 왜냐면은 이제 K-팝의 그 낙수 효과가 분명히 반영이 됐고요. 하지만 K-뷰티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뎁스 있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만약에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K-팝이 좋으니까 K-뷰티 좋아라고 하는 흐름만 간다라면 일시적인 거죠. 근데 최근에 5년 연속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윤쌤께서도 뭐 애널리스트들을 수도 없이 거느리셨고
1: 아, 왜 그래?
0: 관리하셨고 네. 저도 이제 한 섹터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막 센터장님께 저의 섹터를 많이 이제 설명드리고 네. 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은 어느 섹터를 막론하고 어떤 산업이나 기업이 한 2년 정도 연속으로 매분기 성장을 하게 되면은 한 3년 차부터는 둔화가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지금 K-뷰티의 그 수출 성장률이라든가 말씀하셨던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뭔가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브랜드를 확장하고 지역을 확장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1: 제가 네. 궁금한 게 네. 오신다 그래서 갑자기 이거 여기 없는 질문 하나 할게요.
0: 네네.
1: 근데 APR 같은 네. 회사의 경쟁력이 네. 비용을 봤더니 마케팅비를 엄청 쓰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경쟁력인 거예요?
0: 그거는 겉으로 표현되는 그들의 이제 비용 구조인 거고요. 이제 APR을 얘기하려면은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던 화장품에 대한 그 이해도에서 좀 다른 앵글에서 다른 판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젊은 지배주주께서 IT와 앱 개발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마케팅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는 프로모션 뭐 1+1 이런 마케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앱을 개발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상에서 그러니까 수도 없이 뭐 앱을 많이 개발했다 실패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유저들이 원하는 그 뭔가 트래픽을 모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화장품이라는 섹터를 떠나서 유저가 그 트래픽을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계속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원래 APR이라는 회사는 널디라고 하는 패션 화장품 화장품 이전에 추리닝이랑 청바지 팔던 회사였어요.
1: 진짜요?
0: 네. 근데 그 사업을 최근에 종료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홈 디바이스라는 이 이제 미용 기기로 시작을 했다가 불과 화장품이 이렇게 뜬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 제가 APR 우리는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화장품 기억하면 네. 아모레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0: 네.
1: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APR처럼 돼가고 있는 거죠. 글로벌하게 보면.
0: 네. 근데 이제 레거시 기업들은요. 비단 이제 한국에는 말씀하신 대표적인 이제 APR, LG가 있다면은 이거는 아무래 LG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 레거시라고 하는 글로벌 MNC라고 하는 로레알, 에스티로더 전통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레거시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브랜드가 생명이에요. 써보지 않아도 브랜드를 믿고 삽니다. 근데 APR이나 K-뷰티가 이 판을 바꾼 거는요.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네. 거예요. 옛날 시세이도 뭐 이런 게 아니라.
0: 네. 네. 뭐냐면은 없었던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네, 없었던 카테고리를 만들고 성분, 카테고리,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애널리스트로 오래 했기 때문에 센터장님 애널리스트로 설명드릴게요. 네. 네. 리서치가 잘 될 때는요. 섹터가 되게 잘게 쪼개집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애널리스트 상주는 그 섹터가 다양해져요.
1: 맞아요.
0: 근데 만

0: 만약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통폐합해요.
1: 맞아요.
0: 마찬가지로 레가시 기업들의 화장품 카테고리는요 너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APR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디 브랜드들이요 없는 카테고리를 만드는데 그게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계속 세분화되면서 어워즈를 줍니다. 그 카테고리에서 넘버원 그 무대를 만든 건 이제 올리브영이고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 바이럴을 하는 게 결국은 이제 10대, 20대는 전 세계에 다 똑같은 거예요. 케이팝 좋아하는 것처럼 그 트렌드를 마케팅이랑 연결을 시킨 거죠.
2: 그 제가 놀란 게 올리브영도 그렇고 다이소도 그렇고 거기에 입점되는 인디 브랜드들이 비상장도 엄청 큰 애가 많더라고요.
0: 네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 중에 이제 그 1번에 이어서 2번으로 한번 넘어가시겠습니다.
2: 아마존,
0: 아마존 랭킹으로. 우리가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게 뭐 너무 작아서 보이시진 않겠지만 아마존 랭킹 중에 이거는 지금 현재 K뷰티만 모아놓은 올 상반기에 있었던 아마존 프라임데이라고 한 지금 이건 최근 9월 데이터고요. 9월 이제 9월의 어느 날을 제가 이제 피킹을 한 거고 아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혹시 아는 브랜드 몇 개나 되세요?
2: 저한테
0: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아시는 브랜드가 없는데 이게 다 한국 브랜드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이 브랜드들을 만드는 ODM사들이에요. ODM사도 엄청 많죠.
2: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온라인으로 가기까지가 좀 올리브영 얘기를 이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온라인에서 랭킹을 달리는 브랜드들이 한국인 시니어들은 잘 모르는 근데 한국의 주니어들은 다 알고 있는.
2: 아, 그래요?
0: 네. 이 분위기가 이제 미국이나 뭐 북미, 유럽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이제 트렌드로 가는 거죠.
2: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프랑스 화장품이 더 브랜드가 높다고 전 고급으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이 한국의 인디 브랜드들이 유럽에서 이렇게 인지도가 높아지고 실제 수요가 이렇게 늘고 있는 거예요.
0: 네네. 제가 그러면은 이것도 설명 한번 좀 그 4번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2: 아, 준비를 많이 하시네. 제가 말할 때마다 딱딱딱.
0: 제가
2: 4번.
0: 4번입니다.
2: 4번 그림 볼까요?
0: 4번이요. 제가 이거는 한번 이해하기 쉽게 그 도식으로 그려봤어요. 밑에 이제 그 X축은 나이대. 그다음에 이제 Y축은 가격대예요. 그러면 나이대와 가격대별로 그 화장품을 구매하는 채널과 그 존을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그러면 일단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마트, 홈쇼핑, 그다음에 방문 판매, 백화점입니다.
2: 백화점 같은 거 사죠.
0: 근데 이제 지금 고성장을 만들고 세 자릿수 성장을 만드는 데는요. 그 티네이저 존에 있는 제가 이제 작은 박스로 만들어놓은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다이소, 쿠팡, 무신사, 올리브영 이쪽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화장품이라는 게 뭐 단순한 필수 소비재의 영향을 떠나갖고서는 엔터테인먼트, 경험, 즐거움. 그다음에 새로움에 대한 장인 거예요.
2: 그럼 많이 사는 거죠 이제 옛날보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올리브영이 세분화해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그 말하자면 한국의 인디 브랜드의 등용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올리브영 안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가 작년 기준으로 2,400개 브랜드예요.
2: 그렇게 많아요?
0: 그런데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2: 그래요?
0: 그럼 이제 브랜드가 2,400개고요. SKU 품목수가 6만 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화장품 회사 수가 2만 8천 개예요.
2: 아니 제가 놀란 게 가끔 이렇게 유튜브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보다 보면 막 되게 부자인 성공한 젊은 부자분들이 나오는데
0: 다 화장품
2: 하신 분들이더라고. 그렇게 다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많은 분들.
0: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 회사 수가 2만 8천 개라 그러면은 한 회사가 브랜드 하나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최소 브랜드 두세 개만 하더라도 그냥 품목수가 브랜드가 10만 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추정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근데 그런 중에 브랜드가 올리브영에 2,400개가 입점해 있다라는 거는요. 말하자면은 전국구 거기 올리브영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는요. 수많은 모의고사와 그 시험을 통과해서 무대에 어느 정도 필터링 돼서 입점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 또 미국으로 간다라는 아마존으로 간다라는 건요. 이미 무대를 많이 뛰어본 선수들인 거예요. 온라인에.
2: CJ라는 회사 좀 아쉬워요. 올리브영 갖고 있으니까. 그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0: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를 걸쳐서 지금 5, 6년 차에 아마존이 이제 핫했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포라는 화장품 네. 채널로서는 그렇죠. 매우 보수적인 레가시 채널입니다.
2: 그래도 옛날엔 세포라가
0: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등이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아마존에서 인기를 틱톡과 아마존에서 좋은 랭킹을 달려도 세포라가 입점한다면 2년이 걸렸어요. 온라인 검증을 2년 정도를 지켜봅니다. 그래서 5페이지를 이제 5번을 한번 봐주시면 네, 이 얘기하려고 4번을 얘기한 거였는데요. 예, 준비자료 5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한국의 경우를 보셨는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이 전체의 미국 마켓은요.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는 수준이 5% 미만이에요. 로우 싱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맨 밑에 있는 작은 박스 있잖아요. 아마존, 틱톡 이제 이런 카테고리로 오게 되면은 세 자릿수 성장이 일어납니다.
2: 미국에서도요?
0: 네. 근데 그 미국에서 아마존과 틱톡에서 세 자릿수 성장을 리드하고 있는 건 누구겠어요?
2: 우리
0: K뷰티인 거죠. 그래서 실제 과거에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백화점, 그다음에 이제 전문 채널, 방판, 홈쇼핑들이 성장이 안 돼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겠어요? 글로벌 MNC나 레가시 기업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장을 일으키고 있는 아마존, 틱톡, 세포라, 얼타, 그다음에 최근에 또 올리브영이 이제 미국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요. 아마존과 틱톡과 세포라와 얼타가 전체 미국 화장품 마켓의 MS 5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객단가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백화점이 컸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국의 화장품의 플랫폼의 구조를 바꾼 원동력은 K-뷰티라는 거죠.
2: 아 근데 지금 양 이사님 얘기 되게 빠져가지고 큰일 났네.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이러면
0: 이제 빨리 이제 정신 차리고
2: 정신 차리고. 네. 근데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좀 부진해요. 나오는 말이 뭐 용기 얘기도 나오고.
0: 오늘은 그렇습니다.
2: 또 달러 원화가 좀 강하니까 뭐 실적이 좀 그럴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지 않았지만 어때 보이세요? 이런 논의란에 대해서는.
0: 이거 반도체랑 좀 비슷한데요. 반도체 어떻습니까? 그동안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2: 많이
0: 화장품도
2: 올라서.
0: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는 투자 주체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해외 투자자, 전문 개인 투자자.
2: 아, 정말. 네.
0: 이분들의 또 엑시트가 차익 실현이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 이유들로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왜냐면 또 이제 우리 전문 개인 투자자들은 나의 수익률 중요하거든요.
2: 작년에 화장품 정말 수출 실적 나올 때마다 다 여기만 보고 실리콘도 달바 뭐 온갖 기업이 있으나 요즘은 약간 열기가 식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0: 네. 왜냐면은 이제 이미 뭐 한 2년치의 모멘텀을 청사진들을 좀 끌어다가 선반영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또 이제 확인해 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전체적인 뭐 코스피라든가 또 거래 환경도 분명히 이제 종목에 일단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보자라는 좀 부분들이 화장품 업종에는 최근에 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2: 그건 브랜드 그렇다 치는데 반도체 비유하셨으니까 한국의 화장품도 TSMC가 있잖아요. 소위 OEM, ODM 업체인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숫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0: 아까 그러면 이것도 설명드리려면은 또 이게 보시면서 설명드리고 드릴게요. 2번으로 가실게요. 2번으로. 2번으로 보시면 이 하나의 그 설명 자료가 많은 걸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 2번을 보시면 2번을 보시면은 앞단에는 이제 베스트셀러의 브랜드들인데 이들을 누가 만드는지를 ODM을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의 또 화장품 제조 업체가 4,500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4,500개 중에 상장이 돼 있는 탑3, 탑4만 알아요. 근데 지금 수많은 인디 브랜드들이 어떤 확장을 하게 되냐면요. ODM사들을 50개씩을 써요. 30개, 50개.
2: 아, ODM사 이렇게 많아요?
0: 그래서 4,500개예요.
2: 저 3개 있죠.
0: 상장사만. 그렇기 때문에 상장사에만 집중되어 있던 역량이 인디 브랜드를 만들므로 인해서 인지도가 낮았던 ODM에게 그 캐파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연매출액이 100억 했던 ODM사가 400억하고 500억 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잘 나가는 인디 브랜드 입장에서는 한 품목만 주문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밸류체인에 대해서 정말 저는 파괴적 혁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상장사들 입장에서 과거에는 여기에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ODM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사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0: 이 ODM사들이 다양해진 거죠.
1: 오, 이거 상당히 네. 놀라운 얘기인데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는 독과점적 체계인 줄
0: 아닙니다.
1: 알았는데.
0: 네. 아, 물론 이제 예. 새로운 제형에 대해서 먼저 오픈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는 이제 인디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이제 뭔가 단어를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이제 뭔가 규모 확장과 글로벌 모델을 확장하고 있는 이제 인디 브랜드의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들의 변화와 함께 ODM사의 어떤 그 형태, ODM사의 어떤 스펙트럼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 인디라 말 빼야겠는데요. 네, 인디 네. 밴드는 뭔가 되게 공연장이 조그만 데서 네. 하는 밴드인데 이거는 엄청난 락밴드 아니에요? 이제
0: 인디가 갖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네. 어떤 구태의연한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최근에 어떤 소비자 트렌드가 원하는 걸 실시간으로 반영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레가시 기업들은 한 번 런칭한 브랜드를 잘 안 없애요. 근데 이제 APR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청바지하고 추리닝 팔던 회사였는데 그 사업이 이제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상장할 때는요. 홈 디바이스로 상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1: 아니 홈 디바이스 상장했던 거예요?
0: 네. 근데 이 회사가 불과 지금 전 세계 화장품 랭킹 넘버 원을 찍기까지는 1년밖에 안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EBD,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 뭐 파마 리서치라든가 맞아요. 클리스터 들어보셨죠? 홈 디바이스가 아니라 병이온 디바이스
1: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그 부분을 지금 특허를 받기 위해서 절차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런칭 예정입니다. 이러면은. 이 회사의 이제 사업 모델이 정말 그 하이퍼 뭐 에스테틱의 멀티 뷰티 테크 회사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과 변화들이 이 젊은 지배주주들이 경영진들이 굉장히 좀 그 다이나믹하게
1: 무슨 말을 여기까지 왔냐면 아까 제가 마케팅을 많이 쓰냐 딱 한마디 질문했더니 네네네네.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네네. 경영진의 능력이다 이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그게 이제 마케팅비로 표현이 되는 거죠.
1: 그러면 제가 머리가 복잡한데 인디 화장품 회사 있고 네. OEM 밴더 있고 네. 판매사 올리브영 왜 판다 네. 그러고 네. 누가 저기서 돈을 제일 많이 챙겨?
0: 아, 네. 그게 다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때 다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네. 되게 우답을 하나 드리면요. 뭐든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 엄청나더라고요.
0: 네. 근데 구다이 글로벌이 지금 M&A를 많이 했는데요. 조선미녀라는 브랜드 하나로 성장을 할 때는요. 조선미녀 브랜드 한에서도 선크림 하나 한 품목으로 고성장을 했어요. 막 영업이익률이 50%씩 나왔고요.
1: 조선미녀. 예.
0: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한국콜마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이유도 네. 구다이 글로벌이 M&A를 하게 되면서 우리 고객이 저한테 주는 주문 비중이 늘어난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함께 동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1: 큰일 났다. 15분간 네. 다음 거로 좀 넘어갈게요.
0: 네.
1: 지금까지는 이제 좀 약간 기업 이런 네. 밸류 체인을 얘기했다면 더 궁금한 거는 정말 이 트렌드가 진짜 자주 바뀌잖아요.
0: 네.
1: 가장 뜨는 제품들은 뭐죠? 그리고 방금 전에 디바이스랑 화장품이 네. 좀 결합된다는데 네. 그 이유는 뭐예요?
0: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스킨 부스터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우리 알죠. 센터장님도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1: 아니에요.
0: 피부가 얼마나 갔다 오셨어요?
1: 아, 네. 네. 저희 와이프도 네. 말하지.
0: 네. 네. 네. 그래서 피부과를 가시면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 디바이스가 있지만 또 병의원에서 쓰는 디바이스 결국 우리가 이제 또 나이대가 어느 정도 네. 중년으로 가게 되면은 네. 그냥 일반 화장품만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뷰티 테크의 영역이라는 게 뭐 10대, 20대의 정말 피부가 좋았을 때 뭔가 트렌디한 것들을 구성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웰 에이징, 예 네. 나이를 이제 나이를 그렇죠. 방어할 이제 안 먹을 수는 없는데 네. 잘 먹어야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스킨 부스터라든가 그다음에 기기의 결합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파마 리서치가 이제 되게 특허를 냈던 연어 PDRN.
1: 그러니까.
0: 근데 그게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또 기기가 같이 결합돼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멀티플로 이 조합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거 하면 네. 그런 스킨 네. 부스터 뭐 그리고 네.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도 네. 있었고 그런데 네. 지금 브랜드 화장품 회사들이 네. 이 영역까지 파고든다는 거예요.
0: 네, 네, 네.
1: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0: 있는 거죠.
1: 기존 회사들은 약간 제약회사에서 출발한 성격이
0: 네,
1: 강했잖아요.
0: 네, 네.
1: 여기는
0: 근데 제약회사는 마케팅이 약해요.
1: 아.
0: 제품은 좋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작년에 활동할 때 썼던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 혹시 이거 좀
1: 이 자료 한번 아주 네. 히트 쳤었죠.
0: 네, 이거 좀 한번 이게 이제 이 앞에 네. 이 애니메이션이 좀 되게 네. 중요한데요. 네. K 뷰티의 밸류 체인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1: 네.

0: 원팀처럼.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레가시 기업이나 한국의 레가시 기업들은요. 이 밸류체인을 회사 안에 다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제품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뭐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하면은 미니멈 1, 2년이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자면 인디 브랜드가 ODM한테 주문을 줘요. 근데 내 회사는 아니지만 내 공장처럼 쓰는 거죠. 그럼 이게 타임 투 마켓이 3개월이에요.
1: 아, 그밖에 안 돼요?
0: 네, 네. 그래서 각각의 밸류체인들이 분업화가 되어 있는데 브랜드별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한 팀처럼 움직이는 거죠. 원팀처럼. 이 팀워크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밸류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센터장님 질문은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돈 잘 버냐. 아, 경우에 따라 다
1: 제가 굉장히 네. 어리석은 질문이네요. 근데 네. 제가 이 자리가 네. 기억나는 게 네. 그때 애널리스트를 관두셨는데 네. CL 하면 굉장히 유니크한 네. 리서치거든요. 네. 좀 재밌는 곳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합니다?
0: 아, 제가 이제 지금 현재는 대신경제연구소에서 네. 이제 또 연구소 네.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사하기 전에 한국콜마를 나와서 K뷰티가 너무 좋다 보니까
1: 알죠. 그때 갑자기
0: 프리랜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블루북이라고 하는 이제 시리즈인데요. 네. 그 CLSA가 전 세계적으로 외부의 전문가를 담당 애널리스트랑 콜라보 리포트를 내는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이제 K뷰티로 제가 처음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담당 애널리스트 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좀 콜라보 리포트를 냈습니다.
1: 그러니까 제가 왜 워낙 안 이사님이 능력 있어서 한 것도 있지만 CL도 뷰티 네. 하면은 KBT를 주시 네. 주시했다는 거죠. 작년부터.
0: 네, 네, 그럼요. 네.
1: 네,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궁금한 거는 네. 그렇게 매출 성장이 잘 나오는데 현재 항상 네. 나온 얘기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네. 좀 있는데 네. 그냥 뭐 러프하게 네. 어때 보이세요, 밸류는?
0: 그러니까 최근에 좀 올라간 건 사실인데요. 네. 이 밸류체인 내에서도 ODM이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섰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브랜드들은 아까 센터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멘텀들을 네. 상당히 많이 반영했는데 특히 상반기 중에는 6월 달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네. 빅 이벤트고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름철에 이제 선크림이라든가 이제 네. 제조업의 R&D 기술이 빛나는 네. 이제 부분들이 ODM사를 갖다가 많이 이제 성장하게 네. 주가 상승하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브랜드들이 눌려 있다가 블랙 프라이데이가 연말에 있습니다. 네. 뭐 광군절이라든가 해서 또 온라인 빅 이벤트를 얼만큼 브랜드들이 잘 올해 또 이제 뭐 마케팅을 잘하고 좋은 성과를 내냐 그러면 또 저는 반등의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 내에서도 제조 ODM사,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사, 뭐 여기서도 이제 뭔가 이제 카테고리가 나뉘는데 이 ODM사의 최근 한 달 동안에 이제 주가 상승률이 좀 집중됐던 부분들이 오늘 이제 질문 주셨던 어떤 이유들로 좀 조정의 빌미가 됐냐면요. 용기가 부자재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주문은 빗발치는데.
1: 아, 그게 결국은 네. 병목 현상이에요, 네. 이것도. 네.
0: 그래서 이 3분기에 주문 받은 걸 소화를 다 못 시켜 갖고 4분기로 주문이 이제 이연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하나의 높아진 밸류에이션에 대한 단기 조정의 좀 이유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전 세계의 K뷰티 수출 로드맵이 중국에서 미국 그다음에 유럽 전체 유럽이라는 데가 서유럽, 동유럽, 뭐 정말 그다음에 북유럽까지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제 CIS 국가들, 중동 이쪽으로 확대되는데 요즘에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사건이
1: 물류 비용 엄청 나갔어요.
0: 네, 그래서 물류비가 최근에 좀 문제였던 게 뭐냐면 이거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관세청의 최신 8월달 기준으로 수출 운송 비용을 보게 되면은 미 서부향 해상 운송비가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 동부가 75.8% 상승, EU가 36.3%가 높아졌는데 또 반면에 7월 대비 8월로 오게 되면서 갑자기 월 대비로도 25% 정도가 급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9월 달로 오게 되면서부터는 한 10% 정도 마이너스로 또 유럽 같은 경우는 빠지는 게 너무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해갖고요. 환율도 환율이지만 이 물류 운송비 왜냐하면 지금 수출을 다양한 국가로 나가고 있는데 이 해상 운송비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단기에 좀 악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주가가 빠지면 네. 사실 이유를 갖다 붙이잖아요. 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제
0: 전 약간
1: 우리는
0: 생각합니다.
1: 처음에는 그냥 아 원화가 강해져서 네. 그냥 원화로 환산한 매출 네. 데이터가 약해지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본질적인 거는 네. 물류비가 네. 올라온 거고 네. 아까 용기의 변경 형상이 있어 그게 풀리면 네. 되겠네요.
0: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면 안 되는데 하나 비밀을 또 말씀드리면요. 네. 관세, 환율, 물류비 우리는 이제 매크로적으로 주식을 하시거나 또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비가 계속 두세 배씩 뛰고 있어요.
1: 아, 그
0: 지역을 확장할 때마다.
1: 네. 그래요?
0: 네. 틱톡 안에 되게 이제 또 유명한 그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면 성과급만큼 받아가는 이들의 이제 역량이 커지게 되면서 이들의 지역이 확장되면서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랑 공동 마케팅을 하. 그래서 아까 이제 마케팅비를 많이 내놓으셨잖아요.
1: 그게 그런 비용이 있는 거예요?
0: 근데 마케팅 비는 높지만 비율은 잘하는 데들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생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런 얘기하거든요. ODM이 잘 돼 있어서 3천만 원, 2천만 원만 있어도 화장품 만들 수 있다. 근데 2, 3천을 화장품 만들면 뭐해? 마케팅비가 1, 2억인데. 이런 시대입니다.
1: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갑자기 구체적 회사를 여쭤봐서 그런데 제가 저도 이해가 잘 안 갔던 기업 중에 하나가 실리콘트라는 회사가 유럽에 뭐 창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0: 그럼요. 아까 제가 이제 1번이 우리나라 전 세계 우리가 이제 세계 K뷰티를 보려면 세계 지도를 알아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요. 그 처음에 세계 지도의 확장 순서가 실리콘투의 해외 매출 성장 모멘텀 순서입니다.
1: 아, 그럼 되게 중요한 회사네.
0: 중요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해외 수출 가는 거에 엄청 중요한 중점적인 역할을 한.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그림에 여기 보면 역할극에 다 있어요. 브랜드 이게 보시면은 브랜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주인공이에요. 여배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뜨기 위해서는 스태프들이 필요하죠. 만들어주는 사람.
1: 올리브영 있고.
0: 잘 팔아주는 국내 채널. 또 해외로 나가는 채널. 근데 해외로 나가려면 처음에 채널에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안 받아줬어요. 그거를 실리콘투가 한 겁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냥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결국 환율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까 강조했던 몇 가지 이슈만 풀리면 성장이 계속 나온다 보시는 거네요.
0: 네네. 그러니까 환율도 물론 이제 그 높았을 때가 화장품에게 좋긴 하지만 또 화장품 업장 입장에서는 또 원부자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또 환율이 높은 게 원가 단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서로 어느 정도 이제 스프레드 뭐 상충 이거를 이제 수합할 수가 이게 약간 이제 해치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은 객관적인 물류 운송비라든가 어쨌든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수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많이 팔아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스케일 메리트를 만들어 갖고 이 비용들을 갖다가 불식시킬 것이냐 이 부분인 거죠.
1: 이제 정말 마지막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번에 화장품,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 때 유행했던 기업들이 있었고 이번에 화장품을 작년에 이끌었던 이 기업들이 작년에 시장을 주도하다가 좀 쉬고 있는데 다시 이러한 기업들이 상당히 강한 모멘텀을 찾아서 약진할 거를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 그랬을 때 그렇지 안 됐을 때 주의점은 위험적 요인은 뭐가 있는 건지
0: 이게 참 아쉽게도 지금 말씀 주신 작년에 잘했는데 올 특히 재작년.
1: 주가만.
0: 네, 재작년이나 작년에 잘했는데 올해 안 된 애들이 약간 일본향들이 많았고요. 그게 또 국가별 선호도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 결국은 뭐냐면 모든 국가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에서도 활약하는 아이돌이 있고 전 세계적인 무대에서 어디 가나 평균적으로 잘하는 아이돌이 있는 것처럼 화장품 브랜드도 그만큼 얼마나 다양한 고객들이 어떤 그 다양한 트래픽을 갖다가 이 브랜드가 잘 수용해 갖고 그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이제 말하자면 즉시 내느냐. 채널별로. 이 합리적인 이 약간 효율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스마트한 브랜드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1: 아니, 그렇게 돌려 말하지 마시고. 그게 제가 아니 뭐 APR 같은 회사가 계속 잘할 거로 보시는 건가요? APR이 가진 DNA가 뭐가 그렇게 뛰어난 거죠?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화장품 이제 예전에 같으면은 레가시 기업들은 화장품 장인들이라고 하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를 볼 줄 알고 숫자를 볼 줄 알고
1: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0: 그게 되는 이제 그래서 약간 좀 30대의 젊은 남자 창업주들이 많은 이유가 뭐 와차 창업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1: 깜짝 놀랐어요,
0: 떠오르는
1: 제가.
0: 회사들 중에는 아니면 화장품이나 아니 다른 제품의 수출 벤더를 하셨던 분이라든가 그러니까 현업에서 물류라든가 수출의 어떤 그 재화를 아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볼 수 있는 안목과 개발자의 역량이 있거나 이게 오히려 화장품에 더 새롭게 적용을 잘하신 것 같아요.
1: 마지막에도 꼭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국 화장품을 초기에 이끌었던 레거시 탑2 기업들 보면 최근에 그래도 뭔가 분발해서
0: 어, 그럼요.
1: 네. 어, 뭐 네. 중마하지도 않고 미국도 네. 가서 하고 뭐 하는데 네, 네. 이 기업들도 뭔가 지금 구조적으로 전환됐다 보시는 게 맞나요?
0: 전환 중에 있고요. 근데 속도가 빠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그런가요?
0: 네.
1: 상당히
0: 왜냐하면 네. 온라인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1: 아, 그게 이렇게 차이가 큰 건가요?
0: 우리도 이제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해도 아. 네이티브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이제 요즘에 그 젠지의 창업주들은요, 그냥 네. 온라인 네이티버들이에요. 네이티브.
1: 다 네. 온라인 네이티버, 네이티버라는 게 네. 어떤 의미예요?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안에서의 트래픽에 민감하고 그 온라인에 퍼지는 속도가 어느 나라에서 반응하는지. 어떤 네. 제품에 반응하는지 이런 게 실시각각으로 경영진들이 그러니까 어떤 외주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경영진인 내가 그 부분을 더 먼저 발견한다라는 거죠.
1: 사실 기존의 네. 레거시 업체는 얘는 방문 판매부터 시작하는 회사니까 네. 네. 그쪽 DNA가
0: 너무 브랜드 중심이라는 네. 거죠. 네.
1: 그러면 앞으로 아까 제가 슬쩍 말아서 근데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네. 그 소위 네. 지주회사 같은 네. 회사가
0: 네.
1: 있잖아요.
0: 네. 네.
1: 상장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회사가?
0: 그 회사도 물론 상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너무 이미 유명해져갖고 네. 물론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되게 거기는 또 재밌는 구조가 뭐냐면 네.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AI를 자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1: 그래서
0: 역시 AI 없이 안 되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는 거기 지배주도 이제 80년대 후반생이시거든요. 네. 근데 자기보다 10살 이상 많은 네. 업계의 굵직한 전문가들을 전문 경영인들로 뽑으셨어요.
1: 네. 아, 더 물어보고 싶은데 네. 시간이 됐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0: 네.
1: 하여튼 오늘 말씀 네. 고맙고요. 전 IBK 화장품 애널리스트인 안지영 대신경제연구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주의 경제쇼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빨간불, 오늘은 파란불. 흔들리는 코스피에 내 마음도 요동칠 때 잠시 화면을 끄고 마음을 들어보세요. 쏟아지는 세상의 정보 속에서 숫자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나의 중심입니다. 저 윤인구와 함께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세요. 매일 찾아오는 평일 점심 100분의 시간,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가장 따뜻한 이정표,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두 표현 중에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다와 너그러이 용서하다 중에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엔 너그러이가 맞습니다. 형용사 너그럽다에서 나온 것으로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게를 뜻하고 너그러이 받아주다, 마음을 너그러이 먹다와 같이 표현합니다. 또 아지랑이 피는 봄날과 아지랭이 피는 봄날 가운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아지랑이가 맞는 표현입니다. 이는 이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거둥그려 떠났다와 짐을 거든그려 떠났다 중에는 거든그려가 맞습니다. 거든그리다는 거든하게 거두어 싸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거든하다는 다루기에 겁이 없고 간편하거나 손쉽다를 뜻합니다. 참고로 거든하다에는 마음이 후련하고 상쾌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하고 나니 마음이 거든하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한낮에도 서늘하게 느껴진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2.6도에 머물렀고요.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남 양산으로 26.5도였지만 전국적으로 어제 낮 기온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았습니다. 밤 사이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더 밀려 내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부 지역은 오늘보다 더 쌀쌀해질 전망인데요. 내일 아침 예상 최저 기온이 서울 11도, 대전과 전주 9도, 안동 8도, 춘천 7도, 대관령 3도 등으로 곳곳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져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 높은 산지에는 물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3도, 대구와 광주, 제주 2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는 물론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개천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모레 일요일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경상도 동해안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78년 만에 폐지된 검찰청 대신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수청은 오늘 오전 10시 본청이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열어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개청식에 앞서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리는 중수청 모든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초기에 조직을 안정시키고 모든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논란에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김지용 후보가 친윤이냐 여부의 판정에는 여러 긍부정적 요인들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포로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일 없다는 우크라이나 주장에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비공개를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119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킹당한 시스템은 국민은행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등 고객의 금융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시스템이라고 국민은행은 강조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며 유출 추정 시점은 지난달 30일입니다. 국민은행은 이번 정보 유출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거 통계 조작과 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서 자료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지난달 22일부터 중앙선관위 내부에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통계

조작,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보안 운영 실태 부실 등을 직접 검증하게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포렌식 진행 상황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외비 문건을 SNS에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은 SNS에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의 성과를 공유하며 대외비라고 적힌 문건을 공유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2.3 비상계엄과 전두환 신군부를 내란이 아니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 자격을 포기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준비된 연설문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토론 도중에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제명하자는 것은 검열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파주시의 한 종이제품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4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이 숨지고 또 다른 7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레인 운반구 위에 올라가 1층에 있는 물티슈 재단 기계를 2층으로 옮기는 작업 중이었는데 기계를 받치고 있던 팔레트가 균형을 잃으면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은 온화한 가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서울 11도, 철원 5도, 춘천 7도 등으로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은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지고 중대수사범죄청과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마약 등 6대 중대범죄와 법 왜곡죄 수사를 맡게 됩니다. 공소청 검사와 수사관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공소 제기와 유지 등을 맡게 됩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법령과 조직을 신속히 정비하겠다며 수사와 치안 공백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잘못이 있다고 통째로 없애버리는 게 해법이냐며 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기분 좋은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스케이트보드 금메달을 거머쥔 강준희 선수를 직접 만나봅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이번 아시안게임을 결산하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자,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오늘부터 출범을 했는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그 네. 의미는 뭐라고 평가하세요?
3: 일단은 검찰이 국민의 기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잣대를 스스로들이 잃고 이렇게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김학의 전 법무차관 잘못했을 때 그거 검찰이 제대로 처벌 안 했습니다. 김건희 여 사건 국민들 눈앞에서 보는데 그거를 다 빼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러면 일단 객관성을 잃어버린 이러한 조직 그리고 정치검찰.

0: 정치 세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측면들 때문에 도대체 이 기관이 왜 존재해야 되냐라고 하는 물음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수사는 경찰하고 중수청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검찰은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게 돼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정광재 대변님. 검찰은 왜 없어진 겁니까?
2: 그 검찰 그 폐지의 원인이 네. 대략 뭐 자체적인 검찰 내의 원인은 전 한 10% 20% 있었다고 봅니다. 나머지 한 80% 90%는 검찰을 정치검찰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이용해서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없애야 진짜로 민주주의가 구현된다라고 주장했던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 78년 동안 검찰이 존재했던 이유는 그 나름의 그 모순점이 있다면 그걸 조금씩 고쳐가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근간을 지키는 노력에 기여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치 검찰은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정치적 구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 거고, 결국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법조인이잖아요. 이게 보안수사권이라든가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의 부작용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경 지지자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다 보니까 본인도 정치적 핀치에 몰리면서 결국엔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한 10년쯤 지나서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빠른 시기에 2030년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검찰 누가 없앴어? 이런 의문을 국민들이 분명히 제기할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과 지금 그것을 주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겠죠.
1: 네. 부작용이 매우 클 거다 이런 거를 좀 암시한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자, 중수청 공소청 개청했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동학 최고위원님이 이미 얘기를 했네. 중수청 공소청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일단 정치권 평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여야 정치권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먼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 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됩니다.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수사 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도 시스템화하겠습니다.
1: 자, 이번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2026년 10월 2일 오늘로서 검찰은 폐지됐고 검찰의 보안수사도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습니다.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입니까?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1: 네. 자, 두 번째 얘기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검찰 출신이기도 하죠. 자, 민주당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사라지는 것이지 향후 수사에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뭐 당장은 뭐 약간의 뭐 혼란이랄지 뭐 그 전과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거는 신속하게 이렇게 보완하고 하면 된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망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말따나, 그다음에 치안의 지옥문이 열렸다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자, 이동호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0: 뭐 부침이나 혼란스러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중수청장도 없이 지금 출범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뭐 100여 개의 추가적인 입법 조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당분간의 어떤 혼란스러움은 저희들이 또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는 일은 최소화되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결국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찌 보면 선출직들보다 훨씬

0: 경찰하고 중수청이 이제 수사기관을 담당하게 될 텐데 수사의 역량이 정확하게 있는 거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량이 떨어져 가지고 피해자를 제대로 감싸지 못하고 또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도 경찰에서 그런 암장했었던 사건들이 막 비화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측면에서 국민 피해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겠다 말씀드립니다.
1: 그렇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검찰에게 기본적으로는 수사권을 뭐 안 주는 겁니다. 검찰이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데, 그리고 공소유지 뭐 이런 부분 할 수 있게 한 건데, 이런 부분이 수사 역량 저하와 정광기 대변님
2: 예.
1: 직결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 경찰 권력을 통제하고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금 경찰 드러난 문제점들을 막 개선을 하고 한다 그러는데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또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치 검찰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1: 네.
2: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면 아마 90년대나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언제부터 많이 쓰기 시작했냐.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수사로 이러한 비극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본격화되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치검찰이 본격화된 거는 2019년에 조국 사태 때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었는데 조국 사태 때 드러난 여러 혐의점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치검찰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수사를 갖고 민주당이 정치검찰의 조작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87년 이후에 민주당 정권이 네 번 탄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그런데 본인들이 집권했었을 때는 정치검찰 아니고 보수 정권 때만 검찰이 알아서 가갖고 보수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이 되는 건가요? 저는 이거 자체에 대한 주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1: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한 검찰은 무슨 검찰입니까?
2: 그래서 2017년에 사실 그래서 네. 정치검찰의 끝판왕은 2017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거의 평검사 수준이었는데 검찰총장으로 끌어올렸을 때 네. 그때 이 검찰의 조직 문화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낸 검찰청 폐지가 과연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가. 이런 정치검찰의 특수부 수사가 검찰 전체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불과 1%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막으려면 제도적인 보완책들을 통해서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 2%의 문제가 되니까 검찰 자체를 다 폐지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그 국민의 삶보다는 본인들의 원한풀이용 검찰 개혁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충분한 준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바가 더 큰 겁니다. 더군다나 경찰이 14만 명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 수사권이 경찰과 중수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행안부 내에 두 개 조직이 존재하면서 어느 그 조직도 상호 견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호 견제하지 않는 권력기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거든요.
1: 네.
2: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 갈 건지,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진짜 민주당이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그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건지 그렇지 못할 건지도 결정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조금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아까 뭐 조국 전 법무장관 뭐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주요한 민주당의 정치인들, 조국 전 법무장관도 뭐 잠재적 대선 후보였고
2: 예.
1: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른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내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간 측면도 있다.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런
2: 그렇죠.
1: 측면도 있다고 보세요.
2: 그런데 그렇다면 예.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0: 극단적 선택으로 난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이 된 거예요.
1: 네.
0: 그렇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의혹을 샀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에 따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 재판이 중지돼 있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완전히 조작된 기소를 했다면 사법부에서 걸러냈을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없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1: 최종 판단까지 내렸고
0: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중재단에 있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검찰이 정치적 조직이냐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1: 네, 요 똑같은 부분, 요 부분은 이동학 차관님.
2: 아니 피의 사실 공표 자체도 저는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적절하게 언론을 통해서 활용해 왔던 게 당연히 그러니까 망신 주기 수사. 그리고 뭐 기후재식 수사, 나올 때까지 터는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검찰에서 너무 횡행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자성적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문제 삼는 어떤 조직 내부의 어떤 건강성도 보여지질 않았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있었던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정말 이건 전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당시 이인규 대검 그 중수부장이 그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국정원에서 그걸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망신 주기로 사실상 이것들을 활용을 해왔던 것이고 그때 이 국정원 이 바로잡기 뭐 그 TF에서 실제 이 부분과 관련된 발언을 하기도 했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활용하는 것은 정치적 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무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검찰 정치 검찰의 어떤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 속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지금 중수청의 어떤 역할이 미진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조차도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대비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범 여권의 반발로 인사 절차 늦어진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후보자죠. 청와대는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로 보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다. 뭐 이렇게 쭉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 SNS에서였나요? 청문회를 보고 결정하겠다. 국회 청문회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 결정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의 스탠스는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동원 최고위원님.
2: 네, 이제 뭐 아니 이제 그렇죠. 왜냐면 뭐 청문회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네. 이제 검증은 이제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일각에서의 어떤 비판 때문에 실제 그 지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도 했고 했는데 큰 틀에서는 그 부분이 사실과 어긋난 그러니까 사실과 사실이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주장과 주장이.
1: 네.
2: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입장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는 후보자의 생각, 후보자의 육성을 통해서 누군가가 뭐 대신 그걸 방어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그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도 그 과정을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정말 저거는 문제가 있는데라고 생각하면 여론이 안 좋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런 지점을 넘어서서 또 대통령께서 이거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거꾸로의 경우. 청문회를 했는데 수사기관에 이제 중수처가 새로 생기는데 이 부분을 저 사람이 담당해도 되겠는데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도 그 부분은 존중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일각에서 주장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비판 비난들 저는 이 정도까지 하고 청문회에서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서로 따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청문회 보고 결정하겠다 이거는 대통령 스탠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청문 절차도 들어가기 전에 너무 반대를 하니까 청문회는 일단 가자는 뜻을 좀 내포하고 있다고도 보고 자 청문회에서 그렇다면 야당은 뭐 나름대로 또 송구 검증을 하겠다 그랬는데 네. 여당에서도 이게 보니까 법사위는 아니고 행안이더라고요.
0: 행안입니다. 네. 네. 네.
1: 여당에서도 이렇게 좀 공격에 나설까요? 어떻게 보세요?
0: 근데 그 지금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는 사람이 김용민 의원이고
1: 네, 법사위에 있잖아요.

0: 법사위에 있고 추미애 경기지사인데 이분이 인사검증 과정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은 낮잖아요. 지금
1: 네네, 뭐 그렇죠.
0: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사보임 시켜서 행안위로 보낼 것도 아니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인사 난맥이라고는 부족할 정도로 정말 인사가 총체적 난국에 있다라고 보는데
1: 인사 난맥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0: 부족하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네. 보십시오. 비어 있는 그 중요 포스트가 정말 많아요. 비서실장도 비어 있잖아요.
2: 네. 비서실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0: 네. 아니, 그런데 제 네. 사의를 표했는데 유임된 상태지 비서실장 네. 후임자를 찾지 네. 못해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자리를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후임자가 낙마했기 때문에 새로 임명해야 되는데.
1: 사실은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했는데 그 아무도 없어요.
0: 그렇습니다. 네. 뭐 공소청장 주장이. 없죠. 중수청장 네. 없죠. 경찰청장은 지금 21개월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 건가. 인사가 만사라는데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에 제일 중요한 게 인사잖아요. 인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 국정운영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더군다나 이 중수청장은 10월 2일에 출범이 예정돼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누가 수장이 돼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일정에도 맞추지 못하는 이런 그 대통령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1: 인사가 만사인데 네. 인사 부분을 이렇게 손 놓고 있다?
0: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지용 후보자가 검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뭐 친윤 검사니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 때문에 이 인사청문 요청까지 못하는 정도라면 전 대통령으로서 정말 뭘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즉에 국회에
1: 요청은 하긴 했는데 상당히 주저했다는 말씀을
0: 그렇죠.
1: 하는 거예요.
0: 그 어제 했잖아요.
1: 네.
0: 벌써 25일 전에 이 사람 지명해놓고 요청한 거는 어제 했으니까 24일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성 지지자들의 정말 휘둘리고 있다. 본인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강성 지지율이 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 눈치 보다 보니까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못하고 있다. 전 그런 평가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자, 인사 난맥을 얘기하셨는데 혹자는 어저께였나요? 제가 패널들한테 왜 이렇게 그 다 비어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중에 이제 한 패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지금 공소청장 중수청장은 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직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고 뭐 못 찾고 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에 검찰청장과 경찰청장을 저렇게 오래 비워둔 거는 임기가 있는 어떤 그 청의 수장을 임명을 하면 사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독립적인 모습으로 나왔을 때 그거를 경질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행 체제가 인사권자 입장에선 되게 편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왔는데 수장이 있는 것과 대행이 하는 것은 조직이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게 좀 책임성이 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2: 아니 문제 인식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검찰총장의 경우는 뭐 좀 연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청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이거를 바로 임명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지면 이제 그때 임명을 해도 되는 것이고 경찰청장의 경우는 경찰청법 15조에 보면 승진과 관련돼서 그 치안정감 중에서 그 네 분 중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의 어떤 연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 있었고 그다음에 내란에 또 연루되었다는 어떤 의혹들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법상의 어떤 한계적 있었다. 요소가 이제 작동을 했었던 네. 것이고 중수청은 제가 볼 때 이제는 대통령께서 지금 3주 정도 됐는데 어찌됐건 뭐 기자회견을 하실 때도 소통을 더 늘리겠다. 국민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같이 지지층 내부에서의 어떤 소통도 더 늘리겠다라고 이제 한 만큼 전 그 부분에 대한 명분 이런 것들 충분히 듣는 모양새 그리고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이러한 네. 것들의 어떤 일환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국민들께서는 우려는 좀 가지실 수 있으나 저간에 그런 사정들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를 들어서 제가 비슷한 질문도 아까 정광재 대변인께 드렸는데 법사위가 아니라 행안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딱히 여당 의원들 중에 막 김지영 후보자를 이렇게 물고 늘어질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해요. 그런 부분
2: 반대의 목소리를 내셨던 게 이제 박주민 의원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조국혁신당 의원도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1: 약간의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
2: 그렇죠. 저는 어쨌든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철두철미한 점검, 이 검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네. 의견들 지금까지 나왔던 걸 다 종합해가지고 꼭 뭐 윤석열하고 같이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실제로 네. 도덕성에 관한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수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적임자인지 아닌지 좀 적어도 이번 청문회만큼은 야당이 좀 잘 준비를 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그리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동 뭐 쭉 활발했는데 이번 해외 순방을 기점으로 더 활발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이 와중에 최근에는 우아하게 은어라고 하는데 좌하게 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이제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뭐 이런 건데 대통령의 지지층이 보수 쪽은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국민 전부의 대통령이 아니야 이런 지적도 좀 나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좌아하게.
2: 아니 근데 이제 SNS라고 네. 하는 글이 이제 하나만 올리는 것도 아니고 수십 개를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는 예를 들면 노동자에게 전하는 이야기도 있고 기업가들에게 전하는 얘기도 있고 국민 전체에 전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지지층에게만 또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걸 다 구분해서 이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시장에 가서도 시장의 언어로 활용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모두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지지층한테만 그 메시지를 쓸 수가 있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공격을 위한 공격 같아요. 정치인들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상대방과 그 지칭하는 목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이해를 하고 다만 이제 이런 이 지적의 어떤 그 근원에는 대통령이 SNS를 너무 자주 한다.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이제 공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근데 이 소통 SNS 소통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치인 성장해왔던 과정에서야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 때문에 네. 이거를 읽어에 뭐 그만둬라 이렇게 하기에도 저는 제가 볼 때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해가면서도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장점이 더 많다 직접 소통을 하면서 실제 이야기를 듣는 것 이런 것은 통치에 활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유의미하다 봅니다.
1: 그래요. SNS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통치에 활용한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인데 그리고 뭐 그 메시지도 뭐 노동자들을 위한 걸 수가 있고 또 뭐 여성이나 노약자를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다는데 이 부분은 네. 우를 좌로 바꿨기 때문에 있던 말을 우라고 써 있는 걸 좌로 바꿔서 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0: 아니 사실 거의 24시간 정치 뉴스를 그 끼고 사는 저도 네. 좌아하게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었습니다.
1: 그래요?
0: 아마 뭐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
1: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처음 들었어요? 아니면
2: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 세력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뉴 이재명 그룹들이 하는 말인 것 같죠. 우아하게의 이제 우가 우파 이런 것에서 비롯됐으니까 사실 한자는 다르지만 네. 좌아하게라는 말을 일종의 말장난을 하신 것 같은데 SNS 대통령이 하는 거는요 넓은 의미에서의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글을 올리고 뭐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대통령이 올리는 X에 올리는 글들 있잖아요. 네. 하나같이 본인 지지자들 보라고 올리는 글이에요. 자신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국정 지지율 떨어진 거 정확히 분석해보면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보안수사권 문제라든가 이런 그 인사 문제라든가 네. 그것 때문에 이탈했는데 거기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본인을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치를 보기 위해서 빨리 데려와야겠다. 그러니까 X 같은데 조바심이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이 사람 친윤 아니다. 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을 얘기했는데 친윤 반윤이 중요합니까? 누가 더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중요한 거죠. 김승원 후보자나 용혜인 후보자나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한마디 안 했던 대통령이 장문에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한 글은 올리고 또 우아하게 대신에 좌하게 이런 식으로 본인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소통 행보로선 절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죠. 이 우아하게를 좌하게 썼더니 인터넷 커뮤니티상에 무슨 말이 나왔느냐.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좌원식 국회의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우상호 강원지사도 좌상호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봤어요.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하는 그 SNS상에 이런 뭐 인터넷 언어 유희가 이렇게 정치권에 뭐 약간 농담조로 회자되는 게.
1: 네. 자,

0: 1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1: 네, 금요일 퇴근길 평소보다 도로가 많이 답답합니다. 서울 시내 한강변을 따라 강 서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 지났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향 마장램프에서 홍은램프까지도 흐름이 답답합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부터 안성까지 정체고요. 기흥에서 수원, 다시 서울요금소에서 판교까지 밀리고 이후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구리 쪽으로 안현에서 중동 지나 자유로까지도 속도가 더디고요. 이후 고양에서 노고산 터널까지 정체, 반대쪽으로도 불암산 요금소부터 사패산 터널까지 한 흐름에 밀립니다. 이후 김포에서 송내까지도 쭉 속도 더딥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17km가 정체고요. 이후 매송휴게소와 일직분기점에서 밀리고요.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도 덕평에서 용인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SNS 얘기 우리가 교통정보 전에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김어준 씨가 알고리즘 감옥에 갇혔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다른 이용자들 게시물 공유하지 않는 게 좋겠다. 글 쓰는 걸 자제하라 이런 취지로 대통령을 향해서 주장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3: 이제 알고리즘 감옥이라는 말을 쓰려면 특정한 네. 뭐 이 루틴을 가지고 있는 혹은 뭐 기세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제 둘러싸여 있다. 다른 정보가 차단되고 있고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보여지는데 대통령 X 그 팔로워 수가요 상당히 많기도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팔로우하고 있는 것도 40만이 넘습니다. 엄청난 사람들 방대하게 그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감옥에 갇혔다라는 발언 자체가 제가 볼 땐 이 전제가 좀 틀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뭐 다른 게시자의 어떤 게시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 게시물에 이 게시자를 그 게시자가 과거에 어떤 글들을 올렸었는가까지 검증을 하고 막 이 공유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몇 번 이제 뭐 좀 약간의 뭐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우려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뭐 이해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대통령이 뭐 특정한 어떤 정보만 듣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 그래요. 실제로 이 대통령이 내가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의 주장에 동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 일종의 반박에 해당하는 글도 올리긴 했는데 자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어떤 특정 알고리즘에 갇혀 있다. 이렇게 규정한 거 네. 어떻게 보세요?
4: 이제 사랑의 시기는 지났고 네. 우정의 시기가 남았다고 했던가요? 김어준 씨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는데 네. 사랑의 시기에는 그 사람이 부족한 것도 채워주려고 하고 나쁜 것도 좋게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정의 시기, 동지의 시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판적인 지지자로 남겠다고 선언한 것 같아요. 이미 김어준 씨가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닌데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리즘에 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도 올리는 글들 대부분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 하는 얘기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 다 체크해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의 글을 공유하느냐. 네. 뉴 이재명 그룹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글을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뉴 이재명 그룹들이 이 문조털레유라는 멸칭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뉴 이재명 그룹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과거의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과는 본인들이 차별화한 새로운 정치 조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0: 네.
4: 이 사람들 글만 공유하다 보니까 아, 그 경도돼 있구나 그쪽으로 생각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 뭐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한 문제도 그렇지만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처럼 뭐 100% 신뢰해갖고 지지해 주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정 지지율이 과거처럼 뭐 60%에 오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이면 그러면 이 비판적 지지자들도 좀 침묵하면서 지켜볼 거예요.
0: 네.
4: 그런데 대략 뭐 40% 언저리의 그 지지율이라면 본인들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계속 낼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원심력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2028년 총선 누가 공천합니까? 대통령 공천 못해요. 2024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하려다가 당시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도 갈등도 좀 있었던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야당 대표일 때는 당대표로서 전권을 갖고 공천할 수 있지만
0: 네.
4: 대통령은 그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 때문에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됐었을 때 지금 뭐 현존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지지 세력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0: 자 최근에 이동욱 최고위원님 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뭐 검찰개혁 관련해서 국민 속였다 이렇게 막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 보안수사권을 고집한 것도 아니고 사실 강성 지지층이나 이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3: 그렇죠.
0: 자 그리고 사실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도 되게 고민을 하고 이러고 좀 어떻게 보면 왜 저 결정을 안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사 부분을 더 크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왜 정책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인들 그 뭐 주장이랄까 얘기를 안 들은 게 뭐가 있죠?
3: 아니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고요. 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0: 그래서 이게
3: 상황이에요.
0: 그야말로 파워 게임인지 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3: 보안 수사권으로 촉발된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를 비공개로 대통령이 결정한 바도 없고요. 예. 다 공개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했잖아요.
0: 결국 보안 수사권 폐지했잖아요.
3: 네, 폐지도 했고 실제로 예. 그거를 법무부 산하에 두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냐 행안부 산하로 두냐 그것도 다 공개적으로 저희가 논쟁했었던 예. 사안이거든요. 애초에 공약을 했다 손 치더라도. 논쟁이 붙고 논란을 통해서 결국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일단락이 된 것인데 왜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속였다라는 네. 표현까지 나왔는지 저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대목이고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다 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대통령이 오히려 방치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주도하고 기획했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것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민주당 원들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몇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본류로서의 훨씬 더 큰 튼튼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전체 코어 전체가 흔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0: 네.
3: 이기기 위한 어떤 걸로 인해서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오히려 취약함을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그건 전략상 더 좋은 전략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뭐 사생결단 내는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진영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성공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일념에도 제가 볼 땐 방해 요소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여부 합의 논란과 관련해서 아주 강한 유감을 저 우크라이나 쪽에 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추가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자 아주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외교부 대변인도 아니고 청와대 수석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선 배경. 실제로 그 얘기 중에는 합의 사실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장이로 만들었다. 그리고 되게 많이 화가 난 그런 그 모습을 읽을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3: 아무래도 저는 야당에서도 그렇고 계속 대통령이 왜 거짓말하냐, 그리고 포로들을 데려와서 왜 비밀로 데려와가지고 북한 눈치 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정치적 공세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가당치 않은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합의가 없었더라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세게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지금 태도와 자세가 더 옳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 과정에서 포로 두 명 저희가 데려왔는데 그러면은 이 포로들의 어떤 입장에서도 안정감이라든가 심리적 뭐 이 안정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북에 있는

0: 자신의 가족들의 안위 이런 것들 굉장히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간의 사정을 딱 본다면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국제회의 자리에서 본인이 연설할 때 깨어가지고 이거를 얘기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인도적인 처사가 아닌 거예요. 본인들이 인도적 처사가 있으니까 다른 수많은 나라들한테 지원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 이 젤렌스키의 행동은 네. 이게 인권 친화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가당착적인 행동이 있고 그걸 분명히 꼬집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1: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왜 북한과 이란에는 침묵하냐 이런 글을 또 올렸어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0: 장동혁 대표 어디 계세요 지금?
1: 울고?
0: 이런 얘기하는 게 저는 뭐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2: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세게 메시지 올렸느냐.
1: 네.
2: 지금 이 지난 9월 21일에 있었던 북한 지뢰 폭발 사고 이것과 우크라이나에 파병됐었던 북한군의 대한민국 송환 이런 것들이 엇물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북한에 제대로 얘기 못한다. 그러니까 북한 눈치나 보고 심기경호나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여론이 막 들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뢰 문제도 그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것까지 자기 그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데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요거라도 진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 꺼내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나라 간에
1: 네.
2: 뭐 정식적으로 문서로 남긴 이건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합의 문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나라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공식적으로 뭐 문서로 만든 건 아니다. 그러나 구두로 비밀로 하기로 했다.
1: 근데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가 먼저 요청했다.
2: 그렇죠.
1: 예.
2: 그러면 9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했는데 저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송환이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비밀을 유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 저도 아니 그거는 포로가 이제 완전히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비밀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면 어떡하냐 비판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의 문제는 조금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의 뭐 가족 안위나 이런 걸 얘기하지만 신분 노출 다 됐었던 거고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줬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들어서 우크라이나에게 이렇게 외교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대북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한 돌파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럼 국익에 맞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그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 뭐 파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런 갈등이 커질수록 어디가 희희낙낙 웃고 있느냐 러시아와 북한이 웃고 있어요. 당장 친러 매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뭐 때리는 AI 영상 이런 걸 통해 갖고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공국에 처해 있다. 프로파간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일단 공개된 이상 이걸 외교적 갈등으로 더 확대시키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1: 자칫 이러면 이럴수록 북한에는 왜 얘기 못하면서 그렇죠. 우크라이나만 네. 때리냐. 마치 추가 조치라는 게 우리 지원 안 할게 이런 걸 위협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2: 그렇죠. 우리가 외교 무대가 엄혹한 네. 그 국제 질서가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이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약소국이라고 하더라도 국제무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면서 외교를 하거든요.
1: 외교적 수사.
2: 그런데 예. 보십시오. 캄보디아에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세게 얘기했습니까? 뭐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면 패가 망신한다. 그거 글 썼다가 다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내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에도 우리가 좀 비교적 강국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이 세게 얘기해야 되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 북한 이런 데 대해서는 그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게 이런 식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외교 행위는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0: 저는 거꾸로
1: 네,
0: 대통령이 갈등을 증폭시키라고 지금 계속 사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못한 건데 젤렌스키 대통령 비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거를 당연히 심리전 하죠. 서로가 심리전을 통해서 서로 그 전쟁의 어떤 뭐 이 마음을 좀 계속해서 어쨌든 두렵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국내에 있는 대통령에게만 계속해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오히려 엄혹한 이 국제 질서 속에서의 외교 이런 것들을 다 살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의 평가는 전혀 없고 계속해서 그냥 때리기 위한 때림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야당으로서 무슨 도움이 되나 싶은 거죠.
1: 이게 네. 이제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사실상에 합의를 해놓고 그렇게 깬 거는 젤렌스키인데 왜 젤렌스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어떻게 보면 합의 그 파괴 그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냐 하는데 또 그거는 뭐 꼭 요 비단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그간에 쭉 지내오면서 최근에 지뢰사항도 그렇고 국군의 날 어떤 그 기념사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얘기를 못하면 뭐 눈치 보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안보가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 아닐까요? 네.
0: 보수정당이 전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강대강을 원하는 거잖아요. 보수정당은. 그런데 강대강으로 윤석열 때 해봤고요. 실제로 그 군이 결국엔 국회 침탈하러 들어왔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당히 위태로워질 뻔했어요.
1: 네.
0: 그리고 오물풍선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시원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봤고요. 그다음에 그 확성기 대북 확성기 쏘는 거 오히려 우리 접경지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봤고요. 그러니까 보수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당연히 내야 되고 뭐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들 앞에 공약을 했고 싸우지 않아도 우리가 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채로 묵묵하게 그쪽으로 걸어나가겠다라고 한 만큼 네. 이러한 위협과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길을 위해서 지금 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민 지지도 당연히 이 길에 뭐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설정해 놓은 선까지는 가보려고 한다. 그래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고 실제로는 지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국민의힘 김태기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서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얘기 나누다가 진행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이냐 아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징계안을 저기 냈고요. 자,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스탠스는 뭡니까? 정광리 대변인.
2: 아직 뭐 당 지도부가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뭐 이게 징계 사안이다. 이렇게 낸 건 없는데.
1: 본인이 유감 표명한 걸로 봐서는 네. 지도부가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유감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 예.
2: 저는 김태규 의원이 한 이야기가 국민의 일반적인 역사인식과 법감정과는 완전히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1: 예.
2: 본인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 강성 지지자들은 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서를 대변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뭐 저처럼 이제 수도권에서 중도 확장 노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영남에서 아니 싸울 때 강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팀이 같은 팀이라고 했었을 때
1: 네.
2: 전선의 맨 앞장 서는 사람들은 누구냐? 수도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후방에서 적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총을 쏘잖아요. 근데 전방에 있는 아군의 등에 총을 쏘는 격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저는 김태규 의원의 이런 발언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1: 결코 당에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2: 당에 도움이 안 되죠.
1: 네.
2: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활동하고 있는 당내에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행동이거든요. 본인은 그런 얘기해도 다음에 공천 받으면 당선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도 할 수 있지. 내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당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이 유튜브에 왜 나갔느냐.
1: 네.
2: 암살자들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게 역사 왜곡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강변하기 위해서 나갔던 거 아니에요?
1: 네.
2: 근데 반대로 그 진행자의 논리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려는 세력처럼 인식되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판사 출신이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무리 좀 생각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그 법적인 판결이 나와 있다. 대법원에서 판결돼 있다. 라는 네. 정도로 답변했으면 전혀 무리 없었을 것 같거든요.
3: 그래요. 예.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0: 뭐 대한민국 국민 다수를 적으로 돌리는 역사인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님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러면은 뭐 법을 만들고 그것이 통과된 것을 내가 생각과 다르면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국민들을 인정하실 건가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으로 확정된 것조차도 나는 생각이 다르다, 내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정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법률가 출신인가 맞는가도 이제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어느 누가 과연 법을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좀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바로 사실은 제명을 정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과거에 지방선거 전에 고성국 슈퍼당원 그분에 대해서 전두환 사진 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징계를 안 하고 있고요. 서울시당에서는 이미 징계를 내렸어요. 근데 중앙당으로 가져와가지고 지금 아직도 징계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김태규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전두환을 확실하게 내란범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내란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더니 1심 판결 나오고 뭐 판결들이 나와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더니 아 이게 전부 다 그냥 연결되는 하나의 서사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볼 땐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3: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 야, 시간이 딱 1분 남았는데 이게 20초씩만 대답해 주세요. 그렇다면 영화 암살자들 논란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창작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역사 왜곡입니까? 정광재 대변인.
2: 저는 사실 북한에서 이미 방영을 했었던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거기에서 네. 이와 같은 시나리오대로 작품을 만들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과연 허진호 감독은 그 작품을 보고도 이런 작품을 만들 용기를 냈었을까? 그리고 출연한 사람들도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출연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 왜 과도하게 비판하냐 이럴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3: 네.
0: 저도 뭐 상업 영화인 만큼 시장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 아무리 띄우려고 하고 본인이 영화 보러 가고 뭐 홍보를 했었습니다만 시장에서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이제 네. 그런 왜곡 논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영화가 뭐 망하게 될지 아니면 흥하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맡기는 게 좋다 봅니다.
3: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3: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1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중학교 3학년 윤성이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곁을 지켜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해 할아버지의 지인에게 맡겨졌던 윤성이. 3년 정도만 함께하기로 했던 약속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제 윤성이에게 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두 사람은 아무런 지원조차 받을 수가 없는데요. 건강 악화로 이를 놓은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반 1등과 전과목 A를 놓치지 않는 윤성이. 보답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라며 묵묵히 노력하는 속 깊은 아이입니다. 긴 시간 서로의 곁을 지켜온 두 사람. 윤성이와 할아버지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해가 기울면서

0: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퇴근길은 쌀쌀하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더 밀려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내일 아침 예상 최저 기온이 서울 11도, 대전과 전주 9도, 안동 8도, 춘천 7도, 대관령 3도 등으로 곳곳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져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 높은 산지에는 물이 오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일 낮에는 서울 22도, 부산 23도, 대구와 광주, 제주 2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는 물론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개천절이자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경상도 동해안에, 일요일 늦은 밤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도,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6도, 습도는 28%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향해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는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는 당연하고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을 거라며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9% 오르며 5달째 3%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내란법을 통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두 번의 실패 뒤 마지막 한 번의 시도에서 승부가 뒤집혔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스케이트보드 남자 스트리트에서 한국 스케이트보드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강준희 선수 얘기입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뚝심으로 일군 역전극의 주인공 강준희 선수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함께 모시고 아시안게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준희 선수, 최동호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4: 예, 안녕하세요.
3: 자, 강준희 선수 금메달 획득 네. 축하드립니다.
4: 야, 감사합니다.
3: 안 갖고 왔어요, 금메달?
4: 아, 금메달을 예. 가져오긴 했는데 지금 가방에 있어요.
3: 아, 엄마가 갖고 계시구나. 아, 이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아깝네. 자, 혹시 모르죠. 또 우리 제작진이 갖고 올지도. 자, 근데 자 그때 이제 2008년생이에요?
4: 네, 저 08년생.
3: 그래요. 금메달 너무 18살에 금메달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린 나이에 그 큰 국제 무대 많이 긴장됐을 겁니다.

0: 금메달의 순간. 네. 어떤 순간, 어떤 기억이 나요, 지금?
1: 가장 기억이 나는 순간은 이제 그 마지막 시도 때 착지를 한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아. 네, 너무 긴장을 했었어서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 착지했던 그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착지.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난도 그 네. 기술이었는데 네. 착지하는 그 순간에 이제 성공했구나.
1: 네.
0: 요거 한번 갖고 계셔보세요. 와, 금메달 좋네. 이거 진짜 금이죠?
1: 네, 금 1g 들어있다고.
0: 아, 그렇군요.
2: 대개가 와. 다 올림픽도 그렇고 도금입니다.
0: 아, 도금이에요? 아, 너무 멋지네요. 한번 차보세요, 그래도. 너무 이 자랑스러운 금메달. 이야.
1: 착용을.
0: 그래요. 그거 차고 방송하셔도 되겠네요.
1: 아, 그럴까요?
0: 예. 아니,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1: 예. 차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너무너무 멋지다. 자, 그래서 그때 착지하는 그 순간이 가장 기억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 네.
0: 자, 수상대에 올라갔어요. 수상대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1: 우선 대한민국 국기를 이제 달고 네. 첫 1등을 한 대회여서 너무 긴장을 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시상대 올라가니까 이제 시상대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대한민국 국기를 보면서 너무 그동안 응원해주신 분들 생각도 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0: 훈련할 때 고생한 거는
1: 네, 훈련할 때 고생한 건 생각보다 생각이 안 났어요.
0: 그래요?
1: 그냥 너무 기쁜 감정만 있었어가지고
0: 아 그래요? 네. 응원해주신 분들 좋은 생각만 네, 났군요. 좋은 생각만 났어요. 힘든 생각보다는 네. 부모님 생각?
1: 네, 부모님 생각 나고 이제 같이 했던 코치님 이제 트레이너님 생각도 나고
0: 그러니까요. 아까 보니까 엄마도 오셨던데 어머니 많이 우셨나 모르겠어요.
1: 엄마도 좀 많이
0: 같이
1: 오셨죠.
0: 일본에 계셨어요?
1: 네, 같이 일본에 갔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참 대단한 걸 해냈고 우리 강준희 선수가요. 자, 최동호 평론가님.
3: 예.
0: 과연 우리 스케이트보드에서 첫 금메달이 나올지 이제 우리 평론가님도 손에 땀을 쥐고 보셨을 텐데요. 그 순간은 어떻게 좀 지켜보셨어요?
2: 아, 저는 뭐 첫 번째 금메달인데 네. 기억이 남는 거는 그 1차 시기, 2차 시기 끝나 시도에서 다 실수해서 0.00 좀 처리를 받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마지막 3차 시기가 남아서 이제 극적인 반전을 이룬 건데 저는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1, 2차 시기 실패했다고 난관에 얼굴 파묻고 우는 거는 그런 선수는
0: 아, 그랬었나요?
1: 아,
0: 우리
1: 네.
0: 이야, 우리 또 감정이 좀 격했었군요. 예. 아, 그걸 네. 이겨낸 거예요.
2: 저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좌절의 눈물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카타르시스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아,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0: 그래요.
2: 그러니까 얼굴 파묻고 눈물을 흘릴 때 나는 저는 이제 다 끝났다 이게 좌절했구나.
0: 네.
2: 완전 그 실패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0: 네.
2: 했는데 3차 시기에서 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두 명만이 구사할 수 있고 실전 예. 대회에서는 강준희 선수만 구사했던 그 고난도의 예. 그 기술을 구사해 가지고 역전 금메달 갖고 왔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그 눈물이 모든 감정을 다 해소해서 그래 뭐 금메달 못 가져가도 좋지만 다 정리하고 할 수 예. 있는 거 다 해보자 이런 카타르시스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3차 시기 금메달 갖고 오니까 결국 코치하고 감독이 또 더 많이 나중에 울으려고
0: 그러니까요. 그런데 강준희 선수 그때 눈물 흘릴 때 심정은 뭐였어요? 좌절의 눈물이었어요? 아니면 내가 한번 해보자 절치부심의 눈물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믹스드 이모션 섞여 있었습니까?
1: 좀 섞여 있었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0: 그래요?
1: 처음에는 좌절을 했다가 이제 코치님이 해주시는 이제 응원을 받고 다시 이제 딛고 일어서서 이제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시기에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보니까 7위까지 밀렸다가 마지막에 이제 대역전극을 쓴 건데 아무래도 일거의 역전을 하면 우리가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구사한 거고 그게 보통 때 연습할 때 만약에 10번 하면 몇 번 성공하는 기술입니까?
1: 10번 하면 적어도 8번은 성공하는 기술인 것
0: 그래요?
1: 같아요.
0: 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성공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떨렸겠군요.
1: 다리가 너무 덜덜덜 떨려가지고
0: 다리가 덜덜덜 떨려요?
1: 그래가지고 좀 1, 2차 때 너무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실패했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그 기술은 우리 강준희 선수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사한다. 맞는 얘기입니까?

0: 대회에서 사용을 한 건 처음 사용한 건 제가
1: 맞아요.
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네. 자,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좀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기술이기에 한 방에 그냥 금메달을 거머쥔 기술인지.
0: 네, 이게 보드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자세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네 가지가 있어요.
1: 예,
0: 일반 방향으로 가는 레귤러, 그리고 이제 베이키로 가는 베이키, 그 보드가 뒤로 가는 베이키, 그리고 이제 보드가 앞으로 가면서 노즈를 누르는 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를 베이키,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노즈를 누르는 스위치, 이렇게 방향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널리로 노즈를 사용해서 회전을, 이제 몸을 270도 회전시키고 보드도 360도 회전시킨 다음에 이제 그 보드 중앙을 레일에다가 거는 그 기술을 했거든요.
1: 이야, 그러니까 몸은 270, 보드는 360?
0: 네.
1: 이야, 그 회전을 시키면서.
0: 네,
1: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순간을 보니까 보드가 뒤집어졌다 다시 똑바로 딱 오던데. 아, 그것도 어려운 기술입니까? 보드가 이렇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냥 날아오는 게 아니라 보드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다시 딱 발에 맞게 딱 오던데.
0: 그것도 이제 조금
1: 어려운 고난이도죠. 근데 이제 지금 강준희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270도 360도 돌리는 이게 아주 고난도군요.
0: 네, 좀 어려워요.
1: 어디 듣고도 100% 이해되진 않는데 여하튼 뭐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와, 그 기술을 이제 저기 구사를 한 겁니다. 자, 최동호 평론가님.
2: 예.
1: 이게 우리가 스케이트보드 하면 옛날에 막 거리에 이제 그 청소년들이 쌩쌩 타고 다니고.
2: 예.
1: 그다음에
2: 옛날에 저희 시대 때는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았죠.
1: 그러니까요. 그 백 투 더 퓨처 보면 그 마이클 제이
2: 플라이.
1: 막 타고 가고 막 악당들을 그거 타고 가면서 물리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 스포츠 경기로서 스케이트보드 이게 어떤 경기고 아시안 게임에는 언제 채택됐는지 경과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2: 2018년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처음으로 이제 정식 종목 채택이 됐고요.
1: 네네.
2: 그 이후로도 계속 이번 대회까지 정식 종목이니까 살아남은 겁니다.
1: 네.
2: 근데 아시안 게임뿐만이 아니고 올림픽에서도 2020 도쿄올림픽 때 정식 종목이 됐거든요.
1: 아, 그래요?
2: 2014 파리올림픽에도 정식 종목, 그리고 2028 LA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이니까 아마 강준희 선수 보고 이제 금메달 딴 거 보고서 올림픽 종목이니까 뛰어드는 유망주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죠.
1: 그러니까요.
2: 크게 보면 이제 스트리트하고 파크 두 종목인데.
1: 스트리트하고 파크요?
2: 예. 스트리트는 말 그대로 길거리. 길거리에 있는 장애물들, 도로나 계단, 난간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런하고 트릭. 런은 코스 전체를 주행하면서 기술을 구사하는 연기고, 막판의 반전이었던 트릭.
1: 네.
2: 런에서는 강준희 선수가 1등으로 나왔거든요. 이제 트릭이 남았습니다. 트릭은 3번 시도하는데, 트릭은 특정한 장애물 하나를 지정해가지고 내가 이 기술을 구사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이 런에서 1등 했다가 트릭에서 1차 시기, 2차 시기 실패했고 마지막 3차 시기에서 뒤집어가지고 금메달 딴 건데, 이게 종목마다 차이가 있어요. 세 번의 시기인데 이 스케이트보드는 1차 시기, 2차 시기 실패하더라도 한번 성공하면 그 점수를 최고 점수로 인정하거든요. 합산이 아니라, 만약에 합산했으면 금메달 힘들었는데 최고 점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금메달 갖고 올 수 있었죠.
1: 그렇군요. 런하고 트릭이 있는데, 자, 금메달이 다 몇 개 달려 있어요? 걸려 있어요, 이게?
0: 금메달.
1: 예.
0: 뭐가?
1: 그러니까 강준희 선수 땄는데 여성도 있는지, 남성 중에서도 뭐 한 두 종목으로 나눠 있는지.
0: 아, 여자 스트릭과 남자 스트릭, 그리고 여자 파크, 남자 파크 이렇게
1: 네 개네요.
0: 네 개입니다.
1: 아, 메달이 네 개 달려 있고.
0: 네.
1: 자, 강준희 선수 스케이트보드 하면 미국 거리 문화를 대표하는 뭐 아이콘이라고도 하는데, 스케이트보드 처음 타게 된 건 언제였는지, 그리고 선수로서의 스케이트보드 선수 생활은 언제부터 하게 된지, 계기는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0: 처음 보드를 타게 된 거는 제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단짝 친구가 원래 스케이트보드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어느 날에 놀이터에 보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어 보여서 좀 빌려서 타봐도 되겠냐 해서 빌려 타게 됐는데, 그때부터 너무 재밌게 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사달라고 졸라서 이제 보드를 획득하게 됐고.
1: 그래요.
0: 제대로 이제 선수로 시작하겠다고 다짐한 거는 이제

0: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 거의 2020년쯤부터
1: 2020년쯤부터
0: 네, 선수로 해야겠다 이렇게
1: 국가대표가 된 건 언제예요?
0: 첫 국가대표가 된 거는 21년 10월 달
1: 그래요.
0: 11월 네. 달이었습니다.
1: 아,

0: 엄청나게 보드를 소비하진 않아서
1: 그래요.
0: 그래도 한 그때까지 몇십 개는 썼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이거 부상 위험도 커 보이는데 좀 많이 다쳤던 적도 있어요?
0: 네. 그 20년도에 발목 왼쪽 발목뼈가 한번 부러졌었고.
1: 아, 그래요.
0: 그리고 22년도에 무릎뼈도 나갔었고.
1: 네, 지금은 문제없고.
0: 뼈가 지금은 떨어져 있긴 한데 네. 그냥 근육으로 커버를 하기로 해서 네. 수술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버티려면 근육 운동을 또 많이 네, 해야 되는 거죠. 하루에 예를 들어서 웨이트나 이런 체력 훈련은 얼마나 해요? 훈련할 때.
0: 하루 단위로 하진 않고 일주일에 한 주에 2, 3회 정도씩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 하체 훈련도 엄청나게 할 텐데. 자, 그렇다면 스케이트보드 우리 관중이 볼 때 어떤 점에 주목해서 보면 좀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관전 포인트.
0: 스케이트보드라는 그 스포츠가 네. 이제 타는 선수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르고 기술도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선수의 스타일이나 그 기술들에 집중해서 보는 게 가장 그래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를 들고 보드 타고 달릴 때가 있고 공중에서 날 때가 있고 한데 네. 그럴 때는 또 어떤 부분을 보면 이렇게 아 이게 더 고난이도 잘 소화했구나 이런 그 서로 실력의 격차가 드러나는 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0: 그거를 그렇게 좀 단정짓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면은 몸도 같이 돌고 보드도 같이 도는 그런 기술을 좀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죠.
1: 몸도 같이 돌면서 보드도 같이 네, 도는 기술을 구사하는지 그거를 이제 보면 되네요. 자. 아직 시설이 뭐 길거리 다니는 거야 할 수 있지만 시설은 아직 부족하고 저변도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스케이트보드 접하기에는 좀 뭐 아직 약간의 한계는 있는 것 같은데 자 입문하고 싶어하는 청소년이나 또 뭐 성인들 중에서도 아 이거 한번 하고 싶은데 보드를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마디 팁을 주세요.
0: 우선 시설이 없는 거는 네. 좀 맞고요. 근데 이제 재밌게 즐기려면은 이제 그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냥 이게 보드의 기술을 하나씩 성공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이 일단 가장 기쁜 그 감정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스케이팅을 타다 보면은 좀 자신의 실력이 느는 걸 느낄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엄청 되게 뿌듯함 그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실력이 늘 때 뿌듯함, 고 재미, 네. 성취감 네. 요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 하면은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지금까지 아시안게임 스케이트보드 금메달리스트인 강준희 선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강준희 선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지금부터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집중적으로 이번 아시안게임 이모저모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동호 평론가님 예.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지금 종반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거의 끝나가는데 예.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체적인 메달 레이스 중반까지 지금까지의 성적표 어떻게 평가하세요?
3: 부진했다가 네. 그러니까 부진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이제 목표로 제시한 게 금메달 40개에서 45개였거든요.
1: 그렇죠. 예.
3: 근데 어제 6개 극적으로 따냈습니다. 어제 6개 추가해서 30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부진인데 어제 6개고 오늘 벌써 또 3개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하면은 40개 간신히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체면 7회는 하는 건데 두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은 네. 일본과의 금메달 격차 줄인다.
1: 네.
3: 우리가 이 직전 대회 항저우에서 10개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1: 네네.
3: 근데 일본이 지금 60개입니다.
1: 아이고.
3: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이런 면을 보면 또 이제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1: 네네. 자, 기본은 했는데 좀 부진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네. 있는 거고요. 자, 이번 대회에서 전통적인 메달밭 외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확을 거둔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나요?
3: 저는 수영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1: 수영이.

0: 그러네요.
1: 수영인데 예. 수영 금메달 한 개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0: 네네.
1: 근데 왜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하면은 직전 대회에서 우리가 수영 황금 세대
0: 네.
1: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 앞두고 수영연맹이 항저우 때보다 더 잘하겠다. 더 잘할 수 있다.
0: 아.
1: 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금메달 1개예요.
0: 그러니까요.
1: 오, 근데 내일은 발그리. 유망주들이 또 대거 등장한 거죠.
0: 아.
1: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금메달 1개의 주인공이 김영범 선수거든요.
0: 네네.
1: 남자 자유형 50m. 남자 자유형 100m에서는 세계적인 선수인 중국의 판잔루에게 0.04초 뒤져가지고 은메달인데
0: 아.
1: 김영범 선수가 지금 20살입니다.
0: 네.
1: 2년 뒤 LA올림픽의 주역이 되겠죠. 김영범 선수뿐만이 아니고 또 이 장거리 김준우 선수가
0: 네.
1: 19살이거든요.
0: 네.
1: 남자 자유형 800m에서 공동 은메달 갈 것 같고요. 여자 평영 200m 은메달리스트인 박시은 선수도 19살입니다.
0: 네.
1: 자, 이런 거 보면 지금 기대했던 금메달 수치에는 많이 모자랐지만 수영은 2018년 LA올림픽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유망주를 얻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눈에 띄죠.
0: 그래요. 자, 그리고 평론가님.
2: 이게 예.
0: 우리가 꽉 믿었는데 의외의 일격을 당해가지고 이게 뭐 메달을 못 땄다거나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1: 이건 좀 뭐 스포츠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0: 그러니까요.
1: 졌는데 좀 충격적이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온 종목이 오늘 있었습니다. 여자 양궁 단체전.
0: 그러니까요.
1: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의 자리에서 28년 만에
0: 8연패가 무산된 거죠?
1: 예, 내려왔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근데 이 양궁은 리커브하고 컴파운드가 있는데 리커브는 우리가 세계 정상인 거고
0: 예.
1: 컴파운드는 인도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 컴파운드에서 우리가 인도에게 이 발목 잡혀가지고 다 메달을 놓쳤는데 이 리커브에서도 이번 대회 좀 인도가 강세를 보이네요.
0: 네. 자, 여자 단체전 거기서
1: 예.
0: 금메달을 못 딴 이 부분은 사실 충격이에요. 그죠?
1: 충격이라고 예. 얘기해도 되죠. 예.
0: 그러니까요. 자, 이번 아시안게임 일본 개최라는 게 우리에겐 좀 지리적 환경적으로 되게 익숙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좀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의외로 그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다고 평가받는 일본이 여러 차례 대회 운영에 미숙한 점을 드러내서 좀 빈축을 하기도 했어요. 시작은 우리 국가대표팀이 태극기 들고 들어갔는데 그거 막 못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농구대표팀이었나요? 버스가 안 오고 훈련
1: 예.
0: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산책하고 커피 마시다가 뭐 시간 보내기도 하고.
1: 예.
0: 자, 이게 우리의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1: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죠. 예를
0: 그래요.
1: 들면 뭐 축구도 그랬고요. 축구는 경기 당일에.
0: 네.
1: 경기장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경기장에 도착해가지고 몸 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0: 네.
1: 직접적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배구나 농구도 엉뚱한데 버스에서 내려져가지고
0: 네.
1: 훈련이 취소됐거든요.
0: 일본하고 경기하는데 약간 차질이 있어서 일부러 그러나 저는 사실 그런 의심도 들더라고요.
1: 근데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대회
0: 그래요?
1: 자체가 엉망인데 왜냐하면
0: 그렇군요.
1: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험들이 다른 나라 선수단에서도 공통적으로 다
0: 불만이 있었군요.
1: 일어나서 다 불편을 겪은 겁니다. 선수들의 경기력에 문제가 되는 건 분명한데 우리뿐만은 아니었다.
0: 네.
1: 대부분 다 다른 나라의 선수들 똑같은 그 불편함을 겪었다는 거고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 중에 하나가 야구는 연전이 있거든요.
0: 네.
1: 오늘하고 내일하고
0: 네네.
1: 모레하고.
0: 네.
1: 근데 축구는 연전을 안 하죠. 체력 소모가 심하니까 쉬었다야지.
0: 그렇죠.
1: 농구도 연전을 안 하거든요.
0: 농구 힘들죠.
1: 힘들죠. 체력 소모
0: 예,
1: 심합니다.
0: 예.
1: 그런데 이번에 우리 남자 농구 여자 농구 둘 다 금메달인데 8강전하고 그 다음 날 4강전하고 그 다음 날 결승전 치렀습니다.
0: 어떻게 그렇게
1: 일정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이게 이제 대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0: 사흘 연달아서요?
1: 예. 그리고 안세영 선수는
0: 네.
1: 하루에 32강전, 16강전 똑같이 치렀거든요. 32강전, 16강전은 하루에 다 몰아넣으니까
0: 예.
1: 그날 다음날 새벽에 모든 경기가 끝났어요. 16강전이. 그러니까 밤 12시 넘어서도 경기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이긴 선수는 선수촌 들어가서 한 1시 새벽 1시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한 8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또 경기해야 되는 거니까 경기력이 얼마나 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0: 아니 경기 날짜들도 있는데 왜?
1: 예.
0: 야, 그 희한하네요.
1: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0: 예.
1: 경기장을 새로 안 줬죠. 경기장이 부족하니까 대회 기간은 정해져 있고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몰아서 다 한 건데 몰아서 하더라도
0: 네.
1: 이런 거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경기장 시설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선수들이 자신의 경기력을

0: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여건을 갖춰야 된다. 이 점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하는 대회였다는 거죠.
1: 판정 좀 이상한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0: 판정 문제는 판정 시비는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에서도 파울이다 아니다. 파울을 그렇죠. 불어주냐 안 불어주냐.
1: 아 이영표 해설위원이 저거 안 불어주면 진짜 경기하기 힘듭니다.
0: 그런데 예, 예. 그 경기에서 상대편인 중국도 똑같이 우리에게 예. 판정이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아, 그래요, 불만을 또. 표시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팀에게 오심은 있을 수는 있으나 편파 판정, 그러니까 이 승부를 뒤집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판정까지는 얘기하는 힘들다. 근데 오심은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 그렇군요. 자, 우리 대표팀 말고 이제 다른 나라 선수단에서 좀 화제 모은 메달리스트나 이색 선수들 어떤 선수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0: 아, 그러니까 별도의 본업이 있으면서 네. 아시안 게임에 국가 대표로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아, 이런 선수들은 저는 부러워요. 저도 이제 가끔가다 내가 이제 제가 스포츠 기자니까 예. 제가 취미로 하는 운동해서 국가대표 돼볼까 이런 상상하는데 해답은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홍콩 여자 배구 대표팀의 세터 네. 수원예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직업이 모델이에요.
1: 아 그래요?
0: 어느 정도 모델이냐면은 그 샤넬 패션쇼 무대에 설 정도로 우와. 또 잘 나가는 모델이죠.
1: 탑 모델, 슈퍼 모델이군요.
0: 예. 예. 그런데 여자 배구 대표팀은 홍콩으로 세트로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이 홍콩의 그 빠델이라고 테니스하고 스쿼시를 혼합해 만든 새로운 경기가 있거든요. 예, 예. 이 빠델 여자 대표팀에는 천윙야우라고 투자 자문사의 임원입니다.
1: 아 그래요. 대단하다.
0: 인도에는 또 대단한 분이 또 계시는데 정형외과 의사거든요. 예. 근데 마라톤에 출전했어요. 이 카르틱 자이라지 카르레라 선수인데 와 저는 그래서 그냥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최고 기록이 예. 2시간 13분 10초.
1: 우와.
0: 이거 우리나라 정상급 선수 기록이에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이 2시간 13분 10초가 인도 마라톤 역대 3위 기록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런데 원래 직업은 정형외과 의사래요. 또 놀라운 또 한 분이 있거든요.
1: 네, 누굽니까?
0: 태국의 공주. 진짜 공주입니다.
1: 네.
0: 이 공주가 시리완나월이 나라라타다. 이름도 좀 힘든데 이 분이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 때는 배드민턴 태국 대표팀 선수로 나왔거든요.
1: 네, 네.
0: 그런데 2014년하고 이번 대회에 승마 대표팀.
1: 아. 난 공주 그래서 승마를 생각했어요 사실.
0: 아, 예, 아 예. 그런 정도의 격식이 있다. 예, 격이 예, 있다. 그런데 예. 아, 또 다른 일이 이분이 디자이너거든요.
1: 아,
0: 이번에 그 태국 선수단 단복을 직접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1: 그래요. 자 강준희 선수가 활약한 스케이트보드 비롯해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젊은 세대 중심의 익스트림 혹은 도심형 스포츠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스포츠도 그렇고요.
0: 예.
1: 자, 이 새로운 트렌드가 한국 스포츠의 잠재력 확대라는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0: 저는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왜 이렇게 IT하고 반도체가 발전했냐. 우리 변화에 익숙하고 변화를 쫓아가는 어떤 민족적인 민족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스포츠도 마찬가지거든요.
1: 예, 예.
0: 이 스포츠도 새로운 것들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이번 대회만 하더라도 이 버추얼 태권도 있었고요.
1: 네네.
0: 그리고 빠들 앞서 말씀드린 빠들에다가 예, 예. 태크볼. 태크볼은 축구와 탁구를 혼합했는데 우리 금메달 남자 단식에서 우리 선수가 갖고 왔거든요.
1: 예, 예.
0: 이렇게 어떤 변화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쫓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1: 네.
0: 또 때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변화를 만들어내고요. 이런 면으로 보면은 유리하다라고 보죠. 근데 기본적으로
1: 네.
0: 이거를 정부하고 체육 단체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스포츠에서 한 종목이 융성하게 되면 산업적인 효과까지 있거든요.
1: 네.
0: 산업적인 효과가 이게 커지면은 경제적으로 부가 축적이 되니까. 이 또 다른 인구를 계속 유입하게 돼서 저변을 그렇죠.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정부가 어떻게 이 트렌드의 변화를 읽고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느냐 이 정책이 하나 중요하죠.
1: 그래요. 산업적인 효과까지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 우리가 얼리 어댑터를 더 지나쳐서 그거를
0: 예.
1: 그 개척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부분을 잘 밀어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역시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선수들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거의 그 연관되는 얘기인데 한국 스포츠계 세대 교체 흐름 아까 수영도 말씀하셨잖아요.
0: 예.
1: 그다음에 향후 LA올림픽을 향한 어떤 전망 차원에선 이번 아시안게임은 어땠다고 보세요?
0: 일단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올림픽에서 도쿄올림픽과 파리올림픽에서 2회 연

0: 연속 금메달 기준 중에서 2위를 기록했거든요.
1: 예, 예.
0: 일본 엘리트 스포츠의 중국입니다. 우리는 한 최근 15년 동안 혼란기를 겪어왔어요. 왜냐하면 예. 인권과 공정성 문제가 스포츠에서 터지다 보니까 인권과 공정성을 강조했거든요.
1: 네네.
0: 이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좀 정책이 좀 펼쳐지기도 했고요. 일종의 혼란기를 넘어서 이제 좀 정착이 되는 시기거든요.
1: 네네.
0: 이 시기에 우리도 놀라움을 겪었죠. 수영에서는 황금 세대가 나오고 뭐 육상 높이뛰기 우승혁 선수 나오고 또 파리 올림픽에서는 사격의 여고생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가 등장했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볼거리 즐길거리하고 경제 발전의 효과로 인프라가 조금씩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종목에서 새로운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1: 야.
0: 이 때문에
1: 네.
0: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을 수용하고 이들의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정책적 기대감을 충족만 시켜준다고 한다면은. 전통적인 스포츠, 뭐 축구, 야구 가지고 맨날 우리가 금메달 이네 아니네 잘하네 못하네 이런 이런 그 되풀이를 계속 하고 있지만 새로운 종목에서는
1: 네.
0: 우리 유망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0: 강준희 선수처럼 스케이트보드가 또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새로운 사례가 되는 거죠. 여자 양궁 컴파운드에는 또 14살 여중생이 또 동메달을 또 차지하기도 했었거든요.
1: 네.
0: 이런 식입니다. 계속
1: 그래요.
0: 나오고 있어요.
1: 그래요. 뭔가 이 스포츠의 종목들도 다양화되고 이 융합된 어떤 종목들도 나타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트렌드와 좀 맞아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그 흐름을 잘 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축구 야구 엄청 좋아하잖아요.
0: 그러니까 예.
1: 야구는 우리가 뭐 천신만고 끝에 아 근데 일본은 사회인 야구가 왜 이렇게 잘해요? 난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0: 아 사회인 야구가 네.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은
1: 네.
0: 예를 들어 우리는 일본과의 차이점은
1: 네.
0: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우리는 뛰어난 스타 몇 명에 의해서 성적을 내죠.
1: 네.
0: 근데 일본은 뛰어난 스타 몇 명이 아니라 뛰어난 스타가 조금 있고
1: 네.
0: 이에 그러니까 1진 못지않은 실력을 갖고 있는 1.5진이 두텁다 이겁니다.
1: 두텁군요.
0: 예.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를 일진이라고 한다면은
1: 네.
0: 그에 못지않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회인 야구 프로 입문을 못한
1: 네.
0: 1.5진 선수들이 두터워서 이들만 가지고도
1: 네.
0: 우리 국가대표팀과 거의 대등한
1: 그러니까요.
0: 경기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 이거죠.
1: 그래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남은 경기 다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 열심히 보는데 축구 결승전 한일전 남아있죠?
0: 예, 그렇습니다. 축구가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야구와 축구가 우리가 금메달 목표치를 채우더라도 축구 야구 금메달을 갖고 오지 못하면
1: 그러니까요. 그 가중치가 있잖아요.
0: 실패하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이번에는 우리 그 배준호라든지 엄지성이라든지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형님 선수들이 제대로 팀을 이끌면서 제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1: 네네.
0: 계속해서 골을 넣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신구 세대라고 할까 그 베테랑들과 어린 선수들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 네.
0: 이번에는 뭐 충분히 축구에서도 금메달 기대해 볼만 합니다.
1: 네. 축구에서도 금메달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 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 출범했습니다. 첫날 분위기는 어땠어요?
1: 네, 아무래도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은 좀 어수선한 풍경이었고요. 네. 반면에 기존 검찰 조직을 전환한 공소청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먼저 중수청의 경우에는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르넨스퀘어 여기에 대형 화면에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믿음직한 중대범죄수사청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크게 띄워졌습니다.
0: 네.
1: 첫날인데 아직 그 신분증이 발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공무원증을 폐용하라 이렇게 안내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검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 뭐 이런 대화들도 들렸습니다.
0: 네.
1: 이 공소청은 검사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중수청은 수사관이라는 호칭을 쓰기 때문인데요.
0: 네.
1: 오늘 중수청 개청식에서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출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라면서 조직의 조기 안정과 수사 역량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 기간이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전국의 공소청도 외벽과 유리에 있던 뭐 검찰 표식 이걸 다 공소청으로 바꿔달았고요.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공소청의 경우에는 기존의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 마련을 위해서 뭐 분주한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0: 네.
1: 다만 일부 지방공소청에서는 민원 접수 시스템에 오류를 빚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대구에서는 증명서 발급과 같은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청사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네. 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0: 네, 전종민 중수청 차장. 저하고 이름이 비슷하네요.
1: 아, 네.
0: 무려 세 글자 중에 두 글자가.
1: 네.
0: 자, 조직과 청사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달라집니까?
1: 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을 하게 되고요.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수사, 그러니까 뭐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같은 이렇게 7개 범죄만 담당을 하게 됩니다.
0: 네.
1: 대부분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고소장과 고발장, 이걸 경찰서뿐 아니라 검찰청에 가서도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경찰서 아니면 중수청에만 내야 합니다. 검찰청이었던 공소청은 수사 기능이 폐지되기 때문에 고소고발장을 받아도 수사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또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직접 보안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보안수사를 하라고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과거에는 검찰청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공소청은 다른 기관이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소를 하고요. 법정에서 유죄를 끌어내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또 영장 청구 역시 자체적인 판단으로는 할 수 없고
0: 네.
1: 다른 기관의 신청이 있을 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사건을 미흡하게 처리하거나 뭐 대충 은폐하더라도 제대로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여기에 있습니다.
0: 네. 경찰의 권한 또 책임이 커지게 된 겁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수사 담당자들에게 수사기관 간의 협력 피해자 보호를 당부했어요?
1: 네. 오늘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0: 네.
1: 홍석기 국수본부장이 수사기관은 사건을 송치했다고 책임이 끝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공소제기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1: 일각에서는 수사기관과 검찰 사이에 뭐 편의주의나 이기주의가 작용을 하면 사건 처리가 하염없이 미뤄지고 사건 핑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시민만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 본부 장은 사건을 넘기기 전에 관련 부서 간에 충분히 사전 협의를 진행해서 거듭된 보안 수사 요구로부터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도 강조를 했습니다.
0: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2.9% 상승했습니다. 두 달 만에 2% 대로 내려온 거죠?
1: 네. 국가 데이터처가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0: 네.
1: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면 4월에 2.6이었다가 중동전쟁 영향 때문에 점차 올랐습니다. 그래서
0: 네.
1: 6월에는 3.2%까지 높아졌는데 그리고 7월에는 2.8 그리고 8월에는 다시 3.1%로 이 3%대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서 다시 2.9% 그러니까 2%대로 내려왔는데요.
0: 네.
1: 이게 왜 내려왔나를 원인을 살펴보니까 농축수산물 농산물 물가가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농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4% 하락했습니다. 8월에 6.2%였던 쌀의 물가 상승폭도 2.3으로 줄었고요.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추석을 앞두고 17만 8천 톤의 축산물을 포함해서 뭐 추석 성수품을 시중에 푼 영향, 이것 때문에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도 떨어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석유류의 물가는 작년보다 14.8%나 상승을 했는데요. 휘발유는 11.8% 올랐고요. 상승폭은 뭐 경유의 상승폭은 20%에 달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나마 상승률이 꺾이는 추세다라는 건데요. 4월, 5월, 6월만 해도 뭐 상승률이 20%대에 달했는데 이제 네. 꺾이고 있는 겁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렇게 석유 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 가격제 때문에 그나마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억제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도가 없었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가 아니라 3.5%를 기록했을 거다, 이런 겁니다.
0: 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지긴 했지만 오히려 물가 오름세는 확대됐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나온 얘기죠?
1: 네, 맞습니다. 오늘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가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모두 지난달보다 낮아졌지만 이 8월의 네. 일시적인 기저효과가 소멸한 점을 고려하면 이 오름세는 오히려 확대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난해 4월에 그 SK텔레콤이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그 보상으로 8월에, 그러니까 작년 8월에 한 달 동안 2천만 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통신요금을 50% 감면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이 효과가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물가 오름세는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든 게 아니라 지난달보다 더 올랐을 거다, 이런 추정입니다. 그러면서 10월 전망도 내놨는데요.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0: 네. 신한은행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 일어났습니다. 2만 5천 명 고객 정보 유출됐죠?
1: 네, 맞습니다. 그 뭐 고객 이름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뭐 연소득, 대출한도 이런 금융정보까지 그렇게 유출이 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0: 네.
1: 이렇게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이유는 연소득이나 뭐 대출한도처럼 민감한 개인의 금융 그 정보들, 이런 것들이 유출됐다는 점 때문입니다.
0: 네.
1: 그래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어 대출상담사다, 뭐 이렇게 사칭을 하면서 지금 얼마 한도의 그 대출을 갖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아는 척을 하면서
0: 네.
1: 대환대출을 유도하는 그런 금융사기 수법에 그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정보가 결합될수록 더 위험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 사고는 대출 모집인이 자신이 접수한 고객의 대출 처리 현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마련된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비롯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0: 네.
1: 이게 인증서 기반의 일반적인 뱅킹 서비스하고 다르게 좀 간소화된 그 시스템이어서 보안에 취약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0: 네.
1: 신한은행은 외부 공격자가 이런 취약점을 노려서 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자, 근데 신한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에서도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요.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1: 네, 119명으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의 그 유출 정보가 포함이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국민은행 측은 그 지난 9월 30일 밤에 비정상적인
0: 네.
1: 외부 접근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를 했고 신속하게 그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는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마지막 소식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 일부 금융 서비스가 일시 중지됩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제한이 됩니까?
1: 네, 시스템 개편 작업이 이뤄지면서 대출, 카드론 신규 이용하고 뭐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예금 계좌 개설, 이런 일부 금융 서비스가 일시 중단이 됩니다. 5일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중지가
0: 네네네.
1: 되는데요. 그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예금 계좌 같은 이런 수신 상품 개설도 좀 어렵고요. 또 금융성, 이행성 보증 상품의 신규 갱신, 연장과 같은 그 본인 신용정보 열람, 출력도 중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보통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뭐 계좌 이체나
0: 네.
1: 현금 자동 입출금기, 그러니까 ATM기 출금, 뭐 현금 서비스, 신용 체크카드 결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요. 계좌 이체나 출금, 현금 서비스, 신용 체크카드 결제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나 국민일보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학.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암살자들. 지금 이 영화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0: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허남웅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평론가님 네. 영화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1: 그냥 잘 만든 정치 배경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네네. 추석 전에 이제 이 방송 나와가지고 추석 영화에 대해서 잠깐 네.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네. 언급을 해드릴 때만 해도 추석 때 볼만한 정치 배경 영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고는
0: 예상은
1: 전혀 네, 네.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그 논란들을 보면서 영화 한 편이 가진 이 한국에서의 그런 논의들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예, 좀 이렇게 우려가 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0: 영화 자체로 평가한다면 네.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1: 저는 5개 만점이면 3개?
0: 3개라고
1: 주고 싶고요.
0: 예, 어떤 그 의미에서? 예.
1: 영화 이제 완성도 면에서 풀어가는 면에서는 네.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기하는 어떤 문제들이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제
0: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다.
1: 제기되기도 했고 또 TV에서도 몇 번 언급되기도 했고 그런 내용들을 영화적으로 완성했다. 만약에 논란을 정말로 그 의도했더라면 더 들어갔어야 된다. 하지만 그런 의도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었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1: 네네.
0: 이 영화 암살자들이 뭐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창작의 자유냐 네네네. 역사 왜곡이냐 이번 논란은 네네. 뭐 양쪽 다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어떻게
1: 네네.
0: 보십니까?
1: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영화 자체는 시작할 때 이 영화는 어떤 허구의 상황을 집어넣은 극화한 작품이다라는 것을 일단 그 받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팩트로 확인된 내용들은 뭐 실명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팩트로 완성되지 않거나 좀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허구의 상상력이 가미가 됐거든요. 근데 그 허구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항상 영화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밝혀지지 않거나 그리고 뭔가 어떤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감춰뒀거나 네. 그럴 때 이런 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스터리로 끝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역사를 왜곡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일단 있는 사실 내에서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것들은 영화적인 상상력을 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밝혀지지 않은 것은 네. 영화적인 상상력을 더했다.
1: 네네.
0: 자, 논란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1: 네네.
0: 문세광이 유병수 여사를 이제 저격한 건데 네네네네. 그 배후에 청와대나 중앙정보부가 개입한 네네. 것처럼 묘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기관이라고 하죠.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권력기관이 그렇게 한 거는
1: 네네.
0: 대통령의 의중이
1: 네네네.
0: 뭐 대통령이라 하면 남편입니다.
1: 네, 뭐 자, 그렇겠죠.
0: 의중이 이제 들어갔다. 고 볼 수 있는 그런 해석할 만한 여지가 허남원 평론가님이 보시기엔 그런 여지는 있어요?
1: 있긴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누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고 이게 이제 영화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거기서 경호를 잘못했다고 그 직위를 잃는 경찰 그리고 또 이게 보도를 했던 기자인데 정권에 불리한 그런 보도를 했다고 해서 그 기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자 그리고 신입 기자 이들이 이제 사건을 추적하는 이야기 구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무엇이 잘못됐나 총알의 개수는 몇 개였는데 발견된 건 적고 또 저격을 한 후에 또 총 한 마리 또 울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그 자금이 문세광에게 흘러들었는데 이 자금의 출처는 또 어디이고 이런 것들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리를 해나가면서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배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서로 바라보면서 직시하진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새로운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이미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전에 뭐 TV에서도 다룬 적이 있고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거기서 끝났다는 건 이 영화를 만든 제작자나 연출자가 그 이상으로 들어갔다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한 거죠. 각색을 하고 예,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0: 그래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남편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 단순화시키면
1: 네네네.
0: 대통령인 남편이
1: 네네네.
0: 영부인인 부인의
1: 네네네.
0: 죽음을 사죄했을 수도 있다. 이제 이 부분이
1: 네네네.
0: 그냥 뭐 우리가 모르는 나라의 뭐 대통령이거나 네네네.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역사적인 평가를 하고
1: 네네네.
0: 또 우리나라가 진영으로 나눠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이 가장 심각하죠.
0: 그러니까 야권의 그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노무현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네네. 뭐 해서 만약에 가족이 이런 사주를 네네. 해서 이랬다 하면은 네네네.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네네. 어떤 그 정치적인 논란 이런 것하고 네네. 합쳐진 그러니까 네네. 영화 자체로 보시면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 그런 것들이 합쳐진 좀 약간 특수성은 있지 않습니까?
1: 근데 이제 말씀을 전제를 네. 그렇게 하셨잖아요. 단순화해서 한다면 그러니까 네. 그런 방식까지 나간다는 건 단순화했기 네. 때문이죠. 근데 네. 사실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팩트라도 네. 누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뭐 이 영화가 그래서 정말로 엄청 입체적으로 접근했다라고 저는 평가는 하진 않지만 네. 역사에는 어떤 사실을 두고 접근하는 정말 수만 가지의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 방식을 두고 한국은 이제 항상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말씀하셨듯이 진영 싸움이 되고 있잖아요.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화적으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영화가 원하는 어떤 발을 넘어서는 지점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0: 합니다. 영화인들 입장에선 좀 답답할 지경인데.
1: 그렇죠. 실제로도 그래서 뭐 제작가 협회라든지 프로듀서 협회라든지 지금의 논란은 건설적인 비판인 건 상관없지만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거죠.
0: 자, 예. 반대 아까 그런 그 인물의 설정이면 또 그 반대쪽에서 네네네네. 그런 거센 비판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네. 자, 여튼 이게 이런 것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또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1: 실제로 이게요. 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2024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0: 네.
1: 어프렌티스라는 영화가
0: 네.
1: 그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0: 네.
1: 트럼프의 젊은 시절. 예. 그때 당시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0: 트럼프를 약간 비판하기 위한 내용이 있었나요?
1: 그러니까 트럼프가 1980년대 이제 부동산 사업가였는데 콘 로이라는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괴물이 됐는가
0: 네.
1: 이제 추적하는 영화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 자체는 훨씬 더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0: 네.
1: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거나 물론 법적으로 그 경고를 가하겠다라는 트럼프 측의 그런 경고들은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뭐 불매 운동을 하자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지는 않았거든요.
0: 네.
1: 실제로 배급사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개봉이 지연되긴 했거든요.
0: 네.
1: 이런 방식인 거죠.
0: 배급사를 네. 또 찾지 못한 그런 네네네. 경우도 있었고
1: 개봉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0: 그래요.
1: 있었죠.
0: 자 그리고 김신조,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인물들의 네네. 실명이 그대로 나온다거나 네네네. 당시 실제 영상과 기록을 좀 이렇게 교차해가면서
1: 네네네.
0: 사용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1: 뭐 그건 밝혀진 내용이고 이미 네. TV로도 밝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상 같은
0: 영화에서 간혹 사용하는 기법이죠. 옛날에 네. 뭐 JFK 관련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런 봤던 기억이 나요.
1: 그리고 네. 예전에 그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영상 자체가 법원에서 삭제를 네.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암전 처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0: 아, 뭐였죠? 그게 어느 장면이었죠?
1: 그때 그 사람들. 박정희 그 대통령
0: 실사
1: 네,
0: 실세에 있었던 거를 삭제를 하라 그랬거든요.
1: 삭제된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영화 암살자들에서 사용되는 영상 같은 경우는 이미 TV를 통해서 보여지기도 했고 후반부에 한번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언급한 인물들은 공인이잖아요.
0: 네.
1: 그런 인물들은 그 사실 인물을 써도 상관은 없는 거죠. 하지만 다른 인물들, 극화된 인물들 그리고 민감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지금 실명을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영화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는 거죠.
0: 네. 그리고요. 저 한국 현대사를 다룬 영화는 지금껏 네.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1: 그쵸.
0: 남산의 부장들, 맞아요. 서울의 봄.
1: 내부자들.
0: 예, 내부자들. 이런 네. 논란들. 뭐 이 정도 논란은 아니었는데
1: 네네네.
0: 그런 영화들과 비교해서
1: 네네네.
0: 이번 영화가 좀 논란이 더 증폭된
1: 네네네.
0: 이유는 뭐였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언급했던 작품들 같은 경우
0: 네네.
1: 서울의 봄이라든지 이미 평가가 끝난 그런 인물들이라든지 권력을 잃은 인물들이라든지 그런 인물들을 다뤘기 때문에 뭐 크게 논란은 없었죠. 근데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은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었고 그게 저격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0: 저격의 배우가 누구냐?
1: 그렇죠. 그리고 그게 풀리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0: 네.
1: 그런 가능성의 여부를 차단하고 싶은 어떤 쪽도 있잖아요.
0: 네네.
1: 그쪽에 있어서는 이런 것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는 있는 거죠.
0: 그래요. 아까 이제 어프렌티스 트럼프 대통령 네네. 얘기했는데 옛날에 해외에서 이제 역사 왜곡 논란이 휩싸인 대표적 사례가 JFK
1: 그쵸.
0: 관련이었나요?
1: 맞아요.
0: 그게 어떤 경우였죠?
1: 올리버스톤 같은 거죠. JFK 이제 저격이
0: 네.
1: 하비 로이 보스와

0: 레드의 단독 범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판결이 났지만 네. 이 영화를 만든 올리버 스톤은 그것이 아니라 군수업자들이 배우가 있었다라고 이 영화에서 다뤄가지고 예, 그 당시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논란이 있었던 예, 그런 경우였죠.
1: 그래요. 네. 올리버 스톤 영화였군요. 네. 자,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하는 마지막 네. 질문으로 팩트와 픽션의 경계 그리고 네. 창작의 자유와 뭐 역사 왜곡이라든지 네네네. 어떤 왜곡의 경계. 이 부분은 네. 우리 허남웅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가지고 모든 네. 표현은 그 100% 허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법적인 문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윤리적인 문제는 있겠죠. 근데 그 윤리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선정해놓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된다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개됐을 때 네. 거기서 이제 어떤 논란을 보고 거의 자정하는 능력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되는 건 그런 방식으로 논란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살자들 역시 그런 방식으로 좀 관람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남웅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 세라 버렐리스의 브레이브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천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개천절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더 밀려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과 대구 11도, 대전과 전주 9도, 춘천 7도, 대관령 2도 등으로 곳곳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겠고요. 강원 높은 산지에는 물이 오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농작물 관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 22도, 부산 23도, 대구와 광주, 제주 2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15도 안

0: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경상도 동해안에, 일요일 늦은 밤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도,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수도권은 지금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충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1도, 습도는 3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신한은행에 이어 국민과 하나, 부산은행까지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며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인터넷 뱅킹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합의한 뒤 이를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조치를 하겠다며 강한 톤으로 경고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번 지뢰 사고를 계기로 군사 분계선을 명확히 확정하기 위한 남북회담을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모두 AI 기반 해킹 공격으로 추정되는데 시중은행의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KB국민은행은 오늘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9월 30일 외부 침해 사고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별로 다른데 이름과 전화번호, 집주소 외에 개인 신용 등급과 연소득 같은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해커의 공격 지점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 고객이 금융 거래하는 인터넷 뱅킹은 아니지만 모든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을 때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시도하는 무차별 대입 방식이 쓰였습니다. 특히 AI 도구를 활용해 은행의 연관 사이트 가운데 취약한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를 빼낸 방식과 비슷합니다. 공격 시점도 지난달 29일로 같은 거로 추정됩니다. 하나은행도 89명의 고객 정보가 어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며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와 직장 등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비슷한 해킹 공격을 당했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중은행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금융당국은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일 없다는 우크라이나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가 위신에 관한 문제라 묵과할 수 없다며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3: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었는지 우리와 우크라이나의 진실 게임 양상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가 비공개를 요구하고선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고 SNS를 통해 사실관계부터 밝혔습니다. 이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 없다고 상대국 국가 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군사 충돌 임박을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측에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답이 없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1일 이 상황이 가까운 시일 안에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한국은 중요한 국가라고 말한 것으로 현지 매체에 보도됐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향해 군사분계선을 확장하는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는 당연하고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을 거라며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유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휴전선 경계선 문제라며 북한을 향해 군사분계선 MDL 확정을 위한 남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정 장관은 남과 북 그리고 유엔사가 측정하는 MDL선이 다른 곳이 여러 곳이라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73년 전 정전협정 체결 당시 248km 휴전선에 세운 1,292개의 말뚝이 오랜 세월 속에 180여 개를 남겨놓고 거의 다 사라졌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군사분계선에 선을 다시 확인하고 확정하는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에 만남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는 당연하다며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정부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북 상응 조치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주장에 대해선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고를 빌미로 이재명 정부의 평화를 향한 노력을 깎아내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해 불행한 일이라며 지뢰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 말씀을 전하고 피해 장병들을 만나러 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1: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9% 오르며 다섯 달째 3% 안팎의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와 농산물 할인 같은 정부 예산 지원이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5: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9% 올랐습니다. 올 초 2% 수준이던 소비자 물가는 5월 들어 3.1%를 기록한 뒤 다섯 달째 3%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가격이 14.8%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다만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상승폭은 크게 제한됐습니다. 공업제품 가운데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값이 각각 27.4%와 8.3% 올랐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입니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0.3%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폭을 둔화시켰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는 늘었지만 사과나 배 등의 작황이 좋았고 또 정부의 할인 지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데이터처는 8월에 비해 9월의 물가 상승률이 소폭 둔화하긴 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비롯한 정부 예산 투입이 없었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를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근원 물가의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가 앞으로도 3% 안팎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78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검찰청이 문을 닫았습니다. 검찰의 기존 기능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오늘부터 담당하게 됩니다. 두 기관 모두 출범식을 열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맞이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졌던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 오전 10시 각각 개청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합니다. 중수청 개청식에는 행정안전부 장차관을 비롯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간 출범식을 연 공소청은 내부 인사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출범식을 치렀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권이 모두 폐지되면서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심사, 보완 수사 요구 역할을 맡게 됩니다.

0: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 중 불가피한 경우엔 90일 유예 기간 동안 검사들이 처리할 방침입니다. 두 기관 모두 수장은 여전히 공석인 상황.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적인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간 선거에 앞서 내란법 발동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탈환 가능성과 탄핵 압박을 의식해 강경 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2: 중간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란법을 통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를 배제하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법을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지만 사용할 수도 있다면서 자신이 내란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투표소에 이민 단속국 요원들을 배치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도 명확한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부정선거론을 펼쳐왔으며 중간선거 전 이를 명분으로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습니다. 접전 지역이 늘고 있는 중간선거 판세에 대해선 자신이 선거운동에 나서면 괜찮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자신의 지지율 역시 가짜 수치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하원을 민주당에 내줄 경우 민주당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고 자신도 그들을 공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 가능성을 부인하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군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내란법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선거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도 더욱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간선거 이후 이란을 전멸시킬 수 있다며 거듭 공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미국과 이란의 깜짝 회동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 측이 이란에 사실상 출국을 종용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뉴욕 우정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현지 시각 1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폭격 강도를 높일 것이냐는 물음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유엔 총회에서 이란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중동의 항모와 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에 부담이 크지만 이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히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이 제안한 7일 계획과 관련해 충분하지 않았다며 거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진행됐는데 이 무렵쯤 미국 측이 이란과의 협상 성과가 없자 이란을 사실상 내쫓았다고 미국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뉴욕 유엔 총회 현장에서 미국과 이란이 깜짝 회동했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자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 대표단에게 미국을 떠날 것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양측의 갈등은 또 다른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스라엘로 향하던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의 부기장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배후로 사실상 이란을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우정합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양궁과 요트에서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내일 결승전에서 숙적 일본을 상대합니다. 아시안게임 소식 범기영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4: 한국 양궁이 아시안게임 리커브에서 오늘 하루에만 금은 동메달을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김우진과 이우석, 김재덕이 나선 남자 단체 대표팀은 인도를 꺾고 시상대 맨 윗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대회 33번째 금메달이자 양궁에서 수확한 두 번째 금메달입니다. 결승에서 이우석, 김재덕, 김우진 순으로 화살을 쏜 대표팀은 1세트는 56대 56으로 비겼습니다. 57대 50으로 여유 있게 2세트를 따낸 대표팀은 3세트에서 56대 54로 인도의 추격을 따돌리면서 세트 점수 5대 1로 금메달을 확정했습니다. 양궁 대표팀은 강채영, 이윤지와 오예진이 여자 리커브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땄고 강채영은 김재덕과 함께 나선 리커브 혼성전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0: 여자 78kg 이상급에서 이현지가, 78kg급에서는 김민주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남자 유도에서는 김종훈은 90kg급에서, 한주엽도 100kg급에서 동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내일 일본을 상대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1: 외교부는 대미 투자 지연 등으로 한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한미 간 안보 협상을 조만간 다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당국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를 토대로 우라늄 농축 재처리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한 안보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지난 6월 1차 협의 이후 실무 협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 신군부는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앞으로 표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자신에 대한 징계 촉구 결의안이 논의될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 개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비록 진위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영화 암살자들의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일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오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오는 3일에서 5일 예정된 무대 인사 일정과 7일 예정된 야외 무대 인사 일정 등 영화제 관련 일정을 최근 영화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관객 및 참석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오늘 공개한 투쟁 지침에서 10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전날 3차 사후조정회의에서도 3월과 같은 임금 인상률 6.2%를 고수했고 공시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대우가 낮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KBS 박장범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개정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지난 8월 신임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박 사장은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금곡교 인근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관광버스 두 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5명과 교사 1명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종구 내동 화학공장에서 염산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관계자 등 7명이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종이제품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크레인 운반구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이 숨지고 또 다른 7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또다시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영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6.029%까지 올랐고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날 4.963%까지 올라 5%에 다가섰습니다. 각각 1998년, 2002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 맥에 따르면 현지 시간 1일 기준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주택 대출 평균 금리가 7.28%로 집계돼 2023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주보다 0.2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주간 상승폭으로는 2022년 10월 이후 가장 큽니다. 이 같은 주택대출 금리의 급등은 주택 구매자의 대출 비용을 높여 이미 부진에 빠진 미 주택시장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현지 부동산 업체들은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반군 후티가 상대방의 수도를 겨냥한 원거리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SABA 통신 등은 사우디군이 현지 시간 1일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예멘 수도 사나를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강원과 경북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5도 이하까지 내려가겠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등 전국적으로 5도에서 16도에

분포를 보이게 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를 포함해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 동해남부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에서는 2m 안팎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은종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청와대가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을 발탁하면서 한 달간 이어진 정책 사령탑 공백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의 거취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등 남은 인사 과제도 적지 않죠. 그리고 오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역시 초대청장 인선 절차와 인력 총원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에 적힌 한동훈 파일 메모를 두고 김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의 시선으로 여의도 정치권을 분석해보는 여의도 프레스룸으로 준비한 KBS 열린 토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금요일에 함께하는 여의도 프레스룸 함께해 주실 네 분의 기자 소개합니다.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신영철 한겨레 기자도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0: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9730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자, 우리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시죠. 자, 먼저 인사 얘기부터 해보죠. 김영범 전 정책실장이 물러나면서 한 달 만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내부 인사 발탁인데 박순봉 기자님, 이게 네. 하 실장의 발탁 배경과 관련해서 혹시 뭐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3: 그 하 실장 개인을 그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배경 이걸 따로 들은 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청와대 인사가 좀 여러 개 있었잖아요.
0: 그렇죠.
3: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찐명계 의원 표현으로는 실무형 인사 같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민주당 모 인사 표현으로는 조직 안정성하고 정책 안정성 두 가지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부의 안정성을 위해서 안정을 취해서 가는 게 더 나은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3: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임기 초에는 원래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확장 정책을 그렇죠. 펼쳤었잖아요. 네네. 인사에서도 과감하게 메시지 주고 이런 그림들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지지율 빠지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 쪽을 많이 챙기겠다 이런 표현도 대통령이 쓰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인사에서도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 인사 여권 인사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핵심 참모인 부속실장 김현지 부속실장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를 많이 냈잖아요. 이러면 조직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혼란스럽고 안에서도 좀 술렁술렁하고 이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안을 최대한 안 흔들고 가겠다. 이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정책적으로도 안 흔들겠다. 이 측면도 또 한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가면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여권 인사 표현으로는 이게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은 괜찮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지금 어찌됐든 간에 비판을 받은 점들은 상당 부분 수정을 했고 네. 여기서 오히려 대출 풀고 이러면 집값이 더 오를 텐데 그건 더 책임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 기조대로 간다.
0: 이런 부동산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강하군요.
3: 전체적으로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4: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인사인 게 대통령이 이미 기자회견에서 뭐 이제 뭐 본인의 뭐 송구하다면 몸을 낮추긴 하였으나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그대로 간다라는 뜻을 계속 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0: 부동산에서 그랬죠, 맞아요.
4: 예. 뭐 일각에서 뭐 김성식 전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좀 이제 그 인사를 통해서 정책 기조를 확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언급이 되긴 했으나 뭐 크게 가능성이 높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김종인 기자님, 그 내부 네. 승진이잖아요.
2: 예.
0: 시간이 한 달이나 걸렸다는 것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정책실장 네. 인선이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2: 그 전임이었던 분을 생각해보면 네. 전임 정책실장 기억나시죠?
0: 강했죠.
2: 예. 김영범 실장 매우 강한 캐릭터였고 네네. 실제로 그립감도 매우 강했고
0: 그렇죠.
2: 그 공무원 사회를 장악하는 그 능력도 매우 뛰어났어요. 이제 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김영범 실장한테 되게 호되게 혼나신 분들도 많고
0: 아 그런가요?
2: 왜 그거 빨리 안 해? 그리고 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이름 들으면 다 알 법한 그런 위원장 장급들한테도 그렇게 하시는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0: 그렇군요.
2: 그러니까 그만큼 그립감이 강한 분이었는데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이 이제 교수 출신이시잖아요. 이분이 조용히 강하다, 뭐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런 평가도 받지만 교수 출신의 그 특유성이 어쨌든 조직 생활을 100명, 200명, 300명 넘는 조직을 관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있는데 제가 되게 그 하준경 신정책실장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0: 네.
2: 두 차례 인터뷰했었는데 이분이 가장 강조했던 키워드가 양극화랑 부동산이었어요.
0: 양극화 전문가로 유명하잖아요.
2: 네, 양극화 전문가로 매우 유명하고 이거에 네.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의 솔루션을 되게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거시지표가 되게 잘 나오잖아요. 성장률이나 이런 건 되게 높기 때문에 그 윗목은 따뜻한데 아랫목을 어떻게 데워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카드다라는 게 여권 내부에 되게 많았고
0: 네.
2: 또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이 부동산 관련해서 법령은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나 이런 것들이 심플해야 된다. 복잡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도 되게 강하고 공급에 대해서 되게 전향적으로 빨리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인식이 되게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되게 딱 맞는 인사였다라고 네네. 여권의 평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0: 여권의 평가는 그럼 신영철 기자님 굉장히 좀 긍정적이겠네요. 어떻습니까?
1: 네, 저도 뭐 통화를 돌려보면 네.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0: 네.
1: 아까 김도영 기자가 말씀을 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단톡방이나 이런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놀라울 게 없는 인사였던 거고
0: 네네.
1: 그리고 이분이 22년이랑 25년에도 정책 설계에 참여를 했던 분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너무 뚜렷하게 그냥 보이는 분인 건 거죠. 심지어 수석으로 일을 했었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당내에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0: 아무래도 수도권의 지역구를 든 의원분들은 좀 기조를 좀 부동산 기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1: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회정책 관련해서 되게 많은 그립을 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청와대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어쨌든 지금 조금 지지율이 나아지고 있지만 이대로 그대로 간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는 게 그것만으로 될까? 이런 의문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좀 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야권은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4: 뭐 뻔한 얘기긴 한데 네. 이제 좀 이제 당연히 이제 회전문 돌려막기 인사라고 이제 호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분이 호텔 경제학의 창시자다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이제 김종일 기자가 설명해 준 것처럼
0: 네.
4: 그 윗목의 따뜻한 연결을 어떻게 아랫목으로 옮길 것이냐. 근데 청와대에서는 성장 전략과 사회 정책을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뭐 이게 적임자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준 수석이 내놨다는 게 호텔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계속해서 돈과 돈이 돌아가면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식의 호평을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였는데 예를 들면은 이 대통령에게 호텔 경제학을 가르쳤으면은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영전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그 야권에서는 지금 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4: 야권이 청와대 인사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0: 그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렇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예. 게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요.
3: 사실 이번 인사가 이제 안정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권에서는 궁여지책이라는 평가도 좀 있습니다.
0: 궁여지책이다.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3: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흐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원래 초기에

0: 지지율 높으면은 뭐 새로운 사람도 써보고 이런 모험이 가능한데
1: 그렇죠.
0: 대체로 이제 공직자를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주목해서 보실 거는 장관 인사도 좀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장관들도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도 나중에 지지율 빠지면서 대체로 원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행시 출신, 고시 출신 좀 선호하는 게 있었기도 했는데 뒤로 갈수록 더 그 공직자 출신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림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가 또 있었습니다. 현역 의원 두 명을 특보로 위촉을 했는데 송영길 의원은 평화외교특보 그리고 김병주 의원은 국방정책특보로 위촉이 됐습니다. 이거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역 의원을 이렇게 특보로 임명한 이유가 뭡니까? 네,
2: 일단 청와대랑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네. 그 대통령이 당청 간의 소통을 더 가교육화를 하기 위해서 이 두 이제 베테랑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을 이제 송영길 의원은 특히 육선이시고 이분이 사개국어를 하세요.
1: 아니 근데 송영길 의원은 외교부 장관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2: 네, 그 관련해서 사실은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징검다리를 놨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이 두 분이 다음 입각 때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하나는 송영길 의원을 외교부 장관이나 혹은 더 높은 자리에 입각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 왜 그렇게 못했냐 외교특보를 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송영길 의원을 입각을 시키면 당이 너무 흔들릴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1: 당이 너무 흔들릴 것이다.
2: 네, 그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3: 송영길 의원한테 제가 그 예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외교부 장관 가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최근의 인터뷰입니다.
1: 제가 지금도 약간
3: 한 달 사이에 만나 한 달 안 된 인터뷰에서 제가 이렇게 외교부 장관 다들 가고 싶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그래요? 라고 물어보더니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라고 하지만은 뭐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미국에도 되게 아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은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러시아나 이제 국방경제위원장 문재인 정부 때 했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봤을 때 이게 조금 잘못된 시그널 외교부 장관에 했을 때는 조금 잘못됐다기보다 조금 이제 다른 시그널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친미에서는 조금 벗어난 시그널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러시아와의 뭔가 뭐 유대감을 그 강화하는 뭐 그런 정도의 카드로 생각한 게 아닌가 싶고 사실은 그리고 제가 좀 국회에 좀 과문하긴 하지만은 청와대에서 특보 임명된 분들이 뭔가 대단히 많은 활동을 하진 않습니다. 뭐 기사에 알려질 만큼.
2: 사실 뭐 특보라는 자리가 예? 무슨 청와대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뭐 돈 받고 이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1: 아, 네네네.
2: 그냥 사실 명예직 같은.
1: 명예직이에요? 그렇죠?
3: 예.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정무특별보좌관이 아마 김경수 전 지사잖아요. 지금 그 관련된 기사 같은 게 별로 안 나오잖아요. 네.
1: 아니 그럼 월급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겁니까?
2: 그렇죠. 되면? 뭐 활동비 같은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1: 법관을 주거나 뭐 이러지도 않죠.
3: 그게 상근직이면 의원이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1: 아, 네. 또 그런 또 이유가 있군요.
4: 그러니까 제가 들은 분들도 대부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서는 조금 또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국방이랑 외교기 때문에 이 거를 장관을 하고 있는 분이 외교관이랑 군인이잖아요.
1: 그렇죠.
4: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을 거다 이 두 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보통은 특보들이 정치적인 이야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송영길 의원의 특성상 특보치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3: 그쵸.
4: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1: 뭐 그냥 정치와 외교, 정치와 국방 사이에 교두보 역할을 한다. 뭐 이 정도 예, 정리하면
0: 말씀해 주신 거 찐명계 의원한테 들은 표현이
1: 네.
0: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못하는 정무적 기능을 강화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님 얘기해 주신 거가 연결이 되는데 사실 요 얘기가 저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김경수 특보가 지금 이제 기사가 특별히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1: 네.
0: 그 역할이 딱히 또렷하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현역 의원을 이번에 특보로 임명을 한 거다.
1: 네.
0: 이 얘기는 뭐 민주당 인사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두 사람은 열심히 싸웠지만 가장 서운함이 있는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특히 이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대부터 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어 했는데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함이 있는 사람들이 일단 특보로 임명을 해줬다라는 거.
1: 네.
0: 두 번째 이제 잘 싸운다라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란군들하고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준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내 목소리와 가깝다.
1: 네.
0: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준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1: 주어가 반란군이었습니까 지금? 반란군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저는 네. 얘기 안 할게요.
3: 제가 대신 얘기하잖아요.
1: 아, 네. 반란군이라고 말씀해줘가지고 네, 순간 한번 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2: 근데 방금 두 부기자님 말씀처럼 네. 11월에 APEC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이때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냐 네. 이런 거 관련해서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말을 엄청나게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미성락 안보실장 이거 관련해서 만날 거예요, 안 만날 거예요 말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송영길 의원이 특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4: 그런 것도 오늘 좀 느껴졌던 게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했거든요.
1: 네.
4: 근데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굉장히 외교관적으로 이렇게 정제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X에서 굉장히 강하게 그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그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올렸단 말이에요.
1: 좀 놀랐어요.
4: 네. 네. 그런 것만 봐도 아 약간 외교관들이 가는 그 노선 자체에 아예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아 너무 답답하다. 이런 게 송영길 장관을 특보로 임명한 그런 데서 비치는 것 같습니다.
1: 네. 확실히 그러니까 네. 정확한 대통령이 어디가 우크라이나가 공개사가 거부하면 추가 조치하겠다라는 이제 X에 글을 올려서 좀 논란이 됐었죠. 네, 네. 말씀하십시오.
3: 아니, 송영길 의원은 확실히 좀 그 뭐냐 워딩이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외교 쪽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1: 송영길 의원이 그 당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도 그 개그의 공식을 정확하게 사용하시었던 왜 나오는 거야 왜 돼 뭐 이거 할 때 처음에 칭찬하다가 뒤에 갑자기 꺾는 뭐 이런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셔서 저도 아주 즐겁게 봤던 기억이
3: 연임을
1: 있습니다.
3: 왜 하려는 거야 이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1: 연임을 왜 하려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워딩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정책실장 인사가 마무리됐지만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거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박승문 기자님. 그러니까 이 거취가 안 정해졌다라는 건 좀 유보가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유임 가능성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유임하는 거냐 아니냐인데 일단 뭐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찐명계 네.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제가 질문을 이렇게 그냥 했거든요. 강훈식 실장은 유임하진 않겠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진 않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친명계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유임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일단 사의를 표명할 때 조율이 안 된 상태로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상의하고 나 그만둘게요 이렇게 해서 합을 맞춘 그림이 아니고 좀 마음이 상한 것 같이 그만둔 그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입장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쓰기가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인사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책임이 없었던 게 되는 것처럼 되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안 된다는 그림이 있고
1: 네.
0: 세 번째 뭐 친명계 인사가 표현하기로는 이렇게 그만두겠다라고 한 사람을 다시 쓰면은 조직 안정성을 오히려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는 권위가 안 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임은 아닐 건데 다만 이제 후임 찾는 게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1: 그렇죠.
0: 왜냐하면 지금 비서실장 자리가 뭐 현역 의원들도 많이 거론되고 하지만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 그만두고 오기에는 그냥 의원 개개인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자리라고 딱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난제들도 많고
1: 지지율도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
0: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대통령 대신해서 좀 많이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러니까 이제 좋은 자리만은 자리. 아니니까 네.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총선을 뭐 1년 좀 조금 넘게 앞두고 있으니까 만약 비서실장으로 간다면 총선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오게 되는 거잖아요.
3: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의원직도 내려놔야 되고 그러면 네. 거기가 이제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 열리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다른 사람이 출마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총선도 그 사람이 공천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 애매해지죠.
3: 사실상 이제 정치에서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긴 한데 또 이제 제가 아는 청와대 관계자들은 또 뭐 그런 꼭 그렇게 뭐 현역 의원들이 거부하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손들고 있는 의원들도 많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게 말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소문만 굉장히 무성해지고 있잖아요. 여권에서 나온 이야기 누구누구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4: 오, 지금 같은 경우 뭐 이해식 의원도 언급이 됐었고 네. 더 그 전에는 한준호 의원. 또 언급이 됐고
1: 한준호 의원은 안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3: 안 한다라고 한 건 아니고 아, 이제 네. 그 기사에 유력하다라고 나오면서 거기 이제 한준호 의원이 주변 인사들에게 뭐 했다라는 그 말들이 있어요. 그 네.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1: 아.
3: 이거는 약간 이제 그 기사의 인사 기사의 특성상 좀 보면은 이름이 자꾸 거론되면 오히려 인사가 안 될까 봐 조심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기 싫대가 아니가
1: 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3: 그 다 이제 아직까지는 다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다 열려놓고 열어놓고 비서실장을 임명하겠다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뭐
4: 최근에는 이제 김영진 의원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1: 김영진 의원도 나오더라고요.
4: 네. 근데 이제 청와대 입장으로선 조금 고민이 된다고 하는 지점이
1: 네.
4: 강훈식 의원, 강훈식 비서실장의 과거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0: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을 그렇게 좀 엄하게 지시를 하고 이런다라고 하셨는데 네. 강훈식 실장이 대외적으로 비추고 기자들한테 하고 이런 것과 다르게 청와대 안에서는 엄청 군기반장이었다고 하거든요.
1: 오, 항상 웃고 계신 모습만 네. 봐가지고
0: 그래서 강훈식 실장이 참여한 회의랑 네.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뭐 이제 무기 관련해가지고 해외로 출장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빠지고 정책실장 아니면 정무수석이 할 때랑 굉장히 분위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정책실장이 할 때는 뭐 하하호호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1: 네.
0: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그립감을 갖고 가는 비서실장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워낙 신뢰가 깊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언급되는 분들도 각각 다 스타일이 완전 다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니 그래도 기자분들이 뒷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누가 제일 유력해 보입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2: 일단 네. 지금 뭐 이야기 그냥 똑같고 이야기하면 네. 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김경수 전 지사가 세 명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천준호 의원은 나는 절대 안 나간다.
1: 아 그래요?
2: 얘기가 다 된 상황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비서실장이 늦어지냐? 이게 지금 제 세간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유형의 비서실장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그 솔루션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열린 토론 나온다고 여러 이제 의원들이랑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는데
1: 아, 좋습니다. 네.
2: 개그 콘서트가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위기여서 메인 PD 바꿔야 돼. 네.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메인 PD님은 야, 한 방에 다 모아 놓고 재밌는 거 나올 때까지 나가지 마. 이런 PD님이 있을 수도 있고
1: 아,
2: 자율성을 열어줄 수 있는 PD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1: 네네.
2: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국정에서 오.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비서실장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지의 명확한 메시지가 나가는 거다.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견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숙고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1: 그래서 누굽니까?
3: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좀 그 비슷한 걸로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1: 네. 그러니까
3: 고민의 지점 자체가 진짜 찐명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친노 친문 이쪽으로 할 거냐 이런 정도의 큰 방향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서 대통령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진보 진영 내 안에서의 일당 화합 같은 것이거든요.
1: 네네. 그러니까
3: 예를 들어 친문계 인사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그쪽에 화합 메시지를 보내는 그러니까 악수라는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아주 그 찐명 인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돌파하려면은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이 뭐 친문계 인사는 아니지만
1: 네.
3: 그래도 이제 완전 찐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인사라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친노 친문 쪽에서 많이 의견도 전달하고 이런 창구로 활용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노 친문 쪽에서 강훈식 실장이 없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 완전 찐명이 오면은 우리 얘기 들어줄 사람도 없어지는 건데 이런
1: 이상하죠.
3: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1: 더 격해지겠죠.
3: 근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지지율이 빠질 때는 확실한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되는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친명계 쪽에서는.
1: 네.
3: 그래서 제가 듣는 기류로는 찐명 쪽을 쓰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1: 아, 찐명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2: 완전 비슷한 취지가 됐는데 그냥 사람 이름을 말씀드리면
1: 네.
2: 그 경기 고양을의 한준호 의원이 친명계에서 상징적으로 밀고 있는 인물이고 지금의 위기는 내부 결속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원점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김도현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에 4월 재보궐이 열려도 경기 고양을은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보좌그룹의 의견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성남 라인이 이렇게 밀고 있고 근데 가령 의원 보좌그룹이랑 당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국정기조 전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선 안 된다. 강훈식 실장 다음은 훨씬 더 중량감 있고 무게감 있는 인물이 와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고 그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김경수 전 지사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1: 친문의 실세였던 김경수 지사.
2: 예, 만약 그게 안 된다면
1: 네.
2: 김영진 의원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삼선 의원이 내년에 원내대표 나가고 싶어하시는 그분을 설득해서라도 데리고 와라.
1: 김영진 의원.
2: 예, 의견이 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4: 제가 봤을 때 김영진 의원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김정은 기자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전까지 네. 이름이 안 났었거든요.
1: 김영진을 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4: 계속 하기 싫다는 분은 계속 이름을 아무 데나 가면 다 얘기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겠고 일단 비서실장 자리 관련해서는 성기영 청와대 홍보 소통수석께서 비서실장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께서 고민 중인 것을 알고 있다. 아직 이 정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 얘기 해야죠. 오늘 드디어 드디어란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78년 만에 검찰청이 문을 닫았습니다. 샷다 내렸죠. 자, 오늘 중수청이 출범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각당 입장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신영철 기자님 일단 여당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0: 여당에서는
1: 네.
0: 중수청
1: 입장이 없네요.
0: 네, 네.
4: 아니 뭐 네. 환영한다.
1: 네.
4: 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그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낸 곳이 아마 세 군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가 민주당일 거고요. 하나가 조국혁신당일 거고요. 하나가 참여연대인데 약간의 이제 우려 정도가 섞인 거고 이제 야당 쪽 이제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한 10초, 10여 초가 이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슬퍼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1: 눈물을 실제 보이셨나요?
4: 네, 눈물을 보이셨고 이렇게
2: 약간 울컥했죠.
1: 아니 그게 눈물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내려서 닦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4: 제가 현장에서 없어가지고
1: 아, 그렇군요.
3: 근데 속내는 또 좀 반대 같다는 느낌도 좀 드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환영은 하고 있지만 친명계 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를 뜯어고치는데 빈틈없이 만반의 대비를 해서 시작을 해도 문제가 생길 텐데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뭐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좀 밀어붙인 쪽 사람들한테 이제 우려를 좀 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1: 내부에서는.
3: 반대로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국민들 피해 보니까 이제 걱정된다 이런 표현이 표면적이지만 이제 속으로는 그쵸? 앞으로 이 중수청 분명히 잘 안 돌아갈 거고 모 의원 표현으로는 조두순 같은 그런 강력 범죄자 사건 던지기 때문에 이리저리 튕기다가 한번 풀려나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여권은 총선에서 엄청 힘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되면 자신들이 반사익을 얻을 거다 이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겁니다.
1: 자, 기자분들이시잖아요.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좀 중대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실 뭐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자분들 이거 좀 눈에 불을 켜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 당연히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1: 네.
4: 이제 경찰 또는 이제 중수청의 사건 처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자들이 주목을 하는 게 중수청의 네. 인원도 별로 없고 인사도 중수청장도 공석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차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중수청이 제대로 돌아간다 한들 이제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중수청에 대한 사법 통제,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의 공백 이런 것들을 메울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설계가 됐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1: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군요.
4: 예, 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를 합니다. 근데 그 검사가 보다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다시 경찰에다 보안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찰한테 다시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1: 그렇죠.
4: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핑퐁 수사 지연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예상 가능한 문제점들 외에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된다라는 그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 형사소송법 같이 근간이 되는 법안을 고칠 때는 굉장히 한 1, 2년 정도 토론을 해서 다 한 조항 고치기 힘든 게 많은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거의 반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했잖아요.
1: 네.
4: 당연히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아예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3: 그러니까 네. 기자들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질문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
1: 네.
3: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언론사가 이제 사회부 안에 사건팀, 경찰팀하고 법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1: 네.
3: 그럼 법조 출입 기자들이 이제 법원 담당하는 기자들은 공소청하고 법원을 할 가능성이 좀 높고 기존의 검찰 출입 기자들. 근데 검찰 출입이 언론사 안에서 보면은 뭐 능력이 뛰어난 기자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또 되게 힘든 팀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을 많이 하는 그런 하드워킹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1: 네, 네.
3: 이 기자들이 지금 검찰이 없어졌으니까 그 모든 에너지를 중수청이 뭘 하는지에 다 쓰게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사건을 맡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거의 실시간 보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이렇게 봐야 될 것
1: 네.
3: 같아요.
1: 그래서 중수청에서 무슨 사건을 처음 맞는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진짜. 네.
2: 여당 내에서 지금 어떤 불안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게 경찰이 무려 13만이에요.
1: 네.
2: 거기서 1%만 견제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과연 이게 얼마나 큰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 불안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이 상당히 되게 커요.
1: 제2의 공수처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좀 실효성이 없는이라고 평가를 해도 되는
2: 겁니까? 그렇죠. 한때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이었잖아요.
1: 네.
2: 그런데
1: 공수처만 들어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초반에.
2: 예, 사실 금태섭 의원 같은 분들이 오랫동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이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걸 밀어붙였었죠. 밀어붙였던 네. 세력들이 있지만 실제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론을 뚜껑을 열어보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게 사실이죠.
1: 실제로 민주당 분들도 공수처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야기 나눠보면.
2: 해도 해도 너무 못하니까.
1: 네. 알겠습니다.
3: 근데 사건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2021년에 예. 출범했을 때 지금 그때 반복될 거라고 많이 예측하는 게 수기로 그때 사건 막 기록하고 이랬었거든요.
1: 네네.
3: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인프라가 안 거쳐져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 공수처를 다 안 갔고 이제는 중수청을 안 간다는 거예요. 공수처를 봐서 중수청을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경찰들이 그 수당이 좀 있거든요.
1: 네.
3: 야근도 많고 사건이 많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수당이 있는데 공수처를 갔던 그 경찰들은 수당이 엄청 줄었대요. 사건이 없어서. 그러니까 중수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수당이 줄고 그다음에 수사도 막 활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목받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갈 이유가 없다. 중수청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1: 야,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진짜 기자분들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찐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러면 일단 자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리를 잡으려면 수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장. 근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 신영철 기자님 좀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제 인사청문회 시작을 할 텐데 어떻게 네. 보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0: 일단 청와대에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하면서 일단 국회로 보냈는데
1: 네.
0: 여전히 비판을 하고 계시던 분들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친명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청와대가 이 정도로까지 정리를 해서 국회에 보낸 상황에서 이걸 아예 낙마시킬 정도로 공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그 청문회에서 이제는 그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친윤 검사냐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 청문회 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번에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거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오히려 되게 중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1: 행안위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조국혁신당 의원 한 분 계시죠 여기에.
4: 계시고 박주민 의원이 있습니다.
1: 아, 박주민
4: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 의원이랑은 좀 결이 다르긴 해요. 박주민 의원의 비판의 김용민 의원 비판의 포인트는 친용 검사다라는 종류의 비판이라면은
1: 네.
4: 박주민 의원의 비판의 포인트는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서 생기는 기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분이 여기 그 뭐냐 초대 중수청장이 되는 게 맞느냐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 네.
4: 이제 국무총리실에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했던 박찬훈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검사 중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하지 않는 검사라면은 그거 자체가 이상한 검사다.
2: 네. 확실히 친명계에서는 이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 밀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청와대도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런 기류나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X에 계속 그런 글을 쓰고 있는
1: 글을
2: 거잖아요.
1: 남기셨죠. 네. 네.
2: 그런데 이제 친명계가 아닌 그룹에서는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제대로 하겠다라는 제대로에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무조건적인 엄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행안위에 가령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김영배 의원 같은 분들 만약에 날카롭게 한다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그럼 왜 이렇게 싸우냐? 그러니까 뭐 친명계 인사는 처음에 제가 이게 다음 총선 공천을 앞두고 대통령 힘이 빠졌을 때. 비명계 쪽에서 좀 들고 일어나는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3: 이제 다른 친명계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그럼 이거 헤게모니 싸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고 종교와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1: 종교와의 싸움이요? 네. 어떻게
3: 설득이나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1: 네.
3: 그래서 더 이상은 이게 양보할 수가 없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4: 근데 이제 이 국면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되게 이상한 지점인데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은 사정기관의 장은 정치색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그렇죠. 돼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느냐라고 캐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1: 사상검증 같은 거네요.
4: 그게 저는 이게 그 뭐랄까 긍정적인 논의는 아닌 것 같아요.
1: 자, 그럼 청문회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 번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일단 뭐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다주택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때 뭐 수임한 거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

0: 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한 말씀씩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인사청문회.
1: 지금 쭉 얘기했던 내용 종합해 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그런 특이한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방관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모 인사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제 그런 여권 성향의 그런 유튜브에서 국민의힘은 아예 그냥 이 사람들 환영하고 있다. 김지용 후보자 환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관계자가 저한테 하면서 우리는 임명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저렇게 임명하라는 말로 이해를 하네요. 근데 우리 그냥 신경은 별로 안 써요. 그냥 알아서들 싸우라고 해요. 이런 분위기예요.
2: 실제로 관련해가지고 논평도 별로 없고요. 그냥 네. 그런 상황인데 다만 그건 할 것 같아요. 이제 인사청문회 부속 서류가 오늘 넘어온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재산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만약 결격 사유가 나오면은 이재명 그 정부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0: 국민의 의원 행안위에 있는 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 말이 없습니까?
2: 그 내일 그 숙례문에서 강명구 의원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0: 물어보세요. 네, 청문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네, 대해서.
3: 아니, 여권에서 그 청문위원은 아닌데 네. 멀리서 좀 지켜보는 항상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이 관전평으로 또 한 얘기는 우리가 계속 과거에 한 이야기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다그쳤을 때
0: 네.
3: 후보자가 만약에 말을 바꾸면 그것도 얼마나 웃긴 모습이겠냐 국민들에게. 그럼 과거 했던 거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냥 뒤집혀버릴 수 있다는 거니까 되게 또 가벼운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야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라고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청문회가 될 수 있다.
4: 확실히 관전 포인트는 지금 대통령이 친윤 검사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0: X에 오늘 이야기했죠.
4: 네, 명확하게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네네. 여당 의원이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마치 당신은 친윤 검사다라고 질의를 한다면 이거는 되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명확하게 될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던 김승원 의원 있잖아요. 전 법무부 장관
0: 후보자.
4: 네, 혹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물어보겠죠.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재명 대통령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X 많이 하시잖아요. SNS를 통해서 의견을 김어준 씨는 뭐 이제 뭐 적당히 해라 뭐 이렇게 네.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께서 하겠다라고 좀 받아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교에 관한 글부터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관한 글 이런 것까지 다 올리시는데 사흘 동안 거의 30건 가까이 글을 올렸다라고 해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기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본인이 직접 X를 올리진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0: 아, 어디 필터이 네, 돼서 나온 겁니까?
3: 그게 일반적이에요.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0: 네네.
3: 보통 그거를 미디어팀이나 메시지팀을 통해서 본인이 어쨌든 자기 계정으로 올리더라도
0: 네.
3: 어느 정도의 논의를 거쳐서 좀 정제된 글을 올리는 거고
0: 원래 경기도지사 시절엔 직접 올리셨는데 뭐 보좌진이
3: 네.
0: 휴대전화 뭐 비밀번호를 뭐
3: 예 그게 김남주 네. 실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0: 뭐 삭제하고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3: 약간 공교롭게 그 김남준 실장이 대변인으로 가는 시점쯤에 비밀번호를 되찾았다고 알고 있고
0: 아, 그 시점쯤에
3: 네 그때부터 예. 딱 약간 쉬는 시간 쉴 법한 시간에 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0: 그러니까
3: 퇴근하고 밤 10시, 11시. 근데
0: 뭐 새벽 1시에도 그리고
3: 새벽 1시에도
0: 그러더라고요.
3: 올라오고요. 네. 늦게 주무시니까.
0: 네.
3: 사실 늦게 주무시는 건 텔레그램 접속한 거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몇 분 전 접속이 뜨니까
0: 그렇군요.
3: 늦게 주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라오면 사실 대통령은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0: 네, 네, 네.
3: 근데 11시 올라오든 12시에 올라오든 그러면 기자들은 난리가 나거든요.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기사 써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중요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한다는 여권의 우려는 엄청 많아요. 사실 예전부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는 거고
0: 네.
3: 하지만 최근에 뉘앙스를 보면 왜 하는지까지 X에 쓰고 있거든요.
0: 맞아요.
3: 본인이.
0: 네.
3: 난 이걸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다.
0: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셨죠.
3: 네. 근데 하지만 여당에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0: 아, 그 여당의 네.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네, 의원분들도 네.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네. 분들이도 계시는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여당 그 뭐 중진 의원, 그 복수의 중진 의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왜 이렇게 SNS를 많이 할까? 그다음에 밤에 많이 할까?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고립돼 있는 것 같은 인상은 보이지 않아? 이게 SNS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대통령이 외로워 보이지 않아? 고립되어 보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전선이 너무 많아요.
0: 네. 네,
4: 여권도 분열되어 있고 트럼프 이슈도 있고 대미 이슈도 있고 국내적으로 너무 현안이 많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주는 사람, 세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우리나라에서 스피커가 센 정치는 없는 거잖아요.
0: 네.
4: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최근에 그 대외비 공문 공유해가지고 야권의 공격도 받고 이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예전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지사 때도 공문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긴 했는데 이제 보통 그 보좌진들이 했었고 보좌하는 사람들이 했었고 주로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지사 때 하기는 했는데 주로 보좌진들이 했었대요. 그리고 당시에는 스캐닝하는 조직이 그래도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근데 지금은 이제 추정인데 없는 게 아니냐 뭐 인사가 표현하기로는 아마 김현지 실장이 거의 유일하게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최근에 상의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도 좀 연동이 되면서 이런 일이 좀 터진 것 같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그 말씀을 근데 해석해보면 김현지 실장이 없었기 때문에 SNS를 한 거다.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SNS도 관리한다라고 좀 들리거든요.
1: 아니 그 이제 김현지 실장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0: 네.
1: 문제가 있으면 지우라고 잔소리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0: 네네네.
1: 최근에 이제 뭐 대외비 공문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쭉 쓰고 있는 건 지금 다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더 논란이 되고 양도 더 늘어나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대처할 조직은 좀 안 보이는 것 같다.
0: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분이 지금 옆에 안 계시다.
1: 그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추정하더라고요.
2: 아, 근데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트위터가 없었으면은 존재하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0: 네.
2: 처음에 이제 변방의 정치인에 시작해가지고 그게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아마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통령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그래도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얘기는 좀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0: 알겠습니다.
3: 제가 듣기로는 네. 그걸 유일하게 막았던 사람은 하지 말라고 이제 했고 어느 정도 먹혔던 거는 지금 김남준 의원, 김남준 전 이제 대변인
0: 이제 의원이시죠.
3: 네.
0: 알겠습니다. 연수구의 의원이시고 예전에 대변하셨던 김난주 의원이 그걸 좀 알았었군요. 알겠습니다. 아, 문자 공고 좀 소개해드릴게요. 노용신님께서 형사 사법 체계가 바뀌어서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근데 조곤조곤 말씀해주시니까 현장 상황이 그나마 좀 이해되는 느낌이네요.라고 아주 좋은 의미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5833님 기자님들 응원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0439님 금요일 저녁마다 기자님들 매주 나오는 건가요?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격주로 하다가 이제 매주 나오고 계시잖아요. 예, 매주 함께해 주십니다. 아,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보태서 드립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박순봉 경향신문기자 신영철 한겨레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 아까 그 얘기하실 때 신영철 기자님이 텔레그램 얘기하시고 김도영 기자님이 거기에 덧붙이셔서
2: 네.
0: 접속해 있는 시간 보면 언제 주무시는지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2: 네.
0: 근데 그 말로 생각해보면 추론해보면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기자님들은?
2: 그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
0: 대통령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 겁니까?
2: 그 번호를 아마 의원 때 네, 시절 그 번호를 계속 쓰시니까. 아,
3: 그거는 성남시장 때 거의 네.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한테도 공개하고 이랬대요.
0: 아, 네네. 네. 아, 그 지점이군요.
2: 그래가지고
0: 네.
2: 이제 또 방금 전 접속 이렇게 뜨니까
3: 네, 그거를
2: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죠.
3: 네. 안 뜨게 할 수 있는데
0: 네네.
3: 안 뜨게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0: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예, 예.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 뭐까지는 하트까지는 해주는 아. 게 많았다. 답변은 옛날엔 해줬었는데
0: 네.
3: 지금 의원들한테도 웬만하면 답변은 안 한. 왜냐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아, 있으니까.
0: 그렇군요.
3: 나 이재명이 친해 이러고 돌아다닐 수가 있는
0: 그렇죠,
3: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예.
3: 하트 정도 한다고 네. 들었어요.
2: 제가 아는 그 모 이제 성대모사하는 이상민
0: 네, 씨. 이상민 씨.
2: 이상민 씨가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때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제 그 흉내 내고 풍자하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종류의 압박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되고 그 텔레그램을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풍자라든가 대통령 풍자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뭐 장문의 그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0: 보냈어요?
2: 대통령이 오. 거기다가 이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답변을 달았다고
0: 답장도 해주시고
2: 네.
0: 와,
2: 그렇게
0: 좀 활발하게 진짜 SNS를 활용하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게
1: 근데 비판적인
0: 네.
1: 얘기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많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뭐 예전에 이제 그 측근들 쪽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 그냥 상상을 해보면 입장을 상상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나를 도울 수 있는 건 역시 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소통하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1: 뭘 솔직하게 얘기했죠?
4: 그래서 장관들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자정 넘어서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하거나 묻기 때문에 되게 늦게 취침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2: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는 그 중간에 자고 좀 일찍 그 엄청 밤에 일어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0: 엄청 밤에 일어난다고요?
2: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일찍 한 7시, 6시, 7시 정도 이렇게 취침을 했다가 네. 그래갖고 한 1시 정도에 이제 일어난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0: 아, 네네. 네,
2: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 민정수석 했던 분 같은 경우는 이제 4시 전에 오는 것들 아예 답변을 안 한다.
0: 네, 이거는 뭐 근데도 확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그리고 텔레그램 방이 엄청 여러 개가 있어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0: 네.
3: 그러니까 참모들. 근데 거기 중에 이제 활발한 방이 있고 안 활발한 방이 있을 거거든요. 뭐 이제 관심사에서 좀 멀어진 방 안 활발하겠죠.
0: 네.
3: 그럼 그 방에 속해 있는 분들은 좀 섭섭해하는 약간 그런 것도
0: 것
3: 있다.
0: 네. 아, 뭐 그런 느낌도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텔레그램 이야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찬이 있었는데요. 4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장 분위기도 괜찮았고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없었는지도 궁금한데 뭐 뒷이야기 좀 기자님들이 좀 들으신 거 없습니까? 박순봉 기자님.
1: 저는 뭐 이 만남 관련해서 들은 건 없는데 그냥 그 친명계 의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행보를 하는데 그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또 정무수석에 가서 만나고 이러거든요.
0: 네.
1: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도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붙은 건 아니지만 좀 크게 갈등을 빚으면서도 싸웠는데 또 만찬을 했잖아요.
0: 네.
1: 이걸 얘기하면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다른 점이다.
0: 그러니까
1: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 막 가만두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손을 계속 내밀 것이다.
0: 포용하고 네. 끌어간다는 모습도
1: 그런
0: 보여주시는.
1: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좀 많이 말씀을 많이 안 하셨던 것도 뭐 아픈 것도 있었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잠잠해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식사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건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1: 손은 내미는데 근데 네. 친명계 쪽에서는 사실 되게 분개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그 아프다고 사진 올린 날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날이었을걸요.
0: 네,
1: 뭐 그리고 뭐 순방 가는 날도 뭐가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예전에 대표 때도 그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무슨 뭐 일정 있을 때마다 같이 일정을 수행하고 이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다. 뭐 이런 거에 초점을
0: 그럼 정청래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손을 잡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손을 잡고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2: 일단은 밥을 함께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검찰 그 이제 뭐 김지영 후보자 국면에서 별다른 메시지들 나오지는 않았기
0: 나왔죠.
2: 때문에 네. 뭐 모르겠습니다. 정중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행보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4: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단수가 높다고 생각해요. 가령 추미애 지사처럼 이렇게 바로 강대강으로 붙는 게 아니라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46%라는 지지를 획득했잖아요. 그 상징성을 갖고 정청래 전 대표는 결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수면 위에서 드러나게 부딪히지 않거든요.
0: 네네.
4: 그러면서 이제 계속 상황 관리를 하면서 기회를 모색한다고 볼 수 있죠.
0: 신용철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정청래
0: 네.
3: 대표는요?
0: 이재명 대통령과의 네. 관계 앞으로 계속 좀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3: 저는 지금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정청래 왜냐하면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요거 이상으로 더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런 무기나 이런 게 사실 없어요. 당장 선거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3: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 만나고 이런 모습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더 악화하거나 아니면 더 진전하거나 이런 계기가 있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0: 지금의 모습이 최선이다.
3: 네,
0: 네. 네, 그 정도 그러니까
1: 좀 층위를 나눠서 보던데 그러니까 민주당 뭐 인사 표현으로는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니까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0: 네, 네, 네.
1: 그 한 층위가 있고
0: 네.
1: 원래 불만이 있지만 불만이 있고 갈등 구도에 있었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안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층위에 있는 게 정청래 전 대표인데 근데 이제 민주당
0: 그러면 한 단계 내려온 거잖아요. 제일 위 원래 위에 있었잖아요.
1: 아, 원래는 이제 전당대회 때니까 그랬었던 건데.
0: 그렇죠. 예.
1: 근데 그게 맞다라고 평가하는 의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가 많은데 초기에 들고 일어나면은 보수 정부 때도 보면 너무 빨리 고개를 들면은 배신자로 낙인 찍히거나 이런 그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을 둘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화해를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짚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관계가 진전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어제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수첩을 펼쳐보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수첩에 적힌 한동훈 파일이라는 그

0: 그 문구가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이게 신용철 기자님, 한동훈 파일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 네, 사실 이제 한동훈 파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네. 김민석 대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관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은 거기 써 있었던 게 뭐 전작권 법 추진, 세종의사당 집무실 체크, 경호, MS 대표 연설 후속, 뭐 박시영 시사 타파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떠오른 것들을 내가 메모를 한 거다라는 취지로 민TV에서 민주TV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0: 네.
1: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 파일 같은 게 이전에 청문회 당시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이야 뭐 꺼냈던 그런 뭐 공격 소재들이 네. 담긴 파일이 아닐까라는 관측도 있는 거고,
0: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격 소재들,
1: 네, 한동훈 의원이 했던 공격 소재들,
0: 의원이 했던 공격 소재들,
1: 네, 그런 관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0: 한동훈 의원의 했던 공격 소재를 왜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가
1: 그런 식으로
0: 파일로
1: 이제 비판을
0: 만들어요?
1: 할 수가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판을 했죠. 뭐 찌질 레크치다, 찌질의
0: 예,
1: 정치다,
0: 예,
1: 뭐 이런 식으로
0: 예.
1: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 이번 것도 근데 안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이게 노출이 됨으로써 또 한동훈을 키워준 결과가 됐다라는 그런 평가는 있더라고요. 안에서도
0: 네,
1: 계속
0: 오히려.
1: 이제 한동훈이 키워준 판만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 이게
0: 오히려.
1: 일부러 했든 아니면 뭐 실수로 보여줬든
0: 이런 메모 자체가 한동훈 의원을 키워준 것이다.
2: 파일이 뭔지는 아직 모르는데
0: 네.
2: 친한계 쪽에 물어봤거든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 물어보니까 사실 제 이름을 얘기했는데 그냥 앵커님 이름으로 얘기하면은
0: 네.
2: 힘센 사람이 황현이 아웃, 황의 파일 이렇게 적어가지고 공개를 하면은 힘이 약한 사람은 무섭지 않겠냐.
3: 아.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은데요. 한동훈 의원 이런 걸 갖고 무서워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2: 한동훈 의원은 무서워할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도 실제로 하긴 했는데 네. 이렇게 파일이라고 적은 것 자체의 의도는 그런 의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4: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파일의 의미는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그 공격했던 한동훈 의원의 그 자료 출처에 네. 대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 파일이 있는 걸 상상하게 하는 건데 오늘 윤희석 전 대변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민주당의 캐비넷이 있는 거네. 이렇게 역공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0: 반대로 그러니까 생각할 여지가 있다.
4: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네. 무조건 전자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0: 그러니까
4: 거고.
0: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한동훈 의원을 뭔가 공격하는 파일이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아까 신용철 기자님께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1: 그쵸, 그쵸.
0: 어떤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3: 근데 이제 거기에 적힌 다른 것들을 보면은요,
0: 네.
3: 뭐 이제 저 본인이 해야 되는 그 사안들을 좀 정리해 놓은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잡혔던 한동훈 이진숙 아웃 여기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의도적으로 노출 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 과정에 적은 거고 뭔가 좀 노출을 정말로 의도적으로 했다라면은 뭔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0: 그렇죠.
3: 생각이 좀 들고
0: 네.
3: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동훈 파일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그 김승원 그 후보자 청문회 전국에 나왔던 그의 출처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것 같아요.
4: 그래서 대체적인 의견이 이건 고의로 찍힌 게 아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찍혔으면 기대하는 정책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4: 근데 이게 찍혔으므로 무슨 김민석 대표가 어떤 정치적 득을 보지?
0: 가져갈 게 없잖아요.
4: 네, 잘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네. 고의로 찍힌 게 아닐 거다.
0: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더 한번 집중받는 시간이 된 거잖아요. 우리도 또 한동훈 의원 얘기를 하고 있는
3: 그쵸.
0: 거고. 얻어갈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일부러 그쵸. 적어서 찍히겠습니까? 이건 몰래 찍힌 게 맞는 것 같아요.
4: 역공의 빌미만 주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0: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기자분들은 이거 왜 자꾸 찍으시는 거예요?
3: 저희가 그 보통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은
0: 네.
3: 이제 그 사진 기자들이 이렇게 쫙 이제
2: 저희가 딱 찍는 건 아니에요.
3: 저희가 찍는 건 아니에요.
4: 엄청 베테랑 사진 기자 선배들이 찍는 거예요.
0: 아니 그 위에서 지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3: 이제 본인들도 이제 본인들은 거기가 특종을 발굴하는 장소인
0: 그렇죠.
3: 거예요.
0: 아.
3: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열심히 이제 전화 돌리고 얘기 들어가지고 쓰는 게 특종이라면은 사진 기자분들에게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을 포착하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그 사진이 특종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0: 네. 김민숙 대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프라이버시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본회의장에서 텔레그램 수첩 등 찍히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2: 그러니까 신용철 찍은 게 잘못됐다. 아니요. 저,
0: 예, 예.
2: 저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0: 아니 말씀해 주세요.
2: 질문을 다시 여쭤본 건데.
0: 네네. 그러니까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는 거에 대해서. 이거 프라이버시의 영역이냐 아니면 이거는 국회의원이니까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제가 이제 반문해 보고 싶은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과거에 그 본회의장 안에서 이제 좀 야한 사진 같은 거 찾아보다 걸리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0: 아, 그걸 주셨습니까?
3: 네, 있었어요.
2: 게임하다가
3: 네. 게임하는 분들 그다음에 좀 아, 야한 사진 검색하시다가 조금 걸리신 분들 그럼.

이거를 보도를 하는 게 공익에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의 판단은 갈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한 부분일 수도 있고 공익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본회의장 안에서 뭐 그런 것들을 봤다라는 건

0: 만약에 소송으로 갔을 때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보도를 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보도를 했고 이랬을 때
1: 아, 어떻게 됩니까, 진짜?
0: 알권리적인 측면을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봐요.
1: 아.
0: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이랬더라도 만약에 알권리가 그거를 더 우선하게 된다면
1: 네.
0: 그 보도가 문제 없다는 식으로 판단을 할 때가 굉장히 많고 그거를 굉장히 법원이 생각보다 높게 쳐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하고 있는 거랑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경우일 거랑 때랑
1: 네.
0: 굉장히 다른 건 거죠. 결국 뉴스 가치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이걸 찍는 행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땐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재판을 가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1: 법적으로
0: 것
1: 해석을 해도 이게 만약에 누가 명예훼손이라든가 아니면 네.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으로 좀 다스린다고 해도
0: 네.
1: 법으로 알 권리를 더 강조할 수 있는
0: 알 권리는 사실 헌법에도 있는 거고
1: 네, 국민들의 알 권리다
0: 법원에서
1: 이거는.
0: 굉장히 높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
1: 그렇군요.
2: 그리고 네. 정치인들이 일부러 노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러 노출한 거랑 일부러 노출하지 않은 거랑 저희가 판단할 그게 없어요.
3: 의도를 그렇죠. 구분할 수 없죠.
2: 의도를 구분할 네.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글의 네. 내용에 의도까지 담겨 있진 않잖아요.
2: 네. 네.
4: 그 국민의힘이긴 한데 정치인한테 이 문제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찍히는 거 김민섭 대표는 사적인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 네.
4: 일단 장소가 본회의장 아니냐. 몰래카메라가 아니고 공적인 장소에서 찍힌 거 아니냐.
1: 국회 안에 있는 본회의장이니까요.
4: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찍혔으면 그냥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 가령 기자들도 그 집, 의원 집 앞에서 그렇게 진치고 있다가
1: 네.
3: 뻗치게 한다고 하는데 뻗치게 치다가 이거 불편하다. 가족들한테도 민폐고 지역 주민분들한테 민폐고 철수해달라 그러면 다 철수하거든요.
1: 아 그렇군요.
3: 100명 100. 왜냐면 그거는 공적 공간이 아니니까.
1: 네.
3: 근데 아까 박수몽 기자 얘기처럼 거기 로텐더홀이고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TPO가 중요한 거죠.
1: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는 충분히 취재가 가능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3: 네.
4: 네. 그리고 당대표 자리는 사진 찍기 좋은 자리예요. 바로 밑에 있는.
1: 제일 뒤에 있잖아요.
4: 네. 네. 그래서 거의 바로 내려 찍기가 앵글이 좋은 자리거든요.
1: 네.
4: 그래서 이게 충분히 뭐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찍힌 적도 있고.
2: 예전에 박찬대 인천시장 원내대표 할 때는요. 아예 사진이 안 나오는 그 사진의 앵글이 잡히지가 않는 그 문운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휴대폰 몰래 보는 모습들이 사진을 네네. 찍힌 게 있거든요.
1: 네.
2: 뭐 그런 방식도 있을 것이고.
1: 알겠습니다. 지난달 이진숙 한동훈 아웃 아까 잠깐 메모 그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두 사람의 공방이 좀 벌어졌는데 김정희 기자님 이번 네. 수첩 논란 관련해서 뭐 한동훈 의원이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예.
3: 김민석 그 대표의 지금 리더십 관련해서 특히 이제 민주당 TV 매일 아침에 나가고 이렇게 메시지 발신하고 맨 앞에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1: 네.
3: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발신하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은 당대표의 메시지도 충분히 무게감을 갖고 무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방금 우리가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진 찍히고 이런 것들도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이거 내 프라이버시인데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절제되고 관리된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계속 지금 흐름을 보면은 김민석 대표는 계속 한동훈 의원을 좀 의식한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이게 요즘에 여론조사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두 분이 좀 꽤 좀 라이벌 같은 관계로 가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4: 근데 흐름상으로 보면은 처음에 김승원 후보자 의혹을 많이 제기할 때 민주당에서 약간 분리 대응이라고 할까요? 선별 대응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체가 나서지 말자 이런 얘기를 당직자한테 들었었거든요.
1: 네.
4: 그래서 주요한 의원한테 들었었는데 뭐였냐면은 너무 다 받아치면 한동훈 의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여기저기 다 나와가지고 다 같이 때리면은 한동훈 의원만 키워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때 일종의 전담팀도 만들고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의혹이 좀 거세지니까 그냥 총공격하는 그런 그림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이 너무 거세니까 이걸 다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추정인데 그냥 김민석 대표도 한동훈 의원이 너무 커지고 지금 워딩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냥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1: 근데 예전에 그 한동훈 의원 자격 정지한다고 할 때도 사실 한 패널한테 저도 들은 건데 아 이거 괜히 한동훈 의원만 지켜 세우는 거 아니야? 괜히 책임만 더 커지게 만들어준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2: 실제적으로 한동훈 의원 제명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네. 이제 지난 게 핵심 인사 만났는데 그날 나온 직후에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쳐서 물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1: 아, 친한 게
2: 의원님은 아니고 이제 지난 게 핵심 인사인데
1: 핵심
2: 그분에게 우리는 너무 좋지.

0: 왜냐면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가 나올수록 한동훈 의원의 몸값만 올려주는 거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분 좋아했다라는 후문이고 근데 이게 민주당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두기에는 너무 스피커가 센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그런 형국이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그 시계 의혹을 이제 한동훈 의원이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김승원 그 후보자 청문회 이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기사들도 거의 다루지 않았고
1: 그렇군요.
0: 민주당에서는 아예 무시로 일관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묻혀버렸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2: 이 와중에 의문의 1패는 제1야당의 대표인 장도혁 대표 같아요.
1: 아, 장도혁 대표 얘기를 진짜 우리가 안 한 지가 꽤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2: 그러니까요.
1: 네.
0: 내일 뵈러 갑니다. 아, 숙례문에 대규모 장애집
1: 장애투쟁하죠.
3: 네. 네. 김도현 기자가 토요일에도 일하네요.
1: 아,
3: 네.
1: 그러니까요.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0: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의원 쪽에서 굉장히 좀 이런 분위기 뭐 안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기는 분위기긴 한데 지금 현재 한동훈 의원의 이런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0: 오히려 한동훈 의원은 굉장히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건 굉장히 이제 신이 났다. 약간
1: 아,
0: 그 본인이 그런 걸 굉장히 좀 이제 즐기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본인이 그 공격을 하는 거에 있어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타격감 있잖아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반응하고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정치적 중량 지금 국민의힘을 다시 복당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방법들이 있긴 한데
1: 실력으로 뚫어나가겠다.
0: 그걸 해서 이제 그 반 이재명의 최전선에 서가지고 그 자신에 대한 비토 정서를 가진 강성 당원들의 그거를 이제 누그러뜨리겠다 이 전략을 이제 효과적으로 부사를 하고 있는 거죠.
1: 아니 그럼 실제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0: 그 제가 최근에 그 의원들의 분위기는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서 전당대회 전에는 거의 불가하다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인데 다만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그 뭔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당협위원장들이나 의원들의 그 설명이고 최근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회에서 대규모 그 투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당원들 모아서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로 오는 버스 안에서 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당원이 오래된 당원이 계셨고 그걸 보고 무슨 소리냐 하면서 너는 배신자다라고 하면서 그 버스 안에서 이제 멱살 잡고 이제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게 생각해보면 실제 한동훈 의원이 당내에서 특히 뭐 당원분들이나 뭐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비호감도가 조금씩은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로 생각해봐도 되는 겁니까?
2: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의원은 지금 빠와 까 모두를 미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1: 네. 미치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2: 겁니까? 그러니까 긍정적 지지층 팬덤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는 것도 맞고
1: 네.
2: 거꾸로 한동훈 의원의 어떤 언어나 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때문에 비토층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1: 비토층도 커지고 있다.
0: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홍준표 그 대선 후보 시절에
1: 네.
0: 이제 좀 비중이 있는 역할을 했던 분인데 홍준표 그 당시 후보가 그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한번 꺾인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자기 장인어른한테 영감탱이 발언했을 때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홍감탱이라는 병명까지 얻었을 때인데 그때 가장 많이 흔들렸던 게 영남 보수라는 거예요. 보수를 크게 이제 강성 태극기 보수, 그 다음에 안보 보수, 영남 보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는데 영남 보수의 본질은 그 유림이라는 거예요. 이제 영남의 이제 그분들은 지금처럼 거친 종류의 발언들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장도혁 대표처럼 이제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북치고 이런 모습을 그분들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3: 친한계 쪽 반응 하나 들은 걸 얘기를 해드리면은
1: 네, 아이가 이게 저 얌전하게 이렇게 좀 당 대표는 좀 품이 이렇게 웰빙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자님
3: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뭐 박 반장님이 기자 생활을 하는 중에 이렇게 한 달 이상 혼자서 이슈를 끌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냐. 이런 사람은 DJ도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친한계 쪽에 저는 초기에는 김승원 후보자 의혹 제기할 때 초기에는 비판적인 얘기도 걱정하는 얘기 이런 것들도 살짝 들렸는데 결국 물러나고 나니까 친한계 내에서는 이제 그런 기류는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결국 뭐 한동훈 의원의 전투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끌어나간 사람 많지 않다.
0: 그리고 보통은 네. 대선 주자가 이런 종류의

0: 저격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친한교 쪽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의 문법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을 해요.
1: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도 전투력이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셨고 좀 이렇게 예전의 대통령의 모습보다는 네. 좀 달라지는 모습.
2: 그렇죠. 정치권의 오래된 속설이 저격수는 큰 정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3: 근데 당권파 쪽에서는 또 비판적으로 하나 얘기했던 걸 제가 들은 거 말씀드리면은 네. 한동훈 의원의 공격 잘하는데 저 모습은 민주당의 방식이래요.
1: 오.
3: 민주당이 싸우는 방식이다. 뭐 이렇게
1: 야당이 싸우는 방식.
3: 민주당이 기존의 민주당. 국민의힘 쪽을 공격하는 그런 싸움의 방식이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1: 거칠게 받아치는 모습이라는
3: 뭐 그렇죠.
1: 그러니까 거죠.
3: 주변부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1: 알겠습니다.
3: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 당내에서도 지금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 잡아서 징계 받았잖아요. 권영진 의원. 재심 청구 받아들여져서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낮춰졌습니다. 징계 기간 6개월 줄어드는 거는 공천 신청 자격 박탈 위기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친한계 쪽의 의원이라 좀 호재라고 평가해도 됩니까?
3: 그러니까 친한계라고 일단 보기는 좀 어렵고요.
1: 어렵죠. 네.
3: 그러니까 당권파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포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친한계는 아닌데 비당권파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이쪽은 포섭하고 전선을 친한계 한정으로 좁히겠다. 이런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1: 네.
3: 두 번째 포석은 뭐냐면은 지금 서범수 진종호 의원은 가처분 신청했거든요.
1: 그렇죠.
3: 그때 이 사람들한테 법원에서 불리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영진 의원처럼 재심 청구했으면은 당신들도 안에 당내 과정에서 감경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문자가 또 왔는데 이강현 님께서 정치인들이 나오면 우기기 무조건 감싸기 그런 경우가 많은데 기자님들이랑 다르네요. 역시 내용이 좋아요라고 문자 보내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자님들과 재밌는 시간 금요일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열린 토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의도도 참 바빴습니다. 자리 하나 비면 이름이 10개 나오고요. 말 한마디 나오면 해석이 20개 붙고 수첩 한 줄 나오면 하루 종일 뉴스가 됩니다. 이 정도면 정치권은 콘텐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죠. 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건 또 새로운 콘텐츠보다는 좀 새로운 정치겠죠. 다음 주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도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양궁 대표팀이 단체전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요트와 e스포츠에서도 금메달이 추가됐고 주짓수의 박성우, 임원주가 동반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자 축구대표팀은 11년 만에 중국을 이기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아시안게임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2030 도하 아시안게임이 1년 미뤄져 2031년에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흐마드 압둘라 알부아이나인 도하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최고 경영자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하 아시안게임의 2031년 개최 방안에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한국 축구대표팀이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평가전을 갖고 있습니다. 모레노 출범 후 두 경기에서 희비를 맛본 한국 축구대표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다시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경기 상황과 경기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남자농구에서 금메달을 딴 이우석이 조기 전역해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에 복귀합니다. KBL은 이우석이 병역 복귀 선수 등록을 마쳐 3일 열리는 안양 정관장과의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탈한 포르투갈이 덴마크를 4대2로 꺾고 유럽축구연맹 네이션스리그 3연승을 달렸습니다. 독일은 홈에서 세르비아를 2대0으로 꺾고 위르겐 클록 감독 체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0: 네, 오늘도 일본 나고야부터 가보겠습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소식을 현지를 연결해서 듣고 있죠. 아시안게임 리포트 KBS 라디오의 주하영 PD를 연결합니다. 주하영 PD 안녕하세요.
1: 네, 나고야 현지에 나와 있는 주하영 PD입니다.
0: 네, 오늘은 양궁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컴파운드에서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고 오늘은 리커브 종목 메달 경기가 이어졌는데요. 기대보다는 살짝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리커브 종목의 남자, 여자 혼성 단체전이 차례로 진행이 됐는데요. 가장 먼저 리커브 여자 단체전이 진행됐습니다. 강풍에도 불구하고 결승까지는 우리 선수들이 무난하게 진출했습니다만 결승에서 우리 컴파운드에서도 계속 만났던 인도 선수들을 만나서 세트 점수 3-5로 패배했습니다. 결승 1세트, 2세트를 인도와 비기고 3세트에서 우리 선수들이 연속으로 8점을 3발 쏘게 되면서 인도의 세트를 내주게 됐는데요. 이로써 우리 여자 단체 리커브가 이번 대회에서 한 번 더 금메달을 따면 8연패였는데 그 8연패는 무산이 됐고 우리 여자 단체 리커브 선수들은 은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0: 네.
1: 이어진 혼성 단체전에서는 김재덕, 강채영 선수가 중국의 세트 점수 6-0으로 안패를 하면서 동메달 결정전으로 갔는데요.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한일전으로 치러졌는데 일본을 세트 점수 5-1로 누르고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재덕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바람이 많이 분 게 경기에 영향을 줬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수는 어떤 환경에서도 결과를 만들어야 하기에 변명하지 않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후 마지막으로 진행된 남자 단체전에서 개인전에 출전하지 않았던 김우진 선수가 단체전에 등장을 했는데 앞선 경기에 아쉬움을 날려버리듯 우리 남자 단체 리커브 대표팀이 결승전에서 인도를 세트 점수 5-1로 꺾고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 획득하고 나서 취재진과의 기자회견에서 이 멤버로 계속 우승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올림픽에서도 꼭 선발이 돼서 함께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언급을 했고요. 우리나라 양궁에 대해서 사실 국민적인 기대감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다 획득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울 수 있지만 사실 은메달, 동메달도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양궁 선수들 남은 개인전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남은 경기들 더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사실 이제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우리의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 선수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남은 경기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트 대표팀도 금메달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1: 네, 요트의 하지민 선수 다섯 번째로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무려 네 번째 금메달입니다. 지난 항저우 대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메달을 딴 건데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결승이 악천으로 열리지 않아서 이전 성적으로 메달을 결정지어서 은메달을 획득을 했었고요. 남자 딩기 결승에서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을 했는데 딩기 요트가 1, 2인승의 소형 요트입니다. 엔진이 없고요. 그래서 오직 바람의 힘과 그 돛을 어떻게 조종하느냐라는 걸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벌점이 적은 사람이 승리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빨리 결승선에 들어오면 벌점을 가장 적게 받고요. 여러 차례 레이스를 펼쳐서 이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민 선수가 최종 벌점 9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홍콩 선수를 2점 차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을 했는데요. 우리 하지민 선수가 첫 레이스에 선은 상대 선수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되면서 벌점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위기가 조금 있었는데 가장 나쁜 경기의 성적은 합산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 규정 덕분에 이 경기의 접수는 합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지민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 또 이어서 혼성 딩기 종목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오늘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 경기도 있었습니다.
1: 네, 오늘 낮에 대만과 결승전이 펼쳐졌는데요. e스포츠 종목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가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리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상대인 대만 선수들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최우재, 김건우, 류민석, 김건부, 이민영 선수 5명이 경기에 나섰고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결승에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결승전은 5판 3선승제로 이루어졌고요.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러닝 타임도 조금 길고 우리 선수들이 초반부에는 불리한 상황을 길게 가져가다가 후반부에 극적으로 뒤집는 경기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1경기, 2경기에서 상대 대만 선수들이 킬스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캐릭터를 죽이면 이제 스코어가 올라가는 형식인데
0: 그렇죠.
1: 킬스코어 점수상으로는 계속 앞서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롤을 자주 보진 않아가지고 살짝 불안한 마음이 보면서 계속 들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 선수들이 극적으로 상대의 넥서스 그러니까 가장 안쪽 진영에 있어서 파괴하는 순간 승리하게 되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을 파괴하면서 2-0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이것을 뒤집어내서 승리를 하는 그 1경기, 2경기였고요. 이어진 3경기에서도 무난하게 승리하면서 우리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경기 대표팀 선수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시안게임 2연패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하고 또 선발로 제카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첫 아시안게임이라서 부담이 조금 느껴졌대요. 근데 페이커 선수가 조언을 조금 해줘서 도움이 됐다라고도 했고 우리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결승전에 출전을 하지 않았지만 출전한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오늘은요. 또 다른 이색 종목 브레이킹의 경기도 시작됐습니다.
1: 네, 오늘과 내일 이틀간 브레이킹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펼쳐집니다. 브레이킹 경기가 재미있는 부분이 경기 전에 그 점수를 매기는 심판들이 먼저 춤을 춥니다. 네, 먼저 음악에 맞춰서 춤을 한참 추다가 이제 저지석으로 들어가서 심판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 공연 사이에 있는 느낌을 받았고 이 심판 소개가 끝나고 이제 예선전들이 펼쳐졌는데 예선이 프리셀렉션이라고 해서 4명씩 나와서 차례로 춤을 추고 그걸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게 되고요. 16강부터는 1-1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무난하게 예선을 통과했고요. 내일 경기를 이어나가게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e스포츠하고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브레이킹 종목이 종합스포츠 국제대회 포함

0: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것 같기도 해요.
1: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목이 스포츠와 공연의 경계를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있고요. 춤을 추면은 이제 토너먼트인 16강전부터는 기술력, 수행력, 독창성, 표현력, 음악성의 실시간 비중을 조정해서 승자를 판정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게 뭔가 피겨스케이팅이나 체조처럼 정해진 기술 난이도가 있어서 그 동작을 수행하면은 점수표가 존재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영역에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런 면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e스포츠가 훨씬 평가 기준이 클리어하긴 하죠. 그냥 이기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이 이제 춤을 차례로 추잖아요. 근데 이 중에 누가 더 어려운 동작을 했고 누가 더 잘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은 대략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사실 파리 올림픽과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 LA 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이 아니게 됐고요. 앞으로 진행될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브레이킹 종목이 내일까지 진행되고요. 내일 메달이 나오게 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도 경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도 종목에서 오늘도 메달이 추가가 됐습니다.
1: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도 경기가 종일 이어졌고 우리 선수들이 메달들을 추가를 했는데 여자 78kg급 김민주 선수 그리고 78kg 이상급 이현지 선수가 은메달 추가했고요. 이현지 선수는 유도계에 새로 떠오르는 기대주인데요. 아쉽게 중국의 뉴신란 선수에게 결승에서 한판패를 당했습니다. 앞으로 도전할 기회가 많으니까 다음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민주 선수는 결승에서 연장전까지 갔는데 지도를 세 번 받으면서 아쉽게 반칙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자 90kg급의 김종훈 선수 그리고 100kg급의 한주엽 선수가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0: 네. 자, 그런데 어제 유도 경기 중에 이게 황당한 장면이 연출됐는데 이게 마냥 웃을 수만은 또 없는 상황이었어요.
1: 네, 이게 사실 이제 어제 펼쳐진 일인데 그 이제 일본 내부 매체에서는 어제 난리가 났는데 이제 국내 취재진들한테는 오늘 조금 많이 퍼져가지고 오늘 국내에서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어제 열린 유도 여자 70kg급 8강 경기에서 이뤄진 일인데요. 중국의 탕징 선수가 일본 마에다린 선수의 왼쪽 팔을 깨물어서 실격패 당하는 다소 충격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를 마치고 이제 매체들에서 보도가 됐는데 마에다 선수가 굳히기 동작을 하는 도 중에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다가 마에다 선수의 손목 부분을 물어버린 건데요. 이후 마에다 선수가 심판에게 팔을 보여주고 실격패가 선언이 됐습니다. 중계 화면에도 이 팔에 물린 자국이 선명하게 보여져서 굉장히 다들 당황하는 상황이 있었고 이게 사실은 중국 팀 쪽에서는 의도적이지 않았다. 그냥 경기를 하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어필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게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상당히 비신사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실격패 당한 후에 중국 코치진이나 선수는 납득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탕징 선수는 경기 후에 이제 믹스드존 취재진과의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요. 또 패자 부활전에도 이제 출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출전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고의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고소하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스포츠 정신에 대해서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뭐 고의가 아니었다, 고의였다, 뭐 이걸 떠나서 일단은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고요. 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영 PD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조금 더 힘을 네,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남은 시간, 이제 남은 거는 뭐 취재도 중요하지만 몸 건강하게 조심히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나고야에서 조영 PD였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르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축구대표팀 A대표팀 경기가 현장 진행 중입니다. 먼저 이 경기 현재 상황부터.

0: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죠.
1: 네, 올해부터 이제 9월과 10월 A매치를 피파가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면서 지금 우리 대표팀이 소집돼서 세 번째 A매치를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치르고 있거든요. 울산 문수경기장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전반 44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양팀 득점을 하지 못한 채 0대0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모레노 임시감독 부임 이후에 두 경기 치렀는데 이 경기 결과가 완전히 엇갈렸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전으로 감독에 대한 평가를 미루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았어요. 아직 전반이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경기 모습은 어때 보이나요?
1: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에콰도르와의 첫 경기는 우리가 3대0 완승을 거뒀지만은 이어진 우루과이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는 1대4로 패했습니다. 뭐 상반된 경기 결과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밀렸던 우루과이전이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전 때 어떤 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 일단 모레노 감독은 준비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수비와 압박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체적인 모양새는 베네수엘라의 강한 공격적인 압박에 밀리다 보니까 우리가 공격적인 기회, 찬스를 잡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밀리는 모양새인 건 사실이고요. 센터백 김민재 선수가 특히 좀 수비적인 부분에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전반 종료를 앞두고 추가 시간 1분 주어진 상황에서 코너킥 이후에 골이 골망 안으로 들어는 갔습니다만 골이 인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레노 감독이 우루과이전 대패 후에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전원 수비, 전원 공격 이 컨셉으로 봐달라고 했는데 이 의중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 같나요?
1: 네, 우루과이전 때 보면은 상대의 어떤 부분적인 압박이라든가 우리가 반대로 이제 상대를 압박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조금의 아쉬움, 미숙함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는 쉽게 무너졌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모레노 감독이 베네수엘라전을 앞두고는 단적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최전방 공격수 오영규는 첫 번째 수비수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부터 이제 수비를 하고 압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수행하면서 지금까지는 실점 없이 전반전 거의 끝 무렵까지 가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제 휘슬이 울린 것 같고요. 전반전이 0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관건 중에 하나가 그 지난 두 경기 모두 빠진 이제 중원의 핵이죠. 황인범 선수의 출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오늘 나왔나요?
1: 네, 뭐 카타르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황인범 선수는 확실한 우리 대표팀의 중원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경기력도 많이 요동을 치는데 일단 앞선 두 경기 때는 모레노 감독이 이제 선수 보호라는 확실한 기준을 두고 황인범 선수가 몸 상태가 완전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기용하지 않았는데 오늘 경기는 선발 출전했습니다. 박진석 선수와 함께 중원에 선발 출전을 했는데 역시 황인범 선수가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공격으로 전개될 때의 정확도는 조금 더 올라간 모습인데 그 뒤에 어떤 연결이나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아쉬웠습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전체 선발 라인업도 살펴보도록 하죠. 많이 달라졌나요?
1: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일단 골키퍼의 앞선 두 경기는 김승규 선수가 나왔는데 네. 오늘은 송범근 선수가 선발 출전한 점 그리고 중원에 황인범 선수가 돌아오면서 박진섭 선수와 조합을 마쳤고요. 전방에는 지금 세 경기 연속 동일한데 오현규, 손흥민 선수가 선발 나서고 있고 좌우 측면도 이제 지난 우루과이전하고 흡사하게 이강인 그리고 스페인에서 스코틀랜드 무대로 진출한 김민수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0: 네.
1: 포백 구성은 왼쪽에서부터 조현택, 김민재, 이한범, 서령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0: 네. 두 경기를 이제 앞서 치렀습니다만 오늘은 그 모레노 감독이 생각하는 베스트 11이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선발 라인업 뭐 이제 지난 두 경기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 라인업이 거의 베스트 11에 가깝다. 라고 봐도 되겠죠?
1: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김민수 선수가 뛰는 포지션에는 지금 아시안게임에 차출된 주축 선수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변화를 가져가서 또 지난 우루과이전 때 김민수 선수가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회가 또 간 것 같고요. 나머지 포지션에서의 변화는 많이 가져가지 않는 모레노 감독인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냉정하게 봤을 때 이번 9, 10월 4경기 그리고 11월 2경기까지 포함해서 6경기를 치르고 나서 재평가를 받습니다.
0: 네.
1: 그 이후에도 모레노 감독 체제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시점에서의 결과를 가벼이 볼 수 있을 것인가 실험이라는 부분보다는 분명히 결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클 것이다. 우루과이전에 완패라고 한다면 베네수엘라전은 그걸 만회하는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화를 적게 가져간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모레노호를 통해서 좀 더 눈길을 모으게 된 선수, 일명 이제 매 감독 때마다 다루는 이야기인데 모레노의 황태자 윤곽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나요?
1: 기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늘도 선발 출전한 이 김민수 선수가 김민수. 역시 눈에 네. 띄죠. 김민수 선수는 이번이 A 대표팀에 처음 소집된 선수고 굉장히 젊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무대에서 스페인에서 오랜 시간 뛰었고 이번에 스코틀랜드의 명문 클럽인 레인저스가 역대 클럽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이적료를 주고 데려간 선수거든요.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저돌적이고 다이렉트한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에콰도르전 출전 후 교체 출전해가지고 맹활약했던 김봉수 선수라든가 지금 또 왼쪽 측면에서 이태석 선수에 앞서서 오히려 먼저 더 기회를 얻고 있는 조현택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지금 모레노 감독 체제에서는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 기회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0: 네, 김민수 선수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뛰어서 감명받았 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모레노 감독 뭐 지난 직전 경기에서 대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여론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지금 축구 팬들이 이번 대표팀에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는 승리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축구의 색깔, 확실한 축구의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 뭐 이 부분은 모레노 감독이 이제 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때 취임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당장 극적인 변화, 극적인 어떤 개선의 효과를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선수들 소집해서 첫 번째 경기 준비하는데 나흘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마저도 유럽파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완전체로 경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적고요. 또 모레노 감독 본인도 사실 우리 한국 축구와 선수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런저런 플랜이 적합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막상 이제 나왔을 때 특히 우루과이전 전반전처럼 우리가 오류가 작동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변화를 많이 가져가 줘야 됩니다.
0: 네.
1: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앞선 에콰도르전이나 우루과이전 오늘 뭐 베네수엘라전도 그렇지만 전반에 우리가 상대를 확실히 압도를 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에콰도르전 때는 완벽히 하프타임에 이제 좋은 대처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제 후반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우루과이전도 제가 볼 때는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훨씬 나은 경기력이었거든요.
0: 네.
1: 베네수엘라전 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평가할 요소는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시안 게임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자 축구가 있었던 날인데요. 동메달 결정전을 치렀습니다.
1: 네, 중국을 상대로 우리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이 3, 4위 동메달 결정전을 치렀는데요. 전반 4분 터진 노진영 선수의 헤더 득점이 결승골이 되면서 우리가 1대0으로 승리해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에 8년 만에 아시안게임에서 거둔 메달입니다.
0: 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넘지 못한 벽들이 있었습니다.
1: 네. 우리 여자축구가 아시안게임에서는 항상 이제 4강 이 벽에서 막혔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신상우 감독도 목표는 이제 결승 진출로 뒀고 조별리그에서 이제 북한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하면서 괜찮았는데 역시 이제 4강에서 세계 이제 4강 중에 한 팀이라고 꼽히는 일본. 사실 이번에 일본 대표팀이 유럽파들을 소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면에서는 한 1.5군에서 2군에 가까운 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밀리면서 0대2로 패하면서 결국은 이제 동메달 결정전으로 왔는데 그래도 이제 메달을 딴 부분 그리고 내년에 여자 월드컵이 열리는데 여자 월드컵을 가기 위한 또 아시안컵 이런 이제 대회들을 치러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 중국, 일본을 모두 상대해봤다는 점은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내일은 남자 축구가 아시안게임 4연패에 도전합니다. 한일전이 또다시 펼쳐져요.
1: 세 대회 연속 결승전이 한일전입니다. 우리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결승전이 남북전이었었어요. 그 이후에는 자카르타 팔렘방에서는 한일전. 또 항저우에서도 한일전이었고요. 이번 나고야 아이치 아시안게임도 한일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마치 뭐 운명의 서사처럼 또 이 지금 대표팀에 이끌고 있는 이민성 감독도 1997년에 한일전에서 스타로 등극했던 또 축구인인데 결국은 일본을 넘어야 우리가 원하는 4대회 연속 금메달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근데 이제 그 면면을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1: 어떤 스쿼드의 질적인 부분을 본다면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23세 이하 대표팀에다가 와일드카드 3장도 모두 가동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와일드카드 없이 21세 이하 대표팀으로 나왔거든요.
0: 그렇죠.
1: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을 올림픽으로 가는 과정으로 철저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아시안게임에서 무조건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0: 네.
1: 그렇다면은 이 결승전에서 패했을 경우 타격이 큰 것은 당연히 한국입니다.
0: 아, 자 이제 일본을 상대로 다시 한번 금메달에 도전을 할 텐데 일본 경기도 체크를 하셨을 텐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1: 일단 일본이 4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1실점밖에 5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1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탄탄한 수비력, 조직력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는 팀이고요. 반면에 이제 득점은 14골인데 14골 중에 거의 80%가 2선 미드필더 자원들에서 나왔습니다. 전방에 있는 스트라이커보다는 2선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강한 압박으로 막을 것인가 아니면 탄탄한 이제 수비 방벽으로 막을 것인가에 대한 이민성 감독의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기혁 선수의 출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정하느냐가 내일 운명의 승부에서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서우정 기자의 예상을 물어보고 싶은데 뭐 설마 일본이 이긴다고 하시나?
1: 저는 그래도 우리가 좀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이민성 감독이 그 중국과의 4강전에서 양현준, 이기혁 선수를 좀 배제했던 것도 두 선수가 약간 부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승전에 대비해서 좀 과감하게 두 선수를 배제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런 면을 본다면 한일전에서는 어떤 뭐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 된다는 게 우리들의 입장이니까요.
0: 그렇죠.
1: 예, 저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매치 휴식기를 갖고 있는 K리그 소식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팀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1: 네, 이번 A매치 앞서 얘기 드렸지만 9-10월에 통합되다 보니까 3주간의 휴식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팀들이 충분한 휴식도 가졌고요. 일부 팀들은 국내에서 전지훈련도 진행하면서 조직력을 다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강원과 인천 같은 경우에는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로 인해서 수년됐던 경기를 치렀는데 여기서 0-0 무승부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독 관련 소식이 있는데요. 안양의 유병훈 감독 재계약 소식 전했네요.
1: 네. 지난달에 이제 사퇴 소동이 좀 있어가지고 안양 팬들이 그야말로 좀 난리가 났었는데요. 잘 극복을 했고 또 추석 전에 울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또 성과를 거둔 것이 좋은 역할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병훈 감독이 무려 3년 재계약을 하면서 팀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를 이끌고 가게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제 안양은 아마 유병훈 감독과 함께 마지막 남은 시즌 파이널 A 진출을 목표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시안게임 KBS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하루 사이에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관령은 영하 0.3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했고요. 전국적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았습니다. 찬 공기가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더 쌀쌀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기온이 서울과 대구 11도, 대전과 전주 9도, 춘천 7도, 대관령 2도 등으로 곳곳에서 한 자릿수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겠고요. 강원 높은 산지에는 물이 오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일 낮에는 서울 22도, 부산 23도, 대구와 광주, 제주 2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는 물론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경상도 동해안에, 일요일 늦은 밤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도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해킹 시도가 있었던 걸로 파악돼 5대 시중은행이 일제히 공격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KB국민은행이 고객에게 보낸 안내 문자입니다. 9월 30일 외부 침해 사고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돼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별로 다른데 이름과 전화번호, 집주소 외에 개인 신용등급과 연소득 같은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하나은행에서도 89명의 고객 정보가 어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며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와 직장 등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해킹 공격은 금융권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BNK 부산은행에선 외주개발 직원 11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역시 유사한 해킹 시도가 있었는데 시스템 차단으로 현재까지 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마케팅 업체라든가 보험 업체라든가 기타 등등의
4: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3: 돈이 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2: 2만 5천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 해킹 공격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신한은행이 공격을 인지한 건 이로부터 15시간여가 지난 다음날 오전 9시 반쯤이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0: 이번 공격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 동일범의 수행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AI 기반의 해킹 공격으로 추정되는데 금융권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신한은행이 제출한 해킹 피해 보고서입니다. 해커들은 우선 홈페이지의 여러 서비스 가운데 공격 대상을 찾아냈습니다. 그 뒤 해당 서비스에 무작위로 고객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의 나머지 정보가 딸려 나옵니다. 은행이 공격을 인지한 이후 차단된 IP만 10개, 8개 국가에서 유입됐을 만큼 무차별 해킹이 시도된 게 확인됐습니다. 이번 해킹에는 AI 도구가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는 하나의 공격이 막히면 즉시 다른 해외 IP를 동원합니다. 고객들이 이용하는 메인 서버가 아니라 보안이 취약한 곳을 찾아냈는데도 AI가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별로 보면 영업 지원 시스템, 대출 모집인 홈페이지, 내부 직원용 사이트 등이 타겟이었습니다.
6: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AI는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여기와 관련된 사이트를 검색해내고 공격 표면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을 네. 발견을 해서 AI가 다 찔러봐요. 다 공격을 네. 해보고 아 여기 취약한 부분이 있네.
5: 이들 공격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이뤄져 동일범 소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AI 도구가 활용됐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중국 AI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금융당국은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0: 앞서 보셨듯이 신한은행의 경우 정보 유출을 파악하는데 15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날로 진화하는 AI로 해킹 위험도 커진 상황인데 정작 금융회사들은 사고가 나가도 이를 알아차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수진 기자입니다.
1: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롯데카드. 해커의 침입이 있는지 2주가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사이 고객 297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가상결제 코드 등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7: 해커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과
8: 조자진 당시 롯데카드
7: 구분을 거의 못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물론 뭐 이것마저도 결국은 뭐 변명입니다만
1: 신한은행은 2023년 12월 홈페이지 내부 오류가 발생했지만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발견했습니다. 하나은행도 1년 4개월 넘게 오류를 알아차리지 못해 고객 112명에게 714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최근 5년간 금융권 전산 해킹 사고 1,500여 건을 분석해보니 사고를 인지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린 경우가 75건, 1년 넘게 걸린 사례도 16건이나 됐습니다.
9: 사고가 나고도 몇 달씩 몰랐다면 AI 에이전트 공격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금융당국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1: 사고를 빨리 파악하지 못하면 유출 정보가 늘어날 수 있고 원인 파악과 복구에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0: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1: 78년 역사를 뒤로하고 검찰청이 폐지됐습니다. 오늘부터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바뀌었고 검찰 인력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졌습니다. 먼저 공소청 출범 첫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배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 캄캄한 밤, 78년 역사를 담은 검찰청 깃발이 계양대에서 내려갑니다. 그 빈자리, 공소청 상징기가 걸렸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특수수사의 중심이었던 이곳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이렇게 공소청으로 현판을 바꿔달았습니다. 공소청으로 바뀐 청사로 출근한 검사들, 오늘부터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가 됐습니다. 검찰 간판을 떼고 다들 의기소침한 상황이라는 분위기 속 개청식도 비공개로 간소하게 진행했습니다. 공소청은 이제 경찰과 중수청 등이 수사한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해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순 없고 보완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증거로 쓸 순 없지만 검사가 당사자들을 최대한 조사해 확인하는 식으로 수사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소청 전환 첫날부터 혼선은 이어졌습니다. 수사 기록 등을 입력하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개편이 늦어진 것.
2: 판결문을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다른 때보다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다른 때는 한 10분이면 끝나는데.
0: 법원에서는 검사의 법적 지위 문제로 재판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특검에 파견됐던 검찰청 검사들이 공소청 소속으로 바뀐 뒤에도 파견 검사로서 재판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된 것. 2차 종합특검 측은 법적으로 자격이 있다고 밝혔지만 여러 재판에서 같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동안 혼란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1: 공소청이 개청식을 진행한 같은 시간 중대범죄수사청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정관계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개청식이 성대하게 진행됐지만 정작 첫날 실무 현장은 우왕좌왕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3: 하나, 둘, 셋, 내려주세요.
4: 사라진 검찰 대신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청식에는 정부, 국회, 대법원 등의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5: 중대범죄수사청의 역사적인
6: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5: 축하드립니다.
3: 중수청 화이팅!
6: 서영규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 화이팅!
4: 여전히 중수청장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중수청 차장이 대신 수사의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7: 지난날 가오를 거울 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차장입니다. 받고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4: 성대한 개청식과 달리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전히 공사 중인 사무실. 새 현판이 떨어지는가 하면 첫 출근한 수사관들은 근무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8: 본청은 8층 서울청 안쪽에서 배치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4: PC와 사무장비가 없어 제의를 못한 수사관. 부서 발령 하루 만에 또 다른 부서로 배치받은 수사관도 있었습니다. 출범 첫날 이재명 대통령부터 김승원 민주당 의원, 삼성전자 등이 고발되면서 중수청 개청 3시간 만에 3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다만 시스템을 갖추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1: 오늘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기존의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당분간 일선 수사 현장에서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욱이 일부 기관들은 이런 혼란을 조율할 조직의 수장도 없이 일단 출범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9: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건 이름을 바꾼 공소청이 전담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가 나눠 맡습니다. 공수처는 지금처럼 공직자 범죄를,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등 7대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합니다. 경제 범죄의 경우엔 피해 금액이 5억 원보다 낮으면 경찰이, 높으면 중수청이 맡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다 7대 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즉시 통보해야 하고 수사가 중복되면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 유형이나 피해 액수에 따라 수사 주체를 나눠놨지만 결국은 유불리에 따라 사건을 서로 떠넘길 수도 또 반대로 서로 맞겠다고 나설 수도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0: 기관끼리 긴밀하게 조정하고 협의해야 할 텐데요. 이를 담당할 수장들은 아직까지 공석인 상태입니다.
1: 인력과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중수청은 총 정원의 66%만 채운 채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청사인 유치장이 없어 인근 경찰서와 나눠 써야 하고 수사 전산 시스템도 갖추지 못해 당분간 경찰 시스템과 종이 기록을 병행해 활용하며 전산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 종이 위에서만 개편된 거지 이 사건을 누가 맡을지 이 팀들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1: 개정법은 수사기관 관할 조정을 위해 협의회를 둘 수 있게 했지만 시행까지는 4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3: 1980년대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영국은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명문화한 보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보장하는 독일에선 법원이 기소권을 자동으로 견제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요. 선진국들의 형사사법 체계를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영국의 유명 방송인 지미 세빌이 사망한 이듬해인 2012년, 50년 넘게 어린이 등 수백 명에게 성폭력을 간 세빌의 범행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생전에도 피해 신고가 잇따랐지만 검찰과 경찰의 공조 실패로 진실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영국 정부는 검경 간 협력을 권고한 조기 조언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1986년 왕립기소청 신설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마련된 대표적인 보완 조치인데 복잡한 아동 성학대 사건의 경우 검경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협의하도록 지침을 강화한 겁니다.
5: And they require the police and prosecutors to
6: 새로운 지침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실제 제기된 혐의에 집중하도록 요구합니다.
4: 201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이란 출신 남성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처벌하려던 검찰의 공소 제기를 기각했습니다. 피의자 신문도 생략하는 등 조사가 부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륙법계인 독일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보장하지만 기소가 타당한지를 법원이 의무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독일 법원의 평균 공소 기각률은 1% 미만에 불과합니다. 기소의 기준을 법으로 정한 기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찰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기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6: 독일 검찰은 증거가 있으면 기소해야 하고 없으면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중대범죄 기소 여부도 특정 기관의 재량에 맡길 수 없습니다. 독일 훔볼트대 법학과 교수입니다.
4: 영국과 독일의 형사사법 체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느냐 마느냐를 넘어 부실한 수사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정교한 보안 장치가 수반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연 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김 후보자의 반대온 여당 내 강경파까지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지명 20여일 만 여당 강경파 반발에 재검증까지 한 뒤 내린 결정입니다. 하지만 여당 강경파는 오늘도 공개 반대를 외쳤습니다.
8: 검찰개혁을 반대해왔던 인물입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7: 대통령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도 했습니다.
9: 당연히 반대죠. 근데 저는 굉장히 치밀하게
6: 민건영 의원입니다.
9: 그분이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7: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낙마할만한 큰 문제가 없다. 강경파가 너무 나간 것이란 기류입니다. 중수청 출범으로 사법체계가 망가졌다고 비판 중인 국민의힘도 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10: 과연 중수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최수진 그거에 대해서 대변인. 저희 당은 철저히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7: 여야 모두의 날선 분위기에 김 후보자는 몸을 낮췄습니다.
11: 검찰개혁이 후퇴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7: 이 대통령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매우 복합적이고 후보군 중에 김 후보자가 제일 낫더라며 청문회를 보고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0: 남자 양궁 리커브 대표팀이 세계 최강의 입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시안게임 통산 10번째 단체전 금메달을 따내며 명궁 3총사의 위용을 떨쳤습니다. 현지에서 이무영 기자가 전합니다.
12: 파리올림픽과 지난해 세계선수권을 함께 재패한 마티형 김우진, 그리고 이우석과 김재덕 삼총사. 결승에서 까다로운 상대 인도를 만났지만 여전히 환

0: 3세트마저 이기며 금메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회 양궁 두 번째 금메달로 종목통산 10번째 아시안게임 정상의 신기원을 열며 세계 최강 명궁 3총사의 입지를 재확인했습니다.
1: 계속해서 좋은 성적 우승만 하다 보니까
2: 대표 김우진 선수
1: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참 부담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이제 금메달 땀으로 인해서 뭐 모든 걸 다 이제 털어낸 것 같아요.
0: 여자 팀은 결승에서 인도에서 1998년 방콕 대회 때부터 이어온 7회 연속 금메달 신화가 깨졌습니다. 강채영과 김재덕이 호흡을 맞춘 혼성 단체전에서도 4강에서 중국의 무릎을 꿇으며 동메달에 만족했습니다.
3: 사실 인도 선수보다 중국 선수를 조금 더 견제한 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안일하게 바람에 조금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0: 단체전에서 기쁨과 아쉬움을 동시에 맛본 양궁 리커브 대표팀은 일정 마지막 날인 내일 개인전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노립니다. 아이치현 오카자키에서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4: e스포츠 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선 한국이 대만을 꺾고 2회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 이상혁은 경기에 출전하진 않았지만 후배들을 격려하며 함께 금빛 여정을 완성했습니다. 현지에서 하무림 기자입니다.
5: 페이커 이상혁과 구마요시 이민영 등 e스포츠계의 스타들이 등장하자 함성이 터집니다. 대만과의 결승전에서는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해외 팬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6: 페이커 선수는 게임 실력도 물론이지만 인간성도 정말 존경스러워요. 페이커, 캐리아 선수 사랑해요. 파이팅. 일본 팬의 말입니다.
5: 다섯 명이 한 팀을 이뤄 상대 진영의 핵심 시설을 먼저 무너뜨리면 승리하는 경기. 대표팀은 2세트 막판 짜릿한 뒤집기에 성공하는 등 승부처마다 매서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마지막 3세트까지 잡아내며 2회 연속 우승을 확정한 순간 결승에 나서지 않은 페이커도 동료들과 벅찬 감격을 나눴습니다.
7: 사실 제가 조금만 뛰게 돼서 좀 더 잘해야 되는 생각도 있고
8: 책임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었는데 오히려 제 뒤에 페이커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게임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서
5: 결승에 선발 출전한 제카에게 페이커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라봐온 우상이자 이번에는 같은 대표팀에서 든든한 버팀목 같은 선배였습니다. 결승에는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페이커는 대기실에서 후배들을 응원하고 어려운 순간마다 다독였습니다.
9: 결승 무대에 뛰는 것보다는 저는 그 팀의 우승이 먼저
10: e스포츠 국가대표 저의 페이커 이상혁 선수
9: 더 큰 목표였기 때문에 그 다 같이 우승하고 또 이 과정에서 얻어가는 것들이 저는 더 값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경기장을 가득 메운 뜨거운 함성과 함께 페이커와 한국 e스포츠는 또 하나의 금빛 역사를 썼습니다. 도쿠나메에서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4: 유도에선 천재소녀 이현지와 부상투혼의 김민주가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습니다. 복싱에서도 신성 장동환과 김민성이 투혼을 발휘한 끝에 귀중한 은메달을 획득하며 미래를 기약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8강에서 단 6초 만에 한판승을 거둔 뒤 준결승에서는 밧다리 걸기 유효승으로 결승에 진출한 이현지. 여자 최중량급 간판답게 결승전에서는 유효를 얻어내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중국 선수의 왼팔이 잡힌 뒤 이어진 밧다리 걸기에 한판 패를 당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12: 제가 그냥 부족해서 진 것 같아요.
10: 여자 유도 국가대표 이현지 선수입니다.
12: 상대 분석도 덜한 것 같고.
11: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딛고 투혼을 발휘한 김민주도 결승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아쉬운 반칙패를 당했습니다.
13: 잡기에서부터 제가 어붙이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잡는 그런 걸 보면서 아 많이 상대들도 연구했구나 했습니다.
11: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결승 무대에 오른 남자 복싱 대표팀도 은메달 2개를 수확했습니다. 남자 60kg급 신성 장동환은 파리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할로코프를 맞아 난타전을 펼쳤지만 끝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80kg급 결승에 나선 김민성도 인도의 안쿠시를 상대로 분투했지만 탄탄한 수비벽을 뚫지 못하며 판정패했습니다.
14: 너무 이기고 싶었는데 확실히 올림픽 금메달 따고 그랜드 슬램한 선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올림픽 티켓 따가지고 LA올림픽에 꼭 나가고 싶습니다.
11: KBS 뉴스 박준호입니다.
4: 한편 여자 유도 경기에선 믿기 어려운 BC

0: 역사적인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선수가 일본 선수의 팔을 물어뜯어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1: 유도 여자 70kg급 8강전. 일본 마이다린이 중국 탕징을 상대로 붙이기에 들어갑니다.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 두 선수의 교착 상태는 오랜 시간 계속됐는데 탕징의 얼굴이 마이다의 왼팔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후 갑자기 마이다가 팔을 걷고 심판에게 무언가를 어필했는데 마이다의 팔에 이에 물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경기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탕징이 마이다의 팔을 오랜 시간 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 탕징은 사상 초유의 비신사적인 행위로 실격패를 당했습니다. 탕징은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부했고 패자부활전에도 불참한 반면 일본 마에다는 해프닝 속에서도 결승에 올라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홀리필드의 귀를 깨물었던 복싱의 타이슨과 축구에서 상대를 깨무는 기행으로 유명했던 수아레스가 떠오르는 이번 사건은 중일 양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언론 소우는 탕징의 실수가 반칙패로 이어져 논란이라며 자국 선수를 옹호했고 일본 스포츠 호치는 전대미문의 악질적인 행위라고 크게 비판했습니다. 중일 외교 갈등 속에 평화와 화합의 계기가 되어야 할 아시안게임이 오히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건 아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2: 아시안게임 4연속 우승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일본과 맞붙는 남자 축구는 잔디 문제로 오늘 공식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성 감독은 이런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금메달만 바라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결승전 바로 내일입니다. 현지에서 김하영 기자입니다.
3: 대회 초반부터 이동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남자 축구대표팀. 이번엔 결승전을 하루 앞두고 잔디 문제로 공식 훈련이 취소됐습니다. 대신 배정받은 곳은 조별리그 카타르전을 앞두고 사용했던 도요타시 스포츠파크. 이곳 역시 잔디 상태가 좋지 않아 불만이 컸던 훈련장이지만 변경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막판까지 발목을 잡는 운영 난맥상에도 이민성 감독은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4: 대회 시작 때부터 문제점이 발생은 됐지만 그것도 하나의 저희가 밟고 일어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또
3: 와일드카드 없이 21세 이하 선수들로 꾸려진 일본과 유럽파를 중심으로 최상의 선수들을 꾸린 한국 간의 체급 차이가 난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엔 단호한 어조를 반박했습니다.
4: 저희 팀이 아시안게임을 출전하면서 부정 선수를 출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23세 이하의 아시안게임 대회인데 그거는 각자 국가마다의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3: 발 부상으로 4강전에 결장했던 주장 이기혁도 4연속 금메달을 위해 출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5: 그 회복하는 데 전념하면은 결승전 출전하는 데는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금메달만 딸 수 있게끔 지금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대회 3회 연속 한일전으로 치러지는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은 이영표 해설위원의 명쾌한 해설이 함께합니다. 숱한 비판 속에서도 일단 4연패에 코앞까지 온 이민성호. 이제는 다른 핑계댈 것 없이 오직 결과로 모든 걸 증명할 시간입니다. 도요타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2: 이번 대회에는 아시안게임 최초로 평화를 찾아 고국을 떠나온 난민 선수들도 출전해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태권도 겨루기 종목에 출전한 시리아 출신 난민 선수들이 희망의 발차기를 선보였습니다. 현지에서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16강전에서 대한민국 강제권과 맞붙은 선수의 도복에 국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의 깃발을 들고 나온 아시안게임 역사상 최초의 난민 대표팀 선수 무함마디입니다. 간절히 바라던 꿈의 무대가 단 4분 만에 마무리됐지만 이 짧은 시간은 무함마디에게 희망을 안긴 순간이었습니다.
7: 끝까지 경기를 따라붙었고 점수도 따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상대 선수와 맞섰습니다. 타격이 정말 강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난민 선수단 태권도 무함마드 선수입니다.
6: 시리아 출신 무함마드는 전쟁의 참화를 피해 10년 전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르단 난민 캠프에서 처음 접한 태권도는 무함마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됐습니다.
8: 태권도는 제게 모든 것입니다. 태권도가 없었다면 제가 어디로 가서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게 태권도는 곧 전부입니다. 무함마드 선수입니다.
6: 난민 대표팀 소속으로 함께 출전한 후나이디도 미소를 잃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9: And I love it. It is sport.
8: 태권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태권도는 저의 인생을 바꾸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행복합니다. 난민 선수단 태권도 후나이디 선수입니다.
6: 난민 선수들이 보여준 평화를 향한 발차기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나고야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2: 서울 한강 한가운데 있는 노들섬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변 빛축제인 한강 빛섬 축제가 개막한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임정 기자, 뒤쪽 풍경부터 상당히 화려한데요.
10: 네, 이곳 노들섬엔 미디어 아트 작품 14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밤이 되면서 형형색색의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 일찍부터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노들섬 자체가 빛 미디어 아트 전시장으로 변했습니다. 한강도 거대한 스크린이 돼서 물결이 움직일 때마다 레이저 빛이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레이저 빛 사이를 직접 걸어볼 수 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실제 천문 데이터를 활용해 마치 별들 사이를 걷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한강 빛섬 축제는 설해섬과 여의도, 뚝섬에 이어 이번엔 노들섬에서 열립니다. 빛의 서사시라는 주제로 11일까지 열흘 동안 열리고 첨단 기술과 예술이 합쳐진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선보입니다. 이번 빛섬 축제는 새로워진 노들섬이 야간 문화 공간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첫 대형 행사이기도 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새로 조성한 노들섬 수변 문화 공간을 개방했는데요. 열흘 만에 10만 명 넘게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원과 산책로 등이 새로 정비되면서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오래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수상정원과 공중정원 등을 추가해 노들섬 전체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노들섬에서 KBS 뉴스 임지현입니다.
2: 최근 들어 날이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 관련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서울도 올가을 들어 가장 기온이 낮았습니다. 앞서 노들섬 연결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덕수궁 돌담길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서정 기상캐스터, 밤 되니까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진 것 같아요.
11: 네, 낮에는 햇볕 덕분에 비교적 따스했는데요. 밤이 되면서 공기가 확실히 차가워졌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며칠 사이에 확 달라졌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특히 철원 5도, 춘천 7도 등 강원 내륙과 산지는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3도, 광주는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외출하실 때는 도톰한 가을 겉옷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2: 개천절 연휴에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요?
11: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개천절 당일인 내일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12: 지금까지 김수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개그맨에서 목회자가 되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표인봉 씨와 말씀 나눕니다. 한때는 돈과 성공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지만 어느 순간 삶의 허무함을 느꼈고 대지진이 있던 IT의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0: 목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하기 위해 무대에 섰던 사람이 이제는 서울역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네고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인생 2막에서 표인봉 씨가 찾은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만나봅니다. 네, 잘 나가는 개그맨 또 최고의 공연 기획자에서 이제 목회자로 변신하셨어요. 표인봉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표인봉입니다.
0: 네,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1: 그러게요. 네. 그 이름 본명인데 표인봉. 네. 네. 그런데 처음에 개그맨 됐을 때 선배님들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 본명이냐? 하면서 너네 동기들은 이렇게 이름들이 좀 본명 안 같은 애들이 많냐 뭐 이러면서 표인봉 천창걸 신동엽 이러면서 저희 다 본명이에요 뭐 이러면서
0: 살면서 동명이인 한 번도 못 만나봤죠.
1: 없죠. 예, 네. 없어요. 예.
0: 맞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틴틴파이브 막 모으고 모아가지고서는 네. 터트렸는데 4주 만에 국민적 스타가 됐다는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 네.
0: 야, 좀 뭐 전국의 무대를 다 다니지 않으셨어요?
1: 그랬죠. 네. 그 사실 선배님들한테는 좀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왜냐하면 신인들이 연기를 배워야지 쓸데없이 그렇게 잔재주를 갖고 승부를 건다고 저희 되게 많이 꾸지람도 많이 들었어요.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네. 그 당시만 해도 꽁트가 주류인 개그의 경향이었었는데 갑자기 뭐 로봇으로 엥치킥하고 이 동굴에선 뭐 하면 죽는다? 뭐 한 명 죽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0: 총소매 쓰러지고
1: 그런 예. 이제 재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꽁트의 화법이 아닌 어떤 다른 각도의 문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그를 꾸미는 것이 예. 선배님들도 되게 생경하셨나 봐요.
0: 그때는 네. 90년대 얘기잖아요. 네, 90년대 맞아요. 후반 뭐 이때 그때는 아나운서들도 뭐 특집 프로 나가서 좀 까불면 방에 들어와서 혼나.
1: 꾸지람 맞죠? 한 번은 선배님 중에 한 분이
0: 예.
1: 니네 길거리 지나가는데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알아본다고 뜬 거 아니야. 떴다면 뭐가 뜬 거냐면 이 여의도 건너편에 영등포 그 재래시장
0: 네.
1: 가서
0: 네.
1: 이 그 나물 팔려고 이렇게 펼쳐놓고 파는 그 할머니들이 니네를 알아봐야 그렇게 뜬 거야. 따라와. 그러더니 저희를 데리고
0: 네.
1: 여기 이제 가까우니까 영등포 시장을 다섯을 데리고 가셨어요.
0: 예.
1: 그리고 이제 거기 나물 파는 그 할머니가 쭈르륵 있는 데가 있어요. 골목이 거기에 우리를 딱 세우시고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따듬 주시다가 저희를 딱 본 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선배님은 유명한 분이니까 얼굴을 아니까 개그맨 누구 코미디언 누구네 이 친구들 알아요? 딱 그러니까 저희를 딱 보시더니 근데 이제 저희들 어떻게 알겠어요 하는데 할머니가 저희를 딱 보더니 이 친구들 저거 아니요 응치킥 아니요
0: 아니야
1: 알아보시는 거예요.
0: 그 시장의 할머니가 틴트파이브를 알아봤다는 예. 말을. 선배님이 갑자기 조용해지셨군요.
1: 조용해지시고 이제 저희를 이제 다시 개그맨실로 이제 데리고 가셔서 또 예. 기함을 받았죠.
0: 근데 앨범도 엄청 많이 팔렸다고 들었어요. 앨범이
1: 어쨌든 이제 저희가 해보려고 했던 거는 춤을 추면 쉽게 얘기해서. 진짜 댄서처럼 추고 아카펠라를 하면 뭐 보이스드맨이나 킹즈 싱어즈 같이 한번 예. 해보자. 그래서 음악을 해도 진짜 트렌디하게
0: 예.
1: 그 당시에 이제 뭐 노이즈, 잼, 투투 뭐 이런 팀들하고 겨루었을 때 우리가 룰라 뭐 이런 팀이랑 겨뤘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자 뭐 예. 그런 모토로 해서 진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0: 그러니까 출신이 개그맨이라는 거지 뭐 개그맨이 노래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1: 그렇죠. 예.
0: 프로들의 무대였죠.
1: 제가 듣기로는 역대 제일 많이 팔린 그 CD나 테이프는 최양락 선배님 앨범이래요.
0: 예.
1: 엄마 찾아 선멀리 뭐 이렇게 해서 발매하신 게 그게 이제 몇 백만 장 나갔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정식 앨범으로 네. 코믹 앨범이 아니라 정식 앨범으로 가수 앨범으로는 저희 앨범이 이제 50만 장 1집이 그래서 하여튼 야.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뭐 하여튼 네. 네.
0: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사실 이동우 씨 때문에 이동우 씨 시각장애를 입게 되면서 네. 근데 틴틴파이브가 조명을 또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다섯 남자의 그 우정.
1: 네.
0: 같이 활동하고 이런 모습도 되게 뭉클한 지점이 있었어요.
1: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1993년도에 결성이 돼서요.
0: 예.
1: 매 5년마다 앨범을 하나씩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 본업은 개그맨이니까 1집, 2집, 3집, 4집, 5집 이렇게 내면서 마지막 앨범을 이제 동우 씨 네. 그 마지막 활동하면서 이제 낸 거거든요.
0: 네. 네.
1: 청춘이라는 앨범 내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사실 팀 활동은 좀
0: 네. 네.
1: 좀 많이는 못 했고요. 개별적인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편이긴 한데 어쨌든 다섯 명이 모였을 때 제일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뭐라고 행복하고
0: 예.
1: 그랬던 시절이어서
0: 언니 언제 한번 리마인드 공연 한번 하실 계획 없으세요?
1: 그러게요.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 각자 이렇게 이제 뭐 의견 나누면서 추진은 꽤 했던 편인데
0: 네.
1: 이 구슬이 깨지지 않아서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그 중에는 제가 이제 목사 된 것도 한몫했고요.
0: 그렇죠. 거기에 많은 또 시간과 정성을 그쪽에 쏟았을 테니까.
1: 맞아요. 약 5년은 오롯이 그냥 어떻게 보면 예 공부만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0: 네.
1: 네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네. 아마 또 멤버들 입장에서는 지레 임봉이 형은 지금 프로포즈에도 안 하겠지 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0: 네. 예.
1: 또 저도 나름대로 선뜻 멤버 동생들한테 프로포즈를 또 안 하고 다른 기획들을 했던 것 같고 그러네요. 네.
0: 그 사실은 틴틴파이브의 성공도 성공이지만 공연 기획자로도 표인봉 씨 뭐 대단했습니다. 그 대학로에서 극장을 네 곳이나 운영을 하셨었다고 들었어요.
1: 맞아요. 네.
0: 그 뮤지컬 직접 제작하고 연출 어떤 작품들을 하셨었죠?
1: 이제 저는 그 SM 엔터테인먼트
0: 예.
1: 예. 회사에서 뮤지컬 총괄을 맡아서 그 활동했던 시절이 있어요.
0: 말하자면 그 자회사 사장님 같은
1: 맞습니다.
0: 거죠. 뮤지컬 사장님.
1: 예. 네, 네. 그래서 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수입해서 그러니까 뭐 맘마미아나 그리스 뭐 킹키부츠 이런 것들이 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수입해서 저희가 이제 번역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저희는 했던 작품이 뮤지컬 제노드, 뮤지컬 돈키쇼.
0: 예.
1: 뭐 대표작은 이제 그런 걸 연출하고 또 제작하고
0: 예.
1: 하는 일들을 12년 동안 했어요. 꽤
0: 그러니까
1: 오랫동안 했죠.
0: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였다.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1: 네.
0: 뭐 하루에 5천만 원씩 들어왔대요. 그 와 세상에.
1: 아니 뭐 그런 네. 날도 있었겠지만 뭐 매일 뭐 차곡차곡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적도 있지요. 그런데 그때는 인생의 속도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셀을 밟으면 밟는 대로 이렇게 달려가는 자동차처럼
0: 네.
1: 뭐든지 속도가 잘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이제 보러 가요.
0: 예.
1: 그럼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요.
0: 뉴욕 가는 거요?
1: 네, 뉴욕 가는 걸
0: 비행기.
1: 타요. 그러면 시차 때문에 도착하면 역시 같은 날 금요일 오전이에요. 그럼 점심을 챙겨 먹고 거기 이제 오피스 관계자들을 만나고 저녁 공연을 하나 이제 봐요.
0: 예.
1: 그러면 저녁 공연을 보는데 둘이 꼭 같이 가거든요. 예, 왜냐하면 판단 미스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인원도 적게 나오고 세트도 단촐하고 음악은 아름다우며 코미디 요소가 있으며 흥행 성공할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관객들은 많이 웃는지 감동하는지 보고 커튼콜이 딱 끝나면 극장문이 열리면 이제 빨리 이제 그 제작사 사무실로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0: 저다.
1: 나달라고. 왜냐하면 같은 객석에 경쟁사 같은 직급의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0: 완전 비즈니스의
1: 비즈니스
0: 세계네요.
1: 예, 가서 이거 딱 가지고 다음 날 하루 자고 그냥 토요일 날 아침 비행기 다시 와요.
0: 야.
1: 그냥 오는 거예요. 와서 빨리 이제 한글로 번역하고 극장 잡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좋아해서 회의해서 빨리 또 캐스팅하고
0: 정말 치열하게 사셨네요.
1: 네, 그렇게 네. 살다 보니까

0: 극장도 좀 소유하면 기획할 수 좋잖아요. 그러니까 큰 극장은 뭐 엄청 비싸니까 할 수 없고 300석 정도의 극장을 네. 네. 4개 정도 대학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그죠? 네, 1000석 이상이 되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거기서 제작하고 또 신인들 육성하고
1: 네.
0: 그렇게 12년 동안 지냈어요.
1: 뭐 그거 하면서도 뭐 행사도 많이 하고 광고도 찍고 그쵸? 같이 네.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고 바쁘고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어느 날 신발장 앞에서 신발도 못 벗고 울었다.
0: 아 그런 예. 네, 얘기가 있죠.
1: 왜 남 얘기하듯이 어떤 시점에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0: 그 가끔 이제 주부들이 설거지 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 바가지를 쏟았다.
1: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얘기, 그거?
0: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1: 있어요. 문득 예. 갑자기 끌어오를 때가 밑에서 막 치밀어 오를 때가 네네. 있죠. 이렇게.
0: 근데 예. 저는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지? 왜? 그러니까 슬픔이나 그런 감정들 심연의 깊은 감정들은 이제 본인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1: 네.
0: 예, 그 근원을 갖고 있다고 진짜 생각했는데 그날이 그런 날이에요. 진짜 이렇게 막 바쁘게 지내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막 프라이드가 있고 막 그러면서도 가는데 코로나 시대에 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행사나 흥행 사업을 하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1: 네.
0: 프로젝트들을 이제 아예 없애버리지 못하고 그냥 홀드하면서 빨리 코로나 이 팬데믹이 끝나길 바라면서 뭐라 그래요? 집에서 그냥 근무하는
1: 그 재택근무.
0: 재택근무를 네.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금방 끝날 거야 하면서 뭐 이렇게 지냈던 시절. 그런데 저는 예전에 그런 코로나 훨씬 이전에 예,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들이
1: 예.
0: 더디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 주변의 일들이 굉장히 더디게 흘러가면서 뭔가를 계속 기다려야 하는 일들.
1: 예.
0: 차라리 이걸 빨리 크로징하고 새 일을 하고 왜냐하면 작품은 많으니까.
1: 네.
0: 근데 이제 이게 계속 홀딩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시간이 지난하게 흐르면서.
1: 예.
0: 근데 그런 게 한두 개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설거지하는 주부의 마음 같이 신발을 벗으려고 하다가 그냥 눈물을 왈칵. 근데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시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헤밍웨이 같이 유명한 세계적인 대문호도 내 인생이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 지금의 내 인생이 하는 허물을 이제 뭐 얘기하는 걸 좀 읽었고 또 유명한 이제 영화 배우
1: 네.
0: 예, 오드리 헵번인가요? 선교지로 떠나는 뭐 예,
1: 네.
0: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 모든 걸 던지고
1: 예.
0: 저럴 수 있나 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나게 바쁘게 인생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도래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이게 계속 커지고 있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정신없이 바쁘다가 이제 뭔가 찾고 이제 걸리고 조금 연기되고 이런 시점에 아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순간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군요.
0: 맞아요.
1: 예. 예. 뭐
0: 그러니까 나 왜 살고 있지? 나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이 어떤 가치가 있지? 이 네. 시간들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교회에
1: 네.
0: 근데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 할머니도 권사님, 어머니도 권사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릴 때부터 있었던 들었던 세계관이 그때 이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1: 그 지금 사실 네팔 대홍수 때문에 뭐 가슴 아픈 장면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0: 네.
1: 그 IT의 대지진이 났었잖아요.
0: 네,
1: 거기
0: 네.
1: 봉사활동을 그때 다녀오셨다면서요?
0: 맞습니다. 제가 네. 특이하게도 네팔도 2015년인가 쯤에 큰 지진이 났었어요.
1: 예, 맞아요.
0: 그리고 IT도 2010년 즈음에
1: 예.
0: 엄청난 지진이 났었는데 거기를 따라갔었어요. 의사분들이 구호활동을 하려고 출발하는 팀에
1: 네.
0: 그 환자들과 환

0: 피해자들 가족을 기다릴 때 놀아줘야 하는 문화 봉사팀이 필요하다고 네. 제가 착출이 된 거예요. 탤런트 김원희 씨가 그런 거를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보고 가자고 해서 예. 거기 따라 나섰다가 그 땅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제가 쉽게 얘기하면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 참혹한 모습과 사람은 뭐지? 한번 낳다가 죽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또 열일 제쳐두고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일주일의 휴가를 반납하고 여기로 달려온 의사들은 뭐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열흘을 지내다가.
1: 현장에서 보니까 어땠어요? 어떤 모습이 눈에 처음에 들어오던가요?
0: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이제 네팔도 그렇고 다 여진 있을 때 다녀왔는데 일단 참혹한 마음이 있어서 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죠. 너무 슬픈 광경이라. 예. 그러니까 뭐 도와줘야 되겠는데 도울 수 있는 힘이 내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인 입장에서는 지금 목사가 됐지만 그땐 집사였죠. 그냥 기도하면서 이분들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죠. 네. 그리고 저는 뭐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여기 고아가 된 아이들 좀 놀아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이제 신나게 놀아주는 거예요. 저도 네. 매직쇼를 1시간짜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뭐 토끼도 꺼내주고 비둘기도 꺼내주면서 막 놀아주다가 밤만 되면 이제 거기가 이제 전기도 다 끊기잖아요.
1: 뭐 전기, 뭐 수도 뭐 네. 아무것도 안 되죠.
0: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예. 기도하고 그 끄적이면서 글을 쓰면서 예. 그때 이제 제가 인생을 다시 설계하게 됐어요.
1: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네. 되셨어요.
0: 그리고 와서 이제 신학 그 학사 공부를 먼저 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제가 연극학 석사가 있어서 뭐 장안대학교, 서울종합예술학교 이런 데서 전임 교수, 뭐 네. 학과장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네. 네. 연극과 뮤지컬과 이런 데서.
1: 그런데 교수님의 학생이 되신 거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바로 신대원을 갈 수 있는 자격은 됐는데 그냥 학사부터 하고 싶다. 이게 기초부터 알지 않으면 네.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아는 건 아니니까 해서 학사를 먼저 땄고
1: 그다음에 공부를 또. 진짜 많이 하셨네요.
0: 그래서 아내는 이제 공부를 그만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연극학 석사 한 것도 결혼하고 가정 꾸린 이후에 했고요. 신학 공부도 아내한테 지금 너무 미안한 게
1: 부인 입장에서는 그 일하면서 그 공부까지 하면은 뭐 살림을 도와주겠어요. 같이 어디 놀러 가자고 마음 편히 얘기를 하겠어요.
0: 자기랑 좀 놀아달래요 이제는. 네, 그래서 너무 아내한테 미안하고. 예. 네.
1: 부인도 원래 개그우먼 출신이죠.
0: 맞아요. 예. 유명한 프로 중에. 그 1호가 될 수 없어요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1호 개그맨이 최양락 팽현숙 선배님, 2호 개그맨이 김학래 임미숙 선배님.
1: 2호 커플 개그맨 커플.
0: 커플. 네. 네. 그리고 3호 이제 커플 개그맨이 누구냐면 이봉원 박미선. 아. 저희가 4호 개그맨이에요.
1: 아, 그 4호 개그맨 커플이
0: 네, 저예요.
1: 그렇군요.
0: 저 표인봉 유정화. 그래서 지금 그 프로에서는. 갈갈이 박준영 김지혜 커플이 4호로 돼 있는데 정정합니다. 저희가 4호고
1: 예, 거기는 5호구나.
0: 5호요. 그래서 뭐 예. 이렇게 된 거 저희는 그래서 3.5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1: 예, 그 다 바꾸려면 다 줄줄이 바꿔야 되니까.
0: 그러니까 예, 저희만 3.5호로 하는 걸로 예, 공식적으로 예.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 이제 예. 기사가 나가겠네요.
1: 그러네요.
0: 예, 표인봉 예. 유정화가 3.5호다.
1: 3.5호 커플이다. 예, 정정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이 프로를 통해서 바로 잡게 됐네요. 아. 네. 신동엽 씨 극중 애인 역으로 면회 오는 역을 맡았던 게 바로 바 엄마예요. 아. 그 당시에. 예. 근데 이제 시집은 저한테 온 거죠. 극중에서는 신동엽 씨 애인 역인데. 그래서 그랬군요. 이제 사내 연애를 S 방송국에서 하게 됐고요. 네. 사내연애 금지령이 내려져서 무려 6년 동안
1: 비밀연애 하셨어요.
0: 비밀연애를 하다가 6년이 되는 어떤 날 선배님들 저희 발표할 게 있습니다. 둘이 결혼합니다. 그래갖고 뭐 SBS 방송국이 아주 뒤집어졌었어요.
1: 아무한테도 안 들켰어요?

0: 너무 깜찍하다고 하면서
1: 6년 동안?
0: 6년 동안.
1: 이야, 진짜 치밀하셨네요.
0: 그때는 이제 핸드폰 없던 시절부터 이 연애를 해서 이 포스트잇에다가 네. 이렇게 써요. 요 앞에 카페에서 녹화 끝나면 어디서 만나 하고 접어가지고 그 주차장에 있는 몇 번째 차 그 윈도 브러쉬 뭐 그 예. 와이퍼에다 껴놔요.
1: 껴놔.
0: 그럼 싹 지나가다 그 노란 그게 있는 것 같으면 딱 보아서 거기다 답장 넣어서 다시 껴놔요.
1: 예, 아 그렇게 해서 또 예쁜 가정을 꾸리셨네요.
0: 네.
1: 예, 우리 이제 따님 그 바하는 워낙 네. 이름도 특이하고 태어날 때부터 막 주목을 받아서 안 그래도 유명한데 요즘 보니까 뮤지컬 배우로 굉장히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0: 그러게요. 바하라는 이름은 이제 제가 지었는데요.
1: 네. 예,
0: 바다에서 한 글자 따고. 하늘에서 한 글자 따고.
1: 예, 음악의 아버지 바하는 아니고.
0: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는 바하라고 줬더니 저보고 음악의 외할아버지라고. 예, 제 딸이 이제 음악의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음악의 외할아버지다 뭐 이렇게 개그맨실에서 놀리고 그랬는데 바하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저를 따라다니면서 공연을 많이 봤어요.
1: 예.
0: 이제 아빠 직장 일이니까. 근데 얘가 어느 날부터는 이제 그거 하겠다 그래서
1: 네.
0: 뭐 예술고등학교 시험 봐서 붙으면 예고 다니고 그다음에 연극영화과도 네가 합격하면 다니고 뭐 등록금 내줄 테니까 근데 떨어지면 너도 그냥 인문계로 그냥 이렇게 해서 취직해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자기 개척하려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1: 네네. 네.
0: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기회가 찾아왔어요. 네. 메이사의 노래라는 공연에 엑소 찬열 그 남자 주인공하고 그다음에 장기용이라는 탤런트가 남자 주인공 하는데 네, 오디션 네. 봐서 붙었어요.
1: 예.
0: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며 대학교 2학년째 그 독립하겠다고 이제 집을 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1: 아니 그 딸이라곤 금이야 오기야 기분 하나인데. 네.
0: 그러더니 원룸 얻어서 나갔어요 결국은.
1: 대학교 2학년 때.
0: 네.
1: 아이고 너무 너무 서운하고 허전했겠어요. 네.
0: 저 외동딸인데 딸 바보가 그냥 한 달은 또 그때 구두 코에 눈물 적시고 살듯이 한 달은 또 눈물로 시름을 달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오디션 보면서
1: 네네.
0: 하나씩 그냥. 아빠 나 이번에 무슨 작품 해요 하면서
1: 네.
0: 이제 구경을 가는데 하나씩 볼 때마다 지난 작품보다 조금씩 잘 하더라고요.
1: 벌써 주인공도 맡고.
0: 그러니까요.
1: 대단하죠.
0: 예, 최근에는 웨스턴 스토리라고 대학로 대표 깔깔극인데
1: 네.
0: 깔깔극이라는 게 이제 그 예전에 보면 코미디아 데라르떼라는 이 장르가 있어요.
1: 네.
0: 대본 없이 즉흥 연기로 관객을 즐겁게 해주던 팔스 소극을 말하는 건데 이런 장르를 사실 저도 이제 영화과 교수를 예. 해봐서 잘 설명하기가 어려웠는데 딱 그 형태로 하고 있는 한국 그 뮤지컬 극이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여기 이제 여자 주인공을 해서 저도 너무 이 귀중한 사료다. 이 작품은 영화과 재학생들 다 봐야 된다. 예. 이 코미디아 데르라르떼를 이해하기에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테마가 있고 이렇게 주된 줄기는 있는데
1: 큰 틀은 있지만
0: 대부분의 대사를 다 만들어서 쳐요.
1: 예, 그 나머지 네. 것들은 그 현장에서 현장 분위기와 함께 그냥 만들어간다.
0: 네, 막 만들어서 치면서도 그 뼈대를 전혀 무너뜨리지 않고
1: 네.
0: 끝내는 예 그런 형식. 그래서
1: 이야.
0: 저도 너무 이제 잘 봤다고 얘기를 해주고
1: 예,
0: 예 그런데 하여튼 대견해요. 그 지금 이제 만 25살 나이인데
1: 네.
0: 어쨌든 자기 세계 그냥 구축하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1: 네.
0: 네, 응원해주고 싶어요.
1: 정말 멋지게 사는 분입니다. 그 이제 노숙자들을 위한 간식 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자립해서 음식점 차린 분 홍보대사도 해주고 계시다고 그러던데요.
0: 아 이건 꼭 제가 박수를 네. 쳤는데 이건 꼭 말씀드려야 돼요. 뭐냐면 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 안 하고 있는 그런 노숙자를 돕는데 시간을 쓰냐 나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담이라는 서울역 근처에 음식점이
1: 네.
0: 있어요.
1: 네.
0: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제는 노숙자였어요.
1: 네.
0: 그리고 이분들이 네 분.

0: 이 공동 사장이에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습자였는데 이분들이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식객에서 사장님이 됐어요.
1: 창업하셨네요.
0: 네, 창업을 했어요. 네. 저희들이 나눠드린 붕어빵도 드신 분이고요.
1: 네.
0: 어묵도 드신 분이고 팥빙수 드신 분인데 이분들이 마음을 회복해서 이제 일을 하세요.
1: 아.
0: 제가 홍보 대사를 자처했어요.
1: 예.
0: 이게 잘 되면 마음 아프신 분들은 이게 희망이었고 내일이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서 2호점은 여기 4명 중에 한 분이 점장으로 가세요.
1: 네.
0: 그리고 광장에 누워있는 3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교육시켜서 2호점. 아. 그 3호점은 또 한 분이 점장으로 가서 누워 계신 분 3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진짜 열심히 홍보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 광장에 아무도 안 누워있게 다 거기 가서 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이게 영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분들에게 용기를 달라고 돈줄 좀 내달라고
1: 네.
0: 아주
1: 네.
0: 호소드리고 싶고 한번 부탁드리고 예. 싶은 마음이 있어서
1: 방송 들으시면
0: 이 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1: 아유 이틀 동안 그 현봉 씨랑 말씀 나누면서 참 너무 행복했고
0: 아, 감사합니다.
1: 예 달리 또 보입니다. 되게 네.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0: 아, 저도 예. 같은 마음인데요. 이렇게 20년 전에 이 공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예. 임수민 아나운서님
1: 네.
0: 이렇게 복도에서도 자주 보고 또 네. 같이 방송도 한번 했던 기억도 나는데 이렇게 또 마주 앉아서 말씀 나누고 예. 공감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1: 예.
0: 저 오늘 너무 행복해요.
1: 아,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네. 더 많은 분들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0: 네.
1: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1: 개그맨에서 목회자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표인봉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개천절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특히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모레는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겠습니다. 또한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겉옷 챙기시어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전국이 5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21도에서 25도입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낮 사이 경상권 동해안에, 늦은 밤부터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수도권과 강원도는 5mm 미만, 경상권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도, 습도는 40%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에서도 외부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 외부 해킹 세력의 공격으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부산은행에서는 일부 웹페이지를 통해 외주 개발 직원 11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해킹 공격을 받았는데 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주요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상황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직후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공격자 IP와 공격 유형 등을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오늘 개청했습니다. 중수청 개청식에 앞서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리는 취재진에게 모든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초기에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던 검찰청은 어제 폐지됐고 오늘부터 기소는 공소청이,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등의 중대범죄수사는 중수청이 맡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기소와 공판 중심으로 재편한 공소청은 오늘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은 핵심 기능에 집중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운영 기준 정비를 추진해 전국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42개 부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를 29개로 기능을 전환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3일 열립니다. 특검은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이 사과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원인은 휴전선 경계선 문제라며 북측에 군사분계선의 선을 다시 확인하고 확정하는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고를 빌미로 삼아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평화를 향한 노력을 깎아내리고 왜곡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오늘 담화에서 국경선 일대에서의 지뢰 폭발 사건에 남측이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리고 어설프기 그지없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사과에 대해 운운했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 대통령의 대화 복원 제의 등에 대해 정의로운 배역 연기로 인기를 많이 끌기 바란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중국을 꺾고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열린 동메달 결정전에서 전반 4분 노진영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중국을 1대0으로 따돌렸습니다. 이로써 대표팀은 2018년 대회 이후 8년 만이자 통산 네 번째 동메달을 가져왔습니다. 또 중국과의 여자축구대표팀 간 맞대결에서 11년 만에 승리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과 경북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5도 이하까지 내려가겠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등 전국적으로 5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6도입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승휘입니다. 10월 4일에 폐막을 앞둔 아시안게임에서 조금 특별한 의미의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예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1교포

뭐 출신 선수인데 할머니 유언에 따라 한국 국적을 선택했고 뒤늦게 자신이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고요. 아, 2년 전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뒤에는 5대조 할아버지인 허석 선생의 추모비에 그 메달을 바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이 나고 자란 일본에서 금메달을 따서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를 올리겠다는 약속까지 지켜냈습니다. 아, 때로는 메달의 색깔보다 그 메달을 향해 달려온 이유가 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하죠. 자신의 뿌리를 선택하고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켜낸 허미미 선수의 금메달이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10월 2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줄리 런던의 노래 Fly Me to the Moon.

0: 최근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딱 정리해드리죠.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옥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저도 이거 참 궁금했는데 네. 어제부터 식당 테이블에 간장이나 케첩 같은 소스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온라인에 퍼졌거든요. 이거 사실 아니죠. 식약처가 일단 아니라고 바로 잡긴 했네요. 그렇죠?
1: 이게 제가 어제 SNS에서 똑같은 내용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굳이 왜 그러지? 라고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 뉴스가 나서 꼽아봤는데 네. 최근에 식품 위생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온라인에서 이제 식당 테이블에 간장이나 식초, 뭐 케첩 같은 소스를 놓으면 규정 위반이다. 또 고깃집 셀프바에 쌈장이나 뭐 국밥집에 다진 양념도 네. 놓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니고요.
0: 아니고.
1: 네. 식약처가 오늘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뭐 케첩이나 머스터드 같은 소스류는 지금처럼 식탁에 놓아두고 손님이 직접 덜어 먹도록 해도 됩니다.
0: 네.
1: 반드시 손님 한 명당 뭐 1인분씩 따로 담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0: 아니고요.
1: 온라인에서 이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면서 식당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식약처가 개정된 규정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0: 일단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뭐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루머가 돌지 않았겠어요.
1: 그렇죠.
0: 일단 뭐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식당에서는 또 어떤 점을 조심하면 되는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1: 핵심은 이런 소스를 테이블에 놓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소스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라는 겁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손님이 직접 덜어먹는 소스는 뭐 외부의 이물질이나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고요. 용기와 그 주변도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오염 우려가 생겼다면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식당에 있는 뭐 간장통, 케첩통, 뭐 셀프 코너에 있는 쌈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이건 다 함께 사용하는 거잖아요.
0: 네네.
1: 함께 사용하는 만큼 위생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이 문고리 거래, 중고 거래할 때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네요.
1: 네.
0: 또 황당한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어요.
1: 일단 문고리 거래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이제 판매자가 현관문에 물건을 걸어두면 그 물건을 사는 구매자가 찾아가서 가져가는 이 비대면 중고거래 방식이죠.
0: 그렇죠.
1: 그런데 최근에 한 SNS에 전혀 모르는 물건이 자기 집 문고리에 걸려 있었다는 사연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었는데
0: 선물인가?
1: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0: 그건 아니겠죠. 예.
1: 작성자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더니 현관문에 검은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열어봤더니 이게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벨트가 들어 있었다고 해요.
0: 네.
1: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 봉투를 문고리에서 떼서 이제 문 옆 계단에 옮겨놓고 집에 들어갔는데 잠시 뒤에 뭔가 밖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0: 부시럭부시럭.
1: 네, 부시럭부시럭. 네. 그래서 다시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계단에 옆에 놓은 봉투가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0: 들고 갔나 봐요.
1: 네. 네. 그러니까 정황상 누군가 이 집을 중고거래 물건을 전달하는 장소로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0: 네.
1: 다만 뭐 실제 이게 중고거래였는지 누가 물건을 두고 가져갔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실제 물고리 거래에 악용된 거라면 사실 자기 집 알려주기 싫어서
1: 그렇죠.
0: 남의 집에 주소 대고 거기서 그렇죠. 그냥 한 거잖아요.
1: 네. 네. 그러니까 문고리 거래라는 게 편리하긴 하지만 이 판매자는 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줘야 된다는 부담이 좀 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자기 집 주소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엉뚱한 집을 이제 거래 장소로 지정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되면 뭐 아무 관계도 없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뭐 정체불명의 물건이 문 앞에 놓여 있고요. 또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찾아와서
0: 그렇죠.
1: 그 물건을 찾으러 현관까지 오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0: 네,
1: 거잖아요.
0: 네.
1: 이번 사연에서도 자기 주소가 알려지는 건 싫으면서 왜 남의 집 주소는 마음대로 이용하냐. 이런 일이 계속되면 뭐 현관 CCTV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이어졌는데 비대면 거래의 편리함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주거 공간까지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이 북항이 상어가 네. 아직도 안 갔나 봐요. 바다로. 몇 주 전에 저희가 얘기했는데
1: 네.
0: 이게 또 올라왔네. 부산 북항 수로에 보름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 두 번째 구조작전이 진행됐는데 결국 이번에도 실패했다고요.
1: 저도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북항이 소식 같은데
0: 예전엔 같은데요. 늑구를 몇 주째 했었는데 이제 북항이 같은데
1: 그 지난번에는 여러 척의 배가 물줄기하고 소음을 이용해서 이 북항이를 바다 쪽으로 몰아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죠.
0: 예.
1: 또 오늘은 방법을 바꿔서 대형 그물을 이용한 2차 구조 작전이 실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로 폭에 맞춘 길이 50m, 높이 6.8m의 대형 그물을 설치를 했고요. 양쪽에서 이걸 조금씩 움직이면서 북항이를 바다 쪽으로 이렇게 몬 겁니다.
0: 네네.
1: 실제로 상당한 거리까지 이동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 작업하는 도중에 그물이 수로 바닥 등에 걸리면서 꼬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조가 가까워지면서 수위까지 높아지자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오후 5시 40분쯤에 구조 작전을 중단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이게 어려운 일인가 봐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한 생각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예,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이번에 좀 성과가 있다면 바다 바로 앞까지 이동시킨 거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1: 이 오늘 작업을 중단했을 때 북한

이가 있는 곳에서 바다까지 남은 거리가 50m 정도였다고 예. 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셈인데 이 관계 기관에서는 일단 북한인가 다시 수로 깊숙한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0: 두 번째는 대형 그물까지 동원을 했지만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한 50m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바다로 돌아가기까지 이게 마지막 거리를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지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1: 다음번에 저기 작가님이랑 만날 때는 갔다는 얘기할 것 같아요. 왠지 이제 50m 남았으니까요. 네. 네. 오늘 밤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금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16분 지나고 있고요. 이 작가의 뉴스한입 이병옥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차 혼자 편하게 타려고 좌석을 두 개 예매한 승객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0: 네. 한 승객이 혼자 기차를 타면서 옆자리까지 두 좌석을 모두 자신의 돈으로 예매를 했다는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객이 옆자리 가방을 놓아뒀는데 근데 비어 있으니까 한 여성이 앉으려고 했고요. 처음에는 이 승객이 아 일행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나 봐요. 그런데 뭐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올 리가 없죠. 예. 이분이 두 자리를 예매한 그렇죠. 거니까 예. 아무도 오지 않자 또 그 여성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영무원까지 오게 됐는데 실제로 이 승객이 두 좌석 모두 승차권을 구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성은 빈자리니까 자신이 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좌석을 구매한 승객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편하게 가려고 두 자리를 예매한 건데 왜 앉으려고 하냐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1: 돈 냈으니까.
0: 돈 냈으니까.
1: 사실 비행기는 뭐 항공사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일부 항공사는 옆자리를 사는 제도가 있어요.
0: 네. 네,
1: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고 산 거니 두 개 다 내 거다라는 네.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사람이 서 있는데
0: 그렇죠. 혹은
1: 앉을 자리가 없으면 좀 민폐 아니냐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네요.
0: 그렇죠. 옹호하는 쪽에서는 두 자리 모두 정상적으로 돈을 냈다면 그 좌석을 뭐 어떻게 이용할지는 구매한 사람의 권리가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오히려 아니, 승차권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구입한 좌석에 앉으려는 게 문제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반면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기차표가 빨리 매진이
1: 그렇더라고요.
0: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매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사람이 두 좌석을 차지하면 누군가는 표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돈을 냈다고는 하지만 이게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좌석을 혼자 두 개씩 이용하는 건 다른 승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사연은 돈을 내고 구입한 좌석에 대한 이용 권리가 우선이냐 아니면 한정된 대중교통 좌석을 함께 이용한다는 공공성이 우선이냐 이 둘 중에 어디까지를 인정해야 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1: 저도 언뜻 그냥 돈 냈으니까 이 사람 거지 하다가 이게 만약에 명절이나
0: 맞습니다.
1: 연휴라고
0: 공휴일이나.
1: 생각하면 또 이 사람 때문에 고향 못 가는 사람도 있겠구나
0: 맞습니다.
1: 싶어서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네요. 인천의 한 주택가 쓰레기 봉투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이 됐는데
0: 네.
1: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해서 이 돈 발견한 사람이 갖게 됐다고.
0: 네.
1: 세상에.
0: 세상에. 지난 2월에 인천 재물포구의 한 네, 빌라 네, 옆에 네. 20리터 종량제 봉투에서 발견된 돈이라고 합니다.
1: 네.
0: 60대 남성이 헌옷을 수거하려고 봉투를 살펴봤는데 옷가지 아래에 5만 원권 현금 따발로 2,500만 원을 발견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돈의 상태가 좀 특이했다고 해요. 5만 원권 100장씩
1: 네.
0: 그 한국은행 명의의 띠지로 묶여 있었는데
1: 오.
0: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돈이 왜 쓰레기 봉투에 있었는지
1: 그러게요.
0: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인을 찾는 동시에 이게 아마 범죄와 관련된 돈은 아닌가 이
1: 네네.
0: 여부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 의심적네요.
0: 네. 그래서 유실물 포털과 지역 신문에 공고를 하고 주변 주택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했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뭐 그 지폐에 묻은 지문이나 CCTV에서도 돈의 주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범죄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1: 이야. 야, 이런 돈이 있구나. 예.
0: 너무 부러워하시네.
1: 아니, 또 제가 언제 부러워했다고 또 현금 2,5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요.
0: 그렇죠.
1: 근데 요렇게 이제 주인 찾지 못한 돈을 발견자가 바로 갖는 건 아니잖아요.
0: 맞습니다.
1: 절차 어떻게 돼요?
0: 유실물은 경찰에 신고한 뒤에 공고를 하고 6개월 동안
1: 네.
0: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고 후에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처음 발견한 남성도

0: 돈을 발견한 뒤에 곧바로 신고했기 때문에 예. 이 소유권을 얻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1: 아, 신고를 하셨으니까.
0: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난 8월에 이게 2,500만 원을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세금과 뭐 공고 비용 등을 제외하고 약 1,900만 원을 실제로 지급을 받았다고 어이구, 합니다.
1: 여기도 세금을 내기는군요.
0: 네. 그래서 쓰레기 봉투 속에서 발견된 2,500만 원이 뭐 어디에서 왔고 이게 누가 버렸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발견하자마자 정직하게 신고한 최초 발견자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상당액을 네. 돌려받게 됐습니다.
1: 예, 오늘 여기까지 됐죠. 이병욱 작가님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네,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게명기. 오늘은 월간 재즈피플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뵈요.
1: 네,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네, 잘 지내셨죠?
1: 네.
0: 아, 오랜만에 오신 만큼 또 어떤 좋은 명반을 가져오셨을지 궁금하네요.
1: 네, 재즈 연주는 여러 편성으로 연주되는데요. 네. 예, 듀오로 연주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음반을 모으다 보니까 이제 명반에 듀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예전에도 듀오 음반을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0: 네.
1: 예, 오늘도 듀오 음반인데 좀 독특한 보컬리스트 바비 맥포린과 그다음에 피아니스트인 치코리아가 같이 한 듀오 앨범을 골랐습니다.
0: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1: 네.
0: 그 지난번에 지게명기 나오셨을 때도
1: 네.
0: 엘라 피츠제럴드
1: 맞습니다.
0: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그 연주자분이 계셨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1: 기타리스트 조 페스
0: 맞아요 조 페스
1: 네. 네. 네.
0: 듀오를 진짜 좋아하시네요.
1: 뭐 솔로도 좋고 트리오도 좋고 다 좋지만요.
0: 네.
1: 이제 악기가 딱 두 개만 있으니까 악기 소리에 조금 집중할 수 있어서 듀오 연주를 좋아하고요.
0: 네.
1: 또 듀오 연주를 한다는 건 연주자가 조금 말년에 네. 경력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연주 테크닉도 좋고 뭐 모든 면에서 완성도 있는 앨범이 듀오 앨범입니다.
0: 그리고 재즈가 이제 즉흥적인 연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합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그래서 재즈의 참맛을 느끼기에는 듀오가 또
1: 맞습니다.
0: 굉장히 좋은 편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바비 맥포린은 사실 그 재즈를 잘 즐겨 안 하시는 분들도
1: 그럼요.
0: 너무 유명해서
1: 맞습니다.
0: 나나나나나나
1: 그렇습니다.
0: 예, 이거 맞죠.
1: Don't worry, be happy.
0: 예예 거기도 거죠. 나오고
1: 네.
0: 저희가 알고 있는 참 친숙한 보컬리스트잖아요.
1: 네, 뭐 네. 방금 얘기하셨던 Don't worry, be happy 같은 경우는 영화 음악에도 나왔기 때문에
0: 네.
1: 아, 이 사람을 재즈 보컬리스트로 볼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0: 네.
1: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재즈 보컬이 구사할 수 있는 즉흥적인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를 악기처럼 구사하는 거는
0: 네.
1: 거의 뭐 전 세계 넘버원이란
0: 그러니까.
1: 타이틀이 무색합니다.
0: 마술사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목소리 마술사입니다.
0: 예, 저는 바비 맥포린 개인적으로 음악을 잘 모를 때는
1: 네.
0: 휘파람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휘파람을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1: 그렇죠.
0: 가지고.
1: 예.
0: 근데 진짜 그 사람의 입으로 어떻게 이런 음감을
1: 그렇죠.
0: 예, 음역대를 만들어내는지
1: 네.
0: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1: 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절대 음감이 있어야 되죠.
0: 네. 네,
1: 절대 음감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음, 이제 악보에 있는 음을 우리 같은 범인들은 악보를 보고도 그 네. 소리를 못 내는데요. 네. 이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소리 그리고 자기와 파트너로 같이 연주한 사람들과 합을 맞출 때 정확하게 악기 음처럼 목소리를 구사하고요. 그 목소리뿐 아니라 발로 발을 바닥을 둥글면서 드럼 소리도 내고
0: 네.
1: 그리고 뭐 옷을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공연에서는 봉지 있잖아요. 비닐봉지.
0: 네.
1: 그런 걸 이렇게 비비면서 드럼 소리를 냅니다. 드럼 소리가
0: 이제 스네어 드럼 그거.
1: 이제 스네어 드럼인데 네. 이제 그 스틱이 아니고
0: 드럼.
1: 그렇죠. 다락 하는 것처럼
0: 네.
1: 이제 브러쉬로 연주하면은
0: 씩씩씩
1: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거를
0: 좋으시다.
1: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0: 네.
1: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라고도 해도 될 정도로
0: 네, 네.
1: 이제 눈여기로도 아주 재미난 공연을 보여준다. 공연 보면요.
0: 네.
1: 저 공연을 이제 두세 번 봤는데요. 이제 관객하고도 그냥 즉석에서 하기도 하고 심지어 관객을 무대 위로 불러서

0: 약간 즉석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 당신이 하는 노래 부르면 네네. 자기가 직접 해서 반주를 놓고 그야말로 이제 즉흥 연주의 핵심을 보여주는 아티스트입니다.
1: 야, 진짜 피아노는 딱 그 누르면 그 음이 나오지만 나죠. 네. 그 입으로 어떻게 섬세한 그 톤을 맞추는지가 너무 신기하고 감동이었는데 일단 곡을 하나 네. 소개해 주시면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게요. 네.
0: 명반은 바비 맥프린과 그다음 치코리아라는 피아니스트가 함께한 플레이라는 앨범입니다. 플레이라는 앨범에서 네. 스페인이라는 곡인데요. 네. 스페인은 이제 같은 파트너 피아니스트 치코리아가 만든 곡이고요. 그 스페인이라는 곡 앞에 통상적으로 이 로드리고가 연주하는 그 협주곡이 있습니다. 아랑페즈의 협주곡. 네, 네, 네. 유명한 곡이죠.
1: 기타곡으로 굉장히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화 옛날 소개하는 프로의 시그널 뮤직으로도 많이 나와서
1: 토요명화
0: 맞습니다. 전국이 다 아는 음악이죠. 네. 그 선율이 앞에 좀 나와요. 그래서 원래 작곡할 때도 그 선율을 좀 앞에 넣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치코리아의 작곡한 스페인이 나오는데요. 앞에는 바비 맥프린이 목소리로 좀 주도하고 뒤에는 치코리아가 피아노가 나올 때 바비 맥프린 뒤로 물러서서 목소리로 베이스 연주를 합니다. 재즈 베이스 연주. 악기 소리, 뭐 목소리도 악기로 본다면요. 그 두 소리가 어떻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위치를 앞에 나갔다 뒤에 나갔다.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습니다.
1: 네, 들어볼게요. 바비 맥프린과 치코리아가 함께합니다. 스페인.

0: 박수를 좀 치면서 네.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앨범 속에 있는 라이브 관객들의 네. 마음을 같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바비 맥퍼린과 칩 코리아가 함께 했습니다. 스페인 들었는데요. 라이브잖아요, 이게. 네. 어떻게 라이브에서도 이렇게 가능할까? 사실 녹음을 하면 저런 목소리 연주가 조금 틀렸을 때 다시 네. 녹음을 그럼요. 해서 네. 편집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이게 라이브로 된다는 게 참 너무 신기하네요.
1: 예,
0: 네.
1: 그래서 이제 곡 시간이 좀 길어졌죠. 네. 원래 이제 스페인이라는 곡이 이렇게 10분 정도 되진 않거든요. 오늘도 이제 다 듣진 못했지만 예, 예.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각자 즉흥 연주하는 부분이 좀 길어지게 되죠. 네. 본인이 더 좀 보여주고 싶고 이 라이브는 1990년에 미국에서 열린 버지니아주에서 공원에서 가졌던 라이브 실황이고요. 네. 이 플레이라는 앨범이 그 앨범과 그리고 며칠 있다 이제 카네기홀에서도 공연을 했거든요. 네. 이 두 곳의 공연을 잘 편집해서 하나의 앨범으로 나온 라이브 앨범입니다.
0: 그렇군요. 그 어때요? 보통 재즈 보컬 하면 네. 저희는 이제 가사가 있는 노래를 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이 떠올리는데 이렇게 그 뭐랄까 스캣? 구음만으로 네. 연주하는 것 이런 게 좀 일반적인 건지 근데 많이들 흉내낼 수는 없을 흉내낼.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이제 본인의 능력이 돼야 되죠. 네. 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한 곡 정도 흉내내면은 네. 서로 곤란해지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0: 더 불안하고.
1: 맞습니다. 그래서 재즈 보컬리스트들이 모두 다 이렇게 바비 메리처럼 네. 마법처럼 마술처럼 노래를 하진 않는데요. 네. 그래도 즉흥적으로 가사가 없는 부분을 악기처럼 연주하는 이걸 스캣 싱잉이라고 하는데요. 스캣, 예. 그것을 이제 재즈 보컬리스트는 많이 하죠. 많이 하지만 네, 또 재즈 보컬은 무조건 이걸 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냥 재즈 보컬리스트 중에 스캣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0: 그래요.
1: 그냥 정해져 있는 가사, 노랫말을 자신의 분위기와 음색과 여러 가지 템포와 재즈적인 어법으로 언어 형태로 이렇게 노래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재즈 보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스캣이 될 수 있죠. 또 이제 스캣과 함께 이 바비 맥폴린의 이제 주도인 건 아니지만 보컬리즈라는 보컬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악기 목소리를 악기처럼 그러니까 가사가 없는 부분에 연주만 된 어떤 선율에 거기에 가사를 직접 막 입히기도 하고 소리를 입히기도 하고 약간 스캣과 동일하게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스캣싱인가 보컬리즈가 재즈 보컬리스트들이 구사하는 두 가지 방식.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애드립으로 뭔가 연주를 할 때 네, 이렇게 그냥 느낌대로 나오는 건가 아니면 거기서도 그 음에 따른 어떤 발음 같은 것들이 좀 정해져 있나 약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1: 약간 그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주자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의 스캣 음절이 있는 거죠.
0: 네,
1: 뭐 그게 이제 두루루루가 될 수도 있고 킥킥킥킥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자기의 언어 형태와 자신의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악기 소리처럼 자신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 구사하는 음색으로 스케칭을 하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또 보컬들마다 자기가 음을 편하게 낼 수 있는 맞습니다. 입의 모양들이
1: 그렇죠,
0: 있을 테니까.
1: 그렇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또 네. 음역대도 다르고요.
0: 이제 거기에 맞는 구음들을 내는
1: 그렇죠,
0: 거겠죠.
1: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스케칭을.
0: 굉장히 너무 신기해서. 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베이스로 넘어갈 때가 네. 너무 절묘하다.
1: 네, 그렇죠.
0: 누가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잘못 이렇게 스캣싱잉이나 그리고 이제 아카펠라도 약간 이거와 네, 유사한 네, 거죠. 네. 아카펠라는 이제 여러 명이 네. 악기에 맞춰서 드럼과 베이스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바비 맥폴린 혼자 다
0: 그러니까요.
1: 하는 거죠. 막 트럼펫처럼 소리 냈다가 트롬본처럼 소리 냈다가 갑자기 악기가 피아노로 바뀌면서 더 콘트라베이스처럼 네. 워킹 베이스를 하고.
0: 아까 그 베이스는 진짜 커튼 뒤에서 베이스가 하면 탁 다시 맞아요. 나올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네. 들 정도로 절묘하게 또 이어지는 그런 연주를 또 들었습니다. 오늘은 연주 많이 듣고 싶어서 네. 말을 좀 줄여야 될까 봐요. 네, 두 번째 곡 어떤 거 들을까요?
1: 네. 플레이라는 앨범에 실려 있고요. 오늘 이 10월 초 한 11월까지는 가을이잖아요. 이제 가을에 딱 재즈 듣기 좋습니다. 오늘 또 재즈를 저희가 소개해드려서 더 기쁜데요. 재즈 가을 재즈를 대표하는 곡 바로 이 오터니버스를 빼놓을 수 없죠.
0: 그렇죠. 예. 들어줘야죠.
1: 네, 맞습니다. 프랑스 곡이고요. 원래 이제 발레 곡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가사가 더해지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인기를 누리다가 미국에 이제 번안이 되는 거죠. 영어 가사가 더해지면서 1950년에 이제 빈 크로스비나 네킹콜이 부르면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에 이 오토니 버스가 이제 미국을 대표한 노래로 또 많이 소개됐습니다. 네, 네. 그 이후에 아마 모든 가수가 이 노래를 다 또 우리는 우리나라 노래말로 번안해서 네. 불렀죠. 이 오토니 버스 가을을 대표하는 곡을 바비 맥퍼린과 치코리아가 하는데요. 굉장히 길어요. 이것도 라이브인데. 네. 그래서 앞에 바비 맥퍼린이 나와서 약 그 나레이션 같은 거래요. 막 오. 얘기를. 그러니까 되게 만담꾼이기도 해요.
0: 이야기를 또 관객하고 죽어가고.
1: 이제 재즈 보컬리스트가 처음엔 다 엔터테이너였죠. 개그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좀 길어서 오늘은 연주에 집중하고자 곡을 살짝 제외하고 본격적으로 음악이 들어가는 부분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0: 네. 바비 맥퍼린과 치코리아가 함께합니다. Autumn Leaves.
2: Thank you.

0: 이아가 함께한 Autumn Leaf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10월의 첫 금요일 밤에 너무 좋은 선곡을 해주셔서 들으면서 행복했었는데 말 안 하면 두어운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어지간한 뭐 실내악 정도의 규모를 네. 넘어서서 그냥 챔버급 정도 될 정도로 한 사람이 이렇게 다채로운 음악 요소들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너무 놀랍네요. 예.
1: 그 피아노도 중간에서 이제 계속 도움을 주죠. 네. 보컬이 선율을 했다가 리듬에 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반대적인 연주 형태를 하는데요. 그 같이 바베폴린만 얘기되는데 이제 같이 연주하는 치코리아도 뭐 재즈 씬에서는 단연 탑 클래스의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또 우리는 이 코리아라는 이름 때문에 조금 더 친숙합니다. 그래서 뭐 본인도 실은 한국에서 공연하면은 공연하면서 공연할 때마다 자기 제2의 고향에 와서 너무 반갑다고.
0: 아, 우리나라에서 네. 공연하신 적도 있으시고.
1: 그럼요. 한국에 공연 한 대여섯 번 했고요.
0: 자주 오셔야겠다. 코리아시니까.
1: 네. 아, 근데 네.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병으로 사망하셨어요. 네,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국내 여러 번 와서 재즈 팬들을 만났고요. 제 기억에 한국에서 해외 아티스트 공연이 90년대부터 조금 많아졌거든요. 그 첫 신호탄이 치코리아였습니다.
0: 그렇군요.
1: 1994년에 치코리아가 자신의 밴드 쿼텟과 함께 와서 이 호텔 그때는 정식 공연장이 아니고 호텔에서 공연했는데요. 그 이후에 뭐 여러 번 와서 공연을 보여줬고요. 뭐 이렇게 듀오 편성도 한 적 있고 네. 자신의 밴드 여러 스타일. 그래서 치코리아는 오늘 바비앤프린과 듀오지만 솔로, 듀오, 트리오, 콜텟, 밴드 여러 편 재즈의 모든 편성을 구사할 수 있는 진짜 너무나 훌륭한
0: 만능이시네요.
1: 맞습니다.
0: 네. 네. 정말 오늘 진짜 가을맞이 네. 오랜만에 오신 김에 음악 보따리를 너무 들고 와주셔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선물처럼 네. 음악 즐기시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줄이고 오늘 음악을 더 듣는 마지막 곡 일단 소개해 주세요.
1: 네. 또 플레이에 또 실려 있는 곡입니다. 재즈에서는 재즈 작곡가 그러니까 이제 뮤지컬 곡에 들어가는 스탠다드 작곡가들의 곡이 있지만 또 재즈 연주자들이 직접 작곡한 스탠다드 곡도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 보사노바 리듬을 갖고 있는 약간 흥겨운 곡인데요. 네. 블루보사라는 곡입니다. 이 원곡은 얼마 전에 TV CF 화장품 CF에서도 몇 번 등장해서
0: 친숙하겠네요.
1: 예, 여러분들 네. 아마 멜로디를 원곡을 들으시면 아, 이 곡 들어봤던 곡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 곡을 또 이 바비와 치기 자신의 스타일로 라이브에서 멋지게 듀오로 연주를 합니다.
0: 네, 마지막 곡 준비하겠습니다. 월간 재즈피플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한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도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은 방금 소개해드린 바비 맥포레인과 치코리아가 함께하는 블루보사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승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개천절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특히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모레는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겠습니다. 또한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겉옷 챙기시어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전국이 5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21도에서 25도입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낮 사이 경상권 동해안에 늦은 밤부터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 수도권과 강원도는 5mm 미만, 경상권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4.8도, 습도는 43%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가의 방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작은 서점의 금요일을 책임질 세 번째 입주 작가, 소설가 김홍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방에 놀러온 손님은 금정현 작가입니다. 읽고 쓰는 사람, 금정현 작가님을 소개하는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독서가이자 서평가, 일기 작가이면서 소설가까지, 작가님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금정현 작가의 읽고 쓰는 삶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환영합니다.
1: 아유,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금정현 작가님, 제 방에 놀러 오신 그 첫 손님이세요.
1: 네.
0: 네, 저희 애청자들을 다독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실은 저도 다독이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독이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읽고 쓰는 금정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또 이 김홍 작가님의 첫 게스트로 오게 되어서 영광이기도 하고요. 네. 네.
0: 저도 영광인 게 그 금정현 작가님이 2025년 응암동 문학 퀴즈의 그 우승자세요.
1: 아, 네, 그렇죠.
0: 예, 그게 어떤 행사냐 하면은 저희 집에 책을 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얼마 전에 책을 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저희가 퀴즈를 내고 초대장도 보내고 우승자에게 상장도 이제 드리는 그런 코너거든요.
1: 그렇죠. 네. 굉장히 좀 화려한 파티죠. 다들 이제 멋진 재킷을 차려 입고 칵테일을 손에 들고 우리가 문학에 대한 아주 고급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고.
0: 네, 고급적인 퀴즈들이 또 있었죠.
1: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제가 1등을 해서 네, 상장도 받고 아주 영광스러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또 2026년으로 넘어왔는데요. 한참 또 지나갔네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작가의 방에 문을 여는 공통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내 책장 1열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금정현 작가님의 책장 제일 앞에 있는 책, 혹은 요즘 가장 손이 많이 닿는 책이 뭔지 궁금합니다.
1: 사실 이 질문 받고 조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0: 네.
1: 왜냐하면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0: 탑처럼 이렇게 쌓여 그렇죠? 있죠.
1: 그래서 언제 약간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함 속에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고르는 책은 아직 출간되지 않은 책입니다.
0: 네. 근데 두께가 엄청난데요.
1: 네, 이 호르헤 볼피라는 멕시코 작가의 호모 픽투스 상상하는 인간이라는 책의 가제본 책이죠.
0: 아, 그 어떤 점이 그 책을 지금 작가님의 책장 제일 앞에 놓게 만드신 건가요?
1: 사실 제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책들은 대부분 일 때문에 이제 읽어야 되는 책들이고 네. 이 책도 마찬가지로 아직 출간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10월 중순쯤에 제가 그 번역하시는 김명남 선생님하고 같이
0: 김명남 선생님 번역을 하셨군요.
1: 아니요, 아니요. 김명남 선생님
0: 번역가이신 김명남 선생님과 같이
1: 이건 이제 네. 엄지영 번역가님이 네네. 하셨고 네. 그래가지고 그 김명남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 책에 대해서 북토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모든 일은 다 이제 코앞이 닥쳐서 하는 습관이 좀 있는데
0: 우리 모두가 그렇죠.
1: 그렇죠. 이 책은 이제 너무 두꺼워가지고 미리 이제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0: 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그 호르헤 볼피라는 작가는 멕시코의 작가인데요. 이분이 그 대표작으로 클링조를 찾아서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양자 물리학자들과 이 나치들의 이야기를 실제 과학자들을 등장시켜갖고 팩션처럼 그린 책이에요. 본인도 이게 과학하고 문학 쪽에 이제 모두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 이 책은 소설책은 아니고요. 호모 픽투스, 그러니까 픽션을 만드는 상상하는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역사를 어떤 픽션의 역사로 네. 보는 말하자면 빅 스토리 책인 거죠. 그래가지고 뭐 신화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법, 종교, 뭐 정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나기 위해 만든 픽션들의 체계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인류사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0: 그럼 약간 뭐 총균세나 뭐 유발하라리 책들 약간 이런
1: 약간
0: 느낌의
1: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 이제 픽션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네.
0: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으시면 좀 네.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출간 전인데 가능한가요?
1: 괜찮지 않을까요?
0: 아,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요?
1: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인간의 뇌는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양식과 과거의 다른 기억들과 연결되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양식만을 구분할 뿐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교환될 수 있기에 허구라는 놀이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어떤 것이 상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잠시 잊기만 해도 우리는 그것을 현실처럼 경험한다. 여기에는 하나의 이점이 있다. 그건 마치 그런 것처럼이라는 괄호가 닫히는 순간 우리는 무사히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가 말했듯이 우리는

0: 거짓말의 진실과 마주하는 셈이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우리의 예측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따라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아주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반면에 허구에서는 몇 번을 틀려도 크게 상관없다. 허구는 미래의 문제에 대한 전략과 해결책을 연습하고 사회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서로 나누는 집단적인 놀이이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전문적인 용어로는 믿음의 유해는 인류가 거둔 가장 뛰어난 진화적 적응의 결과 중 하나다.
1: 아, 약간 역시 중남미 작가라 그런지 그 픽션하고 현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0: 맞아요.
1: 느낌의
0: 맞아요.
1: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와, 정말 출간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2: 작은 서점.
1: 여러분들은 지금 작은 서점 작가의 방에 놀러 오셨는데요. 저는 소설가 김홍이고요. 오늘 제 방에 놀러 온 손님은 금정현 작가입니다. 네, 그 작가님을 어떤 직함으로 불러야 할까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뭐 서평가, 에세이스트, 일기 작가, 독서가, 장서가, 그리고 시나리오도 쓰셨어요.
0: 그죠.
1: 그리고 소설도 쓰셨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정말 읽고 쓰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직함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0: 너무 늘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소설가로 등단하신 분들은 소설가 뭐 다른 에세이나 다른 책들 내도 일단 소설가라고 불리죠. 시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서평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오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 글로 쓸 수 있는 건 내가 한번 다 해보자. 약간 그런 생각으로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그냥 작가라는 이름이 가장 포괄적이지 않나?
1: 근데 이제 포괄적이지 않게 하나를 딱 고르라고 하면
0: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1: 꼭 애정도가 아니라도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0: 그러면은 네. 저는 일기 작가를 고르겠습니다.
1: 그 멋있더라고요. 일기책에 나온 그 직함이 저도 되게 멋있게 느꼈습니다. 그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재작년에 또 첫 소설을 내셨더라고요.
0: 그쵸, 네.
1: 모두 일요일이라라는 제목의 소설이고 저는 읽으면서 이제 고양이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가의 말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쓰셨더라고요. 소설에는 이제 처음 도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굉장히 짧은 소설이고요. 그러니까 소설이라기보다는 소설이죠. 근데 소품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와 얽힌 일요일들의 이야기를 세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냥 귀여운 소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귀여웠어요. 그림도 안에 나오던데 사파를 직접 그리셨나요?
0: 그렇죠. 제가 마우스로 그렸습니다.
1: 약간 마우스로 그린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더 귀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든지 사실 이렇게 처음 하는 거는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데 소설 쓰기를 이제 처음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0: 진짜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쓰는 모든 종류의 글, 뭐 서평이든 일기든 에세이든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픽션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리가 진실만을 당연히 쓸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쓰든 이제 저라는 작가의 필터 하나의 허구화를 거치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소설 뭐 쓸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덜컥 청탁을 받았는데 막상 쓰려니까 이게 기존에 쓰던 이제 제가 쓰던 글은 일단 나라는 인물
1: 네.
0: 실제 나와 거의 같은 인물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꾸미든 약간 허구를 가미하든 어쨌든 그것은 나라는 나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소설이라는 거는 같은 허구라고 치더라도 전혀 이제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게 굉장히 좀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제 김홍 작가님한테 소설을 어떻게 써야
1: 맞아요.
0: 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1: 그런
0: 했죠.
1: 적이 있었던 거예요.
0: 그랬더니 큰 도움은 되지 않았던 걸로.
1: 저도 막 큰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면 저도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랬습니다. 소설 속의 한 구절의 낭독을 좀 청해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워낙에 또 좋은 에세이, 좋은 일기들을 많이 쓰셔갖고 일기를 낭독해달라고 할까 했는데 아,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쵸. 일기를 낭독한다는 건 그래서 다행히
0: 사람이
1: 또
0: 사람에게 요청할 짓이 아닌 것
1: 그러니까요,
0: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좀 너무 무례한 일인 것 같아서 다행히 또 첫 소설을 내셨고, 그래서 소설 속 문장을

0: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낭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읽어주실 건가요?
1: 그 제가 오면서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한번 후루룩 봤는데 아무래도 그냥 도입부? 도입부가 이 책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요일에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고양이에게 밥을 주러 길을 나섰다. 고양이의 이름은 양말. 나는 그때까지 양말이라는 이름의 고양이에게 밥을 준 적이 없다. 내가 착각하는 게 아니라면 양말이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본 적도 없다. 한때 나는 고양이들과 잘 지냈다. 골목을 어슬렁대는 고양이들과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였다. 더 친해지지 못한 건 아저씨들 때문이었다. 가끔 길에 서서 수다라도 떨라고 치면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들이 어김없이 고양이를 쫓아버렸다. 모두 개자식들이었다. 처음으로 고양이랑 말을 하던 날이 기억난다. 나는 7살이었고 앞으로 이어질 날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영영 몰랐다면 더 좋았을 텐데.
0: 뭔가 좀 귀여워요. 귀엽고 약간 담담한. 그래서 약간 금정현 작가님의 일기에 있는 말투들이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1: 사실은 이 문체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0: 문체 연구반 이런 프로그램 하시지 않나요?
1: 제가 문체에 관심이 많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 소설이라는 것의 문체를 어떻게 쓸 것인가. 사실 소설에서는 문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화자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마감이 등을 떠밀어서 그냥 제 자연적으로 제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 말씀해주신 제 일기와도 같은 목소리를 채택하게 되었죠.
0: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금정현이라는 사람, 금정현이라는 작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이런 걸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가끔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1: 왜 그런가?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0: 제가 볼 때 금정현이라는 사람은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책, 음악, 그리고 나윤이.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시나요?
1: 나윤이는 이제 제 딸의 이름이고요. 물론 동의를 하는데 사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0: 그렇죠.
1: 저희 아내가 당연히 있고.
0: 제가 큰 실수를
1: 꼭 네. 짚어줘야 돼요.
0: 네, 네.
1: 아내가
0: 큰 실수를
1: 분명히
0: 했네요.
1: 있고
0: 네.
1: 뭐 저희 가족들, 부모님들, 네. 뭐 장인, 장모님, 어른 다 계시죠.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0: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 셋이 작가님의 생활 속에 이렇게 얽혀 있으면서 또 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구경하는 게 그 보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팬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사실 작가님처럼 뭔가에 덕후라고 할 만큼 파고드는 기질이 별로 없거든요. 약간 덕후 기질이 있으시죠? 있는 편이시죠, 그래도?
1: 아닌 것 같은데.
0: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그런데 좀 음악을 들으시거나 하는 걸 보면 되게 깊고 넓게 들으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가님 글에 나온 한 대목 이제 되게 긴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밤이면 오아시스, 블러, 스웨이드, 펄프, 버브, 매닉 스트릿 프리처스, 라디오헤드, 뉴오더, 디페시 모드, 스미스, 제임스 쭉 갑니다. 중략을 해야 됩니다. 너무 길어서. 그래서 슈퍼그래서, 쉐드 세븐, 임브레이스, 트래비스, 콜드플레이를 들었다. 그리고 새벽까지 PC통신을 했다. 정말 이 리스트를 제가 따로 어디 올려드리고 싶은데 책을 사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주옥 같은 리스트고 제가 좋아하는 밴드도 있는데요. 작가님에게 이렇게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이란 어떤 건가요?
1: 좋아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이죠. 그 좋은 마음이고. 네. 그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좀 더 좋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 되게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없는 삶은 또 좋은 삶이 되기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전 사실 어떤 능력, 역량이라고 말하죠. 역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고 비판적으로 그것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도 있고 모자란 점을 짚을 수도 있죠. 네. 그럼 굉장히 지적이고 냉철한 작업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이 그런 것만으로 태워지는 거는 조금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쵸. 나아가 그 개인에게 아무리 좋은 것에서라도 어떤 흠을 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나는 그 인생은 너무 좀 불행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반면에 조금씩 모자란 것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것은 이래서 좋고 이것은 저래서 좋고 뭐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좋아. 약간 뭐 너무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도 같지만 이를테면 이런 식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래도 사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0: 너무 공감이 되고 좋아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은 이제 그 좋아할 수

0: 주는 역량을 투여하신 것 중에 오디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취미까지 이제 뻗어나가신 걸 봤거든요.
1: 그쵸, 네.
0: 요즘도 좀 장비를 추가하고 계신가요?
1: 여긴 굉장히 긴 이야기가 있는데. 네.

0: 이제 이 LP판이 뭐 10장이 되고 50장이 되고 100장이 되고 이렇게 점점점 네. 증식하게 되는 거죠. 사실 모든 사물은 증식하잖아요. 그렇네요. 책도 그렇고.
1: 책도 특히 그렇죠. 예.
0: 그래서 근데 이렇게 LP가 많아졌는데 이 휴대용 LP 턴테이블로 듣는 건 약간 음질이나 약간 모양이나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턴테이블, 앰프, 스피커를 이게 샤부작 사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앰프, 스피커라는 게 각자 또 음색이 조금씩 다르고 약간 생김새도 다르고
1: 그런가요?
0: 기분도 다르고
1: 모르고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은 기분이에요.
0: 근데 이제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며칠 앞두고 제 그 오디오 장비가 있는 작업실에 불이 났어요.
1: 아 진짜요?
0: 그 아래층에. 그래서 이제 그 아래층은 타고 저희 이 작업실은 직접적인 화재 피해는 없었는데
1: 다행이네요.
0: 약간 분진과 가스 약간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뭐 책들 이런 데 다 이제 까맣게 검댕 같은 이제 화학물질이 묻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무력이 사라졌어요.
1: 장비에 큰 손상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0: 분명히 이제 그 전자제품이고 네. 옆에 통풍구 같은 게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그 분진이 침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근데 분명히 데미지를 입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고 그러게. 그게 제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겨서 이제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조금 벗어나야겠다라는 강제적인 깨달음을 주었죠.
1: 그러게요. 그 외부 환경이 그 좋아할 수 있는 영향을 약간 손상시켰네요. 그쵸. 약간. 그래도 그 마음은 우리에게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을수록 작가님이 어떤 이미지로 저에게 오냐면 저도 이게 PC통신하고 그랬을 때 생각해보면은 아, 그 PC통신 락 동호회에 진짜 많이 듣고 진짜 많이 알고 진짜 여기저기 많이 다니던 그 형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작가님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 작은 서점.
1: 여러분들은 지금 작은 서점 작가의 방에 놀러 오셨는데요. 저는 소설가 김홍이고요. 오늘 제 방에 놀러온 손님은 금정현 작가입니다. 제가 작가님의 글에서 이렇게 느끼는 힘 같은 게 있거든요. 힘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역량과 다른 힘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님 기본적으로 좀 제가 생각할 때는 힘을 뺀 글을 쓰시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애쓰지만 힘 쓰지는 않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저 나름 이제 정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카프카 일기를 인용하면서 그 일기를 또 쓰셨잖아요. 거기에 글 쓰는 삶에 대해서 카프카가 엄청 막 징징대요.
0: 맞아요.
1: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그쵸, 이 대작가가 그쵸. 징징대는데 또 거기에 또 작가님이 위로받고 덩달아 우울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금정현 작가님은 쓰고 써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애쓰지만 힘쓰지 않는 이제 금정현 작가님의 그런 삶이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애쓰지만 힘쓰진 않는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힘을 쓰지 않는 이유는 제가 힘이 없기 때문이겠죠. 근데 최근에 제가 그런 책을 봤어요. 그 아카세가와 겐페이라는 네. 일본의 이제 현대미술 가이자 소설가 작가이신 분이 있는데 국내는 이제 초예슬 토마슨이라는 책이 좀 유명해요.
1: 들어봤어요. 네.
0: 근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노인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실제로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노년에 접어들어 쓴 글인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노화라는 것,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가지고 있던 힘이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아니다. 힘을 빼는 힘이 생긴 것이다. 기억을 하지 않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제 우리 야구 팬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9회 말 이제 일사말루예요. 일사말루. 근데 이제 동점이거나 네. 한 점 차로 뒤지고 있죠. 끝내기 상황이죠. 그렇다면 감독은 이제 타자를 불러서 야 가볍게 외야로 하나 날려. 그럼 이제 희생 플레이어로 그렇죠. 이제 한 점이 드러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젊은 선수들은 힘을 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힘이 있는 거라면 힘을 빼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네. 이들에게는 힘을 빼는 힘이 아직 없으니까.
1: 너무 멋진 말이다.
0: 그래서 네. 힘을 줘서 힘껏 휘둘러서 하드잇이 돼서 이제 빠른 땅볼로 더블 플레이가 된다는 거죠. 네. 하지만 힘 빼는 힘이 있는 타자들은 소수의 타자들은 가볍게 툭 쳐서 이제 외야 플라이 희생 득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제가 작가님에 대해서 생각한 게 거기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작가님이 가진 힘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포섭되지 않으려는 힘, 포섭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제 힘을 뺄 수 있는 힘하고 좀

0: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어떤 것에 포섭되지 않으려고 하시나를 생각해 보면 범박하게는 이제 좀 자본주의 그 자체에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완전히 종속되고 싶진 않다는 그런 포섭되지 않으려는 힘이라든가 뭐 삶의 압력들이 계속 오지만 순순히 당하지는 않겠다 이런 포섭되지 않으려는 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특히 그걸 느끼는 게 그걸 느끼는 그 말들이 나윤이의 말에서 또 그런 걸 느꼈어요. 나윤이의 말들이 이제 책에도 나오는데,
1: 그죠.
0: 아빠 산책을 가고 싶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산책이 있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언어라는 틀 안에서 그 포섭되지 않는 언어인 것 같아서 되게 저한테 좀 울림이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그 포섭되지 않는 힘에 대해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1: 아주 희미한 연결이 느껴지네요.
0: 희미한.
1: 근데 먼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포섭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들이 나를 포섭하지 않으려 하는 것인지.
0: 아니 그들은 계속 포섭하고 싶어 하고 있잖아요. 예.
1: 근데 어쨌든 그렇죠. 왜냐하면은 포섭되지 않으려 한다. 제가 뭐 의식적으로 어떤 다른 삶을 추구한다 이렇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사회를 추동하는 말씀하신 뭐 자본주의 사회를 추동하는 거대한 힘들 네. 있잖아요. 거대한 네. 욕망들. 네. 당연히 그건 나쁜 것이라고 뭐 말할 수는 없고 하지만 거기 휘말리는 순간 제가 이제 이렇게 원심불리기 안에 들어간 어떤 것처럼 이렇게 낱낱이 분해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 막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회오리, 태풍, 허리케인에 기꺼이 이제 몸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저는 그것을 차마 거기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휩쓸리지 않기 위해 애써 거리를 벌리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포섭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들의 능동성을 좀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0: 네. 근데 저는 두려워할 수 있는 힘, 두려워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막 능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휩쓸리는 그쵸.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약간 자기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국 이제 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궁금해지죠. 내가 보여준 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봤는지.
1: 그렇죠.
0: 예, 그래서 그 왓땡피디아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 책에 대해서 한 글을 이제 검색하는 작가님의 그 글 속의 장면을 보면서 아 작가들은 다 똑같구나. 저도 약간 똑같은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요새도 좀 보시죠.
1: 아니 근데 이것도 한 작년 연말부터 그러니까 아마 정확하게 그렇게 의식하진 않았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화재 때랑 화재 사건이 제 삶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사실 예전만큼 뭐 에고 서칭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걸 잘 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굳이 내가 스스로 상처받을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그 왓땡피디아 말씀해 네. 주셨는데 거기는 정말 예전에 한번 들어갔다가 제 책에 달린 별점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이렇게 뒤집어놓고 한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던 네, 그런 네. 적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는 뭐랄까 굉장히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이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리뷰를 접하게 되는 거는 인터넷 서점에 책에 달린 그쵸. 리뷰 네. 근데 거기는 이제 판매 공간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악플을 달지만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까지 심한 악플을 달지는 않아요. 근데 블로그라는 개인 공간이 있죠. 근데 거기도 악플을 뭐 나쁜 평을 쓰지만
0: 네, 쓰죠.
1: 거기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또 뭐 굳이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왓땡피디아라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내가 본 것, 내가 읽은 것을 내 나름대로 그냥 끼적이는 것,
0: 그쵸.
1: 기록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진짜 일기장에 쓰듯이 굉장히 가혹하고 약간 냉혹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거기가 제일 신랄해요. 네.
1: 그래서 저는 거기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네.
0: 아, 근데 그 화재라는 그 사건이 약간 작가님의 어떤 막 욕망이나 그런 것에 티끌을 약간 조금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1: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때가 이제 제가 올해 46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중년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단테의 신곡이 이런 문장을 시작하죠. 우리 삶의 노정 한가운데서 나는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내가 지금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삶의 딱 중간이라면 여기가 이제 편

0: 지를 반으로 접은 것처럼 딱 그 접힌 면이라면 여태까지 내가 이미 써온 삶이 있고 나머지는 저 앞에 백지가 있다. 그다음 나는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요즘에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과거의 어떤 학습들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뭐 구태여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유지할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아.
1: 그런 돌아봄, 돌아봄의 또 역량이 또 있으시군요. 저는 사실 왓땡피디아에 올라온 그 제 책에 다코멘트를 달아놨어요. 네, 그래서
0: 굉장합니다. 네.
1: 아, 내가 쓴 책이라 마음에 든다. 나 이거 쓰느라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아 좀 보고 이제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써놓은 건데 아무도 그걸 못 봐서인지 심한 말들도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0: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댓글 같은 거는 없나요?
1: 대댓글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한 책에는 그걸 누가 알아보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놨더라고요. 좋아요를 누른 게 많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음악 한 곡을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작가님이 스포땡파이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종종 올리시던 게 기억나는데 요즘은 잘 안 올리시는 것 같던데요.
0: 맞아요.
1: 네. 어쨌든 그 저는 사실 남의 플레이리스트를 보고 듣는 걸 약간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나도 나만의 리스트가 있다. 근데 이제 작가님의 리스트는 믿고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좀 같이 들을 노래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제가 이제 오늘 무슨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약간 가을이잖아요. 찬바람 불고 그래서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피오나 애플이라는 이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의 1999년 2집 앨범에 실린 페이퍼백 골라봤습니다.
1: 네. 이제 피오나 애플 하면은 저는 이제 비틀즈의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부른 것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 피오나 애플의 다른 넘버를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교양 아닌가. 약간 작가님의 교양에 또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예. 피오나 애플의 페이퍼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피오나 애플의 페이퍼백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작은 서점 김홍의 방에 놀러와 계신데요. 오늘은 금정현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이렇게 쓰셨어요. 아주 멋진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따개비를 관찰하며 생애 8년을 보냈다. 예컨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위가 우리를 바꾸고 또 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저마다의 확률은 다를지라도. 그래서 저한테 무척 이제 감동을 주는 말이었는데요. 어떤 것도 무용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로 이어서 야구 얘기가 나오는 게 되게 너무 정확하게 야구 팬의 마음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혹시 어디 팬이시죠?
1: 저는 서울의 LG 트윈스의 팬입니다.
0: 네, 저도 이제 LG 팬이고, 예. LG가 또 지금 잘 하다가 어쨌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계속 잘했으면 좋겠고요. 예. 연경엽 감독님을 또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정리하신 책이 또 나오기도 했잖아요.
1: 그렇죠. 예. 그 결국 너의 시간은 온다라는 책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연경엽 저고, 그러니까 연경엽 감독님이 자신의 야구 철학에 대해서 구술하신 것을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한 책이죠. 그거를 이제 쓰면서 잠실 야구장에도 많이 가고 연경엽 감독님 뭐 자주 만나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말하자면 딱 그 표현 있잖아요. 성덕.
0: 아, 성덕. 그렇죠. 예, 성공한 덕후. 예.
1: 그렇죠. 그 잠실 야구장에 들어가서 이제 감독실까지 이제 걸어가는데 거기 보면 뭐 신문제

0: 선수가 이제 스파이크 선지라고 있고 손정 선수가 이제 감독실 문 똑똑 열고 들어와 아 감독님 오셨습니까 인사도 하고
1: 그러면 심재 선수는 영 감독님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뭐라고 인사 안녕하세요라고 하나요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인사를 해요?
0: 같이 지나가진 않았어요. 아. 감독실이 네. 계시고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마주친 거니까. 네.
1: 손정 선수는 그러면 약간 깍듯하게
0: 네 그럼요 그럼요
1: 감독님 왔습니다 막 이렇게
0: 그럼요
1: 정말 그 영화에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 예, 너무 멋진 그럼 그걸 쓰시면서 약간 야구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작가님한테 야구란 어떤 것인가요?
0: 야구에 대해 진짜 많이 생각했죠 네. 야구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야구에 관해서 이제 모든 국내 야구 팬들이 생각하는 그 딱 명언이 있잖아요 야구 몰라요.
1: 아 야구 몰라요.
0: 네.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야구를 지금 끊은 지 한 달이 됐어요.
1: 어떤 연휴 때문에?
0: LG 트윈스가 사실 작년에 우승을 네. 했지만 네. 원래 이제 모든 관계자 팬들이 생각하기에는 2026년이야말로 네. 우승의 적기다.
1: 그랬었나요?
0: 그래서 25년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26년이야말로 네. 팀 창단 최초로 이제 리핏. 2연패에 도전하는 해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처음부터 좀 삐걱대긴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제 팀을 꾸려서 네. 상반기에 그쵸. 1등을 하면서 이제 가다가
1: 그쵸.
0: 올스타전 이제 브레이크 직전에 이제 패하기 시작하면서 저 이제 감이 딱 촉이 온 거죠. 아 여기서 이제 꺾인다. 하지만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1: 같이 계속 쫓아다니면 영향받는다.
0: 그치, 같이 꺾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조금 냉혹하지만 약간 그쵸. 그렇게 되었습니다.
1: 네.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에 그 분수령이 됐죠. 네. 예.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나가지만 또 업셋해서 또 우승하기를 바라죠.
0: 그럼요. 예.
1: 어쩌면 제가 이제 다른 데에서도 이제 작가님 야구 얘기나 작가님이랑 둘이서 야구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책 음악 나윤이도 있지만 야구도 있지 않을까 물론 중요한 건 아내분도 계시고 다른 가족분도 계시고 있지 않고 예,
0: 아니 김홍 작가님께서도 네. LG 트윈스에 관한 이제 단편 소설을 쓰셨잖아요
1: 맞아요 고양이는 김영우하고 운다라고 예, 고양이가 그 야옹이 아니라 김영우 약간 이렇게 우는 내용의 그 소설이었거든요
0: 저도
1: 예.
0: 이제 한 명의 LG 팬으로서 그 소설을 읽으며 김영우하고 울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역시 그 김영우가 근데 약간 눈물나게 좀 소중한 느낌이에요
0: 맞아요.
1: 아 이런 애가 또 나오는구나 그리고 좀 멋진 모습이기도 하고 예 김영우 선수의 계속되는 활약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2: 작은 서점
1: 작가님 책 중에 이제 한밤의 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서평이나 일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무겁고 좀 읽는 행위에 대한 사유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일처럼 고민하고 사실 저의 일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책을 정말 안 읽는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가져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총량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면 어떡하지 나아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줄었다면 눈이 핑핑 돌아가는 신기술로 무장한 빅테크 기업들이 철석같이 약속하는 하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만족을 쫓아 불안과 불만의 리듬을 따라 엄지손가락을 초조하게 위아래로 움직일 뿐이라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역량에 관한 이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거에서 좀 나아가서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역량을 좀 지켜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그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역량이란 건 생각해 보면 결국 기다림의 역량, 기다릴 수 있는 어떤 마음, 약간 이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결국에는 그 여유. 가 또 필요하겠죠. 네. 그 여유라는 것은 어떤 나에게 그 여유가 충분히 주어져서 생기는 여유가 아니라 내가 어떤 틈을 쪼개서 만들어내는 삶의 여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힘든데 말하자면은 야구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야구 팬이야말로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이 기다림의 미학을 그렇죠. 가장 잘 이해하는
1: 그렇죠.
0: 팬들이잖아요. 네. 야구라는 경기 자체가 거의 뭐 3시간
1: 길죠.
0: 정도 되고 네. 거의 월요일만 빼놓고 시즌 중에는 주 6일 하는 이제 매일의 스포츠고 그쵸. 한 시즌도 봄에서 이제 가을까지 길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둥근 공만큼이나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거죠.
1: 그렇죠.
0: 1위를 하는 팀도 10번 중에 4번은 지고 그쵸. 그리고 시즌 내내 1위를 하고 있다가도 마지막에 꼬꾸라질 수도 있고
1: 그렇죠.
0: 반대로 골 10위에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쭉쭉 치고 올라가서 또 우승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3시간짜리 경기를 이제 144경기인가요? 이렇게 동안 보아야만 이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기쁨이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기쁨에 수반되는 어떤 굉장한 분노,
1: 고통,
0: 짜증,
1: 아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순전한 기쁨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1: 그 여러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좋은 기쁨을 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같은 책에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읽고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정한 플랫폼들, 빅테크 기업이 관리하는 사적 자산이 되도록 방치해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기쁨의 역량에 기술이라는 그 존재들이 침범해 오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또 얘기인 것 같기도 해서 이 구절을 읽고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기술이 우리의 역량을 탈취하면 어떡하지? 이미 거의 탈취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책들을 거의 다 크롤링해서 학습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작가님 또 마크 피셔를 또 자주 인용하시는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0: 제가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면은 약간 마크 피셔를 뭐 강신술 같은 것처럼 저한테 빙의를 시켜야만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순 없죠.
1: 아, 네. 강신술 가능하긴 한가요, 강신술? 나중에라도 사적으로라도 한번 보고
0: 네,
1: 싶습니다.
0: 저도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크 피셔 책들 보면서 마크 피셔가 만약에 아직 살아 있어서 이 AI가 도래된 걸 보면 과연 무슨 말을 했을지 사실은 너무 궁금하기도 맞아요. 하고 그 AI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우려가 많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 역시 그 안에 그 생태계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저도 이제 AI를 이용해서 사실 저는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나 책 같은 거 읽을 때 AI하고 엄청 대화해요.
1: 아.
0: 뭐 슬로우호시스를 보는데 저 사람 지난 시즌에도 나오지 않았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 네, 저 사람은 뭐 지난 시즌에 뭘로 나오고 얘기해 주고 뭐 천학책을 읽다가 어떤 개념 좀 헷갈리면은 아 이게 뭐지? 이런 맥락에서 나왔는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하면 또 얘기를 해 주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사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책을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챗GPT한테 물어봐요.
1: 네.
0: 이런 책들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뭘 사면 좋을까? 그러면은 첫 번째 책은 내 취향에 생각해 보면은 4.0. 두 번째 책은 5.0. 이걸
1: 이제까지
0: 강추한다.
1: 작가님의 취향을 그쵸? 반영해서
0: 저를 와. 알고 있으니까 와.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1: 그러네,
0: 사실은.
1: 무서운데요. 네.
0: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이 AI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제가 항상 떠올리는 얘기가 있는데 그 외젠 이오네스코라고 이제 프랑스의 극작가가 있죠.
1: 네. 대머리 여가수.
0: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이오네스코가 남미에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갑판을 이제 내려오는데 저널리스트가 다가와서 그에게 아 작가님 삶과 죽음에 대한 당신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오네스코가 가방을 이렇게 내려놓고 땀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닦은 다음에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제게 2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이런 어려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똑같이 제가 2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되게 무서운 거는 이 AI가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그 20년 후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요즘 좀 자꾸 들기도 해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AI의 역량이 내 역량하고 이게 약간 섞이면서 이제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20년 후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좀 한번 제가 또 생각하는 교양인이기 때문에 작가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2: 작은 서점.
1: 작가님의 인별그램 이렇게 보면 입고도서 사진을

0: 꾸준히 올리시잖아요. 솔직히 그 웬만한 동네 책방 평균 입고량보다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좀 저는 그걸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저 책을 다 읽을까? 저 책을 다 어디에 두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텐데 좀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책을 넣는 공간은 늘 생깁니다.
0: 오.
1: 왜냐하면 조금만 네. 기준을 네. 무너뜨리면 돼요.
0: 아, 정리에 대한 기준을.
1: 그렇죠. 제가 이제 과거에 한 10수년 전에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세운 적이 있어요. 네. 책장에 모든 책들이 책등이 보이게 꽂아야 된다. 그러니까 책들이 이렇게 꽂고 그 위에 빈칸에 책을 눕혀서 꽂을 수는 있지만 그 앞에 이중으로 책을 쌓으면 그렇죠. 안 된다는 네. 원칙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한 5년 후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0: 무너질 수밖에 없는
1: 그다음 원칙이죠. 이제 원칙은 방 바닥에 책을 쌓아놓지 않는다. 그게 무너졌고 방바닥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0: 아, 네. 그러니까 공간이란 것도 계속 이제 증식을 하는군요. 책도 증식하지만 공간도 증식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라도 쓸 것, 매일 쓸 것 이 책의 서문을 보면은 한 달에 원고지 800매에서 1500매 사이의 일기를 쓴다고 적으셨어요. 그래서 거의 장편 한 편의 분량이잖아요. 요즘도 그 정도의 일기를 쓰시는지 궁금해요.
1: 그때 이제 제가 일기에 조금 약간 집착하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일기 말고 뭐 독서 일기, 오디오 일기, 작업 일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심지어 일기만 쓰기에도 하루가 모자라다 약간 이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는 쓰지 않고 뭐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한 300매에서 500매? 한 중편 분량?
0: 경장편 분량이네요. 근데 그렇게 일기를 많이 쓰시는 작가님에게 그러면 이제 일기란 무엇인지 일기론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1: 일기론은 사실은 네. 없어요.
0: 아.
1: 근데 그냥 일기는 그러니까 아까 책 제목 말씀해 주셨죠. 뭐 매일 쓸 것, 뭐라도 쓸 것. 네. 그냥 그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일기 뭐랄까요? 매일 쓰고 뭐라도 쓰려면은 쓸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핑계가 있어야 돼요. 그 핑계가 이제 일기가 되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하루하루는 매일 존재하고 거기서는 쓸 것들이 똑같은 일이라도 매일 일어나니까.
0: 네. 그 정도면 삶의 리듬에 약간 일기가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다른 사람의 일기를 읽고 쓰는 일기라는 그런 이제
1: 맞아요.
0: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내의 일기가 인용된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거기서 안내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은신처라는 제목의 책을 펴낼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되게 이제 슬픔이 좀 밀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일기가 이제 같은 자리에서 머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일기를 쓰면서 나중에 다른 글로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 일기를 읽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매체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됐어요.
1: 그렇죠. 일기라는 건 사실 어떤 뭐 생활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과거에 뭐 중세 시대에 어떤 유럽의 어느 이를 모를 하급 귀족이 남긴 일기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사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안내 일기처럼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남긴 인간의 기록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 어떤 문학 작품 이상가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작가들이나 우리에게 알려진 예술가들의 일기는 그들의 이제 작품 이면에 있는 그 작가의 어떤 동기나 삶의 이면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일기가 정말 슬픈 건 아까 안내 일기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쓸 당시에 그 사람 일기를 쓰는 그 개인은 앞니를 모르잖아요.
0: 아, 그렇네요.
1: 그래서 무언가를 희망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일은 이렇게 할 거야 뭐 내년 내 후년에는 언젠가는 이런 식의 어떤 소망들이 일기에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 결말을 이미 알고 난 후에 그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주는 슬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시차가 주는 슬픔이 있고 그렇게 치면 안내일기도 그런데 난중일기도 그런 종류의 슬픔이 생기네요.
1: 그럼요.
0: 네. 백범일지도 그렇고 일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장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까지 작가님이 쓰신 글들도 다 좋아하지만 이제 앞으로 써나가실 글들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서평 혹은 에세이, 소설 뭐 서사를 만드는 쪽 그래서 약간 서사를 만드는 쪽과 이제 그 현실을 다루는 쪽 이런 양쪽으로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지금 어쨌든 뭐 쓰고 있는 글들은 에세이 쪽에 관련된 글들이 많아요. 이를테면은 뭐 창작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제 인물

0: 인물을 뭐 소개하는 에세이를 이제 잡지에 연재하기도 하고 또 영화에 대한 편지를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공통된 영화를 보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감상을 편지로 이제 교환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박수영 작가님하고 같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다른 그 장소들 우리의 어떤 기억 속에 남는 장소들에 대한 또 연재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연재하고 책하고는 다르잖아요.
1: 네.
0: 연재를 묶어서 책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들어가는 건 또 전혀 다른 네. 작업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작업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생각은 많이 하는데 착수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보면 이 생각이 또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 부분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아, 혹시 서사를 만드는 쪽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0: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1: 예,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역량이 생기자마자 작가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0: 기다리겠습니다.
1: 예, 좀 긴 얘기도 약간 듣고 싶어요. 오늘 그 모두 일요일이야처럼 귀엽고 재미있는 얘기가 길어지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팬으로서. 예. 오늘 이제 금정현 작가님이 다독이들과 처음 만난 자리였는데요. 저도 이제 첫 손님을 모신 거라서 굉장히 많이 떨리고 준비를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0: 저도 약간 떨렸어요. 왜냐면 라디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딱 보니까 라디오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1: 촬영을 하기 때문에
0: 약간 긴장을 했는데 또 우리 김홍 작가님이 처음 답지 않게 너무 능숙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저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첫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아, 예. 저에겐 뭐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작가님 언제까지나 또 읽고 써나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독자들에게도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0: 읽는 건 그냥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읽을 때 중요한 건 그 이 책과 나의 거리를 어떻게 두느냐인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이 책의 말에 너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되고 반대로 또 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좀 가짜 아니야? 이렇게 너무 거리를 떨어뜨려서도 안 되고 약간 약간 친구의 말을 듣듯이 근데 친구가 이제 맞는 말을 하기도 하고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어떤 우정을 가지고 그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면서 야 그건 아니지 그 말은 맞다 이렇게 하면서 읽잖아요. 약간 그런 식의 거리 조절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그게 책을 읽는데 좀 더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 그 거리를 만드는 관계의 팁이 우정 우정어린 관계를 만든다 책과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서점 작가의 방에서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금정현 작가님의 삶의 낙 뭐가 있을까요? 아주 뭐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0: 삶의 낙 이런 질문을 들으면 되게 부끄러워지는데 딱히 삶의 낙이라고 꼽아서 말할 만한 게 저한테는 사실 없는 것 같고 다만 어떤 작은 즐거움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커가는 아이를 보는 것, 아이와 이제 노는 것,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것, 혼자 책을 읽는 것, 낑낑대면서 글을 쓰는 것, 이 각각이 모두 어떤 즐거움과 어떤 괴로움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들이 하루의 리듬, 일상의 리듬 속에서 이렇게 순환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간다라는 느낌, 그냥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1: 그 사소하지만 소중한 리듬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네요. 네. 저도 그런 리듬으로 좀 사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추천곡을 한 곡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0: 네. 오늘 이 김홍 작가님의 첫 방송과 저의 이 게스트 출연이 어떠셨는지 물어보는 느낌으로 더 내셔널의 About Today라는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1: 네. 더 내셔널의 About Today 들어보겠습니다. 금정현 작가님 감사합니다. You were far away. "네, 작은 서점 작가의 방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금정현 작가님의 추천곡 더 내셔널의 About Today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소설가 김홍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에도 제 방에서 만나요.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토니 모리슨의 퓰리처상 수상작 빌러비드입니다. 빌러비드는 속삭입니다. 그 어떤 죽은 사람도 그냥 영원히 죽어있지 않다고, 상처를 입히거나 상처를 입은 마음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고, 그 흔적을 제 기억, 리 메모리라는 이름으로 용감하게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유전될 것만 같았던 트라우마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리고 트라우마의 무시무시한 터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마치 천사는 반드시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 사랑스러운 소녀 덴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와 나, 우리들만의 작고 비좁은 공동체에서 해결되지 않는 트라우마라면 수십 명, 수백 명, 어쩌면 상처입은 기억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지 먹을 것이 필요하다거나 일거리가 필요하다는 호소를 뛰어넘어 우리의 상처가 우리들만의 상처로 끝나지 않도록 제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는 세서의 시어머니 베이비 석스의 설교 장면입니다. 그녀는 숲속의 빈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설교를 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오직 사랑하라는 것, 그것도 남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살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외칩니다. 저 바깥에서 그들은 너희의 살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너희의 살을 멸시하고 채찍질하고 목매달고 불태운다고,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살을 사랑해야 한다고, 풀밭에서 맨발로 춤추는 발을 사랑하라고, 눈물 흘리고 웃는 이 살을 사랑하라고, 등을 사랑하라고, 어깨를, 손을, 얼굴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의 심장을 사랑하라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상이라고. 노예제가 흑인의 몸을 도구로, 상품으로, 짐승으로 환원해버린 세계에서 베이비 석스의 설교는 가장 근원적인 저항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라는 이 단순한 명령이 인간을 소유물로 만드는 제도에 대한 가장 깊은 거부가 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권리, 자기 살을 자기 것이라 부를 권리, 모리슨은 가장 평범한 신체의 부위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그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10월 2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특히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모레는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겠습니다. 또한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는데요. 겉옷 챙기시어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전국이 5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21도에서 25도입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낮 사이 경상권 동해안에, 늦은 밤부터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수도권과 강원도는 5mm 미만, 경상권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북과 전남권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겠습니다.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레 오후부터 서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전국이 9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11도, 파주 6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파주 23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철원 5도, 춘천 7도, 원주 8도, 대관령 2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원주 23도, 대관령 18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2도, 강릉 11도, 동해 12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1도, 강릉과 동해 22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0도, 충주 6도, 대전 9도, 세종 9도, 천안 7도, 보령 11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23도, 충주 23도, 대전 23도, 세종과 천안 23도, 보령 23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9도, 군산 9도, 광주 12도, 목포 13도, 여수 14도, 순천 12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25도, 군산 23도, 광주 25도, 목포 24도, 여수 23도, 순천 24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대구 11도, 포항 12도, 안동 7도, 부산 16도, 울산 14도, 진주 9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23도, 포항 23도, 안동 23도, 부산 24도, 울산 23도, 진주 24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서해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북한 지역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평양 8도, 신의주 8도, 개성 8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 21도, 신의주 19도, 개성 22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3.7도, 습도는 47%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6시 29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이형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 협상으로 한국이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84억 달러, 우리 돈 약 1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트루스 소셜에 한국과 협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걸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합의를 이뤘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대화 복원 제안 등에 대해 자작 광대극 제2부라며 비난한 데 대해 통일부가 소모적인 공방을 멈추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북은 이를 통해 재발 방지 및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수사대는 어제 은행권에서의 동시다발적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관련 사건 등으로 해킹 피해가 공식화된 것으로 이 가운데 일부 은행은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외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영화 암살자들 측이 부산국제영화제 일정과 극장 무대 인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제작사 하이브 미디어 코프는 어제 SNS를 통해 다음 주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과 오는 7일로 예정된 야외 무대 인사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사는 영화와 관련된 현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 모두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가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를 공공자산으로 보호하기 위해 직접 상표 출원에 나섭니다. 이는 최근 북항이 명칭에 관한 개인 상표 출원이 잇따르며 독점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달 중 상표를 출원해 조속히 권리를 확보하고 특정인에게 독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지식재산처에 전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고용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미국 노동통계국은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에 비해 2만 9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만 4천 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직전 두 달의 고용 지표도 하향 조정돼 7월 고용은 2만 1천 명 증가해서 1만 명 감소로 8월 고용은 16만 2천 명 증가해서 13만 3천 명 증가로 수정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도쿄에는 지난 8월 27일 이후 어제까지 37일 연속 비가 내려 1886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장 기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도권 등의 9월 강수량은 평년의 236%에 이르러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반대로 일조 시간은 평년의 46%로 역대 최저에 그쳤습니다. 니혼 게이자 신문은 일조량 부족과 폭우가 관광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어제 발표한 9월 조사에서도 숙박과 음식 서비스, 소매에 대한 경기 판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는 5도 이하까지 내려가겠고 특히 강원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북과 전남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등 5도에서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4도입니다. 일라디오 자정뉴스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비극적인 영웅 오이디푸스는 무대의 단골 소재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오이디푸스가 건장하고 결함 없는 인간이 아닌 장애인이자 이주민으로 편견과 차별을 견뎌온 소수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말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지만 새롭게 변주된 연극 오이디푸스, 오늘 연극 이야기에서 만나볼게요.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레지나 스펙터의 온 더 라디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공연 이야기 고대 그리스 테베의 신화를 새롭게 제시한 안트로폴리스 5부 작 가운데 세 번째 이야기 오이디푸스 만나봅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지난해 그리스 비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안트로폴리스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오이디푸스가 공연 중이라고요?
2: 네, 이 작품은 독일에서 먼저 시작된 작품이고요. 그 그리스 비극을 이제 현대적으로 5부작으로 재해석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에서는 다섯 개를 다 연달아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각각 하나의 작품씩 해서 작년과 올해 이어서 꾸준히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도시국가 테베의 탄생에서부터 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이제 꾸준히 이렇게 이어가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이제 소개할 때 거칠게 말하면 테베를 건국한 카드모스 집안의 친족 연쇄살해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전체적으로 폭력적인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 지난해 먼저 소개됐던 프롤로그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에는 테베의 건국 그리고 또 디오니소스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되는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오니소스의 어떤 광란어린 일정을 보내고 난 이후에 카드모스 집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 이제 라이오스라는 인물이었는데 네. 이제 라이오스의 이야기를 이제 1인극으로 표현한 것이 작년에 공연되었던 전혜진 배우가 출연했던 라이오스였고요. 이번에 세 번째 작품이 오이디푸스인데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의 아들이죠. 그리고 테베의 여섯 번째 왕이 되는 그 라이오스의 아들이자 테베 6대 왕이 된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1: 네. 이 오이디푸스는 워낙에 잘 알려진 유명인이죠.
2: 그렇죠. 이 비극을 모르시더라도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도 있다시피 네.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고 근데 이제 오이디푸스라고 하면은 이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처럼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했다라는 어떤 오이디푸스가 처한 상황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내용 자체도 너무나 비극적이고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심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주 공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1: 그렇죠.
2: 그래서 21세기에서도 계속 공연이 되고 있는데 거의 3개월 전에 7월에 공연됐던 작품 중에는 이제 최수종 배우가 오이디푸스를 연기했던 오이디푸스도 있었습니다.
1: 네. 그 익숙한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 번 공연된 작품일수록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이번에 오이디푸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2: 이번에는 오이디푸스에서 크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비인간 존재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이 부은 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이디푸스의 어떤 탄생의 비밀 이것부터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제 아버지인 라이오스가 이제 그 신탁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는 족족 거의 유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존재가 이제 오이디푸스인데 오이디푸스를 이제 라이오스가 버리라고 해서 어떤 양치기가 버리려고 했지만 결국엔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유기하고 그 유기된 오이디푸스를 어떤 농부가 데리고 가서 키우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유기되는 이 과정에서 이제 발에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이제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공연에서는 좀 더 강한 어조로 이 발에 상처가 크게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에 생긴 상처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한쪽 발이 실제적으로 무대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부은 모습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부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발이 부어 있으면 발을 딛기가 어려우니까 왼쪽 발이 이제 어렵게 되고 그래서 골반도 틀어지고 이런 어떤 형태적으로 조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이디푸스를 굉장히 여러 번 봤는데 우리가 그 오이디푸스가 부은 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게 장애일 거라고는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 는 그 그런 오이디푸스의 신체적인 상황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오이디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그동안 참 다양한 오이디푸스가 소개됐었죠.
2: 네. 그 다양한 오이디푸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도 어쨌건 이 작품 자체가 오이디푸스가 왕이 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그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제 괴로워하는 태베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진실을 찾아간다.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왕인 라이오스의 살인자를 찾아서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계시를 갖고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버전에서는 어떤 이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왕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좀 보여준다든지 네. 영웅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각됐던 것 같아요. 좀 권위도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뭐 오이디푸스가 갖고 있는 여러 진실들이 밝혀졌을 때 드러나는 이제 대비적인 효과가 더 있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높은 권위를 좀 보여주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사라진 것이 이번에 오이디푸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려지는 부분이 결국에는 어떤 신탁을 받고 그 신탁으로 인해서 어떤 진실을 알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가 중간에 이제 눈먼 예언자인 테레시아스에게 예언을 듣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현장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 네.
3: 사악한 마을은 어디서 주워?
4: 이 마을은 당신처럼 어디서 주워온 것이 아니라 내가 참고 참으며 보살핀 자식 같은 말이야.
3: 네가 참고 참으며 보살핀 우리 자식 같은 말인데 내가 참고 참으며 보살핀 내 자식들이 너를 찢어 죽일
1: 이렇게 기존과 다른 해석을 한 이유가 뭘까요?
2: 이 작품이 소포클레스의 비극을 이제 독일의 작가가 해석을 해서 버전이 있고 그거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독일 버전을 그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 독일 작가가 쓴 버전도 원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 이제 정진세 작가와 강영원 연출가가 함께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오이디푸스는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좀 주목했던 상황이 태베라는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0: 그 오이디푸스는 살인자를 찾아서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도시를 구하겠다는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죽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구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라는 해석이 좀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정재세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어떤 여러 가지 비인간 존재라든지 우리 사회의 소수자성에 굉장히 많이 천착했던 작가이기도 해서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그리고 강양원 연출 가가 박정수 작가의 오이디푸스 장애인이 되다라는 책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도 이제 오이디푸스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결함을 이제 장애와 그 사회적인 차별로 이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오이디푸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취약점을 좀 도드라지게 보여주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인간 그리고 태베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베로 온 이주민이라는 것 그리고 출생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점이 부각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이디푸스라는 인물이 좀더 비극적인 상황 안에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수성이 더 도드라지면서 자신의 콤플렉스를 더 자각하게 되고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와 비슷한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애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여기에 더해지는 게뭐 개, 그리고 돌 같은 비인간 존재들이었던 거고요. 그 부분을 이제 작품에 녹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인간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사고로 이 작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재해석한 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비인간적인 존재들은 작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0: 네, 그리스 비극 안에서는 이제 코러스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1: 네.
0: 그 코러스가 어떤 이야기를 약간의 제3자의 시선으로 목격을 하고 뭐 그들에 대해서 되게 꾸짖는 말을 하기도 하고 관객들에게 이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관객과 무대 사이를 좀 거리를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코러스를 이 비인간 존재들로 깔아놨습니다. 5명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섯 배우가 이제 5개 존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와 말, 그리고 독수리와 염소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금강석이라는 돌이에요.
1: 다이아몬드네요.
0: 네, 다이아몬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코러스가 이제 이 작품을 꾸리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구를 살고 있을 때 인간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비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 역시 우리 옆에서 같이 살고 있고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그들도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감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격자라는 그 의미에서 봤을 때 비인간의 존재들이 코러스의 역할과 좀 맞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작품에서 코러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오이디푸스와 아버지 라이오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살인 이전의 과정 그런 것들 그리고 아내 이오카스테가 비극적 선택을 했을 때그 모습을 인간인 오이디푸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었던 금강석과 그리고 개와 말들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는 게 있고. 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 폭력적인 순간들이 배우의 몸이나 말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너무나 상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좀 표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오히려 좀 멀리 떨어져서 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형식으로 해서 과정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공존의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눈을 찌르고 태베를 떠나는 것도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죠.
0: 그죠. 가장 유명하고 뭐 여러 오이디푸스 포스터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강렬한 이미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장면도 오이디푸스가 눈을 찌르는 장면이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은 같은데 제가 그동안에 봤던 오이디푸스랑은 다른 느낌을 좀 받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오이디푸스가 너무 진실에 괴로워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이 신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 점지한 운명 인간의 어떤 노력 사이에서의 바둥거리는 모습들을 이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이 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인간의 절망으로 많이 표현됐다고 느껴졌었거든요. 아,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본인

0: 이 원해서 한 것들은 아니지만 어쨌건 아버지를 죽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었으니까 아 나에게도 일정한 부분의 잘못은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거는 인정하고 다음을 어떻게 살지 고민해 보자라는 식으로 말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기도 해서 이 장면을 현장음으로 준비했거든요.
1: 네.
0: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한 명, 여기에 묻고, 한 명은, 여기에 남고, 한 명은, 나를 구축해줘. 딸들아, 생명에는 이유가 없다. 살려달라고 하면 구해야 한다. 이제 나를 구해. 나를 살려줘. 50세에 날 불러 그와 동행하게 해. 그녀가 그를 좋아하는데 쉽게 오지 않아. 자, 주방 당하기 직전에 나에게
1: 새로운 해석만큼이나 이번 작품의 무대도 특별하다고요?
0: 극장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하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아예 화이트 큐브처럼 보이는 무대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무대 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거대한 벽이 하나 쳐져 있고, 배우들은 객석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벽이 전체 무대의 3분의 2 정도에서 가려져 있어서, 실제로 배우들이 연기하는 부분은 이제 무대의 3분의 1 앞쪽에서만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우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 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관객이 좀더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장벽 앞에 좁은 공간이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거는 이 태배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1: 네.
0: 결국에 타자를 배제했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현실을 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가 마지막에 눈을 스스로 찌르고 자신의 딸인 안티고네의 부축을 받고 그 태배에서 추방되는 그 과정이 모든 작품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오이디푸스에서는 그 자기 앞을 가리고 있던 거대한 장막을 이제 들어 올리면서 그 걸어가는 뒷모습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원래 있던 3분의 1의 공간보다 더긴 3분의 2의 공간을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1: 네.
0: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그 3분의 2가 열린 이후에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냥 굉장히 큰 어떤 스크린 하나가 있고 거기에 황량한 황무지 같은 영상이 피어나고 거기에
1: 네.
0: 이제 음악이 깔리면서 이두 사람이 아무런 말 없이 그냥 걸어가는 뒷모습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이디푸스가 이 작품에 에서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걸음걸이 같은 게 익숙한 버전이 아니에요. 근데
1: 네.
0: 그 모습 우리가 다 지켜보면서 나와 다른 모습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긴 기간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삶이 끝나고 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더 가야 되는 길이 많다라는 것들을 좀 은유하기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하게 보이기도 했고, 근데 제가 이 작품에서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조명과 음악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되게 좁은 공간에서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연극에서 조명이라는 것이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준다거나 조금 따뜻한 느낌의 어떤 색감을 주거나 이럴 텐데
1: 네.
0: 이 작품은 아예 그냥 형광등 색같이 아예 하얀 색깔로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림자도 전혀 없고 그냥 그 인물이 서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보이는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연출이 이 오이디푸스가 태베의 진실을 밝힌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인간이 가리고 싶어하는 자신의 취약한 부분이 라든지 추악한 면들을 다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인물을 보고 있는데 너네는

0: 어떨 거야? 그리고 너는 그런 취약함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조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음악을 정재일 씨가 맡았다고요?
0: 네, 정재일 씨는 이제 뭐 영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이런 작품으로도 많이 익숙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워낙에 연극 뮤지컬에서도 공연 음악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도 공연 시작 전에는 굉장히 낮고 이렇게 깊게 넓게 퍼지는 어떤 긴장도를 높이는 음악이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오이디푸스가 퇴장하는 그 장면에서는 음악이 그냥 황무지에서 틀어져 나오는 듯한 약간 모래바람이 느껴지고 그런 느낌의 음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우와의 움직임과 그리고 음악만으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는 내내 오히려 긴 여운이 남았어서 엔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다른 관점과 표현이 그동안에 어떻게 봤으면 아 이미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거를 새롭게 보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공연은 어디서 언제까지 열리나요?
0: 네. 이 작품은 10월 18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서 계속됩니다.
1: 자, 오늘 공연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를 새롭게 각색한 작품 오이디푸스 만나봤습니다. 공연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해리 스타일스의 폴링 이어드릴게요.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재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기온이 1도씩 내려갈 때마다 감성은 1도씩 올라갑니다. 시 이야기 오늘은 박상수 시인의 시집 메신저 100 함께 할게요. 이영주 시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정말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끝나고 달이 바뀌었다고 또 이렇게 날씨가 확 달라지네요. 뭔가 이번에는 좀 여름이 너무 좀 지긋지긋해서 그런가 뭔가 추위를 맞는 다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2: 근데 가을 분위기로 오늘 하고 오셨어요.
1: 아 그런가요?
2: 약간 베이지빛에 가을 느낌이
1: 낙엽 색깔?
2: 네 너무 예쁘신데 그 확실히 날씨가 좀 달라지면은 네. 긴장감이랑 설렘 같은 것도 좀 생겨가지고
1: 맞아요.
2: 좀 삶이 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겨울을 좋아해서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근데 참 나이 들수록 또 그 옷이 말이에요. 네. 계절 바뀌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그 전 계절에 내가 뭐 입었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 않나요?
2: 아, 그건 진짜 기억이 네. 안 나요.
1: 그래서 입으로 샤워도 없는 느낌 항상?
2: 근데 옷장이 꽉 차 있어요.
1: 꽉 차 있어서 새로 살 옷을 걸 때는 없는데 옷장하고 뭐 입을 옷은 하나도 없고 계절 바뀔 때마다 엄청 고민되는 거예요. 그게.
2: 아, 저는 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1: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
2: 그러니까 항상. 그래 항상 또 보면 버릴 순간에는 네. 절대 옷을 사지 말아야겠다.
1: 그렇죠. 내가 다시 옷을 사면 인간이 아니다.
2: 맞아. 그리고 이제 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시
1: 네. 왜 이렇게 새로운지 아 그런 것 좀 코디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 근데 또 그래도 소소한 거라도 네. 기분 전환 차원에서는
1: 그렇죠.
2: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 박상수 시인의 시집 들고 오셨어요?
2: 네, 그 가을 맞이해서 가을빛이 나는 시들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박상수 시인의 작은 선물 4.5층 가을빛 일요일의 마당 기차를 타고 밤 약속 이렇게 네 편 준비해봤습니다.
1: 네, 박상수 시인은 어떤 작가인가요?
2: 네, 박상수 시인은 2000년에 동서문학으로 시로 등단하셨고 2004년에 현대문학의 평론이 당선되어서 등단을 하셨죠. 그러니까 시를 쓰고 평론도 쓰시는 분인 거예요. 시집으로는 후르츠 캔디버스, 숙녀의 기분, 오늘 같이 있어, 너를 혼잣말로 두지 않을게, 메신저 백 이렇게 있고요. 평론집으로는 귀족 예절론, 너의 수만 가지 아름다운 이름을 불러줄게가 있습니다.
1: 네.
2: 현대문학상, 김종상 시문학상, 젊은 평론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1: 네. 이 메신저백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2: 네, 처음에 메신저백이라고 해서 이게 뭘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상징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나 혹은 과거의 슬픔과 미래의 가능성을 모두 품은 몸으로서의 나 이런 것들이 바로 상징적으로 메신저백이 아닐까 이렇게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통로가 돼서 이제 이런저런 어떤 사연들 혹은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들을 하나의 메신저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방식의 시적 주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시인에게는 희망과 온기가 있고 이를 나누고 전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가 보이는 상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떤 시부터 만나볼까요?
2: 네, 작은 선물이라는 시입니다. 작은 선물 박상수 걸어도 걸어도 무엇도 보이지 않는 나날이 계속된다면 갖고 싶어 햇살이 오래 들어오는 2층 창가 담쟁이 덩굴이 흔들리고 윤기 어린 나무 탁자 위로는 바스켓 화분이랑 핸드메이드 유리 동물

0: 동물들이 도란도란 모여있는 곳. 어른되는 빗속에서 내게로 다가오는 아이들이 있구나. 밝게 뛰어와서 내 발에 털을 비비는구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지금 네 손에 뭐가 닿는지만 생각해. 아이들을 쓰다듬으며 모나카 아이스크림을 조금씩 나눠 먹으며 나무의 오두막에서 맞는 좋은 바람 같은 것. 종이 목마가 흔들리는 시간. 나는 여기서 들려오는 오후 4시의 소리들 좋아하지. 옛날 양옥 사이를 지나 학교 운동장에 쉬는 시간을 지나 좁은 길을 겨우 빠져나가는 스쿠터의 소리까지 전부 구별하고 색칠해보자 그러는 동안 건널목 가까이 낮게 비구름이 다가오는 순간을 사랑하지. 장작불로 직접 볶아내려주는 커피랑 스마일 쿠키 한 세트가 필요해요. 창밖으로 눈을 돌리며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기로 하지. 나날이 막막하고 또 너무 많지만 저기 나무 의자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과 다른 시간의 결이 있다면.
1: 소소하고 행복한 일상들이 한 장의 사진처럼 펼쳐지네요.
0: 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더 예쁘게 낭독하려고 했는데
1: 네.
0: 역시 저는 예쁜 낭독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1: 아니에요. 근데 그 이영주 씨 낭독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0: 아니, 오늘 네. 왜 이렇게 목이 잠겼을까요?
1: 가을이라서 어울리는데요.
0: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풍경이 떠오르는 시이죠. 이 시가 네. 2층 창가에 화자가 있는 것 같고 창가 밖으로 이제 여러 풍경들을 보는데 담쟁이 넝쿨도 흔들리고 윤기어리 나무 탁자 위로 바스켓 화분이 있고 핸드메이드 유리 동물들이 있고 또 아이들을 쓰다듬기도 하고 이거 드셔보셨나요? 모나카 아이스크림?
1: 아, 먹었죠. 지금도 있어요.
0: 지금도 있나요?
1: 지금도 그 김모 빵집에서 파는 모나카가 엄청 맛있답니다.
0: 그렇군요. 저는 네. 진짜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시인이 어렸을 때 먹은 아이스크림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풍경을 떠올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현재성이 있네요.
1: 그러니까 아마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래된 빵집 같은 데서는 지금도 파는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순간이 언제일까를 생각해보면 네. 대단한 게 아니죠.
1: 맞아요.
0: 이런 풍경들 안에서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는 그런 감각들을 시인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 어릴 때 생각해보면 겨울에 따뜻한 햇살이 드는 창가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0: 맞아요.
1: 나는 나 혼자 행복한 것 같고 네. 여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았던 기억 있었죠.
0: 네. 혼자 있는데도 뭔가 꽉 차 있는 느낌? 이런
1: 맞아요.
0: 느낌이 있고 아마도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너무나 예쁘고 소소하고 평화롭고 다정한 이런 감각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순간이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너무 바쁘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약간 이렇게만 사니까 이런 시를 읽을 때 2층 창가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이영주 씨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행복한 순간, 본인만의 그런 소소한 행복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는 이제 행복한 순간 생각해보면 뭐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게 빨래예요. 요즘 건조기로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이제 예전에 제가 너무나 그 쉽지 않은 나라 인도를 여행했는데 그 숙소 마당에 네. 손으로 그냥 빨아가지고 급해가지고 빨래를 널었는데 그 장면이 행복의 절정으로 기억이 남아 있고 집에서도 이제 수건 같은 것을 빨아가지고 이제 베란다에 널어놓게 됐을 때
1: 네.
0: 이 창틈으로 보이는 빨래. 예, 모습. 그 위로 뭐 햇살이 들어온다든지.
1: 기본 빨래가 들어가 있네요.
0: 네. 빨래를 널어놓는 거. 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1: 네.
0: 널어놓은 빨래의 모습이 정말 그 행복한 일상의 어떤 절정의 상징으로 저한테 남아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아나운서님은 언제세요?
1: 저는 그 먹기 직전에.
0: 아, 지금 너무 크게.
1: 먹기 직전에 이제 뭔가 막 이렇게. 차려졌을 때 있죠, 상이. 근데 그 전에. 진짜? 왜냐면 먹으면서 배가 부르면 너무 우울해요. 근데 그 배가 고픈데 눈앞에 맛있는 게 펼쳐져 있을 때.
0: 아니, 이거 네. 보이는 라디오 해야 돼요. 지금 표정이랑.
1: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데 그게 계속 더 먹고 싶은데 차면 배불러서 못 먹잖아요. 그러면 불행해지기 너무... 시작하는 거죠.
0: 아니, 표정이래. 너무 완전 초등학생인 거 아세요, 지금?
1: 그러니까 진짜 그 먹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0: 아, 눈물을 흘리면서.
1: 이렇게 차려져 있을 때.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더 먹고 싶은데 더 이상 못 먹는 지경이 됐을 때, 나 다시 배고픈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0: 아, 저 진짜 지금 눈물이 흘렸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1: 근데 이제 그거는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게 네. 우리가 먹는 일은 자주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는 행복을 자주 느낄 수 있어요.
0: 네. 너무 현명한데.
1: 드문 행복을 느끼면 그거는 진짜 찾아오지 않는 순간이니까. 덜 행복하잖아요. 근데 네. 하루에 최소 두세 번 행복한 거니까.
0: 정말 사랑스러워.
1: 근데 저는 진짜 그 먹는 거에 목숨 걸다 보니까 네. 맛없는 음식 먹었을 때 정말 화가 나요.
0: 맞아. 그때는 진짜 표정이 싸늘해지시더라고요. 네,
1: 불행하고 화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한 끼는 최선을 다해서 먹어야 되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0: 제가 정신을 차리고 네. 시를 읽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1: 네, 다음은 어떤 시인가요?
0: 네, 4.5층이라는 시입니다.
1: 네.

0: 1.5층 박상수. 아무도 나와 있지 않은 일요일의 건물이다. 복도는 길고 그 끝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다. 주기적으로 빛을 내며 어둠 속에 서 있다. 어둠 속에 버려진 모습으로 트리는 빛을 내다가 조용해진다. 나는 저녁이 밤으로 건너가는 시간 동안 복도에 서 있어 본 적이 있다. 고개를 빼고 길게 기울어져 본 적이 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방을 생각하며 이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상상한다. 그러나 본 적은 없다. 화장실 불을 켜놓으면 누군가 그 불을 꺼놓는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메모를 붙여봤지만 소용이 없다. 어둠 속에서 손을 씻는다. 조그만 책상에 앉아 몇 개의 식물을 키우면서 나는 살아간다. 물을 주면 말없이 자라나는 식물들과 함께 식물이 자라면 나는 다시 물을 준다. 말을 하지 않아도 식물들은 잘 자라고 나는 작은 책상에 앉아 바나나를 먹고 미온수를 마신다. 아무도 내가 여기 사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말을 잇고 내가 식물에 물을 주고 조용히 살아가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사용된다. 이 건물은 방이 아주 많은 건물이다. 1층부터 10층까지 창문이 아주 많은 건물이다. 나는 내일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1: 네. 아무도 나와 있지 않는 일요일 건물이라면 뭔가 회사나 일하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0: 네. 주말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평소에 하는 근무는 아닐 것 같고 또 뭐 야근이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회사원, 직장인의 비애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이 주말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어떤 직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이 도시인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냥 창이 많은 건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감의 영역을 넓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보면 아무도 내가 여기 사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말을 잇고 내가 식물에 물을 주고 조용히 살아가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사용된다. 이런 표현들이 직장인들이 이제 하나의 소품으로 쓰이다가 버려지는 이런 과정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1: 네.
0: 여기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우리가 회사가 좀 중요한 이유가 하루에 8시간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하루에 반 이상을 있는 건데.
1: 자는 시간 빼면 제로로 있는 거죠.
0: 네. 예. 거의 직장인으로만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사실은 거의 살아가는 공간인 셈이죠.
1: 네.
0: 그래서 이 안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회사 생활을 할 때 동료가 너무 중요한 순간이
1: 맞아요.
0: 생각이 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보면 현대인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쓰임을 어떻게 당하고 버려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보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또 어떤 의지나 결기 같은 게 또 있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4.5층이면 건물의 4층과 5층인 건지 아니면 4.5층도 있을 수 있어. 저희 그 집 앞에 있는 그 쇼핑몰에. 주차장에는 4.5층과 5.5층이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여기서 말하는 4.5층은 어떤 의미일까요?
0: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네요. 저는 이제 4층과 5층 사이에 껴있는 존재에 대한 약간 상징으로 봤는데 우리가 또 건물의 4층이 없고 대부분 F층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요즘도 그런가요?
1: 네.
0: 그러니까 맞아요. 희한한 금기의 문화이긴 한데 그 사이에 껴있는 존재가 우리 존재의 어떤 진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좀 읽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읽어도 흥미롭기도 하고 어떤 층과 층 사이에 있는 공간이랄까 이런 것이 또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니까 그래도 상징적인 존재로 봤을 때는 역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먹고 사는 일에 정말 충실할 수밖에 없네. 우리 운명 같기도 해요.
1: 맞아요. 여기서 마지막에 나가야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좀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긴 해야 되는데. 네.
0: 그래서 사실 어떤 순간이 되면은 본인이 뭐 뛰쳐나가기도 하지만 버려질 때도 있죠. 어떤 면에서.
1: 그렇죠.
0: 근데 그게 마음 편할 때도 있잖아요. 드디어 여기서 내가
1: 벗어나는구나.
0: 그런 느낌.
1: 맞아.
0: 그렇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좀 기다리는 어떤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
1: 네.
0: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이번엔 어떤 시 만나볼까요?
0: 네. 가을빛 일요일의 마당이라는 시입니다. 가을빛 일요일의 마당. 박상수. 색소 과자 냄새가 섞인 종일 적당한 빛. 잔디를 깔아놓은 마당. 마루에 가만히 앉아 있어.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서운한 게 없지. 감자를 삶기로 해. 아직 마음으로만 소쿠리에서 천리향을 꺼내 쪼개놓고 조금 있다가 먹기로 하지. 역시 생각으로만. 담요를 펼치면 잔잔히 여름 바다의 냄새. 지중해 산 목욕소금 알갱이처럼 모래 입자가 묻어나오는 시간이구나. 마루 끝에는 기와 지붕에서 떨어지는 또 다른 빛을 지나 사슴 패치워크 원단을 따라 바람, 부드러운 바람. 나는 마루에 기대 발을 살랑이며 빨랫줄에 매달아 놓은 말라가는 단화를 바라보기도 하지. 허브 화분들이 흔들리고 작은 시약병에 담긴 가을빛을 마개로 눌러담아 차곡차곡 진열해보는 시간. 주인은 돌아오지 않고 이 작은 마당의 오후가 곱게 부풀도록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시간.
1: 이 가을빛 일요일의 마당이란 제목도 그렇고 이 시 속의 일상으로 지금 당장 좀 들어가 보고 싶네요.
0: 네. 아, 이 풍경이 너무 잘 구현이 됐는데.
1: 맞아요.
0: 제가 또 목이 가라앉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1: 가을 다시나 봐요.
0: 네. 그래서 가만히 이제 마루에 앉아서 주변의 풍경을 둘러봤을 때 이 여름바다의 풍경이 연상되기도 하고.
1: 맞아요.
0: 또 뭐 여기 이제 마음으로만 뭐 감자를 삶고 생각으로만 천리향 꺼내서 조금 이따 먹자 약간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1: 네.
0: 이미 그 자체가 시적 현실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1: 맞아요. 너무 그 자체가 좀 여유롭게 느껴지고
0: 네.
1: 저런 여유로운 일상을 지내본 게 굉장히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그래서 네. 사실 시인이 이렇게 시 안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이것을 읽는 것 자체가 어떤 휴식의 순간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이 시를 읽으면 갑자기

0: 모든 걸 다 물리치고 네. 어딘가로 떠나는
1: 맞아요.
0: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한 군데 이렇게 정착하고 앉아서 이런 풍경을 즐기는 것도 이번 가을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1: 맞아요. 이번 가을 유난히 반갑고 파란 하늘이 너무 예쁘던데 시 좀 많이들 만나보시고 읊어보시고 또 써보시기까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맛있는 것도 드시고.
1: 그렇죠. 가을에 또 맛있는 거 빼먹으면 섭섭하죠. 네. 자, 오늘 시 이야기는 박상수 시인의 시집 메신저백 이영주 시인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존박의 네 생각 이어드릴게요.

문화공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10월 6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2026 누구나 클래식 윗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취자 게시판 머리글에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5분께 2장씩

엄숙한 시간, 릴케.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세상에서 이유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울고 있다.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웃고 있다. 밤에 이유 없이 웃고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웃고 있다.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걷고 있다. 세상에서 정처도 없이 걷고 있는 사람은 내게로 오고 있다.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 세상에서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은 나를 쳐다보고 있다.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계절, 그리운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릴케의 엄숙한 시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청와대가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을 발탁하면서 한 달간 이어진 정책 사령탑 공백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의 거취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등 남은 인사 과제도 적지 않죠. 그리고 오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역시 초대청장 인선 절차와 인력 총원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에 적힌 한동훈 파일 메모를 두고 김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의 시선으로 여의도 정치권을 분석해보는 여의도 프레스룸으로 준비한 KBS 열린 토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금요일에 함께하는 여의도 프레스룸 함께해 주실 네 분의 기자 소개합니다.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신영철 한겨레 기자도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0: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9730 #9730 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시죠. 자, 먼저 인사 얘기부터 해보죠. 김영범 전 정책실장이 물러나면서

0: 대해서 한 달 만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내부 인사 발탁인데 박선문 기자님 이게 네. 하 실장의 발탁 배경과 관련해서 혹시 뭐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1: 그 하 실장 개인을 그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배경 이걸 따로 들은 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청와대 인사가 좀 여러 대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찐명계 의원 표현으로는 실무형 인사 같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민주당 모 인사 표현으로는 조직 안정성하고 정책 안정성 두 가지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부의 안정성을 위해서 안정을 취해서 가는 게 더 나은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1: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임기 초에는 원래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확장 정책을 그렇죠. 펼쳤었잖아요. 인사에서도 과감하게 메시지 주고 이런 그림들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지지율 빠지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 쪽을 많이 챙기겠다 이런 표현도 대통령이 쓰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인사에서도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 인사 여권 인사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핵심 참모인 부속실장 김현지 부속실장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를 많이 냈잖아요. 이러면 조직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혼란스럽고 안에서도 좀 술렁술렁하고 이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안을 최대한 안 흔들고 가겠다. 이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정책적으로도 안 흔들겠다. 이 측면도 또 한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가면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여권 인사 표현으로는 이게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은 괜찮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지금 어찌됐든 간에 비판을 받은 점들은 상당 부분 수정을 했고 네. 여기서 오히려 대출 풀고 이러면 집값이 더 오를 텐데 그건 더 책임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 기조대로 간다.
0: 이런 부동산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강하군요.
1: 전체적으로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인사인 게 대통령이 이미 기자회견에서 뭐 이제 뭐 본인의 뭐 송구하다면 몸을 낮추긴 하였으나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그대로 간다라는 뜻을 계속 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0: 부동산에서 그랬죠, 맞아요. 예.
2: 뭐 일각에서 뭐 김성식 전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좀 이제 그 인사를 통해서 정책 기조를 확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언급이 되긴 했으나 뭐 크게 가능성이 높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김종인 기자님 그 내부 네. 승진이잖아요.
3: 예.
0: 시간이 한 달이나 걸렸다는 것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정책실장 네. 인선이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3: 그 전임이었던 분을 생각해보면 네. 전임 정책실장 기억나시죠?
0: 강했죠.
3: 예. 김용범 실장 매우 강한 캐릭터였고 네네. 실제로 그립감도 매우 강했고
0: 그렇죠.
3: 그 공무원 사회를 장악하는 그 능력도 매우 뛰어났어요. 이제 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김용범 실장한테 되게 호되게 혼나신 분들도 많고
0: 아 그런가요?
3: 왜 그거 빨리 안 해? 그리고 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이름 들으면 다 알 법한 그런 위원장 장급들한테도 그렇게 하시는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0: 그렇군요. 그러니까
3: 그만큼 그립감이 강한 분이었는데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이 이제 교수 출신이시잖아요. 이분이 조용히 강하다, 뭐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런 평가도 받지만 교수 출신의 그 특유성이 어쨌든 조직 생활을 100명, 200명, 300명 넘는 조직을 관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있는데 제가 되게 그 하준경 신정책실장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0: 네.
3: 두 차례 인터뷰했었는데 이분이 가장 강조했던 키워드가 양극화랑 부동산이었어요.
0: 양극화 전문가로 유명하잖아요.
3: 네, 양극화 전문가로 매우 유명하고 이거에 네.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의 솔루션을 되게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거시지표가 되게 잘 나오잖아요. 성장률이나 이런 건 되게 높기 때문에 그 윗목은 따뜻한데 아랫목을 어떻게 데워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카드다라는 게 여권 내부에 되게 많았고
0: 네.
3: 또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이 부동산 관련해서 법령은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나 이런 것들이 심플해야 된다. 복잡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도 되게 강하고 공급에 대해서 되게 전향적으로 빨리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인식이 되게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되게 딱 맞는 인사였다라고
0: 네네.
3: 여권의 평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0: 여권의 평가는 그럼 신영철 기자님 굉장히 좀 긍정적이겠네요. 어떻습니까?
4: 네, 저도 뭐 통화를 돌려보면
0: 네.
4: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0: 네.
4: 아까 김도영 기자가 말씀을 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단톡방이나 이런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놀라울 게 없는 인사였던 거고
0: 네네.
4: 그리고 이분이 22년이랑 25년에도 정책 설계에 참여를 했던 분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너무 뚜렷하게 그냥 보이는 분인 건 거죠. 심지어 수석으로 일을 했었고
0: 네.
4: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변화가 없을 것 같다.

0: 맞다라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당내에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1: 아무래도 수도권에 지역구를 든 의원분들은 좀 기조를 좀 부동산 기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0: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회정책 관련해서 되게 많은 그립을 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청와대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조금 지지율이 나아지고 있지만 이대로 그대로 간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는 게 그것만으로 될까? 이런 의문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좀 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야권은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2: 뭐 뻔한 얘기긴 한데 네. 이제 좀 이제 당연히 이제 회전문 돌려막기 인사라고 이제 호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분이 호텔 경제학의 창시자다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이제 김종일 기자가 설명해 준 것처럼 네. 그 윗목의 따뜻한 연결을 어떻게 아랫목으로 옮길 것이냐. 근데 청와대에서는 성장 전략과 사회 정책을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뭐 이게 적임자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중 수석이 내놨다는 게 호텔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계속해서 돈과 돈이 돌아가면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식의 호평을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였는데 예를 들면은 이 대통령에게 호텔 경제학을 가르쳤으면은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영전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그 야권에서는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 야권이 청와대 인사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1: 그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렇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예. 게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요.
3: 사실 이번 인사가 이제 안정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권에서는 궁여지책이라는 평가도 좀 있습니다.
1: 궁여지책이다.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3: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흐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원래 초기에 지지율 높으면은 뭐 새로운 사람도 써보고 이런 모험이 가능한데
1: 그렇죠.
3: 대체로 이제 공직자를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주목해서 보실 거는 장관 인사도 좀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장관들도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도 나중에 지지율 빠지면서 대체로 원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행시 출신, 고시 출신 좀 선호하는 게 있었기도 했는데 뒤로 갈수록 더 그 공직자 출신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림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가 또 있었습니다. 현역 의원 두 명을 특보로 위촉을 했는데 송영길 의원은 평화외교특보 그리고 김병주 의원은 국방정책특보로 위촉이 됐습니다. 이거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역 의원을 이렇게 특보로 임명한 이유가 뭡니까?
4: 네, 일단 청와대랑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네. 그 대통령이 당청 간의 소통을 더 가교육화를 하기 위해서 이 두 이제 베테랑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을 이제 송영길 의원은 특히 육선이시고 이분이 4개국어를 하세요.
1: 아니 근데 송영길 의원은 외교부 장관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4: 네, 그 관련해서 사실은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징검다리를 놨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이 두 분이 다음 입각 때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하나는 송영길 의원을 외교부 장관이나 혹은 더 높은 자리에 입각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 왜 그렇게 못했냐 외교 특보를 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송영길 의원을 입각을 시키면 당이 너무 흔들릴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1: 당이 너무 흔들릴 것이다.
4: 네, 그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2: 송영길 의원한테 제가 그 예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외교부 장관 가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최근에 인터뷰입니다.
1: 제가 지금도 약간
2: 한 달 사이에 만나 한 달 안 된 인터뷰에서 제가 이렇게 외교부 장관 다들 가고 싶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그래요? 라고 물어보더니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라고 하지만은 뭐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미국에도 되게 아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러시아나 이제 네. 국방경제위원장 문재인 정부 때 했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봤을 때 이게 조금 잘못된 시그널 외교부 장관에 했을 때는 조금 잘못됐다기보다 조금 이제 다른 시그널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친미에선 조금 벗어난 시그널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러시아와의 뭔가 뭐 유대감을 그 강화하는 뭐 그런 정도의 카드로 생각한 게 아닌가 싶고 사실은 그리고 제가 좀 국회에 좀 과문하긴 하지만은 청와대에서 특보 임명된 분들이 뭔가 대단히 많은 활동을 하진 않습니다. 뭐 기사에 알려질 만큼.
4: 사실 뭐 특보라는 자리가 예? 무슨 청와대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뭐 돈 받고 이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1: 아, 네네네.
4: 그냥 사실 명예직 같은.
1: 명예직이에요? 그렇죠?
2: 네. 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정무특별보장관이 아마 김경수 전 지사잖아요. 지금 그 관련된 기사 같은 게 별로 안 나오잖아요. 네.
1: 아니 그럼 월급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겁니까?
4: 그렇죠.
1: 되면?
4: 뭐 활동비 같은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1: 법관을 주거나 뭐 이러지도 않죠.
2: 그게 상근직이면 의원이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1: 아, 네. 또 그런 또 이유가 있군요.
0: 그러니까 제가 들은 분들도 대부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선 조금 또 다를 수.

0: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국방이랑 외교기 때문에 이거를 장관하고 있는 분이 외교관이랑 군인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을 거다 이 두 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보통은 특보들이 정치적인 이야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송영길 의원의 특성상 특보치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쵸.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1: 뭐 그냥 정치와 외교, 정치와 국방 사이에 교두보 역할을 한다. 뭐 이 정도 예, 정리하면
2: 말씀해 주신 거 찐명계 의원한테 들은 표현이 네.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못하는 정무적 기능을 강화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님 얘기해 주신 거가 연결이 되는데 사실 요 얘기가 저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김경수 특보가 지금 이제 기사가 특별히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그 역할이 딱히 또렷하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현역 의원을 이번에 특보로 임명을 한 거다.
1: 네.
2: 이 얘기는 뭐 민주당 인사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두 사람은 열심히 싸웠지만 가장 서운함이 있는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특히 이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대부터 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어 했는데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함이 있는 사람들이 일단 특보로 임명을 해줬다라는 거.
1: 네.
2: 두 번째 이제 잘 싸운다라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반란군들하고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준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내 목소리와 가깝다.
1: 네.
2: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준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1: 주어가 반란군이었습니까 지금? 반란군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 저는 네. 얘기 안 할게요.
3: 제가 대신 얘기하잖아요.
1: 아, 네. 반란군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순간 한번 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4: 근데 방금 두 부기자님 말씀처럼 네. 11월에 APEC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이때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냐
1: 네.
4: 이런 거 관련해서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말을 엄청나게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미성락 안보실장 이거 관련해서 만날 거예요, 안 만날 거예요? 말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송영길 의원이 특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0: 그런 것도 오늘 좀 느껴졌던 게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굉장히 외교관적으로 이렇게 정제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X에서 굉장히 강하게 그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그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올렸단
3: 그랬죠.
0: 말이에요.
1: 좀 놀랐어요.
0: 네. 네. 그런 것만 봐도 아 약간 외교관들이 가는 그 노선 자체에 아예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아 너무 답답하다. 이런 게 송영길 장관을 특보로 임명한 그런
1: 아,
0: 그런 데서 비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네. 정확한 대통령이 어디면 우크라이나가 공개사가 거부하면 추가 조치하겠다라는 이제 X에 글을 올려서 좀 논란이 됐었죠. 네. 네. 말씀하십시오.
5: 아니, 송영길 의원은 확실히 좀 그 뭐냐 워딩이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외교 쪽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할 것 같아요.
1: 네네네.
5: 왜냐하면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1: 송영길 의원이 그 당대표 후보로 나왔었을 때도 그 개그의 공식을 정확하게 사용하셨던 왜 나오는 거야 왜 돼? 뭐 이거 할 때 처음에 칭찬하다가 뒤에 갑자기 꺾는 뭐 이런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셔서 저도 아주 즐겁게 봤던 기억이
5: 연임을
1: 있습니다.
5: 왜 하려는 거야 이거
1: 네,
5: 말씀하시는 거죠?
1: 연임을 왜 하려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워딩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정책실장 인사가 마무리됐지만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거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박승문 기자님. 그러니까 이 거취가 안 정해졌다라는 건 좀 유보가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까?
2: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유임 가능성이잖아요.
1: 예, 예, 예. 그러니까
2: 유임하는 거냐 아니냐 근데 일단 뭐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찐명계 네.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제가 질문을 이렇게 그냥 했거든요. 강훈식 실장은 유임하진 않겠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진 않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친명계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유임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1: 네.
2: 일단 사의를 표명할 때 조율이 안 된 상태로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상의하고 나 그만둘게요 이렇게 해서 합을 맞춘 그림이 아니고 좀 마음이 상한 것 같이 그만둔 그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2: 대통령 입장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쓰기가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인사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책임이 없었던 게 되는 것처럼 되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안 된다는 그림이 있고
1: 네.
2: 세 번째 뭐 친명계 인사가 표현하기로는 이렇게 그만두겠다라고 한 사람을 다시 쓰면은 조직 안정성을 오히려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는 권위가 안 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임은 아닐 건데 다만 이제 후임 찾는 게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1: 그렇죠.
2: 왜냐하면 지금 비서실장 자리가 뭐 현역 의원들도 많이 거론되고 하지만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 그만두고 오기에는 그냥 의원 개개인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자리라고 딱 보지는

0: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난제들도 많고
1: 지지율도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
0: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대통령 대신해서 좀 많이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1: 아,

0: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 애매해지죠.
0: 사실상 이제 정치에서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긴 한데 또 이제 제가 아는 청와대 관계자들은 또 뭐 그런 꼭 그렇게 뭐 현역 의원들이 거부하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손들고 있는 의원들도 많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게 말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소문만 굉장히 무성해지고 있잖아요. 여권에서 나온 이야기 누구누구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2: 오, 지금 같은 경우 뭐 이해식 의원도 언급이 됐었고 네. 더 그 전에는 한준호 의원. 또 언급이 됐고
1: 한준호 의원은 안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0: 안 한다라고 한 건 아니고 아, 이제 네. 그 기사에 유력하다라고 나오면서 거기 이제 한준호 의원이 주변 인사들에게 뭐 했다라는 그 말들이 있어요. 네. 그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와. 이거는 약간 이제 그 기사의 인사 기사의 특성상 좀 보면은 이름이 자꾸 거론되면 오히려 인사가 안 될까 봐 조심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하기 싫대가 아니가
1: 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0: 그러니까 그 다 이제 아직까지는 다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다 열려놓고 열어놓고 비서실장을 임명하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뭐
2: 최근에는 이제 김영진 의원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1: 김영진 의원도 나오더라고요.
2: 네. 근데 이제 청와대 입장으로선 조금 고민이 된다고 하는 지점이 네. 강훈식 의원, 강훈식 비서실장의 과거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을 그렇게 좀 엄하게 지시를 하고 이런다라고 하셨는데. 네. 강훈식 실장이 대외적으로 비추고 기자들한테 하고 이런 것과 다르게 청와대 안에서는 엄청 군기반장이었다고 하거든요.
1: 오, 항상 웃고 계신 모습만 네. 봐가지고 안 그럴 줄 알았는데요.
2: 강훈식 실장이 참여한 회의랑 네.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뭐 이제 무기 관련해가지고 해외로 출장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빠지고 정책 실장 아니면 정무수석이 할 때랑 굉장히 분위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정책실장 할 때 뭐 하하호호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선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그립감을 갖고 가는 비서실장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워낙 신뢰가 깊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언급되는 분들도 각각 다 스타일이 완전 다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니 그래도 기자분들이 뒷이야기 많이 들으잖아요. 누가 제일 유력해 보입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3: 일단 네. 지금 뭐 이야기 그냥 똑같고 이야기하면 네. 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김경수 전 지사가 세 명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천준호 의원은 나는 절대 안 나간다.
1: 아 그래요?
3: 얘기가 된 상황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비서실장이 늦어지냐 이게 지금 제 세간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유형의 비서실장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그 솔루션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열린 토론 나온다고 여러 이제 의원들이랑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는데
1: 아, 좋습니다. 네.
3: 개그 콘서트가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위기여서 메인 PD 바꿔야 돼라고 네. 했을 때 그럼 어떤 메인 PD님은 야, 한 방에 다 모아놓고 재밌는 거 나올 때까지 나가지 마. 이런 PD님이 있을 수도 있고 아, 자율성을 열어줄 수 있는 PD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국정에서 오.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비서실장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지 명확한 메시지가 나가는 거다.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견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숙고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1: 그래서 누굽니까?
4: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좀 그 비슷한 걸로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고민의 지점 자체가 진짜 찐명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친노 친문 이쪽으로 할 거냐 이런 정도의 큰 방향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서 대통령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진보 진영 내 안에서의 일단 화합 같은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문계 인사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그쪽에 화합 메시지를 보내는 그러니까 악수를 하는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아주 그 찐명 인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돌파하려면은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이 뭐 친문계 인사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완전 찐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인사라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친노 친문 쪽에서 많이 의견도 전달하고 이런 창구로 활용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노 친문 쪽에서 강훈식 실장이 없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 완전 찐명이 오면은 우리 얘기 들어줄 사람도 없어지는 건데 이런 이상하죠.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1: 더 격해지겠죠.
4: 근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지지율이 빠질 때는 확실한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되는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친명계 쪽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듣는 기류로는 찐명 쪽을 쓰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1: 아, 찐명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3: 완전 비슷한 취지가 됐는데 그냥 사람 이름을 말씀드리면 네. 그 경기 고양을의 한준호 의원이 친명계에서 상징적으로 밀고 있는 인물이고 지금의 위기는 내부 결속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원점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김도현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에 4월 재보궐이 열려도

0: 정기 고향을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보좌 그룹의 의견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성남 라인이 이렇게 밀고 있고, 근데 가령 의원 보좌 그룹이랑 당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국정 기조 전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선 안 된다. 강호재 실장 다음은 훨씬 더 중량감 있고 무게감 있는 인물이 와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고, 그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김경수 전 지사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1: 친문의 실세였던 김경수 지사.
0: 예,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네. 김영진 의원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삼선 의원이 내년에 원내대표 나가고 싶어 하시는 그분을 설득해서라도 데리고 와라.
1: 김영진 의원.
0: 예, 의견이 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2: 제가 봤을 때 김영진 의원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김정은 기자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전까지 네. 이름이 안 났었거든요.
1: 김영진 의원을 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2: 계속 하기 싫다는 분은 계속 이름을 아무 데나 가면 다 얘기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겠고, 일단 비서실장 자리 관련해서는 성기영 청와대 홍보 소통수석께서 비서실장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께서 고민 중인 것을 알고 있다. 아직 이 정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얘기해야죠. 오늘 드디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78년 만에 검찰청이 문을 닫았습니다. 샷다 내렸죠. 자, 오늘 중수청이 출범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각당 입장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신영철 기자님, 일단 여당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3: 여당에서는
1: 네.
3: 중수청
1: 입장이 없네요.
3: 네, 네.
2: 아니 뭐 네. 환영한다.
1: 네.
2: 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그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낸 곳이 아마 세 군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가 민주당일 거고요. 하나가 조국혁신당일 거고요. 하나가 참여연대인데 약간의 이제 우려 정도가 섞인 거고, 이제 야당 쪽 이제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한 10초, 10여 초가 이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슬퍼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1: 눈물을 실제 보이셨나요?
2: 네, 눈물을 보이셨고 이렇게
0: 약간 울컥했었죠.
2: 네, 울컥했죠.
1: 아니 그게 눈물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내려서 닦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 제가 현장에서 없어가지고.
1: 아, 그렇군요.
4: 근데 속내는 또 좀 반대 같다는 느낌도 좀 드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환영은 하고 있지만 친명계 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를 뜯어고치는데 빈틈없이 만반의 대비를 해서 시작을 해도 문제가 생길 텐데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뭐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좀 밀어붙인 쪽 사람들한테 이제 우려를 좀 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1: 내부에서는.
4: 반대로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국민들 피해 보니까 이제 걱정된다 이런 표현이 표면적이지만 이제 속으로는 그쵸? 앞으로 이 중수청 분명히 잘 안 돌아갈 거고, 모 의원 표현으로는 조두순 같은 그런 강력 범죄자 사건 던지기 때문에 이리저리 튕기다가 한번 풀려나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여권은 총선에서 엄청 힘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되면 자신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 이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겁니다.
1: 자, 기자분들이시잖아요.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좀 중대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실 뭐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자분들 이거 좀 눈에 불을 켜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당연히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1: 네.
2: 이제 경찰 또는 이제 중수청의 사건 처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자들이 주목을 하는 게 중수청의 네. 인원도 별로 없고 인사도 중수청장도 공석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차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중수청이 제대로 돌아간다 한들 이제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중수청에 대한 사법 통제,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의 공백 이런 것들을 메울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설계가 됐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1: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군요.
2: 예, 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를 합니다. 근데 그 검사가 보다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다시 경찰에다 보안 수사를 하라고 하는데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찰한테 다시 가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핑퐁 수사 지연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예상 가능한 문제점들 외에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된다라는 그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 형사소송법 같이 근간이 되는 법안을 고칠 때는 굉장히 한 1, 2년 정도 토론을 해서 다 한 조항 고치기 힘든 게 많은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거의 반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했잖아요. 네. 당연히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아예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4: 그러니까 네. 기자들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질문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언론사가 이제 사회부 안에 사건팀, 경찰팀하고 법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럼 법조 출입 기자들이 이제 법원 담당하는 기자들은 공소청하고 법원을 할 가능성이 좀 높고 기존의 검찰 출입 기자들, 근데 검찰 출입이 언론사 안에서 보면은 뭐 능력이 뛰어난 기자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또 되게 힘든 팀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을 많이 하는 그런 하드워킹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네, 네. 이 기자들이 지금 검찰이 없어졌으니까 그 모든 에너지를 중수청이 뭘 하는지에 다 쓰게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사건을 맡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거의 실시간 보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이렇게 봐야 될 것
1: 네.
4: 같아요.
1: 그래서 중수청에서 무슨 사건을 처음 맡는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진짜. 네.
0: 여당 내에서 지금 어떤 불안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게 경찰이 무려 13만이에요. 네. 거기서 1%만 견제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과연 이게 얼마나 큰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 불안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이 상당히 되게 커요.
1: 제2의 공수처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좀 실효성이 없는이라고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0: 그렇죠.
1: 겁니까?
0: 한때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1: 공수처만 들어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초반에.
0: 예, 사실 금태섭 의원 같은 분들이 오랫동안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이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걸 밀어붙였었죠. 밀어붙였던 네. 세력들이 있지만 실제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론을 뚜껑을 열어보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게 사실이죠.
1: 실제로 민주당 분들도 공수처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야기 나눠보면.
0: 해도 해도 너무 못하니까.
1: 네. 알겠습니다.
4: 근데 사건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2021년에 예. 출범했을 때 지금 그때 반복될 거라고 많이 예측하는 게 수기로 그때 사건 기록하고 이랬었거든요.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인프라가 안 거쳐져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 공수처를 다 안 갔고 이제는 중수청을 안 간다는 거예요. 공수처를 봐서 중수청을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경찰들이 그 수당이 좀 있거든요. 네. 야근도 많고 사건이 많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수당이 있는데 공수처를 갔던 그 경찰들은 수당이 엄청 줄었대요. 사건이 없어서. 그러니까 중수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수당이 줄고 그다음에 수사도 막 활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목받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갈 이유가 없다. 중수청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1: 야,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진짜 기자분들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찐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러면 일단 자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리를 잡으려면 수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장. 근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 신영철 기자님 좀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제 인사청문회 시작을 할 텐데 어떻게 네. 보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3: 일단 청와대에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하면서 일단 국회로 보냈는데 네. 여전히 비판을 하고 계시던 분들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친명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청와대가 이 정도로까지 정리를 해서 국회에 보낸 상황에서 이걸 아예 낙마시킬 정도로 공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그 청문회에서 이제는 그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친윤검사냐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 청문회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번에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거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오히려 되게 중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1: 행안위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조국혁신당 의원 한 분 계시죠? 여기에.
2: 계시고 박주민 의원이 있습니다.
1: 아, 박주민
2: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 의원이랑은 좀 결이 다르긴 해요. 박주민 의원의 김용민 의원 비판의 포인트는 친용검사다라는 종류의 비판이라면은 네. 박주민 의원의 비판의 포인트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생기는 기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분이 여기 그 뭐냐 초대 중수청장이 되는 게 맞느냐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국무총리실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했던 박찬훈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검사 중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하지 않는 검사라면은 그거 자체가 이상한 검사다.
0: 네. 확실히 친명계에서는 이제 이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 밀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청와대도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런 기류나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X에 계속 그런 글을 쓰고 있는
1: 글을 남기셨죠. 네. 네.
0: 그런데 이제 친명계가 아닌 그룹에서는 이번 인사 첨등 인사 청문회에서 검증 제대로 하겠다.

0: 제대로에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무조건적인 엄언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행안위에 가령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김영배 의원 같은 분들 만약에 날카롭게 한다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그럼 왜 이렇게 싸우냐? 그러니까 뭐 친명계 인사는 처음에 제가 이게 다음 총선 공천을 앞두고 대통령 힘이 빠졌을 때 이제 비명계 쪽에서 좀 들고 일어나는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친명계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그럼 이거 헤게모니 싸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고 종교와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1: 종교와의 싸움이요? 네. 어떻게
2: 설득이나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네. 그래서 더 이상은 이게 양보할 수가 없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3: 근데 이제 이 국면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되게 이상한 지점인데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은 사정기관의 장은 정치색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그렇죠. 돼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느냐라고 캐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1: 사상검증 같은 거네요.
3: 그게 저는 이게 그 뭐랄까 긍정적인 논의는 아닌 것 같아요.
1: 자, 그럼 청문회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일단 뭐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다주택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때 뭐 수임한 거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좀 한 말씀씩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문 인사청문회.
2: 지금 쭉 얘기했던 내용 종합해 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그런 특이한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방관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모 인사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제 그런 여권 성향의 그런 유튜브에서 국민의힘은 아예 그냥 이 사람들 환영하고 있다. 김지용 후보자 환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관계자 저한테 하면서 우리는 임명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저렇게 임명하라는 말로 이해를 하네요. 근데 우리 그냥 신경은 별로 안 써요. 그냥 알아서들 싸우라고 해요. 이런 분위기예요.
3: 실제로 관련해가지고 논평도 별로 없고요. 그냥 네. 그런 상황인데 다만 그건 할 것 같아요. 이제 인사청문회 부속 소류가 오늘 넘어온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재산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만약 결격 사유가 나오면은 이재명 그 정부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1: 국민의힘 행안위에 있는 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별 말이 없습니까?
3: 내일 그 숙례문에서 강명구 의원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1: 물어봐주세요. 네, 청문 어떻게 하실 건지에 네. 대해서.
4: 아니, 여권에서 그 청문위원은 아닌데 네. 멀리서 좀 지켜보는 항상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이 관전평으로 또 한 얘기는 우리가 계속 과거에 한 이야기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다그쳤을 때 네. 후보자가 만약에 말을 바꾸면 그것도 얼마나 웃긴 모습이겠냐 국민들에게. 그럼 과거 했던 거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냥 뒤집혀버릴 수 있다는 거니까 되게 또 가벼운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야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라고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청문화 될 수 있다.
0: 확실히 관전 포인트는 지금 대통령이 친윤 검사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1: X에 오늘 이야기했죠.
0: 네, 명확하게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네네. 여당 의원이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마치 당신은 친윤 검사다라고 질의를 한다면 이거는 되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명확하게 될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던 김승원 의원 있잖아요.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혹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고 물어보겠죠.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재명 대통령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X 많이 하시잖아요. SNS를 통해서 의견을 김어준 씨는 이제 적당히 해라 이렇게 네.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께서 하겠다라고 좀 받아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교에 관한 글부터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관한 글 이런 것까지 다 올리시는데 사흘 동안 거의 30건 가까이 글을 올렸다라고 해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기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4: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본인이 직접 X를 올리진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1: 어디 필터이 네, 돼서 나온 겁니까?
4: 그게 일반적이에요.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네네. 보통 그거를 미디어팀이나 메시지팀을 통해서 본인이 어쨌든 자기 계정으로 올리더라도 네. 어느 정도의 논의를 거쳐서 좀 정제된 글을 올리는 거고
1: 원래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직접 올리셨는데 뭐 보좌진이 네. 휴대전화 뭐 빌번호를 뭐
4: 예 그게 김남준 네. 실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1: 뭐 삭제하고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4: 약간 공교롭게 그 김남준 실장이 대변인으로 가는 시점쯤에 비밀번호를 되찾았다고 알고 있고
1: 그 시점쯤에
4: 네 그때부터 예. 딱 약간 쉬는 시간 쉴 법한 시간에 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밤 10시 11시 근데
1: 뭐 새벽 1시에도 그리고
4: 새벽 1시에도
1: 그러더라고요.
4: 올라오고요. 네. 늦게 주무시니까. 네. 사실 늦게 주무시는 건 텔레그램 접속한 거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몇 분 전 접속이 뜨니까
1: 아, 그렇군요.
4: 늦게 주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라오면 사실 대통령은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1: 네네네.
4: 근데 11시에 올라오든 12시에 올라오든 그러면 기자들은 난리가 나거든요.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기사 써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중요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한다는 여권의 우려는 엄청 많아요. 사실 예전부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는 거고
1: 네.
4: 하지만 최근의 뉘앙스를 보면 왜 하는지까지 X에 쓰고 있거든요.
1: 맞아요.
4: 본인이.
1: 네.
4: 난 이걸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다.
1: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셨죠.
4: 네. 근데 하지만 여당에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1: 아, 그 여당의 네.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네, 의원분들도 네.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4: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1: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는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여당 그 뭐 중진 의원, 그 복수의 중진 의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앵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왜 이렇게 SNS를 많이 할까? 그다음에 밤에 많이 할까?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고립돼 있는 것 같은 인상은 보이지 않아? 이게 SNS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대통령이 외로워 보이지 않아? 고립되어 보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전선이 너무 많아요.
1: 네.
0: 내 여권도 분열되어 있고 트럼프 이슈도 있고 대미 이슈도 있고 국내적으로 너무 현안이 많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주는 사람, 세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우리나라에서 스피커가 센 정치는 없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1: 네.
2: 그러니까 최근에 그 대외비 공문 공유해가지고 야권의 공격도 받고 이랬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예전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지사 때도 공문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긴 했는데 이제 보통 그 보좌진들이 했었고 보좌하는 사람들이 했었고 주로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지사 때 하기는 했는데 주로 보좌진들이 했었대요. 그리고 당시에는 스캐닝하는 조직이 그래도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2: 근데 지금은 이제 추정인데 없는 게 아니냐 뭐 인사가 표현하기로는 아마 김현지 실장이 거의 유일하게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최근에 상의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도 좀 연동이 되면서 이런 일이 좀 터진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그 말씀을 해석해 보면 김현지 실장이 없었기 때문에 SNS를 한 거다.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SNS도 관리한다라고 좀 들리거든요.
2: 아니 그 이제 김현지 실장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1: 네.
2: 문제가 있으면 지우라고 잔소리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1: 네네네.
2: 최근에 이제 뭐 대외비 공문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쭉 쓰고 있는 건 지금 다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더 논란이 되고 양도 더 늘어나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대처할 조직은 좀 안 보이는 것 같다.
1: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분이 지금 옆에 안 계시다.
2: 그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추정하더라고요.
3: 그런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트위터가 없었으면은 존재하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1: 네.
3: 처음에 이제 변방의 정치인에 시작해가지고 그게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아마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통령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그래도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얘기는 좀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1: 알겠습니다.
4: 제가 듣기로는 네. 그걸 유일하게 막았던 사람은 하지 말라고 이제 했고 어느 정도 먹혔던 거는 지금 김남준 의원, 김남준 전 이제 대변인
1: 이제 의원이시죠.
4: 네, 네.
1: 알겠습니다. 연수구의 의원이시고 예전에 대변하셨던 김남준 의원이 그걸 좀 알았었군요.
4: 네, 네, 네.
1: 알겠습니다. 아, 문자 원고 좀 소개해드릴게요. 노용신님께서 형사 사법 체계가 바뀌어서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근데 조곤조곤 말씀해주시니까 현장 상황이 그나마 좀 이해되는 느낌이네요.라고 아주 좋은 의미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5833님 기자님들 응원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0439님 금요일 저녁마다 기자님들 매주 나오는 건가요?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격주로 하다가 이제 매주 나오고 계시잖아요. 예, 매주 함께해 주십니다. 아,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보태서 드립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신영철 한겨레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김도용 한국일보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 아까 그 얘기하실 때 신영철 기자님이 텔레그램 얘기하시고 김도용 기자님이 거기에 덧붙이셔서
3: 네.
1: 접속해 있는 시간 보면 언제 주무시는지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3: 네.
1: 근데 그 말로 생각해보면 추론해보면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기자님들은?
3: 그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
1: 번호를, 대통령 전화번호 알고 계신 겁니까?
3: 그 번호를 아마 응원 시대 네, 시절
4: 쓰던
3: 그 번호를 계속 쓰시니까.
4: 아, 그거는 성남시장 때 거의 네.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한테도 공개하고 이랬대.
1: 아, 네네. 네. 아, 그 지점이군요.
3: 그래가지고
1: 네.
3: 이제 또 방금 전 접속 이렇게 뜨니까
4: 네, 그거를
3: 통해서 지금 알 수 있죠.
4: 네. 안 뜨게 할 수 있는데
1: 네, 네.
4: 안 뜨게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1: 아, 그래요?
4: 네, 그래서 예, 예.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하트까지는 해주는 게 많았다.

0: 답변은 옛날엔 해줬었는데 네. 지금 의원들한테도 웬만하면 답변은 안 한, 왜냐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 나 이재명이랑 친해 이러고 돌아다닐 수가 있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0: 하트 정도 한다고 네. 들었어요.
2: 제가 아는 그 모 이제 성대모사하는 이상민 씨.
1: 네, 이상민 씨.
2: 이상민 씨가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때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제 그 흉내 내고 풍자하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종류의 압박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되고 그 텔레그램을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풍자라든가 대통령 풍자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뭐 장문의 그 텔레그램을 네. 보냈는데
1: 보냈어요?
2: 대통령이 오. 거기다가 이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답변을
1: 답장도 해주시고 네. 와, 했다고 하더라고요. 활발하게 진짜 SNS를 활용하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게.
3: 근데 비판적인 네. 얘기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많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뭐 예전에 이제 그 측근들 쪽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 그냥 상상을 해보면 입장을 상상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나를 도울 수 있는 건 역시 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소통하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3: 뭘 솔직하게 얘기했죠?
4: 그래서 장관들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자정 넘어서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하거나 묻기 때문에 되게 늦게 취침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2: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는 그 중간에 자고 좀 일찍 그 엄청 밤에 일어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 엄청 밤에 일어난다고요?
2: 네네. 그러니까
1: 무슨 말씀이세요?
2: 일찍 한 7시, 6시, 7시 정도 이렇게 취침을 했다가 네. 그래갖고 한 1시 정도에 이제 일어난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1: 아, 네네. 네,
2: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 민정수석 했던 분 같은 경우는 이제 4시 전에 오는 것들 아예 답변을 안 한다.
1: 네, 이거는 뭐 근데 확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그리고 텔레그램 방이 엄청 여러 개가 있어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1: 네.
0: 그러니까 참모들. 근데 거기 중에 이제 활발한 방이 있고 안 활발한 방이 있을 거거든요. 뭐 이제 관심사가에서 좀 멀어진 방 안 활발하겠죠.
1: 네.
0: 그럼 그 방에 속해 있는 분들은 좀 섭섭해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다.
1: 것 같다나? 네. 아, 뭐 그런 느낌도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텔레그램 이야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찬이 있었는데요. 4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장 분위기도 괜찮았고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없었는지도 궁금한데 뭐 뒷이야기 좀 기자님들이 좀 들으신 거 없습니까? 박순봉 기자님?
3: 저는 뭐 이 만남 관련해서 들은 건 없는데 그냥 그 친명계 의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행보를 하는데 그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또 정무수석이 가서 만나고 이러거든요.
1: 네.
3: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도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붙은 건 아니지만 좀 크게 갈등을 빚으면서도 싸웠는데 또 만찬을 했잖아요.
1: 네.
3: 이걸 얘기하면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다른 점이다.
1: 그러니까
3: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 막 가만두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손을 계속 내밀 것이다.
1: 포용하고 네. 끌어간다는 모습도
3: 그런
1: 보여주시는.
3: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좀 많이 말씀을 많이 안 하셨던 것도 뭐 아픈 것도 있었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잠잠해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식사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건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3: 손은 내미는데 근데 네. 친명계 쪽에서는 사실 되게 분개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그 아프다고 사진 올린 날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한 날이었을걸요.
1: 네,
3: 뭐 그리고 뭐 순방 가는 날도 뭐가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예전에 대표 때도 그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무슨 뭐 일정 있을 때마다 같이 일정을 수행하고 이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데
1: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다. 뭐 이런 거에 초점을
1: 그럼 정청래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손을 잡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손을 잡고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2: 일단은 밥을 함께 먹었으니까.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검찰 그 이제 뭐 김지영 후보자 국면에서 별다른 메시지들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1: 네.
2: 뭐 모르겠습니다. 정중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행보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4: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단수가 높다고 생각해요. 가령 추미애 지사처럼 이렇게 바로 강대 강으로 붙는 게 아니라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46%라는 지지를 획득했잖아요. 그 상징성을 갖고 정청래 전 대표는 결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수면 위에서 드러나게 부딪히지 않거든요.
1: 네네.
4: 그러면서 이제 계속 상황 관리를 하면서 기회를 모색한다고 볼 수 있죠.
1: 신영철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정청래 네. 대표는요?
1: 이재명 대통령과의 네. 관계 앞으로 계속 좀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0: 저는 지금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정청래 왜냐하면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요거 이상으로 더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런 무기나 이런 게 사실 없어요. 당장 선거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0: 부르면 만나고 이런 모습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더 악화하거나 아니면 더 진전하거나 이런 계기가 있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1: 지금의 모습이 최선이다.
2: 네, 네.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좀
3: 층위를 나눠서 보던데 그러니까 민주당 뭐 인사 표현으로는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니까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2: 네네네.
3: 그 한 층위가 있고
2: 네.
3: 원래 불만이 있지만 불만이 있고 갈등 구도에 있었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안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층위에 있는 게 정청래 전 대표인데 근데 이제 민주당
2: 그러면 한 단계 내려온 거잖아요. 제일 위 원래 위에 있었잖아요.
3: 아, 원래는 이제 전당대회 때니까 그랬었던 건데
2: 그렇죠. 예.
3: 근데 그게 맞다라고 평가하는 의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가 많은데 초기에 들고 일어나면은 보수 정부 때도 보면 너무 빨리 고개를 들면은 배신자로 낙인 찍히거나 이런 그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을 둘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화해를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짚습니다.
2: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관계가 진전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어제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수첩을 펼쳐보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수첩에 적힌 한동훈 파일이라는 그 문구가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이게 신용철 기자님 한동훈 파일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사실 이제 한동훈 파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네.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관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은 거기 써 있었던 게 뭐 전작권 법 추진, 세종의사당 집무실 체크, 경호, MS 대표 연설 후속, 뭐 박시영 시사 타파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떠오른 것들을 내가 메모를 한 거다라는 취지로 민TV에서 민주TV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2: 네.
0: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 파일 같은 게 이전에 청문회 당시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이야 뭐 꺼냈던 그런 뭐 공격 소재들이
2: 네.
0: 담긴 파일이 아닐까라는 관측도 있는 거고
2: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격 소재들
0: 네 한동훈 의원이 했던 공격 소재들
2: 의원이 했던 공격 소재들
0: 네네네 그런 관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2: 한동훈 의원의 했던 공격 소재를 왜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가
0: 그런 식으로
2: 파일로
0: 이제 비판을
2: 만들어요?
0: 할 수가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판을 했죠. 뭐 찌질 레크치다, 찌질의
2: 예,
0: 정치다,
2: 예,
0: 뭐 이런 식으로
2: 정치다, 예.
0: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 이번 것도 근데 안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이게 노출이 됨으로써 또 한동훈을 키워준 결과가 됐다라는 그런 평가는 있더라고요. 안에서도
2: 네,
0: 계속
2: 오히려.
0: 이제 한동훈이 키워준 판만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 이게
2: 오히려.
0: 일부러 했든 아니면 뭐 실수로 보여줬든
2: 이런 메모 자체가 한동훈 의원을 키워준 것이다.
3: 파일이 뭔지는 아직 모르는데
2: 네.
3: 친한계 쪽에 물어봤거든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 물어보니까 사실 제 이름을 얘기했는데 그냥 앵커님 이름으로 얘기하면은
2: 네.
3: 힘센 사람이 황현이 아웃, 황현이 파일 이렇게 적어가지고 공개를 하면은 힘이 약한 사람은 무섭지 않겠냐.
4: 아.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은데요. 한동훈 의원 이런 걸 갖고 무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3: 한동훈 의원은 무서워할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도 실제로 하긴 했는데
2: 네.
3: 이렇게 파일이라고 적은 것 자체의 의도는 그런 의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5: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파일의 의미는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그 공격했던 한동훈 의원의 그 자료 출처에
2: 네.
5: 대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 파일이 있는 걸 상상하게 하는 건데 오늘 윤희석 전 대변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민주당에 캐비넷이 있는 거네? 이렇게 역공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2: 반대로 그러니까 생각할 여지가 있다.
5: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네. 무조건 전자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2: 그러니까
5: 거고.
2: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한동훈 의원을 뭔가 공격하는 파일이 있지 않나라고 근데 아까 신용철 기자님께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0: 그쵸, 그쵸.
2: 어떤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4: 근데 이제 거기에 적힌 다른 것들을 보면은요.
2: 네.
4: 뭐 이제 저 본인이 해야 되는 그 사안들을 좀 정리해놓은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전에 잡혔던 한동훈 이진숙 아웃 여기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의도적으로 노출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 과정에 적은 거고 뭔가 좀 노출을 정말로 의도적으로 했다라면은 뭔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2: 그렇겠죠.
4: 생각이 좀 들고
2: 네.
4: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동훈 파일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그 김승환 그 후보자 청문회 정부에 나왔던 그의 출처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것 같아요.
5: 그래서 대체적인 의견이 이건 고의로 찍힌 게 아니다. 왜냐면 고의로 찍혔으면 기대하는 정책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2: 네.
5: 이게 찍혔으므로 무슨 김민석 대표가 어떤 정치적 득을 보지?
2: 가져갈 게 없잖아요.
5: 네, 잘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2: 네.
5: 고의로 찍힌 게 아닐 거다.
2: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더 한번 집중받는 시간이 된 거잖아요. 우리도 또 한동훈 의원 얘기를 하고 있는
4: 그쵸.
2: 거고. 얻어갈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일부러
4: 그쵸.
2: 적어서 찍히겠습니까? 이건 몰래 찍힌 게 맞는 것 같아요.
5: 역공의 빌미만 주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2: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기자분들은 이걸 왜 자꾸 찍으시는 거예요?

0: 저희가 그 보통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은 네. 이제 그 사진 기자들이 이렇게 쫙 이제
1: 저희가 딱 찍는 건 아니고
0: 저희가 찍는 거 아니에요.
2: 엄청 베테랑 사진 기자 선배들이 찍는 거예요.
3: 아니 그 위에서 렌즈가 지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0: 이제 본인들도 이제 본인들은 거기가 특종을 발굴하는 장소인 그렇죠. 거예요. 아.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열심히 이제 전화 돌리고 얘기 들어가지고 쓰는 게 특종이라면은 사진 기자 분들에게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을 포착하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그 사진이 특종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3: 네, 김민숙 대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프라이버시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본회의장에서 텔레그램 수첩 등 찍히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 궁금하긴 합니다.
1: 그러니까 신영철 찍은 게 잘못됐다. 아니요. 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3: 아니 말씀해 주세요.
1: 질문을 다시 여쭤본 건데.
3: 네네. 그러니까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프라이버시의 영역이냐 아니면 이거는 국회의원이니까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제가 이제 반문해 보고 싶은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과거에 그 본회의장 안에서 이제 좀 야한 사진 같은 거 찾아보다 걸리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3: 그걸 주셨습니까?
0: 네, 있었어요.
1: 게임하다가
0: 네. 게임하는 분들, 그다음에 좀 야한 사진 검색하시다가 조금 걸리신 분들. 그럼 이거를 보도를 하는 게 공익에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의 판단은 갈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한 부분일 수도 있고 공익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본회의장 안에서 그런 것들을 봤다라는 건 충분히 지탄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보도를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약간은 뭐랄까 조금 조심해서 그냥 보시면은 안 잡힐 수 있으니까
3: 아, 이게 몰래 보면 안 잡히는 겁니까?
0: 그렇죠. 이제
4: 그래서
0: 왜냐하면
4: 대부분의 많은 의원들
0: 앵글이 정해져 있어요.
4: 네. 여기 이걸 뭐라고 하지? 보호필름 같은 걸 필름을
0: 하는 것으로 보자는데 근데 이제 김민석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쓰시니까 그렇죠. 그거 그렇죠. 자체가 이제 뭐 보호필름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인 거죠.
5: 근데 이게 비단 사진뿐만이 아니고 단독 보도들 같은 경우도 결국 이 기준으로 만약에 소송으로 갔을 때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보도를 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보도를 했고 이랬을 때
3: 아, 어떻게 됩니까? 진짜?
5: 알 권리적인 측면을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봐요.
3: 아.
5: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이랬더라도 만약에 알 권리가 그거를 더 우선하게 된다면
3: 네.
5: 그 보도가 문제 없다는 식으로 판단을 할 때가 굉장히 많고 그거를 굉장히 법원이 생각보다 높게 쳐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하고 있는 거랑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경우일 거랑 때랑
3: 네.
5: 굉장히 다른 건 거죠. 결국 뉴스 가치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이걸 찍는 행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땐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재판을 가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것 같고.
3: 법적으로 해석을 해도 이게 만약에 누가 명예훼손이라든가 아니면 네.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으로 좀 다스린다고 해도
5: 네.
3: 법으로 알 권리를 더 강조할 수 있는
5: 알 권리는 사실 헌법에도 있는 거고
3: 네, 국민들 알 권리다.
5: 법에서
3: 이거는.
5: 굉장히 높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
3: 그렇군요.
0: 그리고 네. 정치인들이 일부러 노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러 노출한 거랑 일부러 노출하지 않은 거랑 저희가 판단할 그게 없어요.
4: 의도를 구분할 수 없죠.
0: 의도를 구분할 네. 수가 없어요.
3: 그렇죠. 글의 네. 내용에 의도까지 담겨있진 않잖아요.
0: 네. 네.
1: 그 국민의힘이긴 한데 정치인한테 이 문제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찍히는 거 김민섭 대표는 사적인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3: 네.
1: 일단 장소가 본회의장 아니냐. 몰래카메라가 아니고 공적인 장소에서 찍힌 거 아니냐.
3: 국회 안에 있는 본회의장이니까요.
1: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찍혔으면 그냥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 가령 기자들도 그 집 의원 집 앞에서 그렇게 진치고 있다가
3: 네.
4: 뻗치게 한다고 하는데 뻗치게 치다가 이거 불편하다. 가족들한테도 민폐고 지역 주민분들한테 민폐고 철수해달라 그러면 다 철수하거든요.
3: 아 그렇군요.
4: 100명폐. 왜냐하면 그거는 공적 공간이 아니니까.
3: 네.
4: 근데 아까 박수문 기자 얘기처럼 거기 로텐더홀이고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TPO가 중요한 거죠.
3: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는 충분히 취재가 가능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4: 네.
1: 네. 그리고 당대표 자리는 사진 찍기 좋은 자리예요. 바로 밑에 있는.
3: 제일 뒤에 있잖아요.
1: 네. 네. 그래서 거의 바로 내려서 가까워. 찍기가 앵글이 좋은 자리거든요.
3: 네.
1: 그래서 이게 충분히 뭐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찍힌 적도 있고.
0: 예전에 박찬대 인천시장 원내대표 할 때는요. 아예 사진이 안 나오는 그 사진 앵글이 잡히지가 않는 그 문으로 이렇게 갖고 이렇게 휴대폰 몰래 놓는 모습들이 사진을 네네. 찍힌 게 있거든요.
3: 네.
0: 뭐 그런 방식도 있을 것이고.
3: 알겠습니다. 지난달 이진숙 한동훈 아웃 아까 잠깐 메모 그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두 사람의 공방이 좀 벌어졌는데 김정희 기자님 이번 네. 수첩 논란 관련해서 뭐 한동훈 의원이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예.
4: 김민석 그 대표의 지금 리더십 관련해서.

0: 어떻게 이제 민주당 TV 매일 아침에 나가고 이렇게 메시지 발신하고 맨 앞에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발신하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은 당대표의 메시지도 충분히 무게감을 갖고 무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방금 우리가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진 찍히고 이런 것들도 김인석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이거 내 프라이버시인데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절제되고 관리된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계속 지금 흐름을 보면은 김민석 대표는 계속 한동훈 의원을 좀 의식한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이게 요즘에 여론조사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두 분이 좀 꽤 좀 라이벌 같은 관계로 가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2: 근데 흐름상으로 보면은 처음에 김승원 후보자 의혹을 많이 제기할 때 민주당에서 약간 분리 대응이라고 할까요? 선별 대응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체가 나서지 말자 이런 얘기를 당직자한테 들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주요한 의원한테 들었었는데 뭐였냐면은 너무 다 받아치면 한동훈 의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여기저기 다 나와가지고 다 같이 때리면은 한동훈 의원만 키워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때 일종의 전담팀도 만들고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의혹이 좀 거세지니까 그냥 총공격하는 그런 그림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이 너무 거세니까 이걸 다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추정인데 그냥 김민석 대표도 한동훈 의원이 너무 커지고 지금 워딩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냥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1: 근데 예전에 그 한동훈 의원 자격 정지한다고 할 때도 사실 한 패널한테 저도 들은 건데 아 이거 괜히 한동훈 의원만 지켜 세우는 거 아니야? 괜히 최근만 더 커지게 만들어준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3: 실제적으로 한동훈 의원 제명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네. 이제 지난 게 핵심 인사 만났는데 그날 나온 직후에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쳐서 물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1: 아, 친한 게
3: 의원님은 아니고 이제 지난 게 핵심 인사인데 그분에게 우리는 너무 좋지. 왜냐면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가 나올수록 한동훈 의원의 몸값만 올려주는 거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분 좋아했다라는 후문이고 근데 이게 민주당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두기에는 너무 스피커가 센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그런 형국이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그 시계 의혹을 이제 한동훈 의원이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김승원 그 후보자 청문회 이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 네.
3: 근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기사들도 거의 다루지 않았고
1: 그렇군요.
3: 민주당에서는 아예 무시로 일관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묻혀버렸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0: 이 와중에 의문의 1패는 제1야당의 대표인 장도혁 대표 같아요.
1: 아 장도혁 대표 얘기를 진짜 우리가 안 한 지가 꽤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3: 내일 뵈러 갑니다.
1: 아,
3: 숙례문에 대규모 장애집
1: 장애투쟁하죠.
2: 네. 네. 김도현 기자가 토요일에도 일하네요.
1: 아
2: 네.
1: 그러니까요.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3: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의원 쪽에서 굉장히 좀 이런 분위기 뭐 안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기는 분위기긴 한데 지금 현재 한동훈 의원의 이런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3: 오히려 한동훈 의원은 굉장히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건 굉장히 이제 신이 났다. 약간
1: 아,
3: 그 본인이 그런 걸 굉장히 좀 이제 즐기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본인이 그 공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타격감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반응하고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정치적 중량 지금 국민의힘을 다시 복당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방법들이 있긴 한데
1: 수력으로 뚫어나가겠다.
3: 그걸 해서 이제 그 반 이재명의 최전선에 서가지고 그 자신에 대한 비토 정서를 가진 강성 당원들의 그거를 이제 누그러뜨리겠다 이 전략을 이제 효과적으로 구사를 하고 있는 거죠.
1: 아니 그럼 실제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3: 그 제가 최근에 그 의원들의 분위기는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1: 네네.
3: 기본적으로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서 전당대회 전에는 거의 불가하다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인데 다만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그 뭔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당협위원장들이나 의원들의 그 설명이고 최근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회에서 대규모 그 투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당원들 모아서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로 오는 버스 안에서 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당원, 오래된 당원이 계셨고 오, 네네. 그걸 보고 무슨 소리냐 하면서 너는 배신자다라고 하면서 그 버스 안에서 이제 멱살 잡고 이제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실제 한동훈 의원이 당내에서 특히 뭐 당원분들이나 뭐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비호감도가 조금씩은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로 생각해봐도 되는 겁니까?
0: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의원은 지금 빠와까 모두를 미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1: 네. 미치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0: 건가? 그러니까 긍정적 지지층 팬덤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는 것도 맞고 네. 거꾸로 한동훈 의원의 어떤 언어나 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때문에 비토층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1: 비토층도 커지고 있다.
3: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홍준표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네. 이제 좀 비중 있는 역할을 했던 분인데 홍준표 그 당시 후보가 그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한번 꺾인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장인어른한테 영감탱이 발언했을 때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홍감탱이라는 병명까지 얻었을 때인데 그때 가장 많이 흔들렸던 게 영남 보수라는 거예요. 보수를 크게 이제 강성 태극기 보수, 그 다음에 안보 보수, 영남 보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는데 영남 보수의 본질은 그 유림이라는 거예요. 이제 영남의 이제 그분들은 지금처럼 거친 종류의 발언들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장도영 대표처럼 이제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북치고 이런 모습을 그분들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친한계 쪽 반응 하나 들은 걸 얘기를 해드리면은
1: 네, 아이가 이게 좀 얌전하게 이렇게 좀 당 대표는 좀 품이 네. 이렇게 웰빙으로 이렇게 네. 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자님
2: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뭐 박 반장님이 기자 생활을 하는 중에 이렇게 한 달 이상 혼자서 이슈를 끌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냐. 이런 사람은 DJ도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친한계 쪽에 저는 초기에는 김성원 후보자 의혹 제기할 때 초기에는 비판적인 얘기도 걱정하는 얘기 이런 것들도 살짝 들렸는데 결국 물러나고 나니까 친한계 내에서는 이제 그런 기류는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결국은 뭐 한동훈 의원의 전투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끌어나간 사람 많지 않다.
3: 그리고 보통은 네. 대선 주자가 이런 종류의 저격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친한계 쪽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의 문법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을 해요.
1: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도 전투력이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셨고 좀 이렇게 예전의 대통령의 모습보다는 네. 사실 좀 달라지는 모습.
0: 그렇죠. 정치권의 오래된 속설이 저격수는 큰 정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2: 근데 당권파 쪽에서는 또 비판적으로 하나 얘기했던 걸 제가 들은 거 말씀드리면은 네. 한동훈 의원의 공격 잘하는데 저 모습은 민주당의 방식이래요.
1: 오.
2: 민주당이 싸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1: 야당이
2: 이렇게
1: 싸우는 방식.
2: 민주당이 기존의 민주당. 국민의힘 쪽을 공격하는 그런 싸움의 방식이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1: 거칠게 받아치는 모습이라는
2: 뭐 그렇죠.
1: 그러니까 거죠.
2: 주변부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1: 알겠습니다.
2: 얘기하는 것
1: 당내에서도 지금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 잡아서 징계 받았잖아요. 권영진 의원. 재심 청구 받아들여져서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낮춰졌습니다. 징계 기간 6개월 줄어드는 거는 공천 신청 자격 박탈 위기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친한계 쪽의 의원이라 좀 호재라고 평가해도 됩니까?
2: 그러니까 친한계라고 일단 보기는 좀 어렵고요.
1: 네.
2: 그러니까 당권파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포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친한계는 아닌데 비당권파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쪽은 포섭하고 전선을 친한계 한정으로 좁히겠다. 이런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1: 네.
2: 두 번째 포석은 뭐냐면은 지금 서범수 진종호 의원은 가처분 신청했거든요.
1: 그렇죠.
2: 그때 이 사람들한테 법원에서 불리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영진 의원처럼 재심 청구했으면은 당신들도 안에 당내 과정에서 감격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문자가 또 왔는데 이강현 님께서 정치인들이 나오면 우기기 무조건 감싸기 그런 경우가 많은데 기자님들이랑 다르네요. 역시 내용이 좋아요라고 문자 보내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자님들과 재밌는 시간 금요일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열린 토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의도도 참 바빴습니다. 자리 하나 비면 이름이 10개 나오고요. 말 한마디 나오면 해석이 20개 붙고 수첩 한 줄 나오면 하루 종일 뉴스가 됩니다. 이 정도면 정치권은 콘텐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죠. 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건 또 새로운 콘텐츠보다는 좀 새로운 정치겠죠. 다음 주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10월이 시작되면서 부산 곳곳이 거대한 축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마련한 2016 페스티벌 10월이 이번 한 달 동안 부산 전역에서 펼쳐지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국제락페스티벌 그리고 창업과 비즈니스를 다루는 행사까지 음악, 문화와 영화예술, 비즈니스 혁신 분야 총 22개의 행사가 도시 곳곳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13일이었던 축제 기간도 올해는 10월 한 달로 2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축제를 즐기려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숙박과 음식점은 물론 교통과 지역 상권에도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도 적지 않은데요. 축제 기간을 앞두고 숙박비가 크게 오르면서 1박에 110만 원에 달하는 객실까지 등장했다고 하죠. 바가지 숙박비 논란이 우려되는데요. 축제는 한 달이지만 부산의 인상은 단 하루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진정한 관광도시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순서 토이의 좋은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여러 경제 현상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가는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인사이트 K연구소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2: 네. 일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 네.
2: 가깝고도 먼 나라. 가그사를 생각하면 참 일본과 우리는 순탄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시간이 뭐 지났다고 해서 잊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뭐 국가 간의 관계라는 건 미래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최근에 상당히 일본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좀 달라지고 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일본인을 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1: 네.
2: 이 조사 결과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리서치가 자체적으로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000명을 웹 조사한 내용이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의 결과입니다.
1: 네. 뭐 일본의 상품, 사람, 문화, 콘텐츠, 기업 등 8개 항목에 대한 호감도를 좀 세부적으로 물어봤던데 어떤 결과가 네네. 나왔습니까?
2: 그렇습니다. 일본 물건, 제품, 뭐 같은 내용이겠죠. 자연경관, 또 음식 호감도. 이건 이제 일본을 상당히 많이 방문한 경우에 또는 일본 제품을 써본 경우에 가질 수 있는 호감도가 될 수 있는데 저희 내용을 보면은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개연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번을

0: 연속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1: 네.
0: 꾸준히 올라가요. 내려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도 2020년

0: 게 일본 또 일본 사람에 대한 이 호감도는 거의 뭐 절반에 해당될 정도로 이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31.6%.
1: 아.
0: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 정부는 가끔 우리가 KBS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는 게 뭐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려고 한 일본의 강요가 또 일본 강요 중에 누구가 정치인들 중에 누가 혐한 발언을 했다. 그런 뉴스 보도 이제 KBS 뉴스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전히 우리들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별로 호감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연경관. 이건 이제 약간 관광하고도 일맥상관합니다.
1: 네.
0: 이거 점수 굉장히 높은 거예요.
1: 그래요.
0: 다른 조사국에서도 무려 57.7점입니다. 일본 정부가 31점이라고 했잖아요. 57.7점입니다. 음식도 57.6.
1: 거의 두 배네요.
0: 그렇죠. 상당히 일본 여행을 했을 때 상당히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그리고 일본의 전통 문화나 역사 유산에 대해서도 42.8로 맞으니까 상당히 양호한 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뭔가 정치적으로 우리와 그런 데서 이제 주로 과거사 충돌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독도는 한국 땅인데 엉뚱한 이야기들 하죠. 그런 데 대회를 제외하고는 일본에 대한 근본적인 호감도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했다. 이런 결과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러면 일본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이미지는 긍정과 부정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웠나요?
0: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 나가 됐느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이 나누어 볼 수 있는 평가 기준으로 물어봤습니다. 불신이냐 신뢰냐, 일본은 정직하지 않느냐 정직이냐, 그다음에 권위적이냐 민주적이냐, 그다음에 무책임하냐 책임감이냐, 이런 네. 등등 등의 이 조사를 냈는데 상당히 이전에는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이제 일본 사람들을 좀 폄하해서 부르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걸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인식들이 강했는데 약간 또 깔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난 한 4, 5년 또는 5, 6년 동안에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좀 개선됐다.
1: 네.
0: 이걸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또 서로 감정이 격화돼서 노 재팬 운동도 있었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서로 간에 갈등이 이제 충돌이 있는 시점도 있긴 했는데 최근 한 5, 6년만 보면은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본을 하나의 내가 여행하는 곳 또는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곳 그래서 뭐 일본 방문객도 워낙 한국에 또 많이 오다 보니까 상호 방문객이 거의 천만 명이 이른다 그러죠. 이런 것들 자체가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인식마저도 상당히 다르게 변화시켜 놓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1: 또 이번 설문에서 뭐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방식, 일상문화, 역사적 경험과 전통, 그리고 사회규범, 정치체계 등의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비슷한 그런 단어 표현까지도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문화가 전파됐다, 중국을 거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 비슷한 영역을 보면 생활방식, 일상문화가 비슷하다라는 응답 결과는 이제 35%인데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은 매우 높아요.
1: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일상 영역에서는 이제 상당히 유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발전된 그런 이제 우리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기 때문에 뭐 도쿄나 서울이나 다를 게 뭐야 이런 인식인데
1: 네.
0: 전이 서로 간에 이제 뿌리 깊은 가치관 이 부분은 사고 방식은 다르지 않느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1: 그렇다면 그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0: 이게 참 흥미로운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으니까 일본이 과거사 문제 이거 상당히

0: 우리 KBS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도 이제 조명되는 부분, 제목되는 부분인데
1: 네.
0: 이제는 좀 달라졌을까?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많이 좀 일본에 대해서 상황 인식이 달라졌을 거면 그렇지는 않아.
1: 그래요.
0: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사 문제 및 관계에 대해서도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데서도 이런 결과가 높게 나타납니다. 높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우리 77%가 그렇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사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도 우리 75%입니다. 그러니까 그사를 충분하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가지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싸워야 되거나 일본의 터집 일본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뭐 터집 잡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역사적인 피해자로서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되느냐라기보다는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도 75%로 나타나서 이 점이 뭐냐 결국 일본과 별로 이 편하지 않은 과거사도 있지만
1: 네.
0: 또 미래의 어떤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인식이 공존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1: 그러면 이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 이제 붙여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과거사의 사과가 불충분하지만 우호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57%고 이 결과는 3년 연속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불충분하고 제가 말이야 일본 정말 못마땅하니까 우호관계도 필요 없고 일본 갈 필요도 없어. 일본 가는 사람들 아 일본 약간 좀 일본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색안경을 끼고 봐야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아주 일본에 대해서 경색된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사과가 불충분하고 우호관계도 불필요하다는 17%밖에 안 됩니다.
1: 그래요.
0: 물론 이거 17%의 비율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할지 몰라도 57%가 훨씬 비중상 높죠.
1: 그렇죠.
0: 확실히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 4, 5년간, 5, 6년간 인식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또 그것 역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1: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두 국가 간의 적개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0: 아 이게 이제 제가 잠깐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짧게 얼마 전에 일본인을 만났더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당했던 그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참 충격적인 말이더라고요. 와카라나이. 일본을 써서 죄송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일본의 역사 교육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독일의 경우에는 그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대학살의 역사를, 유대인 대학살의 역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알렸다라고 하거든요.
1: 네.
0: 히틀러의 만행을. 아마 이 동양적인 정서적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일본에게 끊임없이 어떤 과거사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화를 내고 또는 분노의 얼굴로 알려주기보다는 우리 그들이 알고 스스로 마음에서 느낄 수밖에 없도록 전달하고 교육하고 알리는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경제 인사이트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IT 관련 소식을 비롯해 주목을 끈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임종윤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그 메타에서 출시한 첫 번째 개인용 AI 에이전트 서비스죠. 뮤즈의 돌풍이 거세더라고요.
3: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안 돼서 그렇지 미국하고 이제 캐나다죠. 북미에서만 출시가 됐는데
1: 네.
3: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난리입니다. 9월 8일 출시가 됐거든요. 지난달 말까지 뭐 이게 조성위원회 조금 다르긴 한데 최소 340만 건, 최대 430만 건의 이 뮤즈 앱을 다운로드한 기록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9월 18일 기준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걸 보면 미국의 애플 앱스토어 전체 무료 앱 다운로드 1위에 이제 올랐고 이거는 이제 챗GPT, 클로드 이런 데를 뭐 다 초월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일 현재로 봤을 때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 여기에서 1위로 좀 올라섰고
1: 네.
3: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애플 앱스토어,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 두 군데 마켓에서 동시에 1위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첫 2주간의 이제 누적 다운로드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뮤즈가
1: 예.
3: 2026년 출시된 신규 AI 앱 중에서는 가장 뭐 빠르게 앱 다운로드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뭐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첫 2주간 출시 2주간 다운로드 280에서 340만 건 요거는 챗GPT가 370만 건이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첫 2주간 누적 다운로드 기록만 놓고 보면은 아직은 챗GPT가 기록이요. 1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1: 네.
3: 거의 근사하게 이 뮤즈가 좀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XAI의 그록 요것도 이제 AI 모델이죠.
1: 네.
3: 이거는 뭐 40만 건 정도 첫 2주 동안 다운로드 수가 그다음에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30만 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앱스토어에서 이 다운로드 1위 요거는 뭐 확실히 이 뮤즈가 아주 압도적인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챗GPT를 이미 능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허. 근데 이게 나온 지 아직 한 달도 안 된 건데
3: 그렇죠?
1: 이거를 벌써 또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요?
3: 예. 이게 제가 자주 보는 텔레그램에 하나 올라와 있길래 너무 재밌어서 이제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1: 예.
3: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일단 대표적으로 한 가지 사례 먼저 말씀드리면 뮤즈를 통해서 맞춤형 패션 쇼핑 앱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샤리아 네파티아라는 분인데 이분이 키, 몸무게, 신체 사이즈 사진을 입력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옷가게 한 20곳 또 예산 범위 이렇게 입력을 딱 하면 뮤즈가 카탈로그에서 대표 아이템들을 골라주고 그대로 바탕으로 스타일도 만들어주고 좋아하는 스타일, 싫어하는 스타일을 적으면 이 최애 그 카테고리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압축시켜주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뮤즈가 이를테면 제가 막 이거를 사용한다 그러면 임종윤 평론가한테 가장 적합한 옷가게 뭐 또는 옷 브랜드 가격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자 오늘은 이걸로 입어보시죠 뭐 이렇게 지간 해준다라는 겁니다. 아우 그냥 너무 신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이런 표현을 썼던 이유가 좀 제가 다소 좀 오바를 한 이유도 이 뮤즈를 이용해서 자기만의 쇼핑을 하는 이 경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쇼핑이 되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돈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1: 네.
3: 쇼핑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다 싶은 거죠. 되게 호기심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뮤즈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딱 드시는 생각이 있어봐. 그러면은 내가 굳이 중간에 뭐 광고라든가 또는 미디어라든가 뭐 또는 조금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컨설팅 같은 거 받는 거라 등등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네. 그냥 내가 뮤즈 이용해서 오늘 나 저 저녁에 이브닝 파티 있는데 파티 복잡 하나 골라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 네.
3: 내가 딱 해서 주인님 요거 괜찮은데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새로운 AI 서비스가 생기면서 이제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당연히 생기는 거고 또 좋은 산업도 생길 수밖에 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례가 비행기가 지연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보상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3: 이게 우리는 이런 게 좀 드문데 미국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비행기 좀 늦으면은 보상을 받는 사례가. 그래서 한 사례가 이제 9월 중에 델타항공의 비행기를 이제 이용하려던 사람이 7시간이 비행기가 지연이 됐대요. 그래서 이 항공권을 이제 구매한 이제 승객이 뮤즈에게 나 이거 억울해서 못 살겠어. 보상 신청을 해줘.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한 5분 뒤에 델타에서 자신의 계좌로 $250 까마 공유하고 좀 더 붙었겠죠. 이 자료를
1: 5분 뒤요?
3: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아유 잘했어 이러는데 그 뒤에 새로운

0: 비행기까지 찾아서 재예약까지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주인님, 자, 이제 요 시간에 이제 비행기 표 있으니까, 어떻게 끊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 끊어줘. 그러면 이제 결제까지 대신 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사례. 이게 이제 뮤즈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AI 데이터,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뭐, 우리는 그동안 이제 반도체 가격이 어떠니, 뭐, 이런 식의 주로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해왔지만, 네. 이렇게 내 일상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이게 그 현재 있는 기존 비즈니스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나만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뉴욕 시장에서 은행주들이 되게 주가가 부진했던 적이 있었어요.
1: 네.
0: 그것도 뮤즈 때문이었는데, 그 이유가, 뮤즈가 대출 관련된 이 컨설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나 지금 집 살려고 1억을 대출받아야 되는데, 어디 은행에서 제일, 이자를 싸게 받을 수 있을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뮤즈가 쭉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공공은행에서, 1억까지, 뭐, 금리가 제일 싸네요. 뭐, 여기 연락해보시죠. 연락처 전화번호는 이겁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1: 야.
0: 그래서 은행이 컨설팅 피 같은 걸 수수료를 받는 게 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조금 낯선 문화인데, 미국은 좀 그렇다고 그러네요.
1: 네.
0: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좀 중소형은행들 같은 게 혹시 좀 쉽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뭐 그 주가가 좀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하여간 뮤즈 열풍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얘기만 들어도 정말 잘 쓰면 편리할 것 같은데 이걸 일상에서 더 쓰기 편하게 해주는 디바이스 제품들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요, 메타가?
0: 예. 이게 사실은 AI 서비스 자체는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는 아닙니다.
1: 네.
0: 그러니까 AI 모델도 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메타가 뮤즈에 적용한 그 AI 모델은 메타가 개발한 여러 모델 중에서 중간급 정도라고 그러네요.
1: 그러니까 그래요?
0: 제일 상위 버전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AI 모델을 직접 갖고 있지 않아도 뭐 요즘에 중국에 그런 오픈 AI 모델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싼 모델도 있으니까 그런 거 그냥 갖다 내가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AI 에이전트 서비스라는 자체가 얼마나 좋은 모델이 AI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자들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냐,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충족시킬 수 있냐, 이제 이 싸움으로 이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도 그러니까 되게 약은 거예요. 되게 스마트한 건데
1: 네.
0: 이 뮤즈라는 이 소매를 소프트웨어 앱만 출시한 게 아니라 이 뮤즈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메타의 소프트웨어와 메타의 디바이스를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묶어둘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출시는 이제 연말 좀 한다고 그러고요. 하나가 메타 글래스. 메타가 이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 한다는 얘기는 많이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일찍 출시를 좀 하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이 뮤즈랑 연결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이 메타 글래스를 쓰면 뮤즈를 통해서 메타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내가 뭐 다양한 어떤 작업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1: 네.
0: 또 하나가 이 손바닥에 딱 놓고 쓸 수 있는 작은 이게 다마구찌라고 아마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정도 사이즈의 참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카메라도 달려 있고요. 전화만 못할 뿐이지 사실은 다양한 그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다음에 그 5G로 연결도 될 수 있고 그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서도 얼마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카메라, 뭐 터치스크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단독으로 와이파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뮤즈를 접속을 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메타가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건 뭐냐면 메타가 뮤즈라는 개인용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처음 출시한 것도 있는데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시장의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최대한 내 회사의 제품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따지고 보면 SNS 전략이랑 똑같은
1: 네.
0: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아예 이제 한꺼번에 이번에 내놨다. 이제 패키지 형태로 내놨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메타가 최근에 30% 급등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 그랬군요. 뭐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분명히 취약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예. 당연히 나오고요. 일단은 현재 나타난 가장 큰 취약은 역시 보안입니다. 그 메타가 자체적으로 우리 뮤즈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돌린 모양입니다. 여기서 확인된 게 해커가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가 저장된 이 전용 클라우드 가상 머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이게 이제 이번에 밝혀졌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0: 유저가 뮤즈에다가 악성 코드가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주고 이걸 요약해 주거나 정리해 줘 이렇게 요청을 할 경우 해킹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커가 마음 먹으면 이 메타에 들어가 있는 그 뮤즈 이용자의 그 개인 데이터를 자기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다.
1: 네.
0: 뭐 그런 이제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제 이게 내부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해당 웹사이트의 악성 코드 감염이 의심될 경우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 메시지를 눈에 띄게 표시하기로 했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0: 메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백그라운드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드는 게 뭐냐면 해킹 어차피 당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해킹이 사실은 뭐 오픈 AI의 이런 뭐 AI 모델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해킹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1: 네.
0: 이건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알면서 이제 이후에 사후 대응에 더 뭐 충실하겠다. 이게 사전 예방을 한다는 건 쉽지 않고 사후에 대응을 더 좀 강력하게 하겠다. 뭐 그런 식의 저는 생각도 좀 들어서 결국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 이 해킹도 굉장히 더 좀 기름을 부릴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견제도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존이 대표적인데
1: 네.
0: 개인정보와 보안 위험을 이유로 이 뮤즈가 아마존의 쇼핑 사이트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은 자체 AI 모델을 개발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쇼핑 AI 에이전트가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인 쇼핑 쪽에서 강자인 아마존이 메타를 상당히 센 경쟁자로 이미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오픈 AI도 최근에 자체 AI 에이전트인 도트라는 걸 공개했는데 이 도트는 뮤즈와 달리 B2B용 그러니까 기업용 모델이어서 뭐 크게 이거는 뭐 경쟁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근데 뭐 결국은 이 AI 에이전트 서비스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0: 핵심이죠 그게. 참고로 메타를 포함한 미국의 5대 하이퍼스케일러,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거는 그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그다음에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이어서 그냥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동일세도 큰 차이는 없고요. 이런 회사들인데 얘네들의 AI 설비 투자가 올해 8천억 달러에서 내년에 1조 2천억 달러 정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것도 내년 1조 2천억 달러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원금을 회수를 하려면 연간 3천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현재 매출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근데 이제 뮤즈라는 이 AI 에이전트가 만약 이용자가 늘면 컴퓨팅 자원도 함께 늘어난다. 다시 말씀드려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즉 AI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뮤즈 같은 경우는 AI 에이전트가 성공을 하려면 결국은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수익화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 문제는 일단 뮤즈가 현재까지 수익화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 전 단계다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뮤즈를 내가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 뮤즈를 쓰면서 내가 따로 돈을 내는 건 없습니다.
1: 네.
0: 근데 그러면은 조커버그나 이 메타는 뭔 생각으로 이 뮤즈를 공짜로 이게 배포하는 거냐? 결국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항공기 예약 같은 거 있었잖아요.
1: 네.
0: 그다음에 패션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패션이든 항공이든 또는 뭐 어디 식당 예약이든 이런 걸 쓰게 되면 결국 어딘가에 접속을 하게 되잖아요. 연결을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내가 그걸 해서 그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 접속된 그 해당 뭐 사이트, 그러니까 뭐 그게 레스토랑이든 항공사든 여기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 서비스가 늘어나면 그 수수료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대표 SNS인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도 처음에는 무료로 그냥 막 배포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광고를 통해서 매출화를 시켰던 전례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결국은 뮤즈도 그런 SNS에서 수익화를 했던 그 모델을 좀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건 아닌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메타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디지털 세상 임종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보를 살펴보는 부동산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아, 저희 한 주간 부동산 시장 분위기 보면서 이제 시작해 볼 텐데 어땠나요?
0: 네, 주간 동향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예. 서울은 상승률이라고 하죠. 상승폭이 점점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긍정적으로 보자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 주간 상승률 9월 3주 차인데요. 0.13% 정도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면 안정? 뭐 상승은 상승인데 이제 폭등은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 5주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0.29%였으니까
1: 2배 이상
0: 0.29니까 0.13이면 이제 반 이상
1: 그러니까요.
0: 상승폭이 줄어들었고요.
1: 네.
0: 이 상승폭 축소를 주도하는 건 역시 강남 3구입니다.
1: 아하.
0: 서초구가 -0.37%까지 하락폭이 꽤 크죠.
1: 그러네요.
0: 강남구도 -0.42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 강남구가 언제까지 올라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덧 이제 하락 전환이 돼서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이 무섭긴 한가 봅니다. 세제 개편안 나오고 이제 세금 부담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네.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송파구도 -0.14%까지 내려왔으니까 강남 3구가 모두 다 마이너스 하락이고요. 하락폭이 네.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을 보게 되면 아직 하락은 아닙니다. 강동구가 0.15%고요. 마포가 0.06, 성동구 0.12, 용산이 0.02니까 상승폭이 예전보다는 축소는 됐어도 네. 그래도 하락까지는 아직 내려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큰 아주 고가 아파트 시장 강남 3구는 하락 전환이 됐고 그 정도가 아닌 아파트들은 이제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된 상황인데
1: 예.
0: 그러면 우리 서민들 중산층 분들이 이제 가는 아파트 시장 한강 벨트가 아닌 시장을 보게 되면
1: 네.
0: 노원구는 여전히 0.37% 플러스 상승입니다. 도봉구 0.35%, 강북이 0.33, 성북구가 0.39%니까 여전히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폭은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거 문제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0.23%까지 올라갔습니다.
1: 그렇네요.
0: 지난주가 0.18%니까 네. 0.18에서 0.23%까지 상승폭이 확대가 됐는데 용인 수지 같은 경우도 뭐 0.26%, 분당이 0.33, 안양 동안구가 0.38%고요. 수원 영통, 이게 삼성전자 그 사내 대출의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1.09%. 와우. 이 분위기에 1% 상승이고요.
1: 야, 압도적 상승률.
0: 동탄 신도시도 주춤하다가 다시 또 0.45%까지 올라갔습니다.
1: 고개를 드네요.
0: 그래서 이 사내대출 시행이 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효과가 있는 동남권 벨트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남양주도 0.24%고요. 하남도 0.38%니까 경기권 또 이제 이천시나 여주나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승폭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최근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신혼부부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남양주나 이제 파주까지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파주도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인천은 뭐 그렇게까지 움직임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0.01%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분위기라면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수도권 한번 움직이고 인천까지도 네. 한번 상승세가 확산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돈 여유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대출을 무단정 받을 수는 없기
1: 그쵸.
0: 때문에 가격이 일정 가격으로 올라가게 되면 들어오는 가격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네.
0: 지방은 뭐 큰 영향 없습니다. 0.00% 보합이고요. 울산 또 0.04%, 부산이 -0.01, 대구도 -0.01이고요. 세종은 -0.03. 전반적으로 뭐 크게 힘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1: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다시 정리해보면 이제 서울 강남 쪽 같은 고가 아파트 시장은 약세지만 서울 외곽 또 특히 경기도 이쪽 아파트값은 강세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0: 아무래도 지금 움직임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서울은 전체적인 상승세도 0.13%인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가 0.23%까지
1: 네.
0: 서울을 압도적으로 넘어서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아마 올해 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이제 상승 연장 얼마나 지속적으로 상승했느냐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게 뜨거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이 2020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 네.
0: 85주 상승이었는데

0: 10.7% 상승했거든요. 아. 85주 동안. 근데 지금은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85주를 넘어섰는데 상승폭이 17.5%니까 얼마예요? 한 두 배보다 더 올랐죠.
1: 더 그래서
0: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팬데믹 때 집값 올라갈 때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올랐다. 물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들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30대 신혼부부들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입주 물량도 좀 걱정이긴 한데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전세인데요. 전세 수급지수 누적 상승률이 네. 8%예요. 작년 기간 그러니까 작년 9월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1.75%니까 지금이 8%면 얼마예요? 4배보다 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집값보다도 이제 전세 가격 상승이 훨씬 더 두드러지고 있다. 굉장히 좀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서울 주간 상승률 전세도 0.19%까지니까 이제 매매보다 전세가 훌쩍 올라갔습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저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 네.
0: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1: 그러게요.
0: 서울은 조금씩 안정이 뭐 되고는 있는데 안정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더 이상 뭐 많이 안 내려간다는 정도지 가격이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경기도 쪽은 이제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못하시는 분들 또 전세 만기가 되신 분들은 불안감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그 특히나 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좀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0: 네.
1: 실제로 이 대단지 아파트 값의 상승폭이 소규모 아파트보다 3배나 더 컸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좋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1: 그쵸?
0: 합니다. 뭐 당연히 좋겠지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 당연히가 이제 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부동산 124에서 이제 조사를 한 내용에 따르면 올 8월에 1,500 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이걸 평당 가격입니다. 평균 3,059만 원으로 작년 8월 대비 약 277만 원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용 84 한 채로 이제 환산하게 되면 1년 네. 사이에 한 1억 가까이 이제 올라갔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년에 1억이면 평균이 1억이니까 좀 많이 올라갔죠. 근데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90만 원 올랐대요.
1: 차이가 엄청난데요.
0: 277만 원대 90만 원. 야 이게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1: 야.
0: 세대수만으로 이제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났다. 3배 정도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300가구 미만은 90만 원. 500가구는 109만 원. 1000에서 1500가구 사이는 1190만 원,
1: 네.
0: 1500가구 이상은 277만 원. 점점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거 왜 이렇게 벌어질까라고 한다면 일단 세대수가 크면은요.
1: 네.
0: 관리비가 일단 저렴합니다.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300세대 정도면 그냥 헬스장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1500세대 이상이 되면 사우나도 들어가고 수영장도 들어가고 뭐 실내 운동장 들어가는 곳들도 있고 커뮤니티가 좋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돈 조금 더 주더라도 좀 더 수영장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 그리고 실내 조경도 굉장히 잘
1: 맞아요,
0: 만들기 때문에
1: 요즘.
0: 대단지 아파트가 선호도가 높은데 현실적으로 통계로도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대단지 선호는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강북 지역의 국평 전세가 11억 원을 찍은 아파트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거의 한강벨트 수준 아닙니까?
0: 아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11억이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1: 전세가.
0: 집값 아닙니까?
1: 와.
0: 강북에 한 3년 전이었나요? 강북의 분양가가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13억이라고 미분양 나고 13억이 웬 말이라고 했는데 이제 전세가 11억이라고
1: 야,
0: 하니까
1: 전용 84가 와.
0: 깜짝 놀라겠습니다. 성북구 기름동의 롯데캐슬 클라시아라는 아파트인데요. 면적도 대형도 아니에요. 전용 84.
1: 그러니까요.
0: 국평 34평 아파트가 전세가 11억에 계약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된 겁니다. 우리 이제 한강벨트라고 하잖아요. 마용성에
1: 네.
0: 성동구 옥수동에 2편화 세상 옥수파크힐스 상당히 선호도 높은 아파트인데 뭐 신흥부촌이라고 불리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전용 84가 10억 5천에 계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한강벨트에 신흥부촌이라고 불리는 곳들도 10억 5천 11억인데 왜 기름동에 뭐 기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데
1: 네.
0: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역시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 부르는 게 갑이고요. 뭐 전세는 사실 그

0: 는 게 있잖아요. 집은 내가 사서 이제 투자 가치도 생각해야 되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따지고 여러 그쵸. 가지 비교를 하는데 네. 전세는 전세 사기만 아니면 뭐 줬다가 돌려받는 돈이니까
1: 잠깐 사는 거니까
0: 뭐 11억이든 9억이든 뭐 줬다가 받으면 되고 아. 그 차이 얼마 될까라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 주인이 11억 해줘 그러면 그래 이제 줄게.
1: 감수하는구나. 어,
0: 주고 내가 나중에 받으면 되지. 근데 전세 사기는 아파트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전세 가율이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빌라 오피스텔은 전세 가율이 한 90% 되니까 안 돌려주게 되면 경매로 넘겨도 내 돈을 온전히 찾지는 못하는데 예. 아파트는 그런 위험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세입자들이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특정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들은 대다수 그렇습니다.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아파트도 뭐 10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동대문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도 10억 그냥 쉽게 찍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전세도 10억 클럽에 가입을 하는구나. 매매 가격 20억, 전세 10억이 이제 강북에도 이제 적용되는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가 이제 계속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뭐 성북구가 12.8, 노원구가 12.2 정도 되는데 서울 평균이 7.79%니까 평균보다 강북 지역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높네요. 왜냐하면 강남 쪽은 입주 물량이 올 초에도 나왔고 지금도 네. 레미안 트리니원이 2091세대가 입주하고 있거든요. 강남 쪽은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강북은 입주 물량이 사실상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뭐 좀 괴로운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도 아마 이렇게 전세 가격 상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 이런 이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실거주 유예를 내년 말까지 연장을 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0: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전세를 끼고 사고 팔고가 안 됩니다. 4개월 내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왜곡이 되죠. 세입자 주면 안 되니까 못 파니까 세입자 만기가 되면 나가세요. 나 연장 안 할래요. 집 팔아야 되니까 공실로 비워두거나 내가 입주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세입자 주거 안정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되면 전세 끼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실거주 의무를 좀 유예를 해주겠다. 단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돼라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이제 올해도 벌써 얼마 안 남았잖아요. 벌써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가 1년 더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7년 말까지 계약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2029년까지는 세입자 끼고 샀다가 2029년까지 너가 입주하면 돼라고 해서 좀 유예를 해줬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상 무주택자들만 또 이게 살 수가 있거든요. 기준이. 그러면 1주택자가 먼저 샀다가 나중에 2029년까지 내 집을 팔고 들어가면 딱인데 이게 1주택자는 못 사게 막아뒀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이렇게 사기에는 2029년까지 전세 끼고 샀다가 그때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무주택자들이 전세금을 그 사이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고 해서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네.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부동산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이현우가 부르는 Missing You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의 코모로 제도 주변에는 시일러켄스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수억 년 전부터 살아와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지요. 이 물고기는 살에 기름기가 많고 맛도 좋지 않아서 현지 어부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이 없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겨났지요. 중국의 고서 장자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속에 크고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목재로는 쓸모가 없어 나무꾼들이 베어가지 않았고 덕분에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하지요. 맛이 없어서 살아남은 물고기, 쓸모가 없어 베이지 않은 나무처럼 좋고 나쁜 것은 당장 판단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원하는 일이 당장 풀리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또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휴일에는 생각도 좀 비우고 마음 편하게 푹 쉬어가야겠죠. 자, 오늘 첫 곡은 정종숙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달구지.

네, 오늘은 신경림 시인의 시 산에 대하여를 읽어보겠습니다. 산이라고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다.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 시시덕거리고 웃으며 나지막히 엎드려 있고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슬그머니 빠져 동네까지 내려와 부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고 섰다. 그리고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수나디 순한 길이 되어주기도 하고 남의 눈을 꺼리는 젊은 쌍에게 짐짓 따뜻한 숨을 자리가 되어주기도 한다. 그래서 낮은 산은 내 이웃이던 갓난인의 안방 왕골자리처럼 때에 절고 그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내가 배지만 눈개비나무, 찰피나무며 모싯대 갯속에 덮여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노랫소리를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서 잡아 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더라도 칭넝쿨처럼 머른엉쿨처럼 감기고 어우러지는 사람 사는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만이 아니듯 다 외치며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듯 산이라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모두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며 사는 것은 아니다. 이정선의 산사람 준비했습니다.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가을이 한층 깊어진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 넉넉한 풍경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드넓은 평야가 펼쳐지는 곳, 전라북도 김제 여행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펴보면 산이 참 많은데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호남평야의 중심, 전북 김제인데요. 가을이 무르익는 10월 김제에서는 눈길이 닿는 곳마다 황금빛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침 어제지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벽골제 일원에서 제28회 김제 지평선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축제 역시 김제의 농경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며집니다. 요즘은 벼가 익고 수확되고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요. 축제장에 가시면은 누렇게 익은 벼를 직접 낫으로 베어보는 전통 벼 수확 체험,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직접 쌀밥을 지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월 2일 축제장에서는 마을 주민 수백 명이 한마음으로 볏짚으로 만든 거대한 줄을 당기며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민속놀이죠. 입석 줄다리기가 시연된다고 합니다. 축제를 마음껏 즐기고 나서 갓 지은 햅쌀밥에 김제 한우 그리고 구수한 시골장터 음식으로 배를 든든히 채우면서 풍성한 가을의 맛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지평선 축제가 열리고 있는 벽골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재홍의 비에 젖은 주막, 현숙의 지평선 새만금, 그리고 김상국의 쾌지나 칭칭 나네 세 곡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땅에는 산도 많소. 그래서 그런지 나무도 많소. 강원도 땅에는 감자도 많소.

0: 그래서 그런지 아이도 많소. 가는 곳마다 와글와글 산하 제안을 해야만 겠소. 서울 아이들 잘 먹는 건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요. 충청도 땅으로 내려가유. 이 동네 말꼬린 길기도 길어유. 이래유 저래유 I love you 충청도유. 충청도 사람은 양반이래유. 전라도 땅으로 가보더라고. 가는 곳마다 풍년이랑 함께 김제망경의 온갖 곡식이 누렇게 이가 땅께로 풍년이랑께 사투리 많은 경상도는 사람도 좋고 인심도 좋소. 대구 땅에는 사과도 많소. 비타민C가 많아서 좋소. 부산 땅으로 가보입시대. 영도섬 다리가 끄덕끄덕 하루에 두 번씩 끄덕끄덕. 아고기 배가 왔다 갔다 싱싱한 갈치 사이소. 멍기 샀어 멍기 어이. 캐지나 징징나네. 캐지나 징징나네. 캐지나 징징나네.
1: 쾌지나 칭칭나네. 아주 신나죠. 김상국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박재홍의 비에 젖은 주막 그리고 현숙의 지평선 새만금 듣고 왔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황금빛 들녘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전북 김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신명나는 축제를 잘 즐기셨다면 이제는 축제의 무대이자 우리 민족의 유산인 벽골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벽골제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지요. 삼국시대 때 백제 왕조가 드넓은 김제 평야에 물을 대기 위해 흙과 돌을 쌓아 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인공 저수지였습니다. 벽골제는 한자로 풀을 벽, 뼈골, 둑 제자를 씁니다. 이용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공사 중에 제방이 자꾸 무너져서 고민하던 공사 감독관의 꿈에 신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푸른 뼈를 넣어서 흙을 다지면 둑이 무너지지 않을 거란 말에 말의 뼈를 넣고 제방을 쌓았더니 마침내 튼튼한 둑이 완성됐고 그때부터 벽골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에 들러보시지요. 벽골제의 모형과 제방의 구조, 옛 농경생활과 수리시설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김제평야의 농사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벽골제 중앙에 서게 되면 거대한 쌍용 조형물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서울 용산 삼각지에 있던 걸 옮겼다고 하는데요. 그 두 용의 정체는 제방을 훼손하려던 청룡과 벽골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단야낭자의 애틋한 사연을 품고 있는 용이라고 합니다. 두 마리의 용 사이로 붉은 저녁 노을이 내려앉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하고 신비로운 장관을 보게 되실 겁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김제평야의 지평선 축제와 벽골제까지 둘러봤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수첩 함께하시죠. 이미자의 노래 지평선은 날이 없다, 홍세민의 마을길, 그리고 한은정의 내 고향 김제.

0: 네, 주변에 보면은 함께 있기만 해도 엔돌핀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자양강장제, 인간 비타민 같은 분들, 참 고마운 분들이지요. 저한테는 이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수첩, 신재동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지난주 강화도에서 있었던 공개방송에서 정말 대단하셨어요. 뭐 그냥 무대 위에서 아래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휘어잡으셨고 아주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무대 뒤에서 다음 순서 기다리던 조항조 씨가 아주 네네. 감탄을 하면서 봤다는
1: 아유, 그랬습니까?
0: 후문도 있었습니다. 예.
1: 거찬이십니다.
0: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우 정말 대단히 감사해요. 덕분에 아주 힘이 났고.
1: 아이고. 예. 너무 멋있었어요. 그날 우리 원석근 아나운서께서도.
0: 저요? 아주
1: 고품격 그 진행. 아, 좋았습니다.
0: 예, 유지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품격 유지하기가.
1: 그러니까요. 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0: 단장님한테도 그런 분 계시겠죠? 곁에 있으면은 절로 힘이 나는, 흥이 나는 존재.
1: 있죠.
0: 어떤 분입니까?
1: 저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청취자 여러분들과
0: 아유,
1: 너무
0: 예.
1: 틀에 박힌 얘기인가.
0: 인사치레가
1: 아주 대단하십니다. 원석한 아나운서 비롯해서 우리 아이고, 예. 시댁분들 이분들이 저한테는 자양강장됩니다.
0: 예. 아니 전국노래자랑 나가시면 다 그쪽으로 또 얘기하실 거예요.
1: 아닙니다. 예? 거기 가서도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얘기합니다. 저는.
0: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 아, 지켜보십시오.
0: 예, 예. 선곡수첩 오늘은 신재동 단장이 사랑하는 가수를 소개하는 날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폼나게 사는 남자 진짜 이분이 인간 비타민 같은 남자 베이로 씨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0: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가 많고요. 실제로 만나봬도 기분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분인데 그 사석에서도 그렇게 활력이 넘치십니까?
1: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어두운 그늘 같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0: 예.
1: 그저 싱글벙글 그죠.
0: 맞아요. 예.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1: 그래서 정말 예. 배울 점이 많은 인생 선배입니다.
0: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1: 아이, 많이 했죠.
0: 농촌 출신이신데.
1: 그러니까요.
0: 충남 논산에서 나고 자라고 농민 생활도 하셨고.
1: 뭐 농사 다 짓고.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마을 2장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해서.
1: 그러니까.
0: 가수가 됐다는. 이야기가.
1: 3표 차이로 뭐 떨어졌다고. 그래갖고 동네 저 어르신들이 넌 말이여 저 농사 짓지 말고 오. 노래야 뭐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바로 아이 그래 난 그런가 보다 해서 군산 서해방송에서 주최하는 가수 선발대라는 게 있었대요.
0: 예, 예, 예.
1: 거기서 참가했는데 거기도 당당히 1등을 해가지고
0: 어휴, 그랬군요. 이제
1: 그때부터 서울로 상경을 해서 그때가 아마 1980년 정도 됐는데
0: 예.
1: 데뷔곡이 바라는 거를
0: 바로 데뷔곡이 있었군요.
1: 그렇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 노래가.
0: 그렇죠. 무명 생활이 참 길었죠.
1: 그럼요.
0: 예.
1: 예.
0: 10년 넘게 고생하셨는데 뭐 안 해본 일도 없더라고요. 참 많이 해봤는데.
1: 이게 사석에서 들어보면 진짜 뭐 일용직 뭐 직무 얘기하면 알바 뭐 이런
0: 네, 건설 현장 노동이죠.
1: 뭐
0: 예.
1: 보일러 수리 등 뭐 우유 배달 뭐 이런 거 안 해본 게 없더라고요.
0: 그리고 방송국에서 특히 KBS에서
1: 네네네.
0: 가수가 아니라 다른 그 스텝으로 일을 많이
1: 맞습니다.
0: 했더라고요.
1: 이제 우리가 흔히 뭐 FD 이렇게 하잖아요.
0: 무대
1: 감독이죠. 감독. 현장 진행.
0: 네,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노래자랑에서 출연자들 나오면 뭐 뒷짐지고 소리 내는 거 막 이런 거 연습시키고
0: 전국 노래자랑
1: 그렇죠. 박수 유도하고
0: 바람잡이 역할
1: 그렇죠. 하시고. 바람잡이 역할하는 주변 그 청소 같은 것도 하시고.
0: 예. 전국 노래자랑이니까 당연히 그때부터 잘 아셨겠네요.
1: 그럼요. 오래됐어요. 이번하고는 뭐 정말
0: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여섯 시 내 고향이라든가
1: 그렇습니다.
0: 가족 오락관 이런 네. 방송에서도 그 출연이 아니고 무대 소품 뭐 나른 그 FD 역할
1: 그렇습니다.
0: 그런 것을 오랫동안 하신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저분 참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때 당시 정말 이제 이런 표현하면 좀 뭐하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0: 네네.
1: 이 형님이. 그래서 네. 야간업소도 좀 같이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0: 네.
1: 고기 하나가 빵 뜨는 그런 시기가 와요.
0: 그렇죠. 예.
1: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 오늘 날은 돌을 하나를 갖고 와갖고
0: 돌.
1: 버스를 가지고 올라가서 막 닦고 이래요.
0: 수석이에요?
1: 그 형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수석을 또
0: 취미로.
1: 이제 먹고 살만한 진 것이 이제.
0: 그 빵 뜨게 한 노래가 바로
1: 신토불이죠.
0: 신토불이죠. 92년도.
1: 그때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
0: 맞아요.

0: 그 시기에서 예. 그런 게 되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신터부리 그 가사가 전부 그런 거거든요.
1: 맞습니다. 아,
0: 뭐 그래서 뭐, 예. 정말 한 6개월 정도도 안 됐는데 노래가 막 그냥 시쳇말로 대박이 났었어요.
1: 네.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가 없었다면 그렇게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네요.
0: 그 뭐냐면 가사가 예. 그게 뜰 가사가 아니에요. 뭐 사랑 얘기도 아니고.
1: 우리 것 애용하자. 우리 농산물 뭐 애용하자.
0: 농산물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와, 절묘했죠.
1: 그러니까요. 93년도에 그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이 된 것 같은데 그때 한참 92년도니까 농산물 수입 개방 문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농민들 걱정 많으셨고요.
0: 그러니까
1: 이 노래가 거의 뭐 어떤 캠페인의 주제가처럼 많이 그 불려지고 들렸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박현진 작곡 김동찬 작사의 노래였군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막 앞부 도입부 보면 너는 누구냐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1: 네.
0: 근데 그때 당시 그 전국 농어촌 쪽에 행사 순위 아, 1위였어요.
1: 무조건이야.
0: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안에 한 예. 20년 무명 생활 한 거 다 건지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1: 아니 그 재밌는 얘기가 그 출연료로 현금 대신에 뭐 그 농작물도 많이 받으셨다고.
0: 그때는 그랬어요.
1: 예, 예. 자, 어쨌든 베이로 씨의 그 오랜 무명 생활 고생을 털게 해준 인생 최고의 히트곡이었습니다. 그 노래 들어보시죠. 신터부리.

0: 노래자랑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신재동이 사랑한 가수 베이로 편입니다. 베이로 씨는 가요계의 팔방미인으로 소문나 있더라고요. 네, 네, 재주가 네, 많아서.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네, 어릴 적 동네 어른들한테 이제 어깨너머로 배운 네. 바둑.
0: 아, 바둑 잘 도시는군요.
1: 아니, 완전 수준급이래요. 그리고 형수님이 이제 이 서양 화가. 아,
0: 화가세요.
1: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또 그렇게.
0: 그러면 베이로 씨도 그림을 잘 그리시고.
1: 그래서 그 예. 영향을 좀 받았나 봐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 그 미술 대전.
0: 국전이죠.
1: 국전. 이런 데 가서 또 공모전에 입상하고.
0: 아, 그랬습니까? 네,
1: 같이 부부와 동시에 또 이렇게 전시회도 열기도 하고. 네. 한번 뭐 시작하면 끝을 보더라고요.
0: 그리고 뭐 성악 공부도 하셔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가곡 도전도 하시고
1: 거의 뭐 이제 젊은 나이도 아닌데 그때 가서 또 성악 공부를 하더라고. 한동안 막 성악 가고 다니고 그러셨어요.
0: 뭐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란 건 없으니까요.
1: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0: 어쨌든 무대 위에서는 아주 구수하고 호탕한 사나이 같지만 실제로는 또 매우 섬세한 성격이라고 들었어요.
1: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안 지도 벌써 한 30년 이상 되는데 예. 그때 당시 처음 서로 고생했 됐을 때 만났던 그런 분들과의 인연 아. 지금도 꼬박꼬박 다 아. 챙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해요.
0: 예. 자 이번에는 베이로 씨의 노래 두 곡을 준비하셨는데 어떤 곡인가요?
1: 네. 네. 장모님이라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이제 이것도 굉장히 글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임종수 선생님하고 조은파 선생님이 98년에 네.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장모님에게 그 딸의 잔소리 같은 거 바가지 이런 것들을 약간 그 유쾌하게 어떤 하소연 같은 그런 느낌으로 풀어내는 그런 곡이죠.
0: 네. 베이로 씨에게 뭐 그런 별명을 붙여준 노래죠. 국민삼이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근데 네. 결혼할 때만 해도 장모님의 반대가 좀 심하셨다고.
1: 왜냐면 뭐 그때 당시 특별한 뭐 히트곡이 있는 가수도 아니고
0: 신토벌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1: 뭐 돈을 잘 번 것도 아니고
0: 예.
1: 나중에 돈을 주실 줄 모르고 당연히 저 같아도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0: 그럴 수 있죠.
1: 그 형수님이 10년이나 아래
0: 아, 또 나이 차이도 꽤 나시고.
1: 에, 그러니 뭐 그 장모님 당연히 반대를 하죠.
0: 예.
1: 나중에 이제 그 성공한 뒤에 예. 장모님 사랑이
0: 신터벌이 나오고 나서
1: 그렇죠.
0: 인생이 바뀌었네요.
1: 예. 예. 엄청났다는 건.
0: 그래서 결혼식도 나중에 뒤늦게 또 올렸다고.
1: 맞습니다. 네,
0: 그게 맞습니다.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이어서 들어볼 곡은 폼나게 살 거예요.
1: 네. 아내분이 이제 가사를 써서
0: 아, 그래요.
1: 예, 이제 선물을 했던 곡인데 그 아내분이 이제 성함이 손귀예 씨입니다.
0: 손귀예 씨.
1: 노래방 같은 데다 막 실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 노래도 되게 노래자랑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0: 네. 많이 들어왔어요.
1: 많이 나왔었어요.
0: 예. 이건 뭐 번호 외우는 분도 꽤 많고 예. 많이 불러서 노래방 네. 첫 곡의 대명사다.
1: 맞습니다.
0: 폼나게 살 거야. 히트곡이 참 많으셔요.
1: 많아요.
0: 예. 자 베이로 씨의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폼나게 살 거야.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재동 단장이 사랑하는 가수 베이로 편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노래 두 곡 들으셨죠? 장모님 그리고 폼나게 살 거야 였습니다. 자, 참 그 어떤 대표성을 가진 노래들을 많이 가지셨나요? 신터블리도 그렇고.
1: 그렇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나이 때 봐서 네. 정말 오랜 고생 끝에 뭐 부와 명예를 얻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돌도
1: 폼나게 살 거야 같은 게 하나 나올지 간 그런 시기였어요.
2: 베이로라는 성함이 본명이 아니라면서요?
1: 네네. 이제 김 씨인데 김종자 원자 그래서 아. 김종원 씨인데 예예. 사색에서 들어보면 배우씨 흉내를 그렇게 잘해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1: 뭐 이래가지고 배우씨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예. 배우씨 성을 따서 배일호
2: 배호의 가운데 일자를 넣어서
1: 그렇죠. 아. 1등이 되고 싶었다 뭐 거죠.
2: 배호의 1번 후계자가 되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1: 예. 맞습니다.
2: 웃음도 호탕하시고 해서 건강한 이미지인데 고민스러운 질환 같은 것도 있었더라고요.
1: 네, 네, 네.
2: 희귀성 난치성 질환이죠. 메니에르병이에요. 예, 예. 메니에르 증후군.
1: 그 사실 길 가다가 그게 쓰러지는 병이거든요.
2: 어지럼증 느끼는
1: 그냥
2: 거잖아요.
1: 막 천장이 돌고 막 이런 건데
2: 이석증보다 더 에, 힘들다는
1: 그런 거예요.
2: 예, 예.
1: 저도 돌발성 난청이 잠깐 와갖고
2: 아이고야.
1: 저도 이게 하나가
2: 귀 한쪽에
1: 멀었었어요.
2: 아 정말요?
1: 그러다가 조금 이제 한 60% 이상 회복이 됐는데 아. 이거 진짜 남들 알아주지도 않고
2: 그럼요. 보이지 않으니까
1: 정말 무서운 그런 병인데
2: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활동을 하시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2: 네.
1: 관리 잘 하시는 거죠. 뭐.
2: 그렇죠. 베이로 씨가 또 직접 작곡도 하시잖아요.
1: 네. 이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분의 그 가사나 멜로디 라인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그리고 끝이 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2: 아, 오히려 희망적인
1: 네, 그런 아. 작곡을 그 많이 하시더라고요.
2: 그렇군요. 이제 오늘 마지막 곡 하나 남았는데 이 곡이 바로 베이로 작사 베이로 작곡입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요새 물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2: 최근에
1: 요즘에 막 하는 거예요. 오. 노래자랑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예. 오빠 오빠라는 곡이
2: 작년에 나왔죠.
1: 작년에 8월 달에 나왔어요.
2: 오빠
1: 진짜 마음만은 여행하는 오빠가 되고 싶은 아. 그런 내용인 거죠.
2: 자, 그러면 베이로의 오빠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선곡 고맙습니다.
1: 네, 네 고맙습니다.
2: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2: KBS 오디오북
1: 번아웃 직전 맹자를 만났다. 흔들리는 인생 앞에서 답을 찾는 53가지 지혜. 판덩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어쩌면 단순히 고갱과의 다툼으로 홧김에 잘랐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자신의 감정 기복을 억누르려다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반고우에게 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막상 반고흐의 귀를 자른 자화상을 접했을 때 귀를 잘라낸 고통보다는 마치 끔찍한 참상을 겪은 자의 눈빛, 그 눈빛에 서려있는 비통함과 절망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작품 자체가 한 예술가의 필사적인 외침인 셈이다. 이게 바로 반고흐 그 자신이다. 그는 시장에서 잘 팔릴 만한 상품을 그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본심을 들여다보는 데 집중하며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렸다. 반고흐는 생전에 명예와 이익을 얻기는커녕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이 실패한 인생인 걸까? 어쩌면 전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맹자는 고자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의 또한 내가 원하는 바이다. 만약 이 둘을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나는 삶을 버리고 의를 택할 것이다. 이 말은 삶과 의로움 모두 내가 원하는 것이나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로움을 선택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 맹자는 좀 더 설명을 덧붙였다. 물론 삶도 분명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므로 구차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 앞선 구절에서 의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리가 아니다. 바로 개개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도의, 즉 본심을 말하는 것이다. 변법 자강 운동 혹은 무술 변법이라고 부른다. 청나라 광서제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개혁운동인 변법 자강운동이 일어났던 해. 개혁운동에 가담했던 담사동은 밀정을 통해 개혁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미리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전에 피신할 기회가 있었다. 게다가 그를 돕는 이들이 이미 도주 경로까지 다 마련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담사동은 역사상 개혁 중에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룬 개혁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결국 스스로가 이번 개혁을 위해 첫 번째로 피를 흘리겠다고 자처하며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 죽는 순간까지도 호탕하게 웃겠노라. 곤륜산과 같은 우리들의 호연지기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담사동 같은 인물이 바로 맹자가 말한 삶보다 의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죽음보다 불의를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다만 현명함과 덕이 높은 사람은 이러한 생각과 신념을 쉽사리 상실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본심을 갖고 있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은 결국 그 본심을 잃을 뿐이다. 고자상에 기록된 맹자의 말씀 중 위의 내용과 이어지는 구절이 있다. 예나 의의를 따지지 않고 만 가지의 재물을 얻는다 한들 그것이 나 자신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그저 화려한 집, 처와 첩이 나를 떠받들어주는 흡족함, 내가 알고 지내는 궁핍한 이들이 나를 고맙게 여기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 말은 즉, 높은 자귀와 후한 녹봉을 준다 해서 예와 의의를 무시하고 모두 챙긴다면 그것들이 내게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그저 화려한 집에서 살기 위해, 처와 첩으로부터 대접을 받기 위해, 주변의 가난한 이들이 나의 베풀물 고맙게 여기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라는 뜻이다. 이처럼 맹자는 사람이 외부의 유혹에 휩싸이게 되면 본심을 잃게 된다고 생각했다. 사라진 본심을 되찾는 학문의 저력. 인생의 길과 학문의 길 모두 궁극적으로 향하는 바는 같다. 이를 두고 맹자는 학문의 길이라 하여 다를 것이 없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학문의 길이란 별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아오는 과정일 뿐이다. 학문의 길도 인생의 길도 모두 그러하다.
2: KBS 오디오북
1: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라. 제 마음을 다하면 자신의 본성을 알 수 있고 자신의 본성을 알면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본심을 잘 간직하고 본성을 키우는 것은 곧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수명이 길고 짧음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수양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곧 하늘의 뜻이다. 맹자, 진심상편. 불교 용어 중에 본자 구족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힘을 얻지 않아도 스스로 빛이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다. 본자 구족을 현실과 결부지어 해석하면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는 사람은 내면이 밝은 빛으로 충만하고 스스로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라는 뜻도 된다. 나는 일본인 기업가 이나모리 가즈오가 쓴 왜 리더인가 라는 책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성격이 매우 소심하고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의 신이 되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천부적인 경영 감각을 갖추었거나 비즈니스 세계의 발전 법칙을 통달하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바로 사람의 천성과 본성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 무엇이 맞는 것일까? 이 말은 곧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렇게 생각했다. 삶의 의미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꾸준히 자신을 수련해 나감으로써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나모리 가즈오의 이 같은 관점은 맹자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과거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혜의 마음을 다하면 자신의 본성을 알 수 있고 자신의 본성을 알면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된다. 본심을 잘 간직하고 본성을 키우는 것이 곧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이 구절을 해석해보자. 사람은 선량한 본심, 하늘이 준 선량한 마음을 충분히 발휘해야 사람이 가진 본성, 하늘이 준 천성을 알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했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깨달았다는 말과 같다. 동시에 자신의 본심을 잘 간직하고 타고난 본성을 키우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진정으로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고 싶다면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본심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저는 큰 집에도 살고 싶고 멋진 차도 사고 싶고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싶어요. 이게 제 본심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맹자는 그 물음에 이렇게 충고했을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좇는 명예, 이익, 권력, 인정 등과 같은 것들은 절대 당신의 내면에 안정감을 줄 수 없어요. 그것들은 모두 내 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당신이 본심을 간직하고 본성을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외적인 것들에 쉽게 끌려다니게 될 겁니다. 당신이 큰 집에 살고 싶은 이유는 남들이 사는 집이 내 집보다 크기 때문이죠. 당신이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이유는 남들이 타는 차가 내 차보다 좋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높은 직급에 오르고 싶은 이유는 남들이 당신보다 직급이 높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 모두 나의 본심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걱정이 당신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롭고 편안한 상태. 그것이 본심이다. 미국 철학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저서 월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형 및 무형의 족쇄가 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족쇄 때문에 초심을 쳐버리고 만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어떤 누구도 어떤 일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소로가 인생을 살아온 방식은 앞서 맹자의 충고를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한 삶에 아주 가까웠다. 소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의 주변 사람들처럼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찾거나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지 않았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일을 선택했으며 나중에는 아예 고향으로 돌아가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하지만 학교의 교육 이념이 자신과 맞지 않아 금방 사직했고 그 뒤로 또 아버지의 연필 공장에서 근무하며 연필 제조법을 배웠다. 그러나 소로는 금세 고향에서의 단조로운 생활에 실증을 느꼈다. 게다가 당시는 경제 발전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여서 어딜 가나 공장을 볼 수 있었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공장 소음은 일상의 평화를 깨뜨렸다. 결국 소로는 큰 결심을 했다. 그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월든 호숫가로 옮겨가 그곳에서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하고 해가 질 때 일을 멈췄다. 그는 대자연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았다. 자연이 자신에게 주는 무한한 생명의 활력을 느끼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소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생존에 필요한 약간의 에너지만 얻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까? 바로 타고난 선량한 마음인 본심을 잘 지키고 태어날 때 주어진 본성을 옳은 방향으로 길러내어 자기 내면이 풍요롭고 편안한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맹자의 주장은 물론이고 소로가 선택한 삶의 방식은 대다수 사람의 인생관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현재 많은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온 신경을 쏟고 외부 환경의 변화를

좋기 바쁘다. 이를테면 남이 무언가를 좋아하면 자신도 그것을 좋아하고 남이 무언가를 좇으면 자신도 그것을 쫓는다. 하지만 그 순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나의 육신에 불과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본심을 잃고 본성을 키울 수 없게 되니 순리대로 살아가는 건 역시 불가능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혹자는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물을 것이다. 하늘의 뜻을 따르면 나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죠?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맹자의 생각은 이렇다. 인생의 기회는 삶과 죽음, 화와 복에 지나지 않는다. 화와 복을 초월하는 것, 그리고 생사의 문제를 통찰하는 건 모두 일종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이 짧건 길건 항상 본심을 잘 간직하고 그 본심을 바탕으로 본성을 키우려는 태도, 즉 존심 양성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진정으로 근심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이 일찍 죽을까 오래 살까를 염려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등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과정에만 신경 써야 진정한 부처가 교화할 만한 세계라는 뜻을 가진 화경에 이를 수 있고 나아가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매일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살아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테고 심지어는 인생을 운에 맡기려는 생각까지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깨닫게 된다. 요행을 바라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을 잃게 되고 무엇보다 당신의 본심은 더는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본심을 잃은 당신의 삶은 외부의 것들에 좌지우지 될 것이고 마음속은 우울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걱정이 끊이질 않으니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이나모리 가즈오 역시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으로 끝난다. 삶을 결정짓는 내면의 풍족함이라는 저력. 오직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내면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야만 매사 득실을 따지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내 몸 이외의 것들은 남들이 관심을 보일 때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 하지만 내면의 풍족함은 인생의 질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분수령임을 잊지 말자.

여러분은 지금 중국 고전 맹자를 현대인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한 번아웃 직전 맹자를 만났다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중국에서 6천만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독서 플랫폼 판덩 독서의 리더인 판덩이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식인의 필독서로 익혀온 맹자를 현대인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한 책입니다. 그리고 초심, 인생의 순리, 선택, 교우, 반성, 선한 마음, 성장의 방향이라는 7가지 주제로 53가지 구절을 선별해 책으로 묶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 판덩이 맹자의 글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군주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설파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져야 할 삶에 관한 통찰이었습니다. 운명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잃고 홀로 외로이 남겨져 있을 때, 눈부신 성취를 이루며 삶의 절정기에 있을 때 사람은 자기의 본분을 잊고 중심을 잃기 쉬운데요. 맹자의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지키고 일시적인 평가나 성취에 휘둘리지 않으며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줍니다. 맹자는 당대의 통념과 권위에 거침없이 맞선 사상가였습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권위가 절대적이던 시대에 거침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천하를 누렸는데요. 이런 당당한 모습은 위나라 해왕, 제나라 선왕, 등나라 문공 등 크고 작은 나라의 군주를 놀라게 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기준을 세우는 나침반 같은 책, 번아웃 직전 맹자를 만났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임진평 고이은 장편 소설 풍진동 시네마 천국 31번째

0: 남자는 이제 자신을 대신해 극장을 관리해줄 사람을 뽑아야 했다. 동종업계 평균 이상의 후한 근무 조건을 내걸었더니 오버스펙의 지원자도 보였고 몇몇 지원자는 당장 투입해도 될 경력자들이었다. 하지만 남자의 눈길을 끈 건 경력도 없고 지원 양식도 무시한 채 달랑 영화 리뷰만 보는 지원자였다. 그가 보낸 리뷰는 부모님이 극장에서 본 마지막 영화와 같았다. 남자는 그를 뽑기로 했다. 극장과 관련해 모든 게 얼추 정리되자 기다렸다는 듯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정에서 판사는 대형 경제사범들이 큰 죄를 짓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악습을 끊어내겠다며 10년형을 선고했다. 남자는 변호인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항고하지 않겠다고 했다. 장면 6. 여자의 한글 이름은 설인, 영어 이름은 캐서린이다. 여자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덴마크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보육원 명부에 써진 한글 이름은 설인이었다. 성이 서고 이름이 린인지 아니면 이름만 설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냥 아기 포대에 붙여놓은 메모에 설인이라고 쓰여 있었다. 입양을 위해 한국까지 찾아온 백인 부모는 설인이라는 한국 이름을 보고 캐서린이라 이름을 지어주었다. 설인은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파리에 머물렀다. 그때 한국에서 온 영원을 만났다. 둘은 파리 곳곳을 누비며 일주일 동안 만나고 서로를 운명이라 믿었다. 그래서 1년 후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그 사이 설인의 양부모가 빗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설인은 간병 때문에 한 달 열을 병원 중환자실에서 보내야 했다. 그래도 설인은 운명을 믿었다. 1년 후 영원히 한국에서 영화를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작사를 통해 영원에게 연락하고 다시 한번 운명을 기다려봤지만 영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27년의 세월이 흘렀다. 설인은 이제 또다시 운명을 믿어보기로 했다. 영영 묻힐 뻔했던 영원의 첫 영화가 공개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장면 7.
1: 잊혀진 영화 감독 최영원의 데뷔작 사물의 도리가 무려 26년 만에 공개를 앞두고 영화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영회를 기획한 은사모는 은하극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약자로 개관 4주년을 맞아 동네 극장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은하극장의 자발적 팬클럽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사모 회장 구경수 씨는 이번 상영회가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 시간과 기억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0: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영화 마니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1: 긴급 공지. 사과 말씀드립니다. 은하극장 개관 4주년을 기념해 열기로 했던 최영원 감독의 미공개 데뷔작 사물의 돌이 상영회가 내부 사정으로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기대해주셨던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사모 회장 구경수.
2: 장면 8.
3: 여러분들의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요. 이건 진심이에요. 사실 상상도 못할 만큼 고마운 마음이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과연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어리둥절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다시 꺼내보고 싶진 않습니다. 인생은 저마다의 때가 있고 이미 흘러가 버린 걸 다시 붙잡으려는 건 그저 욕심일 뿐이니까요. 대신 여러분들 덕분에 제 안에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마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화를 다시 해볼까 해요. 과연 할 수 있을지,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으니 지금의 나를 응원해줬으면 합니다. 지난 시절의 나 말고요.
2: 영원은 궁금해하는 은사모 회원들에게 앞으로 만들 영화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시나리오를 구상하게 된 건 너무 생생한 꿈을 꾸고 난 후였다고 했다. 꿈의 영원은 알프스 산맥이 보이는 어떤 곳에서 조력 자살을 선택해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꿈에서 깨고 나니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다. 그래서 그날부터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배경은 동네 극장이고 그곳에 사는 유령과 유령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했다.

0: 4. 극장에 유령이 산다.
1: 'Who am I?'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세탁소 주인 영원 씨가 처음 극장을 찾은 건 극장이 문을 연 지 1년쯤 지나서였다. 나는 그 1년 동안 극장 매니저 하루가 출근 전 매일 세탁소에 들러 영원 씨에게 인사를 건네고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영원 씨는 말수가 워낙 적은 사람이고 하루는 혼자일 때 한해서만 말이 많은 어린 친구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둘이 함께 있는 풍경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멀리서 바라보면 두 사람은 어쩐지 덩그러니 외롭게 떠 있는 각각의 외딴 섬 같았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계절이 바뀌면서 어느새 두 개의 섬은 하나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오후 5시 15분 영원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카메라를 들고 나와 같은 자리에서 맞은편에 보이는 풍경을 오래된 아날로그 카메라에 담는다. 그가 찍는 사진은 언제나 극장이 배경이 되지만 그가 찍으려는 게 극장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다. 그는 극장이 그 자리에 있기 전부터 줄곧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다. 내가 불에 타 그을린 폐허 속에서 먼 시선으로 지켜본 것만 2년 가까운 세월이었다. 하지만 내 기억이 거기서부터였을 뿐. 그는 그전에도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을 거다. 아마도 세탁소 문을 처음 연 날이 그 시작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언젠가 그가 내 곁에 가까이 온다면 매일 같은 시각 똑같은 풍경을 굳이 찍는 이유를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곤 했다. 물론 내가 묻는다고 그가 내 목소리를 듣고 답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물어볼 순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당장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해도 꾸준히 귀에 대고 속삭이면 어느 순간 불현듯 답할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그가 극장에 자주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굳이 물어야 하나 싶었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뻔히 짐작하고 있어서였다. 보나마나 다니엘 데이 루이스를 닮은 그 얼굴로 싱거운 미소나 지었겠지. 그것도 보일 듯 말 듯 아주 희미한 미소일 거다. 내가 그동안 지켜본 그는 표정 짓기에 인색한 그런 사람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오후 5시 15분이면 어김없이 길 건너 극장을 향해 셔터만 눌렀던 사람이 그것도 매일 아침 인사차 들르는 하루가 그렇게 극장에 놀러 오라고 해도 고집스레 안 오던 사람이 극장이 문을 연 지 1년 만에 제 발로 보러 온 영화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간 상영되는 재개봉 기획전 작품 중 하나였다. 극장 안에 종일 머물다 보면 이미 본 영화를 또 보는 게 곧 일상이 된다. 다행히 한 번 본 영화라도 두 번째 볼 때 감상은 이전과 달랐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어떤 영화는 무려 11번을 봤지만 볼 때마다 끄덕여졌고 그 지점은 매번 달라졌다. 일테면 여자의 입장에서, 남자의 입장에서, 문과생의 입장과 이과생의 입장에서, 운명론자의 입장, 또 그 반대의 입장에서,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또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등등 볼 때마다 감상의 스펙트럼은 달라지고 깊어지고 또 넓어졌다. 하지만 좋은 영화라고 해서 매번 또 보고 그러지는 않는다. 대부분은 좋았을 때 그 감상을 오래도록 되새김질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래서 한 번 본 영화를 다시 볼 때는 스크린을 보는 게 아니라 스크린을 등지고 앉아 관객의 표정을 살피는 일이 더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됐다. 나는 언제부턴가 관객의 표정을 보면서 그 순간 스크린에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맞추는 일종의 나 홀로 영화 게임을 했다. 그건 극장 안에서의 반복되는 일상에 조금이라도 지루함을 덜어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이미 조조 첫 상영으로 영화를 본 후라 극장 안에서 스크린을 등지고 앉아 영원 씨가 영화를 보는 걸 상영 시간 내내 지켜봤다. 그리고 그날 난 그의 눈빛에서 이미 오래전 사라져 없어진 줄로만 알았던 무언가가 다시금 되살아나는 걸 보았다. 물론 그땐 그게 뭔지 실체도 깊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걸 알게 되는데 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사실 오래 걸려도 상관은 없었다. 어차피 내겐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나의 시간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 사실

0: 이젠 좀 지겹다. 난 하루가 극장에서 일하게 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 이곳에 홀로 있었다. 한동안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다. 내가 있는 곳은 거친 회색빛의 폐허였는데 어느 날 시멘트 벽이 허물어지고 거대한 중장비들이 들어와 내가 머물던 자리를 허물고 뜯어내더니 얼마 후 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다. 덕분에 난 쾌적함을 얻었고 여전히 같은 자리를 벗어날 수는 없었으나 전과 달라진 환경에서 행동 반경을 조금 더 넓힐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영화 상영을 위한 극장이라는 걸 안 것은 1층 매표소와 벽면을 영화 포스터들이 빼곡하게 장식하면서부터였다. 기억도 없는 형편에 영화 포스터들은 정작 낯설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다. 그런 걸 보면 기억이 아예 없거나 사라진 건 아닌 듯 싶었다. 영화 포스터는 모두 30여 편 정도 되었는데 헐리우드의 고전 흑백 영화부터 비교적 최신 영화들까지 나름 일관된 취향이 엿보였다. 나중에 작품 한 편 한 편을 따져본 결과 포스터 중 가장 오래된 영화는 1949년작 카사블랑카였고 근작은 2012년작 아무르였다. 2012년 이후의 영화는 없었다. 그 이후의 영화 포스터들은 상영관이 있는 2층으로 향하는 계단 벽에 전시되었고 넓지는 않지만 2층 라운지까지 이어졌다. 2층에는 영화 관련 책과 굿즈들이 전시됐다. 하지만 모든 준비가 끝났음에도 극장이 정식으로 문을 열고 관객을 맞이하게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더 걸렸다. 그게 코비드-19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 때문이라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난 그 사이 이유도 모른 채 종일 어두운 객석에 앉아 꺼진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봐야만 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한동안 계속됐다. 지루했지만 그 지루함은 어쩐지 내게 주어진 존재의 이유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왔다. 이름은 하루라고 했다. 물론 내게 자신을 소개한 건 아니다. 그는 극장의 유일한 직원이 됐고 곧 내가 머물던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꺼져있던 스크린에 밝은 빛을 쏘았다. 스크린에 투사된 연속된 이미지가 영화란 건 기억이 없어도 알 수 있었다. 난 오랜만에, 아니 기억이 생긴 후로 처음 일종의 환희를 느꼈고 여전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영화를 무척 좋아했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
1: 소설 극장 임진평 고이은 장편소설 풍진동 시네마 천국 자음과 모음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유인선 3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가을은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워서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계절입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하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가을철 화재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10월 3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에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구름 많겠는데요.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먼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도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는데요.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7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선해상,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4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3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도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는데요.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도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엔 동에서 남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에서 남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엔 동에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2에서 5m로 불고 말겠는데요.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12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겠는데요.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 남동풍, 풍속 초속 2m, 기압 1024헥토파스칼, 기온 9.8도. 평양, 바람 없고 1023헥토파스칼, 10도. 백령도, 북서풍 4.5m, 1021헥토파스칼, 17도. 해주, 동풍 2m, 1022헥토파스칼, 13도. 서울, 북동풍 1m, 1022헥토파스칼, 12도. 인천, 북동풍 1m, 1022헥토파스칼, 13도. 서산, 북풍 1m, 1022헥토파스칼, 9도. 군산, 북동풍 1m, 1023헥토파스칼, 13도. 목포, 북동풍 3m, 1021헥토파스칼, 15도. 여수, 북동풍 4m, 1021헥토파스칼, 18도. 제주, 남동풍 1m, 1020헥토파스칼, 16도. 서귀포, 북동풍 2m, 1019헥토파스칼, 19도. 통영, 북동풍 2m, 1020헥토파스칼, 16도.
부산 북동풍 2m 1020헥토파스칼 17도. 포항 남서풍 2m 1021헥토파스칼 14도. 울릉도 북동풍 3m 1022헥토파스칼 15도. 울진 북서풍 1m 1023헥토파스칼 11도. 동해 남서풍 2m 1023헥토파스칼 10도. 강릉 남서풍 2m 1023헥토파스칼 12도. 속초 서풍 2m 1023헥토파스칼 12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 시각 가섬 북동풍 4m 1013헥토파스칼 28도. 나하 북동풍 1m 1014헥토파스칼 26도. 미나메다이토섬 북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26도. 나세 남서풍 1m 1014헥토파스칼 24도. 가고시마 북동풍 5m 1016헥토파스칼 24도. 후쿠오카 남서풍 1m 1019헥토파스칼 20도. 이즈하라 북풍 3m 1019헥토파스칼 20도. 사이고 북동풍 2m 1021헥토파스칼 18도. 마스에 북동풍 4m 1020헥토파스칼 20도. 시미즈 북동풍 4m 1017헥토파스칼 23도. 시오노미사키곶 북동풍 2m 1017헥토파스칼 20도. 오사카 북풍 2m 1019헥토파스칼 18도. 와섬 남풍 1m 1022헥토파스칼 11도. 아오모리 남풍 3m 1018헥토파스칼 12도. 삿포로 서풍 4m 1016헥토파스칼 13도. 와타나이 북풍 5m 1014헥토파스칼 12도. 네무로 서풍 7m 1013헥토파스칼 12도. 센다이 남서풍 1m 1020헥토파스칼 14도. 도쿄 북풍 2m 1019헥토파스칼 20도. 하치조섬 북동풍 5m 1013헥토파스칼 23도. 지치섬 북동풍 3m 1009헥토파스칼 28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대치에 북서풍 1018헥토파스칼 7도. 블라디보스토크 북서풍 3m 1024헥토파스칼 9.4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0.8도, 습도는 59%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6시 2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고요. 28일 주기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생리 주기가 일정치 않은 경우도 있어서 생리 불순으로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생리 주기뿐 아니라 생리양이라든지 생리통의 부분들까지 생리 불순은 복합적으로 설명됩니다. 생리가 일정치 않을 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자궁질환을 의심할 수도 있는지 또 임신을 방해하는 요인일 수도 있을지 오늘은 생리 불순이 주는 위험,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365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생리 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주기가 불규칙한 생리 불순도 흔해서 불편을 겪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생리 불순은 왜 생기는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가임기 여성들에게는 흔히 말하는 생리 주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28일, 30일 주기로 반복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렇죠. 우리가 생리 주기는 말 그대로 28일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0: 네.
1: 어떤 분들은 이제 28일마다 꼬박꼬박 딱딱 맞춰가지고 이제 생리를 하는 것이 꼭 정상이고 네. 뭐 하루만 좀 늦어지거나 하루만 빨라져도 뭐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평균적으로는 28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24일에서 한 이제 38일 정도 범주에서 오히려 이제 좀 그 정상적인 그런 부분으로 또 볼 수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 그 여성의 그런 그 성장과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초경 직후에 뭐 초경하자마자 뭐 28일 주기로 딱 돌아오는 거는 아니고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좀 더 이제 안정화가 되는 경우고 또 거꾸로 마찬가지로 이제 폐경 전에 있는 만약에 40대 중반 40대 좀 넘어서 있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원래 이제 생리 주기가 조금 바뀌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꼭 뭐 교정을 해야 되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0: 생리 불순이 단순히 생리 주기만 뜻하는 건 아닌 거죠. 뭐 생리량이라든지 생리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살펴서 생리 불순으로 설명이 되지 않나요?
1: 그렇죠. 우리가 뭐 말 그대로 생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리량을 또 볼 수도 있고 주기를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얼마나 규칙적으로 볼 수도 있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생리 주기가 너무 짧게 뭐 예를 들면 생리한 지 뭐 얼마 안 끝났는데 뭐 열흘 만에 다시 했다든지 뭐 한 2주도 안 됐는데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오히려 뭐 생리를 뭐 세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뭐 네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좀 이렇게 좀 길어지는 그런 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리를 했는데 출혈량이 있는데 또 하루만에 딱 너무 짧게 끝나고 이제 빨리 끝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또 이제 끝나지 않고 계속 뭐 열흘간 뭐 2주간 계속 출혈이 좀 끝날 듯 또 이런 경우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또 이제 양이 너무 많거나 뭐 정말 뭐 자는 동안에도 너무 이제 힘들게 출혈이 많은 경우 이제 어지럽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모두 생리 불순의 큰 광범위한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이제 뭐 월경 부조라고 하는데 월경 부조라고 하는 게 뭔가 조화롭지 못하고 뭔가 좀 여러 가지가 좀 들쑥날쑥하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몸이 차가운 체질인 분들에게 생리 불순인 경우가 많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1: 그렇죠. 우리가 몸이 차갑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수족냉증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수족냉증과 생리불순과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결국 이제 피가 잘 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게 호르몬의 원인이 됐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출혈이 많거나 피가 부족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기운이 너무 부족해도 피를 돌리는 역할들이 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생리불순이

0: 하는데 결국 이제 생리불순의 원인이 오는 게 단순히 한 가지 뭐 호르몬 때문만은 아니고 또 우리 몸에서 뭐 피 또는 근육 또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 또 뭐 식사량 또는 피가 잘 돌지 않는 뭐 어혈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오는데 그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족냉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 생리불순으로 고생하는 분들은요. 생리통도 심해서 배를 좀 따뜻하게 하는 찜질도 하잖아요.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어떤 원리인가요?
0: 뭐 기본적으로 생리불순이 오는 분들 또는 이제 생리통이 심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골반이나 자궁 쪽에 있는 혈류순환들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특히 이제 생리통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궁 근육이나 또는 자궁을 싸고 있는 골반 근육에 근육이 수축하면서 또는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온찜질을 해준다 그러면은 국소적으로 근육도 좀 완화되고 또 혈류순환도 좀 좋아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처럼 국소적인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거나 하면서 또는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조금 배출되게 하는 부분들을 좀 도움이 되고 근육도 이완이 되면은 통증도 더 줄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온찜질은 효과고 만약에 그렇지만 이제 생리불순이 오는 게 다른 원인 뭐 호르몬 뭐 문제라든지 뭐 또는 다른 내분비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뭐 단순히 온찜질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이제 뭐 개선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좀 이제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1: 그런데요, 기본적인 생리 주기로 볼 때 40일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생리 불순이지만 28일 주기보다 훨씬 짧은 경우도 있지 않나요?
0: 그렇죠. 우리가 뭐 생리 주기는 이제 생리 경 우리가 희발월경이라 그래서 오히려 이제 희발월경 말 그대로 월경이 좀 자주 안 온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35에서 40일 이상 이제 길어지는 상태. 뭐 생리 주기들이 그렇게 길어질 때는 오히려 희발월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생리 그 간격이 21일 미만으로 이제 짧아지는 경우들은 그 빈발월경이라 너무 짧게 뭐 한 달에 뭐 생리 두 번 했어요. 뭐 이러는 경우들도 있어서 모두 이제 그런 생리 불순으로 볼 수 있고 한의학에서도 이제 뭐 월경 선기다, 뭐 생리 주기가 좀 빨리 오다, 월경 후기다, 뭐 뒤로 밀렸다, 뭐 이렇게 그 질환들을 해서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어떤 호르몬 변화 이상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배란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생활 개선이나 이런 문제들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1: 생리 주기가 너무 길어지거나 너무 짧아지는 경우 이렇게 생리 주기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건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0: 그렇죠. 우리가 특히 이제 그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에게 생리 주기가 좀 잘 맞지 않거나 오히려 생리를 너무 안 하거나 또는 거꾸로 너무 자주 빨리 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스트레스고 꼭 원인을 좀 화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증상만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초음파나 이런 정말 구조적으로 자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종양이나 이런 문제 제가 있는지도 봐야지 될 거고 또는 이거를 조절하는 또 내분비적인 문제들 그거는 호르몬의 그런 밸런스들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생리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세네 개 정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원활하지 못할 때에도 또 이런 생리불순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흔하게 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뭐 무월경뿐만 아니라 생리불순이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갑상선 문제 제가 있어도 또 올 수도 있거나 또는 이제 고프로락틴 혈증이라 그래서 또 그런 내분비적인 문제들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생리 문제가 있을 때에는 꼭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생리불순과 무월경은 다르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생리불순이 심한 상태로 오래 방치가 되면 무월경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0: 그렇죠. 우리가 뭐 생리불순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주기나 양이나 기간이 뭐 빠르거나 느리거나 양이 많거나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뭐 다양한 그런 상태를 볼 수 있는데 무월경은 말 그대로 이제 생리가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리를 뭐 처음부터 생리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던 여성이 3개월 이상 또는 이제 굉장히 불규칙했는데 6개월 이상 생리를 안 할 때에는 이제 무월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0: 이제 물론 생리불순이 좀 있다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질환, 생리불순의 원인 질환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면서 무월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연속 경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대나 좀 초기 젊은 여성들에게 좀 많이 올 수 있는 게 요즘에는 이제 무월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낭성 난소 중 어떻게 보면 가장 흔히 나타나는 그런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뭐 처음부터 이제 딱 나타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검사를 몰랐는데 검사를 했더니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제 그것이 갑자기 나타나고 심해진 생리가 없어지는 게 뭐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 변화가 갑자기 있다든지 또는 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이제 막 밤도 잠을 또 규칙적으로 못 자고 또 이제 잠을 못 자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해서 우리가 시상하부의 기능 저하들이 생기면서 또 원인이 오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로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갑상선이나 산부인과적인 질환들에 대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주기가 뭐 비정상적이고 뭐 통증도 굉장히 심하게 되고 이런 그 비정상적인 주기들이 만약에 3개월 이상 되면은 물론 나이나 연령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3개월 이상 좀 지속이 되면은 꼭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검진을 꼭 한번 받는 경우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럴 때는 단순하게 뭐 이제 초음파만 보는 게 아니라 또는 이제 뭐 갑상선 기능 저하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뭐 갑상선 호르몬도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여성 호르몬 여러 가지 그런 검사들도 해서 여성 호르몬의 좀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깨져 있는지나 이런 것 들을 좀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은 꼭 구조적인 이상들이 있는지를 꼭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이후에 또 이상이 없을 때는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시상하부성이라 그래서 또 생활 개선을 하거나 다른 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뭐 생리불순이 심한 분들 중에는 1년에 서너 번 정도밖에 생리를 하지 않는다는 분도 있던데요. 개인차가 큰가요?
0: 그렇죠. 뭐 오시는 분 중에서는 정말 1년에 서너 번밖에 안 했지만 임신 출산을 잘 했어요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분명히 이제 1년에 서너 번 정도 안 한 분들은 분명히 이제 생리불순으로 봐야 되는 거고 어떤 뭐 생리 그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어떤 질환적인 부분들의 원인을 꼭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은 뭐 좀 진단을 잘 못 받아서 그렇지만 이런 경우들은 어떤 이제 원인이 있는지 꼭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이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거나 이제 그러던 그런 양상들에 있어서 그 원인이 되는 질환들이 있는지 또는 생활 습관이 달랐다든지 뭐 체중 변화가 갑자기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진료를 꼭 받으시기를 권할 수 있습니다.
1: 급격한 다이어트나 극심한 스트레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스트레스나 식습관과 같은 생활 습관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특히 이제 여성 생리 주기가 그 조절하는 그런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게 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단순히 그냥 여성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뇌신경계와 내분비적인 영향들이 같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시상하부 뇌하 또는 난소축이라 그래서 우리 HPO축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뇌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조절하는 곳이 있고 또 여성 호르몬을 또 그 분비하고 작용을 하는 난소나 자궁촉이 있는데 이게 서로 상호 그 포지티브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해서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교통을 통신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생리를 잘 하고 있으면은 호르몬 더 만들지 마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호르몬 뭔가 좀 잘 못 하고 있으면 호르몬 더 만들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신호를 주는 시상하부 뇌하수체는 단순히 여성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스트레스 호르몬도 만들고 또는 뭐 인슐린 먹는 거와 관련된 인슐린도 만들고 또는 이제 잠자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는 뭐 도파민, 세로토닌, 뭐 멜라토닌 여러 가지 호르몬들과 같은 곳에서 작용을 하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급격하게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만들어가지고 생성을 하면은 오히려 여성 호르몬은 또 더 이제 뺏기게 되는 거죠. 오히려 만들지 못하게 돼서 이제 생리불순이나 여러 가지 갑자기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거나 뭐 갑자기 체중을 줄

꼬이거나 또는 거꾸로 또 많이 굉장히 비만해지는 경우, 너무 단 음식을 너무 단순당을 너무 많이 먹거나 해서 그 오히려 이제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나 문제가 생겨도 또 여성

0: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1: 기본적으로 뭐 생리불순이 빠르고 느리고 뭐 이런 것들은 월경 성기냐 월경 후기냐 또는 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월경 과속 또 월경이 양이 적다든지 또는 월경 과다가 있다든지 뭐 너무 많다든지 이렇게 그대로 이제 증상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병이 오는 원인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생리가 좀 양이 적거나 그럼 아 피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또는 생리가 너무 자주 많이 오고 할 때는 혈열이라 그래서 피가 뭔가 열이 차 있어서 몸에 열이 쌓여서 뭔가 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피가 부족해지는 것과 또는 몸이 차가워지면서 우리가 한증이라 그래서 뭔가 돌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뭔가 막혀가지고 기가 울체돼서 올 수 있는 간을 기체라고도 하는 경우들도 있고 피가 좀 어혈이 있다 그래서 피가 막혀서 하는 것들처럼 여러 가지 그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은 한의학적으로 다르게 보고 그것에 맞춰서 치료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0: 침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던데요. 침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1: 네, 기본적으로 침 치료를 하면은 자궁이나 난소 주변에 기혈흐름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침을 맞으면은 근육들도 좀 이완되고 좀 딱딱하게 굳었던 것도 좀 풀리는 것처럼 침 치료를 하면은 이제 골반 쪽에 있는 혈류순환을 좀 좋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뭐 자율신경 계통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줘서 호르몬의 좀 균형들을 좀 좋게 해서 오히려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서 뭐 배란이 안 되거나 월경이 불규칙할 때 침 치료를 했을 때 뭐 생리 주기 좀 돌아오고 또 배란도 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이제 침의 효과들이 이런 생리불순 또는 생리통에도 침 치료를 했을 때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들을 이렇게 하는 연구들은 많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0: 뜸이나 부항 치료도 받지 않나요?
1: 네, 기본적으로 뜸이 굉장히 이제 뭐 생리불순이나 뭐 생리통에 또 같이 침과 더불어서 많이 쓰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쑥이 갖고 있는 한약재 성분들이 온경 시켜준다 그래서 자궁 쪽에 혈류순환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따뜻하게 돼서 특히 이제 몸이 차고 아랫배가 차고 우리가 뭐 한과가 차가운 것과 관련되는 증상들이 나타날 때에는 뜸 치료가 기혈순환이나 자궁 난소 기능을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부항 자체는 뭐 이렇게 그 생리불순에 많이 쓰지는 않는데 우리가 부항은 어떻게 보면 왜 허리가 아프거나 뭐 좀 국소적으로 이제 혈류순환이 안 될 때 좀 쓸 수가 있는 그런 치료로 볼 수 있습니다.
0: 생리불순을 정상 범위로 돌리기 위한 생활 습관은 없을까요?
1: 기본적으로 이 생리 불순에 대한 그런 원인이 되는 질환들은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생리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내분비 질환. 저는 이제 조금 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당뇨병이 내분비 질환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약을 먹는다고 하고 계속 단 거를 먹고 운동을 안 하거나 굉장히 술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당뇨가 잘 치료가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생리도 이런 것과 비슷한 그런 기전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생리를 규칙적으로 불순을 치료하고 규칙적으로 개선시키려면 먹고 자고 운동하고 하는 게 절도가 있고 조화로워야 됩니다. 결국은 규칙적으로 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규칙적으로 자는데 나는 낮에 많이 자고 밤에 잠을 안 자. 이것도 뭔가 그 우리 그 일상적인 그런 생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밤에 충분히 자고 낮에 충분히 활동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는 체중도 적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비만인 경우도 생리가 문제가 되지만 최근 젊은 여성들은 또 너무 마른 경우들도 또 오히려 그 생리가 또 불순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여성 호르몬의 원료가 사실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결국 콜레스테롤을 너무 섭취가 적거나 너무 이제 좀 부족해지는 경우에 너무 마른 경우에도 충분히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재료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음식이나 이런 것도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생리가 혈류순환이나 근육과 관련되는 골반 근육이나 혈류순환과 관련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동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0: 팥주머니를 만들어서 따뜻하게 배에 올려두기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나름 노력들을 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차나 음식에 대한 조언도 주세요.
1: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0: 뭐 수분 대사나 이게 피가 잘 돌게 해주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1: 네.
0: 좀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생강차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죠.
1: 아, 네.
0: 뭐 생강차가 뭐 비위도 좀 따뜻하게 하고 기위 생강 자체가 뭐 항염 진통 작용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제 생리통이나 이런 것일 때 좀 속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1: 네.
0: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계피차나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시나몬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혈액 순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또 생리불순은 통증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환으로 된 한약도 있던데요. 어떤 성분인가요?
0: 네, 기본적으로 이가 뭐 계지복령환이라고 하는 그런 약제가 가장 흔하게 뭐 생리통이나 뭐 생리불순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요.
1: 네.
0: 거기가 이제 계지가 이제 그런 계피 성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혈류순환도 잘 되고 또 당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피를 좀 보충시켜주고 하는 부분이다. 결국 이제 한약에서는 기본적인 월경 그 생리 호르몬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호르몬적으로 골반 쪽에 혈류순환도 잘 되고 혈을 좀 잘 보충시켜주는 그런 약을 쓰는 것이 오히려 좀 그런 그 이런 여러 가지 생리불순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생리불순을 겪는 여성들 중에 특히 검진이 필요한 경우랄까요? 증상으로 좀 살펴야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생리주기가 뭐 3개월 이상 없거나 굉장히 좀 이제 불규칙한 게 심하게 돼서 뭐 몇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되거나 또 이제 너무 출혈량이 많거나 너무 생리주기가 짧아서 뭐 어지러울 정도로 굉장히 출혈량이 많을 때에는 꼭 이제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생리기간이 또 보통 일주일 이내에 끝나야 되는데 뭐 열흘 뭐 2주 정도까지 굉장히 좀 가거나 또는 생리를 했는데도 중간에 이제 부정출혈이 있거나 또 출혈이 자꾸 있는 경우들은 오히려 이제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통증이 있다든지 또는 뭐 임신 수유비가 아닌데 뭐 유주비 나온다든지 또는 뭐 체중 변화가 갑자기 도와서 너무 체중이 들거나 더 체중이 빠지거나 뭐 또는 극심한 피로나 뭐 두통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모증이나 남성화적인 그런 부분들 변화들이 있거나 또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하는 경우들은 오히려 다른 원인들이나 좀 더 진단을 좀 정확하게 받아보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우선 기본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생리불순의 원인들은 우선 이제 뭐 호르몬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초음파를 통해서 뭐 골반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거기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일상적인 부분에서 내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지 보고 또 기능적으로 또 한의학에서 또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은 진단을 하면은 뭐 기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좀 종합적으로 다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부정출혈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출혈이던데요. 이런 경우는 자궁 건강의 문제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0: 기본적으로 부정출혈이 있는 경우들이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또 이제 뭐 빈혈을 유발을 해서 당장 이제 어지럽거나 뭐 통증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어느 정도 그 뭐 헤모글로빈 수치라 그래서 빈혈 수치가 뭐 버텨주면은 괜찮지만 오히려 굉장히 여성들이 빈혈이 심해지면 그것 때문에 자체로 이제 부정출혈이 좀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부정출혈이 오는 원인이 뭐 근종이 있다든지 뭐 성근종이 있다든지 어떤 다른 그런 자궁 내 원인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단순히 이제 뭐 출혈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생리불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제 자궁 쪽에서 있는 어떤 질환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 전신의 어떤 내분비적인 부분에서 이상이 있어도 충분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나는 이제 임신과 관련되는 뭐 자궁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신체 전반적인 그런 이상들을 좀 표현해주는 그러한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꼭 진단도 받고 뭔가 이상이 있으면은 교정을 하고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여성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표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생리불순으로 고생하는 분들은요, 불면증으로도 힘들어하던데요. 생리기간 며칠 내내 통증이 있으면 수면장애도 생길까요? 낮에 조는 경우도 많던데요.
0: 그렇죠. 아무래도 뭐 생리 월경이 있고 오히려 출혈이 많으면은 머리 쪽으로 이제 뭐 혈액순환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두통도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생리기간이 되면은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에 가서 우리 근수축 호르몬이 확 나오게 되는데 우리 몸이 굉장히 수축하면

0: 하면서 더 긴장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편두통이 심해진다든지 또는 뭐 나른해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평소에 또 그 잠을 잘 못 자거나 불규칙하게 잤던 분들이 오히려 생리 때 돼서 더 잠을 못 자거나 더 예민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평소에 규칙적으로 잠을 자거나 또는 불면증을 좀 개선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나서 그래야지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생리와 관련되는 증상들이 좋아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생리불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버스커버스커의 정말로 사랑한다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생각해보는 건강 이야기,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건강과 관련해서는 오해도 많고 또 착각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건강을 위한다는 착각이네요.
1: 그렇습니다. 혹시 이 뭐 건강 보조 식품 드시는 거 계시죠?
0: 네, 비타민 D도
1: 비타민
0: 먹고
1: D도 드시고
0: 종합 비타민
1: 여러 개 드시죠. 예. 책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당신은 몇 개의 영양제를 챙겨 먹었습니까?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이거 다 저도 먹고 있는 거고요. 네. 요즘은 또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것도 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챙겨 먹는 영양제의 수가 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건강 염려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자꾸만 걱정이 늘어나고요. 이거 괜찮은 걸까?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저자는 더하기 중독이 아니라 이제는 뺄셈 처방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27년 차 약사이면서 스스로 신장 이식의 수혜자이기도 한 저자 신재용은 우리가 정말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온갖 종류의 약, 영양제, 검사, 건강을 챙기려고 계속 덧붙이기만 했던 모든 일들이 실제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오랫동안 약사로 일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하나름씩 사가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미 여러 약을 먹고 있는데 또 어디선가 뭔가가 몸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약국을 찾아와서 뭘 달라고 하죠. 아,
0: 그렇죠.
1: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건강에 대해서 불안해할까? 아. 뭘 자꾸만 더하려고만 할까라고 질문했다고 그럽니다. 불안을 상품으로 바꾸면서 과잉 소비를 부추기는 현대의 환경을 추적해온 저자는 그래서 건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0: 저자가 약사이신데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1: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아르기닌 열풍이 불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먹었거든요. 이게 뭐 좋다고 하면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밖에 요즘 뭐 운동하겠다고 뭐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단백질 음료를 권하거나 네. 아미노산이나 전해질 음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헬시 플레저라고 해서 이게 건강관리도 즐겁게 해야 된다는 트렌드거든요. 그러면서 손쉬운 건강관리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 관리가 손쉽게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0: 그럼요.
1: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편리하게 쉽게 뭔가를 먹으면 해결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저자는 건강 기능 식품이 현대판 부적처럼 쓰이고 있다라고 지적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부적이 파는 건 실제 효능이 아니죠. 부적을 사면 여기에다가 어떤 의미가 덧붙여지고 왠지 좀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신뢰 같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0: 그렇죠.
1: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도 이걸 먹으면 실제로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도 나는 내 몸을 챙기고 있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0: 아, 그렇네요.
1: 나는 이 불안을 그냥 두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로서 영양제가 효용이 있다라는 거죠.
0: 네.
1: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 이 부적과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되면 하나를 삼킨다라는 행위 자체가 내 안에 불안을 잠재우는 하나의 의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물론 잠깐은 마음이 놓여요. 뭔가 했다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듭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에 오래 기대기 시작할수록 우리는 불안을 그대로 마주보고 버텨내는 심리적인 근육을 잃어만 간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불안은 마주해야 돼요. 네. 싸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불안을 다루는 힘이 자꾸만 줄어들어서 다음에 더 큰 불안이 오면 이걸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 큰 덧셈, 무언가를 더 먹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자는 부적이 한 장이었다가 어느새 두 장이 됐다가 세 장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안심을 위해서 하나 둘씩 더한 것들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것들

0: 것들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이 현대판 부적으로 쓰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은데요. 요즘 뭐 드시는 건강보조제들이 점점 늘어나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그게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되시나 봐요.
0: 그렇습니다. 현대판 부적인 거죠. 예. 특정 영양제나 성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TV 프로그램을 막 보다가 문득 채널을 돌렸는데 예. 어떻게 홈쇼핑 채널에서 딱 그 제품을 파는 경우를 아마 다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1: 아유, 그럼요.
0: 전문가가 등장을 해서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인지 편향을 활용합니다. 불안을 자극하죠. 상품 구매로 이끄는 현대 자본주의의 교묘한 덫에 우리는 걸려들게 됩니다. 책은 왜 우리가 더하기를 멈추지 못하는지 인간의 본능과 현대 소비시장의 구조를 아주 세밀히 분석함으로써 뺄셈, 꼭 필요한 건 남기고 필요 없는 건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더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결핍에 시달려온 인류는 진화학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안전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죠.
1: 네.
0: 왜 요즘 포모 신드롬이라고 해서 뒤처지는 일에 대한 강한 불안과 인지 편향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건강 문제에서도 이러한 포모 신드롬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행동 편향도 우리의 본능인데 여기에 함께 작동하게 되는데
1: 네.
0: 혹시라도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쉬기만 했다가 병을 키우면 어떡하지? 나 뭐라도 해야 돼. 이게 행동 편향인 겁니다. 지금 검사 안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하지? 지금 이거 안 먹어서 나만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물음들이 생기면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그냥 좀 두고 봅시다 라고 이야기해도 아니에요. 빨리 저 약 먹어야 돼요. 빨리 검사해 주세요. 진단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검사를 한 번 더 해보고 약을 더 먹고 이게 뭔가 내 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느껴진다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 가운데 하나인 행동 편향이라고 그럽니다.
1: 뒤처지는 일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포모 신드롬과 행동 편향이 맞물려진다는 게 정말 요즘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영양제를 안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좋다는 건 먹어야 하지 않을까? 근거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0: 이게 어떤 문제로 더 확대가 될 수 있냐면 최근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이 ADHD 치료제 오남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랬죠.
0: 이 ADHD 치료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환자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전문 의약품이에요. 이게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그래서 정상 청소년이 복용할 경우에 학습 효과는커녕 두통과 불안, 수면장애, 환각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1: 네.
0: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DHD 진료비가 1909억 원으로 2020년보다 2020년에 461억 원이었어요.
1: 와.
0: 무려 314% 증가했습니다.
1: 와.
0: 환자 수도 3.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 통계이긴 하지만 연령대별 통계를 보더라도 10대 환자가 92,774명으로 36.1%를 차지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게 정말 환자일까요?
1: 아.
0: 아니면 가짜 환자일까요? 청소년기에는 학업 경쟁이 치열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버티고 집중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크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일부 학부모들에 의해서 ADHD 치료제가 치료약이 아니라 공부 도구로 오남용되고 있는 겁니다.
1: 정말 문제네요.
0: 저자 역시 동료 약사들에게 이 ADHD 약 처방이 최근 부쩍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의 청소년 아이들의 뇌가 고장난 것인가 아니면 경쟁사회와 압박사회가 멀쩡한 청소년들의 뇌를 고장나게 하고 있는 것일까? 저자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정말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겠죠.
0: 그렇습니다. 건강시장, 우리의 덧셈 편향, 자꾸만 더하려고 하는 이 어떤 습관과 만나는 지점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1: 네.
0: 사람들은 식단을 고치고 운동을 시작하고 잠을 늘리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나 더 챙겨 먹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지금의 삶은 그대로 둔 채 여기에 이 제품 하나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1: 네.
0: 시장이 이러한 우리의 심리적 허점을 정확히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해요. 그 부족이 병과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거 하나 먹으면 그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1: 네.
0: 정기검진에 대해서도 조금 색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 네.
0: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의 의사, 연구원, 통계학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코크란이라고 하는 건데
1: 네.
0: 여기에 연구자들이 여러 나라의 종합검진 연구를 모아서 메타 분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논문을 보면
1: 네.
0: 정기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만 전체 사망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검진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자주 새로운 병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혈압, 고지혈증, 경계성 당뇨, 온갖 종류의 이상 소견, 사실 검사 항목이 하나씩 더 더해질 때마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선에 걸려드는 사람들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 네.
0: 저자는 이러한 종합검진에 불편한 진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병명을 붙여주고 약을 처방하는 데 기막힌 도구가 종합검진이 되어버렸다라고 지적합니다.
1: 네.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건강 염려증으로 과도하게 너무 자주 하지 말라는 얘기죠.
0: 네. 과유불급이라는 겁니다.
1: 네.
0: 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책의 후반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계속해서 뺄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예를 들자면 오래 사는 사람은 헬스장에 가지 않는다. 수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 의지력은 고갈된다. 환경을 세팅해라. 고립을 덜어내야 건강해진다. 이런 목차에 따라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블루존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게 세계적인 장수 지역인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분석을 해서 현대 도시 사람들에게 접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습관이 몸에 배도록 그래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걸 블루존 프로젝트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살을 빼세요, 운동하세요, 몸에 좋은 걸 더 드세요 라고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대신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건강한 선택이 가장 덜 귀찮고 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다시 설계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넛지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학교나 식당이나 마트나 이런 데서 몸에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배치를 했어요. 살을 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시 설계를 다시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걸을 수 있도록 공원에서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식사도 혼자 먹는 대신에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자연스럽게 설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 블루존 프로젝트를 시행했던 지역의 사람들 비만율과 의료비가 줄어들었고요. 기대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달라진 건 주민들의 강한 의지력이 아니라 사람들을 둘러싼 환경 디자인, 설계였다라는 걸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건강을 위한다는 착각, 일단 여기서 빠져나와야 할 것 같네요.
0: 그렇습니다. 더 이상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지 말고 네. 실제로 블루존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0: 빼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편리함과 과식을 조금씩 덜어낸 환경에서 살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값비싼 운동기구, 최신 영양제 이런 걸 더할 게 아니라 차를 덜 타고 가공식품을 덜 먹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덜 선택하도록 우리의 주변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무엇을 더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네. 지금 내 삶과 내 주변에서 무엇을 덜어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다르게 배치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소개해 주신 책 건강을 위한다는 착각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오아시스의 원더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10월 3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개천절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으나 모레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모레 낮 기온은 다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떨어져 10도 이하가 되겠고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5도 이하로 낮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는데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경북 북동 산지, 전북 동부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높은 산지에는 얼음도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21도에서 25도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서 내륙, 경남 서부 내륙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30mm, 경상권은 5에서 10mm,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시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및 안전관리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서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늦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지만 경상권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2도에서 25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 23도, 수원과 파주 23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겠는데요.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23도, 원주 23도, 대관령 16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동해 21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겠는데요. 낮 기온은 청주와 충주 23도, 대전 23도, 세종과 천안 23도, 보령 24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4도, 군산 23도, 광주 25도, 목포와 여수 23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3도, 포항 23도, 안동 22도, 부산 23도, 울산 22도, 진주 24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서해도 구름 많겠는데요.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2도, 신해주 19도, 개성 25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0.4도, 습도는 60%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습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해킹 시도도 발견됐는데 AI 도구를 활용한 동일범 수행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더 내게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석유 프로젝트에도 한국이 84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0: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 첫날인 어제부터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은 국회로 넘어온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1: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전과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오늘은 남자 축구 대표팀이 4연속 우승을 목표로 일본과 결승전에 나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주말 아침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0: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일제히 해킹 공격을 당했습니다. 연쇄 해킹 시도로 정보 유출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1: 앞서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첫 소식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KB국민은행이 고객에게 보낸 안내 문자입니다. 9월 30일 외부 침해 사고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돼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별로 다른데 이름과 전화번호, 집주소 외에 개인 신용등급과 연소득 같은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하나은행에서도 89명의 고객 정보가 그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며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와 직장 등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해킹 공격은 금융권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BNK 부산은행에선 외주개발 직원 11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역시 유사한 해킹 시도가 있었는데 시스템 차단으로 현재까지 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마케팅 업체라든가
4: 고려대
3: 보험업체라든가
4: 기타 등등에 팔아넘길 수 있습니까?
3: 돈이 드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2: 2만 5천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 해킹 공격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신한은행이 공격을 인지한 건 이로부터 15시간여가 지난 다음날 오전 9시 반쯤이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0: 시중 은행들을 노린 이번 전방위 공격은 동일범 소행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해킹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은 중국 AI가 활용됐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세준 기자입니다.
5: 신한은행이 제출한 해킹 피해 보고서입니다. 해커들은 우선 홈페이지의 여러 서비스 가운데 공격 대상을 찾아냈습니다. 그 뒤 해당 서비스에 무작위로 고객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의 나머지 정보가 딸려 나옵니다. 은행이 공격을 인지한 이후 차단된 IP만 10개, 8개 국가에서 유입됐을 만큼 무차별 해킹이 시도된 게 확인됐습니다. 이번 해킹에는 AI 도구가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는 하나의 공격이 막히면 즉시 다른 해외 IP를 동원합니다. 고객들이 이용하는 메인 서버가 아니라 보안이 취약한 곳을 찾아냈는데도 AI가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별로 보면 영업 지원 시스템, 대출 모집인 홈페이지, 내부 직원용 사이트 등이 타겟이었습니다.
6: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AI는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여기와 관련된 사이트들을 검색해내고 공격 표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들을 발견을 해서 AI가 다 찔러봐요. 다 공격을 네. 해보고 아 여기 취약한 부분이 있네.
5: 이들 공격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 동일범 소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AI 도구가 활용됐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중국 AI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금융당국은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0: 앞서 보신 것처럼 신한은행에선 해킹 시작 15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정보 유출을 파악했습니다. AI 해킹 위험이 날로 커지는 상황인데 정작 금융회사들은 사고 인지에만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송수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7: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롯데카드. 해커의 침입이 있는지 2주가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사이 고객 297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가상결제 코드 등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8: 해커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9: 조조진
8: 작업과
9: 방식 롯데카드
8: 부분을 거의 못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물론 뭐 이것마저도 결국은 뭐 변명입니다만
7: 신한은행은.

0: 2023년 12월 홈페이지 내부 오류가 발생했지만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발견했습니다. 하나은행도 1년 4개월 넘게 오류를 알아차리지 못해 고객 112명에게 714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최근 5년간 금융권 전산 해킹 사고 1,500여 건을 분석해보니 사고를 인지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린 경우가 75건, 1년 넘게 걸린 사례도 16건이나 됐습니다.
1: 사고가 나고도 몇 달씩 몰랐다면 AI 에이전트 공격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금융당국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0: 사고를 빨리 파악하지 못하면 유출 정보가 늘어날 수 있고 원인 파악과 복구에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2: 며칠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할 거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투자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더 내게 하겠다고 추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이 미국의 석유 프로젝트에 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을 투자할 거라고 또다시 일방적으로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일 백악관에서 선거 유세 지역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가 앞서간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관계자도 협상 자리에 있었고 대표자들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관세를 더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 한국이 하고 싶지 않다면 난 괜찮아요. 그냥 비용을 더 청구하면 되니까요. 잠깐만요. 한국이 서명을 안 한다고 했나요? 곧 서명하지 않으면 금액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전해주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글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석유와 가스 생산 증대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미래 세계 에너지 안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석유 프로젝트는 유전에 이산화탄소나 가스 등을 주입해 압력을 높이고 남아있는 원유를 더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언급한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간 합의된 전략 투자는 공동 팩트시트와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이 전부라면서 미국 측에 발표 경위를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5: 미국 언론들은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가 유권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경제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2: 미국이 한국 투자를 일방 발표한 이 알래스카 LNG 사업 대미 투자의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일본 역시 투자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사업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재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투자가 확정됐다고 강조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최북단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남부로 보내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가스관만 약 1,300km, 액화시설까지 새로 지어야 해 추산 사업비는 최대 545억 달러에 이릅니다. 멕시코만 LNG 사업보다 생산 능력당 건설비가 2배 이상 높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4: 한국이 자금을 투자할 겁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가 조금 넘는 규모로 투자하는 겁니다. 하워드 러튼의 미국 상무장관입니다.
6: 여기에 가스관이 해발 1,400m 산맥과 영구 동토지대를 지나야 하고 혹한 속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아 공사비가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성을 따져볼 때 가장 큰 강점은 아시아 주요 LNG 수입국과 거리가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재적 투자자이자 주요 구매자가 되는 셈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주요 공급처인 미국 걸프만과 카타르보단 알래스카가 가깝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캐나다 LNG가 이미 수출을 시작했고 호주와 비교하면 거리상 우위는 크지 않습니다.
7: 러시아 가스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거리도 얼마 안 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6: 일본은 투자엔 거리를 둔 채 LNG 구매 가능성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심 표명 단계입니다. 한국이 높은 가격에 가스 장기 구매를 약속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개선되지만 가스값을 감당하다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2: 열악한 교육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프랑스 고교생들의 시위가 일부 현장에선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동대를 투입해 시위 진압에 나섰고 전국 400여 개 학교엔 휴교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파리에서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8: 이른 아침 파리 교외의 한 공립고등학교. 등교하는 학생들로 붐벼야 할 통학로가 텅 비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전국 400여 개 고등학교를 폐쇄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일부 학교 주변에선 집회 금지령까지 내려졌지만 시위는 프랑스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낭트에서는 학교 건물 일부가 불탔고 마르세유에서는 소방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잠정 피해액은 수천만 유로에 달합니다. 17살 소년이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는 등 일주일 만에 5천 명 이상이 경찰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4: 시위의 성격이 변하면서 상황이 악화했습니다. 폭력적인 소수 집단이 시위를 골모로 잡고 있는 걸 멈춰야 합니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입니다.
8: 시위 진압 과정에서 16살 학생이 한쪽 시력을 잃는 등 경찰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4: 시위대는 15살 학생들이고 상대방은 장비를 가지고 훈련받은 직업인들입니다. 폭력의 정도가 전혀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 학부모와 교사 노조 등은 학생들과 연대에 나섰습니다.
4: 교사 증언, 더 나은 공부 환경, 대체 교사 투입 등을 요구하는 아이들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함께 나왔습니다.
8: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단체 등과 공식 면담에 나섰지만 학생 단체들은 정부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며 오는 6일 추가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9: 개천절인 오늘 도톰한 가을 겉옷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울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하늘색으로 칠해진 곳은 10도 아래, 내륙 곳곳에 짙은 푸른색으로 표시된 곳은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대관령이 0도, 제천이 3.5도, 서울은 10.4도까지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3에서 크게는 6도 정도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가을 볕이 내리쬐면서 서울이 23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10에서 15도 안팎의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야외 활동하기 큰 무리는 없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 낮까지 영남 해안에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연휴 일정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0.6도, 진주 7.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3도, 진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0: 10월 2일 어제부로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졌고 수사권을 남용해왔던 비판 끝에 이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먼저 공소청 출범으로 맞게 되는 변화를 배지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11: 캄캄한 밤, 78년 역사를 담은 검찰청 깃발이 계양대에서 내려갑니다. 그 빈자리, 공소청 상징기가 걸렸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특수수사의 중심이었던 이곳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이렇게 공소청으로 현판을 바꿔달았습니다.
4: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해재 PD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10월을 상달, 가장 높고 귀한 달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한 해 농사를 마치고 하늘에 감사를 올리던 그런 달이라는 건데요. 그 10월의 셋째 날인 오늘은 다들 아시다시피 개천절입니다. 또 다들 아시다시피 단군이 이 땅에 첫 나라를 세운 그런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때 세운 뜻 가운데 하나가 또 다들 아시다시피 홍익인간 아니겠습니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뭐 신화 속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지금 시대에 맞게 또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도 경제도 뭐 다양한 정책들도 결국 사람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기 위한 것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고 이롭게 만드는 일인지,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인지, 내가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다 도움이 되는 일들인지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자, 10월 3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0: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1: 정원으로 인문학 여행 떠나보는 나의 작은 식물원 시간입니다.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신 오경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요즘 외국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주시는데 오늘도 외국으로 나갑니까?
2: 오늘은 외국으로 나가긴 나갈 건데요. 장소보다는 저 사람이 네. 네. 사람을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1: 네. 한국 사람입니까?
2: 혹시? 아닙니다. 아닙니까? 한국 분은 아니시고요. 이사무 노구치라고 하는데 네.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약간 일본 네. 분으로 느껴지실 텐데요. 네. 혼혈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일본이시고 엄마가 미국인이어서 얼굴에도 이제 혼혈의 느낌이 완연하게 드는 작가이고 굉장히 독특한 작가이고 저희 정원 영역에서 많이 다루는 또 작가기도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어디서 활동하신 분입니까?
2: 원래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긴 했는데요. 네. 활동 무대는 주로 뉴욕이었고 네. 어린 시절에 잠깐 아버지 따라서 그 일본을 가게 돼요. 근데 일본 중에서도 교토를 가게 되거든요. 그 천년 도시가 있는 네, 네, 네. 그 일본을 가게 되는데 그 일본에서 약간 초등학교 시절 정도를 보내면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 많이 갖게 되고 네. 저희도 공부할 때 교토 많이 가거든요. 네. 이유가 거기 정원이 많아서예요. 그래서 정원이 굉장히 많은 도시고 그냥 많다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도시여서 오, 네. 이사무 노구치가 이 정원들 특히 사찰 정원들을 많이 다녀보면서 그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제 훗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예술 활동을 할 때에도 그때의 기억을 굉장히 많이 혼합해서 약간 본인의 정체성만 혼혈이 아니라 예술도 이렇게 혼혈이 된 듯한 작품을 많이 구사하게 됩니다.
1: 두 나라의 어떤 특징들을 네. 모두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약간 조금 특색이 있을 것 같은데요.
2: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 일본 문화 중에 젠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교 선종의 영향을 받은 건데 네.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그 군더더기가 없게 미니멀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젠 스타일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네. 이 젠 스타일의 영향에 그리고 미국 쪽에서 배운 서유럽의 영향도 같이 받아 있어서 굉장히 좀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그런데 네. 간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네. 약간 이분이 그 조각 원래는 조각 디자이너이거든요. 근데 조각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제가? 돌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큰 돌에다가 네. 쇠를 네. 뭐 삼각형으로 딱 꽂아서 그 가운데를 뚫게 만드는 그런 기하학적인 모습이라든가 네. 이런 조각물을 굉장히 많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네. 돌이라는 자연의 물성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의 그 미술관이 뉴욕에 있거든요. 근데

0: 네. 얼마 전에 뉴욕에서 BTS가 공연을 했잖아요.
1: 네.
0: 근데 RM이라는 친구가, 멤버가 네. 여기를 방문을 했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네. 오 우리 쪽인데 그거 방문했네 하면서

0: 라는 곳에 네. 그 코트 마당 같은 거를 디자인을 했어요.
1: 유네스코 본부에 했겠네요.
0: 네, 유네스코 예. 본부. 근데 여기가 너무 신기한 게 아래에서 깊이 있게 내려다보는 동그란 정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 동그란 정원 안에 돌로 배치를 해서 네. 돌하고 자갈만 써서 일본의 젠 스타일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네.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추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정원입니다.
1: 아니 일반적으로 정원이라고 하면 네.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래야
0: 맞습니다.
1: 정원인데
0: 맞습니다.
1: 말씀 들어보니까 돌과 자갈로 만들었다는 그게 정원입니까?
0: 네. 그래서 이 정원이 1930년대 네. 서유럽에 많이 알려지게 돼요. 특히 료안지라고 하는 정원이거든요. 이 정원이 말 그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갈하고 돌로만 구성이 돼 있고 식물이라고는 이끼 정도밖에는 없는 정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이 큰 고민을 하게 돼요. 식물이 없는데 네. 이거 정원이라고 넣어도
1: 그러니까,
0: 되나?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정원에 그래서 정의를 바꾸게 되는
1: 정말요?
0: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정원이란 식물과 뭔가 자연의 물성이 막 이렇게 풀어졌다가 정원이란 인간의 아트적인 행위 아웃도어 네. 영역으로 네. 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1: 풀도 들어갈 수 있다
0: 들어갈 수 있다
1: 안 들어가도 되게
0: 안 들어가도 되는 카테고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정원의 약간 사전적 의미를 바꾼 정원이기도 했는데 그 정원의 모티브를 이 이사무 노구치가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현대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의 정원을 조각 정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조각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각적인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의 추상화가 정원에 내려앉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1: 인문학적인 표현이네요. 역시 토요일에 인문학 여행을 떠나는
0: 맞아요.
1: 우리 프로그램답게.
0: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 네. 근데 약간 드는 생각이 어디서나 모난 그 돌이 정맞는다고.
0: 맞습니다.
1: 약간 이렇게 약간 파격적이면 네. 조금 환영받기도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0: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거죠. 호불호 어느 한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 이상하다. 저게 뭐냐 막 이런 식의 것들이 많아서 네. 이분이 어린이 놀이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를 왜 어린이의 그 뇌를 자극하는 그런 걸 안 하고 왜 똑같은 시소, 똑같은 그네, 똑같은 정글짐 왜 이런 데서 놀게 하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지금 봐도 너무 파격적이에요.
1: 원고에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0: 네, 네. 지금 봐도 그 파격적인 디자인들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뉴욕 시랑 각종 시한테 일종의 제안을 했거든요. 다 네. 거절당하고
1: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공무원 중에 쉽지 않죠.
0: 공무원 중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1: 그리고 이게 뭐 1930년, 40년 이럴 때니까요.
0: 맞습니다. 또. 네. 그래서 이 피라미드 한쪽은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는데 한쪽은 또 미끄럼처럼 내려오게 하는 이런 굉장히 저는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거퍼서 계속 그 거절을 당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용납해 준 내가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1: 오, 다행이네요.
0: 그게 홋카이도에 지난번에 제가 네. 그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화 만드는 난지도 공원처럼 같은 곳 중에 제가 이곳 소개해드리고 싶다라고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사무 노구치의 디자인으로 만들었는데 겨우겨우 준 데가 쓰레기 매립지였거든요.
1: 아 그래도 매립을 해가지고 뭔가 공원으로 만들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쓰레기 매립지를 주면서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디자인을 하게 해주었고요. 네. 그래서 이사무 노구치가 이곳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 퇴짜 맞았던 모든 디자인들을 잘 넣어서 이 안에 그 연출이 돼 있습니다.
1: 말년에 하신 거죠? 이것은?
0: 네. 말년에 하셨는데
1: 그러니까 그 작품 세계에 네. 맞는 예를 들면
0: 그쵸,
1: 그
0: 마지막.
1: 뉴욕에 거기 놀이터를 제안했던 거는 30몇 년 40몇 년인데 네. 요거를 일본에서 홋카이도에서 한 것은 마지막, 80년대
0: 마지막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원래는 1979년까지 매립지로 쓰고 있다가
1: 네,
0: 이제 이걸 공원으로 만든다 하면서 공원 계획이 들어섰다가 마지막에 이사무 노구치가 드디어 여기를 하기 시작하는 1988년도부터였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해 삽을 뜨고 얼마

0: 되지 않아서 뉴욕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네. 여기가 삿포로 모레누마.
1: 모에레누마 공원이죠. 모에레누마.
0: 여기에서 89년에 드디어 이제 이사무 노고치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플랜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대로 진행을 해서 2005년에 완전히 완결을 하게 되고
1: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0: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네. 다 작품이 하나하나였어요. 공원 전체가 다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땅을 다 들어 올리고 파고 들어가고 뭐 이러는 작업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결코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삿포로에 네. 여기 공원을 가시면 이사모 노구치가 만들어 놓은 그 실패했었던 그 퇴짜 맞았던 그 한쪽은 피라미드처럼 올라가고 미끄럼처럼 내려오는 그거를 변형시킨 언덕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자체가 공원 자체가 작품이어서 저는 여기 가시면 꼭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감상하시면서 네. 걸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이사무 노구치가 이 장소에서 360도를 뺑 돌게 되면은 네. 풍경이 다 달라지게 연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휘리릭 건너가시면 그 뷰를 다 놓치시게 되고 한 군데 서서 쭉 한번 둘러보시고 네. 또 한 군데 어느 지점에 가서 쭉 한번 둘러보시면 너무 좋고요. 뉴욕에 있는 이사무 노구치의 뮤지엄이 그 RM이라는 멤버가 갔다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 무료예요. 들어가신 다음에 충분히 네. 보시고요. 저는 또 정말 감동이었던 게 이사무 노구치가 만든 건물이 있어요. 그 공원 거기에요? 안에. 네. 근데 건물 안에 건물 자체도 너무 멋지고요. 네. 건물 자체도 아트적으로 만든 데다가 그게 건물이 또 전망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공원과 삿포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건물에서 쭉 내려오면 지하에 이사무 노구치의 아주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 한 점 남아져 있고 또 샵이 있습니다. 그 샵은 물론 이제 돈 주고 있어야죠. 사야죠.
1: 아, 그럼요. 네. 마지막에 샵이 있어줘야 네. 뭔가.
0: 그래서 굉장히 독특해요.
1: 그 건물이라는 것은 이제 사구에 네. 지어진 거죠.
0: 맞습니다.
1: 도면을 가지고.
0: 네, 도면을 가지고 다 지어놓고 그래서 마지막 방점으로 네. 건물까지 엘리베이터를 꼭 타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굉장히 높은가 보죠.
0: 아니요, 높아서가 아니고 엘리베이터 디자인이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엘리베이터 자체의 디자인도 좋은데 올라갈 때 풍경을 일일이 다 신경을 써가지고요. 별로 높지는 않지만 네. 보이는 뷰나 이런 엘리베이터 꼭 타보시라고.
1: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삿포로를 가게 된다면
0: 가셔야
1: 여기를
0: 됩니다.
1: 꼭 한번 네. 애들 데리고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냥 애들은 풀어놓으시면 네. 넓은 잔디가 진짜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1: 엄청 굴러다닐 뛰어다니겠죠.
0: 굴러다닐 겁니다.
1: 네. 둘째는 저보고 캐치볼 하자 그럴 테고.
0: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야, 뭔가 하나의 예술품처럼 이렇게 네. 조성된 네. 공원 이야기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가든 디자이너 오경화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다다음 주에 오시죠.
0: 네.
1: 그때도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저희가 격주 주말에 술과 함께 떠나는 인문학 여행 시간 하고 있죠. 주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 학과 명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또
3: 오늘은
1: 늘 한숨을 쉬가셔요.
3: 아니 고민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1: 아, 예,
3: 고민을
1: 예.
3: 많이 했다.
1: 알겠습니다.
3: 이게 뭐냐? 요즘 굉장히 그 위기론이 팽배한 그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1: 전통주인가요?
3: 아, 아닙니다.
1: 지난번에 전통주가 굉장히 위기다.
3: 아, 맞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다 위기네요.
1: 다 위기네, 정말. 네. KBS도 위기고.
3: 네, 이게 아무튼. 위스키가 위기입니다.
1: 아, 위스키요?
3: 네. 위기라고 좀 많이 보고 있죠.
1: 왜 위기인가요?
3: 재고가 너무 많아요.
1: 재고가 많다.
3: 네. 재고 너무 많은데 10년 전 대비 약 재고가 3배 정도 늘어났어요.
1: 우리 내수 시장에 말씀이신 거죠?
3: 아,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1: 스코틀랜드에?
3: 예, 스코틀랜드의 증류소에서 현재 숙성하고 있는 위스키 원액이 네. 10년 전 대비 무려 3배다.
1: 너무 많이 생산한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이게

0: 총량으로는 14억 리터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수출할 때는 규격이 700ml로 해서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로 따지면은 총 20억 병입니다.
1: 너무 많네요.
0: 그렇죠. 너무 많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언제 팔아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위기론이 굉장히 팽배한 상황인데 정말 이 위기론에 있어서 정말 위기인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1: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생산해서 재고가 이렇게 많이 생긴 겁니까?
0: 일단은 굉장히 잘 팔렸어요. 2010년도부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전에는 블렌디드 위스키라 그래서 예. 그 몰트 그러니까 엿기름으로 만든 위스키와 그전에 다른 잡곡으로 만든 그 위스키를 섞어서 팔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근데 2010년도부터 오직 한 곳의 증류소에서 몰트 즉 엿기름 메가만 가지고 만든 위스키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데 한 곳에서 만들어서 직접 발효하고 증류하다 보니까 네. 장인정신으로 이어진 거죠. 네. 이거를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면서 네. 기존과 다른 프리미엄을 더욱더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출하는 그 스코틀랜드의 총 출고액이 10조 원 정도 되는데 네. 그 2010년도에는 약 6조 원 정도. 근데 그게 10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이 늘었죠.
1: 팬데믹 때도 또 되게 위스키 이런 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0: 그때 완전한 정점이었죠. 아. 네, 왜 정점이냐. 일단 전 세계적으로 네. 홈술이 유행을 했어요. 외국도 못 나가고 밖에도 잘 못 나가니까 홈술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홈술이란 것은 내가 마시는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마시는 거잖아요.
1: 아, 혼술 아니고 홈술.
0: 홈술. 아 예. 네, 홈술 집에서 마시는. 근데 어쨌든 내가 즐기든 가족과 즐기든 예. 또 심심하면 또 SNS에 사진도 찍어서 올려야 되다 보니까 예. 고급주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위스키 굉장히 많은 선택을 많이 받았고 예. 되게 재밌는 게 이 팬데믹 시절에는. 내가 근데 위스키를 사고 싶어도 쉽게 못 샀어요. 왜냐? 스코틀랜드에서 예를 들어 한국까지 오는데 트럭으로 이거를 그 물류를 이동하는 뭐 인도 계열의 샴발라 아저씨가 지금 자가격리를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빠레띠에 넣어서 이거를 실은 스코틀랜드의 뭐 윌리엄 아저씨가 자가격리를 당한다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한 번 주문하면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1: 네, 유통 과정이 쉽지 않았네요.
0: 그렇죠. 근데 몇 달이 걸리다 보니까 주문하는 수입처에서는 어떡하겠어요? 야, 1년치 한꺼번에 주문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전 세계 모든 수입처들이, 네. 수입사들이 이거를 막 1년치 갑자기 막 주문서를 던지다 보니까.
1: 발주를 갑자기 많이 넣었군요.
0: 그러니까요.
1: 약간 지금 램 발주하는 것처럼.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지금 딱 비슷해요. 램 발주하는 것처럼 잔뜩 발주해 놓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쪽에서 그걸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 위스키 가격은 오늘이 제일 싸다.
1: 오늘이 제일 싸다.
0: 오늘이 제일 싸다.
1: 점점 오를 거다.
0: 네네.
1: 약간
0: 네.
1: 지금 램 시장도 그렇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아,
1: 걱정되는데. 네.
0: 그래서 이게 램 시장도 결국은 이 가격이 네. 영원히 지속될 것이냐, 지속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잖아요. 네. 위스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고연산이라고 하는 오래 숙성된 제품들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몇 억씩 몇십억씩 하다 보니까 위스키 증류소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원액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크통에 넣어서 지금 숙성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자체가 예전 대비 거의 한 3배 네. 정도 된다는 거죠. 10년 전 대비.
1: 그럼 이제 가격 폭락은 예상된 수순이네요.
0: 아 근데 또 쉽게 폭락은 안 한다.
1: 왜죠?
0: 이게 왜냐면 빵이나 고기나 생선 이런 것들은 네. 마트에 가면은 늦게 가면 좀 세일할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신선식품이니까.
0: 신선식품. 이것들은 내일 팔면 가치가 더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위스키는 반대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1: 묵히고 묵히고 묵히겠네요.
0: 네. 더 가격이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당장의 가격을 낮출 필요는 없는 거죠. 아.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결국 사람들은 지금 AI 발달이나 뭐 주식을 통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창출하는 상황에서 부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부자들이 늘어났을 때 결국 나는 남들과 다른 거를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래 숙성된 위스키를 소유하고 싶은 이 인간들의 네. 소비자들의 네. 소비욕이 있어요.
1: 아 그러면은 네. 이걸 묵혀두고 묵혀두고 더 프리미엄으로 만들어서 부자들에게 팔지언정 당장에 그럼 지금이 잘 안 팔리면
0: 그렇죠.

0: 이 현금이 없는 이런 데들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현금이 없는 데가 위험해요. 중소업체들이 좀 위험할 수는 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최대 4분의 1 정도 스코틀랜드에 한 150개 정도의 증류소가 있는데 네. 4분의 1 정도는 매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금이 많은 곳은 오히려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아. 절호의 찬스가 된 거죠.
0: 쭉쭉 팔 수 있다.
1: 어 맞아요. 약간 네. 우리나라 IMF 때 같은. 근데 이게 이 10년 동안 위스키 산업이 굉장히 호황이다 보니까 네. 거대 기업들이 네. 있어요. 위스키에도. 이런 것들은 1년에 영업이익이 5조 원 정도 돼요.
0: 오,
1: 어마어마하죠.
0: 크네요.
1: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0%가 넘어가요.
0: 이야,
1: 그러니까 이제까지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거예요. 네. 이것들이 다 줍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줍줍이라든지 없어졌던 사라졌던 또는 누가 인수했던 이런 곳에 원액들이 오랫동안 묵혀있는 경우에 그 원액들을 넣거나 그 원액들만 따로 보관해서 나중에 판매하잖아요.
0: 예?
1: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0: 아. 그냥.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네. 거대 기업들이 찬스일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돈 많은 기업들은 계속 더 돈 많아지고.
1: 자본주의의 문제예요.
0: 아,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이 자본주의의 문제 이것도 언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1: 네, 이제 뭐 단순히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수많은 사람들이 위스키를 샀던 이유는 네. 지금 재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오픈런 하고 네. 뭐 10시간 기다려 사고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재고가 많다고 하니까 네. 사람들 여유가 있죠. 지금 당장 네. 안 사도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중소 위스키 증류소들에게는 굉장히 타격이 될 것이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0: 네.
1: 또 하나가 있어요. 위스키에 대한 또 안 좋은 소비 패턴.
0: 그게 뭡니까?
1: 소장입니다.
0: 아, 소장, 예.
1: 예, 소장은 집에 모셔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예. 내가, 뭐, 홀짝홀짝 한잔할 수도 있고,
0: 예.
1: 아니면 바라봐 보는 것으로 뭔가 나를 만족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0: 차린곱입니까?
1: 아, 왜 우리 어렸을 때 아버님들이 장시장에 예. 위스키 막 모아놓고 아, 예. 볼 때마다 흐뭇해 하시는 그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예. 내가 저 정도 마실 레벨이 된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장시장에 굉장히 많은 위스키가 꽉 차여져 있으면 추가로 안 산다는 거예요.
0: 그렇겠네요.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위스키가 상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둘 수 있는 매력은 있지만 반대로 빨리 소진이 안 되다 보니까
0: 네.
1: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스키 증류소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 빨리 소진할 수 있는 소비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가 집안에 있는 창고가 비어야지만
0: 네, 그렇죠.
1: 집안에 있는 장시장에 있는 위스키가 비어야지만 네. 그 빙어원에도 위스키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0: 약간 그쪽 회사들 입장에서는 캠페인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그게 캠페인으로 됩니까? 근데 그게.
1: 아,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마실 수 있는지 하이볼이든 칵테일이든 함께 즐기는 방법이든
0: 네.
1: 또는 모임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빛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콘텐츠가 나와서 집에 있는 재고부터 먼저 없애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0: 그러면 앞으로 이제 위스키 가격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중저가 시장 같은 경우는.
1: 그렇죠. 중저가 시장은 많이 떨어질 거고요. 저가 시장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0: 저가 시장이 가격이 오른다고요?
1: 아, 아니요. 퀄리티가 좋아질 거예요.
0: 왜냐하면은
1: 위스키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비교적 좋은 원액을 많이 섞어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그게 한 2만 원대 정도로 좀 많이 보고 있어요.
0: 가성비가 좋아질 것이다.
1: 맞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네.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15년 숙성, 20년 숙성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뭔가 숙성년도 써있지 않은데 뭔가 맛을 보면 기존보다 맛이 좋아져 있는. 왜냐하면은 원액을 지금 숙성시킨 재고가 많은데 그걸 빨리 소진시켜야 되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빨리 밀어낼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고가 가격은 좀 많이 안 내려갈 것 같아요.
0: 최고가는 늘 뭐 계속 오르죠.
1: 그러니까 최고가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있고
0: 네.
1: 예를 들어 30년 숙성이라 한다면
0: 네.
1: 30년 숙성 원액이
0: 네.
1: 30년 전에 만들어놔야 했던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 얘는 원액 자체가 얼마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30년 이상의 제품들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 수입사들이 사놨던 거라든지
0: 네.
1: 이런 걸 빨리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또는 면세점에서 면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까지는 가격에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윗급으로 하이엔드, 초특급 하이엔드 이런 것들은
0: 네.
1: 그런 것들은 일부러라도 안 떨어뜨릴 거예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0: 하이엔드 값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이엔드 급들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가격을 낮추는 순간 네. 끝납니다.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치성 네. 재화들은.
0: 네. 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재고가 넘쳐서 위기라는 위스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우리 전통주 쪽은 네. 좀 나아졌습니까?
1: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의논과 토론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아마도 우리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예. 주말 나들이 덕분에 아. 좀 바뀌지 않을까.
0: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네. 재밌는 말씀 네. 오늘 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인 소믈리에학과 명욱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올바른 건강 정보와 상식을 채우는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보통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건강한 걸까요?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3: 네, 그렇죠. 뭐 누가 더 오래 사느냐 예. 대결로 하자면은 이제 네. 2024년 기준에 이제 한국 남성 기대 수명이 80.8세 네. 그리고 여성이 86.6세로 무려 5.8년 정도를 더 오. 여성이 길게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단순히 더 오래 산다고 해서 여성이 더 건강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느냐?
0: 왜?
3: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0: 네.
3: 그러니까 의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는데
0: 네.
3: 여성은 더 오래 살지만 삶의 과정에서는 남성보다 훨씬 더 아프다. 이거를 이제 이환율 사망률 역설이라고 하는데
0: 오, 예.
3: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오래 살지만 여성이 더 아프다 약간 이런 개념이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네네. 저희가 말씀 나눴을 때
3: 네.
0: 이게 무슨 뜻인가요?
3: 일단은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15년 정도 추적을 한 결과를 보면은 한국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은 길죠. 근데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건강 수준은 남성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살아가면서 뭐 고혈압, 관절염, 만성질환, 뭐 통증, 신체 기능 제한 같은 게 남성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병을 안고 견디면서 길게 생존하는 게 이제 여성인 거죠. 근데 남성은 병이 생겼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0: 네.
3: 사망해버리는 거.
0: 꼬끼는군요.
3: 네. 네, 그냥 뭐 죽어버리는 거죠. 네.
0: 네. 근데 이 현상이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좀 그런가요?
3: 이거는 세계 어디를 가도
0: 네.
3: 심지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0: 오, 남성은 네. 뭔가 꺾이는 느낌이고 여성은 조금 더 골골하면서 오래 산다.
3: 네.
0: 오,
3: 그래서 네. 이제 OECD 평균을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5.3년 더 사는 걸로 되어 있고요.
0: 네.
3: 뭐 선진국이든 뭐 개발도상국이든 이게 식습관이나 문화가 달라도 여성이 더 오래 살지만 만성 질환엔 더 오래 시달린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남성의 전체 사망 위험이 여성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연구입니까?
3: 맞아요. 그래서 미국 국립암연구의 이제 세라 잭슨 박사님이 발표를 한 건데 4만 7천 명 대상으로 이제 음주 흡연 같은 거를 그런 것들을 보정하고 비교를 해도 남성의 전체 사망 위험률이 여성보다는 63%나 높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 남성 사망 1위는 심장 질환은 똑같은데
0: 네.
3: 이제 남성한테 좀 더 많은 게 이제 감염병, 뭐 네. 암, 사고사.
0: 사고사.
3: 네.
0: 사고사. 남성들은 맨날 막 네. 익스트림 스포츠 막 이런 맞아요. 거 하고 막 뛰어내리고 막 그래서 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3: 네, 그런 것도 당연히 연관이 있죠.
0: 네. 네.
3: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물학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거를 네, 알 수 있었습니다.
0: 남성이 생존에 훨씬 취약하다. 네, 타고난 유전자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성이 그러면 감염병에 훨씬 강한 이유도 이 유전자 때문인가요?
3: 맞습니다. 여성에게만 있는 또 유전자가 하나 더 있는 게 있죠.
0: 네.
3: 바로 성염색체 중에 X염색체입니다.
0: 오, 남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3: 아, 있긴 있죠.
0: 네.
3: 거기에 이제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알람을 해주는 게 이제

0: HLR7이라는 핵심 유전자가 있는데요.
1: 네.
0: 이 유전자가 X 염색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남성은 XY라서 X 염색체가 이제 하나지만 여성은 네. 두 개를 다 가지고 XX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성에서는 이 양쪽에서 다 면역 유전자가 발현하게 되고, 근데 그게 또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불활성화 탈출형 현상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감염병에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불활성화 탈출이요?
0: 네.
1: 어려운데 무슨 말입니까?
0: 네, 그러니까 원래 여성 세포가 이제 X가 두 개잖아요. X, X.
1: 네.
0: 몸속에는 원래 하나만 써야 됩니다. X 하나에서만 이제 발현이 돼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1: 네.
0: 신기하게 면역을 담당한 일부 유전자들이 요거를 전원이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뚫고 나와가지고 작동한 현상이 생깁니다.
1: 아~
0: 그걸 이제 불활성화 탈출이라고 하고
1: 네.
0: 그래서 X 두 개에서 작동을 하니까 남성보다 그런 면역력이 두 배 높은, 뭐 두 배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두 배 높다고 보시면 되고
1: 예.
0: 그래서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적으로 남성이 더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 이유도 이 면역력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게 면역력이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뭔가 불활성화를 시켜놨는데 그게 탈출해서 이렇게 하면 뭔가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어떻습니까?
0: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1: 네. 탈출하면 좋진 않죠.
0: 네, 세상에 공짜는 없죠.
1: 네. 네.
0: 여성이 이제 강력한 면역력이 있다라는 네.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또 잘 일으킵니다. 면역력이 너무 예민하고 강하다 보니까 외부 침입자를 잘 막아주는 건 좋지만 오히려 내부에 나의 몸에서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병이죠. 실제로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80% 이상이 거의 여자분들이시기 때문에
1: 네.
0: 연관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지 연구를 할 때 이제 수컷한테 여성 염색체를 인위적으로 좀 발현을 시키면은 평소에 자가 면역 질환 안 걸리는 수컷쥐들도 자가 면역에 병에 걸려버립니다.
1: 아, 자가 면역 질환을 걸릴 경우도 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면역력이 좋은 것도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1: 네.
0: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듣다 보니까 약간 궁금해지는데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을까요? 여성에게는 강력한 면역력을 주고 남성에게는 근육과 에너지를 줬는데 생존력은 좀 떨어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혹시?
0: 그렇죠. 참 신기하죠.
1: 네.
0: 그래서 진화생물학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생식과 생존의 전략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는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임신, 출산, 뭐 수유 이렇게 아기를 길러야 되고 그런 아주 길고 고된 그런 과업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염병 특히 좀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런 면역 시스템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발전이 된 거고 남성은 그런 건 없고 그냥 사냥을 잘해야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런 순간적인 근력이라든지
1: 네.
0: 네, 폭발적인 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존력을 좀 떨어뜨리더라도 네, 그런 테스토스테론을 분비시켜서 큰 골격, 근육, 공격성을 키우는 전략으로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남성들은 그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주요 사망 원인 대부분이 남성의 수명을 더 많이 깎아먹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0: 네. 그 통계를 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나오는데요.
1: 네.
0: 인류 주요 사망 원인 40개를 꼽아 보면
1: 뭐 그 암 뭐 이런 네, 거 따져 보는 네. 거죠.
0: 그런 것 중에 33개가
1: 네.
0: 무려 남성의 기대 수명을 팍 깎아 먹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1: 아니 뭐 남성들이 먼저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0: 그렇죠.
1: 더 어린 나이에?
0: 네. 특히 이제 30세 성인이 70세가 되기 전에 심장병이나 폐암 같은 비감염성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남성 여성보다 44%나 높습니다.
1: 아, 예.
0: 거의 모든 주요 질환에서 남성이 조기 사망 위험에 훨씬 노출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유전자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이게 모든 질병에서 거의 모든 질병에서 남성이 더 불리하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또 남성의 사망 원인 중에는 자살, 뭐 혹은 약물 중독, 사고사 뭐 이런 수치도 높잖아요.
0: 맞아요.
1: 이건 자연스러운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런 것들은 이제 절망사라고 하는데 뭐 자살, 약물 과다 복용,
1: 네.
0: 뭐 살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남성한테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1: 네.
0: 네. 근데 이거는 생물학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인 걸로 좀 더 보고 있거든요. 남성들은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약간 뭔가 힘들어도
1: 네.
0: 그 남자니까
1: 이겨내야 된다,
0: 버텨내야 된다.
1: 네,
0: 막
1: 네.
0: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막 외부한테 잘 알리지를 못합니다.

0: 그걸 이제 약함의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숨기죠. 숨기다가 이제 병을 키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노동 환경도 육체적인 게 많고, 아니면 음주를 많이 한다든지 흡연율도 많이 높고, 그리고 또 병원에 잘 안 오세요. 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남성들의 기대 수명을 깎아먹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남성성을 이렇게 유지하고 강화시키려다 보니까 병원도 잘 안 가시고 그러다 보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또 최근에 유럽의 어떤 연구들을 보면은 남녀 간의 수명 격차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맞습니다. 아주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네. 남성들이 요새 금연도 하고 식습관도 바꾸고 정기검진도 이제 잘 하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사망률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타고난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습관도 관리하고 의학적으로 검진도 하고 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에는 좀 희망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뭐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이렇게 할 텐데, 네. 호르몬 분비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면 이거의 영향을 좀 덜 받아서 생물학적인 건강 차이도 좀 줄어듭니까?
0: 오, 맞아요.
1: 예.
0: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제 호르몬이 그런 성별에 따라서 보호 효과가 좀 희미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비슷해지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성들은 폐경이 되면 이제 호르몬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보호하고 뼈를 지켜주던 그런 에스트로겐이 이제 없어지니까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골다공증 위험 같은 게 남성하고 비슷한 수치로 쑥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남성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죠. 네, 감소하면서 젊은 시절의 공격성이라든지 아니면 면역 억제 현상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좋아지는데, 근데 지금 젊었을 때까지 지금까지 뭐 혈관이나 면역계 손상이 이미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주 흡연 같은 생활 여파가 있기 때문에 60, 70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에 의한 생물학적 특징은 좀 적어지지만 그동안 쌓았던 생활 습관에 나타나는 건 두 집단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후천적 생활 습관이 노후에는 더 중요하다.
1: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남자들에 비해서 남성들에 비해서 골다공증 이런 게 좀 더 많잖아요.
0: 네네.
1: 왜 그런 겁니까?
0: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골격도 작고 골량도 적고요.
1: 아, 그리고 골량이 적다.
0: 네,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그런 호르몬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뼈를 보호해주는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빠르게 사가버립니다. 네, 그래서 심평원 통계를 보면 이제 골다공증 환자의 70%가 60, 70대 여성분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골다공증 자체는 뭐 통증은 없어서 뭐 아프지는 않지만 넘어지면 바로 뼈가 부러질 수 있는 아주 큰 병이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그리고 끝으로 사망률이 그러니까 조금 더 수명이 짧은 네. 남성들에게 네.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0: 네, 남성분들, 저도 남성이지만 네. 그런 사회적인 낙인이라든지 뭐 참아야 한다 이런 네. 거 있지, 그런 중압감 때문에 통증을 굉장히 숨기고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병이라는 거는 초기에 와서 잡아야 네. 네. 빨리 낫고 후유증도 없고 하는 건데, 너무 이렇게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그리고 국가검진 같은 것도 꼭 잘 받으셔서 병을 네. 조기에 막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사실 뭐 우리나라만큼 병원을 찾기가 좋은 나라가 또 없잖아요.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막 1년에 막 몇백 번씩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데 웬만하면 조금 불편하다 싶으시면 요거 한번 검진을 받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내 수명을 늘려줄 수 있다.
0: 맞습니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별에 따른 건강 특성과 차이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토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김진현 아나운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운 말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네?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지껏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들으신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지껏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또는 아직까지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고 있는 표현이지만 여지껏이나 여직 또는 여지까지는 모두 비표준어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와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입대와 여태는 어떨까요? 여지껏과는 달리 입대나 여태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고 입대껏이나 여태껏 역시 모두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음의 예문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이 예문에서 나온 좀처럼은 여간하여서는 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처럼 대신에 좀채나 좀채로는 어떨까요? 좀채는 표준어로 인정되어 있지만 좀채로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처럼이나 좀채는 표준어지만 좀채로는 비표준어입니다. 그리고 좀처럼 연락이 안 된다 같이 좀처럼과 좀채는 그 뒤에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와 호응해서 쓴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날씨 요약하면 쾌창한 가을 하늘, 낮은 아침 기온입니다. 오늘도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에 쌀쌀합니다. 어제와 비슷한 평년 수온 주는 꿈 2도에서 5도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서울 10.5도 등 10도 안팎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기온 낮은 곳은 5도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부 내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약간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가 한낮에 23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21도, 전주 24도 등 21도에서 2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평년 수준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로 오르고요. 8도에서 18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등 22도에서 25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모레는 기압계가 조금 변하면서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까지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경남과 경북 동해안에, 밤부터는 중북부 지방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모레 오전까지 중북부 지방 5에서 30mm의 비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0.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을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작 광대극 제2부라고 비난한 데 대해 북측은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우리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에 더 큰 비용을 부담시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알래스카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내가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관세 등 다른 분야에서 부담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미 피곳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 2일 미 워싱턴 DC 외신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 대화를 나누기만 해도 일정한 진전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 북한도 대화 대상에 포함되며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북미 간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7개국이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ICE 선물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0.06% 내린 배럴당 102.2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1.9% 내린 배럴당 91.1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G7은 공동성명에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를 통해 경유와 원유 1억 배럴을 공동 방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수사대는 은행권에서의 동시다발적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관련 사건 등으로 해킹 피해가 공식화된 것으로 이 가운데 일부 은행은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외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개천절인 오늘 서울 숭례문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당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방 안보, 사법 독립, 정부 실책 등에 대해 규탄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영화 암살자들 측이 부산국제영화제 일정과 극장 무대 인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제작사 하이브 미디어 코프는 어제 SNS를 통해 다음 주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과 오는 7일로 예정된 야외 무대 인사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사는 영화와 관련된 현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 모두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산지는 5도 이하까지 내려가겠고 특히 강원 높은 산지에 얼음이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10월의 첫 주말 개천절 아침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연휴 시작이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유 즐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꽤 쌀쌀합니다. 이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추워지죠.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 예보도 있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완연한 가을이 되겠죠. 이번 연휴에는 따뜻한 옷, 이불도 꺼내고 계절용품들 정리도 좀 하고 10월 올해

0: 마지막 분기가 시작된 만큼 차분하게 올해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 알려드립니다. 생활 뉴스 브리핑 이연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시안 게임이 이제 폐막 앞두고 있는데 메달 소식 계속 나오고 있죠?
1: 네, 뭐 아쉬운 종목도 있고 선전한 종목도 있는데 어제는 이제 금메달 행진이 이어졌는데 어제 양궁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금운동 메달 하나씩을 땄는데요. 네. 우선 김우진, 이우석, 김재덕 선수로 이루어진 한국 양궁 리커브 남자 대표팀이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를 세트 점수 5-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김종호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 대회 금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1998년 방콕 대회부터 패권을 지켜왔던 여자 리커브 단체전은 예. 결승에서 인도의 세트 점수 3-5로 져서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고요. 김재덕, 강채영 선수가 나선 혼성 단체전은 동메달을 따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독식을 노렸습니다만 금운동 메달 한 개씩을 땄습니다. 예. 그리고 이 스포츠 종목 이상혁, 최우재, 김건부, 김건우, 이민영, 류민석 선수로 이루어진 롤 대표팀이 결승전에서 대만을 3-0으로 꺾고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서 정상을 차지했는데 예. 놀라운 기록은 조별리그 준결승, 결승을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요트의 살아있는 전설인 하지민 선수가 남자 딩기 결승 레이스에서 9점을 기록하면서 종합 1위를 차지해서 통산 네 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을 했는데요. 직전 항저우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정상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메달 집계를 보니까 금메달 33개, 은메달 39개, 동메달 62개로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0: 예. 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또 발생을 했는데 네. 이게 은행이에요?
1: 예, 은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정보가 유출된 부분들 중에서 민감한 게 담겨져 있어서 걱정인데요.
0: 예.
1: 신한은행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 유출 사고를 알렸습니다. 뭐 고객 이름, 연락처, 그리고 연소득. 그리고 산출된 대출 한도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 피해 고객은 2만 5천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카드 번호 같은 거는 유출이 되면 바꾸면 되잖아요.
0: 네.
1: 근데 대출 정보 같은 건 회수가 안 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급전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해커들이 공격한 지점은 대출 모집인들이 이용하는 홈페이지 그리고 신한은행 소속의 그 대출 모집인들이 접수된 대출의 처리 현황을 조회하는 데라서 대출 신청한 사람들 정보가 모여있던 자리였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제출한 해킹 피해 보고서를 보면 해커들이 홈페이지 여러 서비스 가운데 공격 대상을 찾았고요. 해당 서비스에다 무작위로 고객 번호를 입력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맞는 고객의 고객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0: 네.
1: 은행이 공격을 인지하고 차단한 IP만 10개고 8개 국가에서 유입이 됐을 정도로 무차별 해킹이 시도가 됐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접속을 막고 문제가 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고요.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신한은행이 공격을 받기 시작한 게 9월 28일 오후 6시부터라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9월 29일 오전 9시 인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5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건데요. 인지를 하고 난 뒤에도 공격이 멈추지 않은 시점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금융사고들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0: 신한은행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은행은 괜찮아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고객 정보가 신한은행에서 유출됐다고 파악한 지 하루 만에
0: 예.
1: 또 5개 시중은행 전부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KB국민은행이 9월 30일에 고객 119명의 정보가 해킹으로 빠져나갔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여기는 이제 직원들이 모바일 업무하는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유출이 됐고요. 고객 이름,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번호까지 해커손에 들어갔는데 네, 유출된 정보는 고객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일단 해당 서버를 차단한 상태고요. 또 다른 은행인 하나은행도 뚫렸는데 여기는 해킹 프로그램이 영업지원 시스템을 접근해서 고객의 89명의 개인정보를 빼도

0: 올렸습니다. 피해 사실을 피해 고객에게 개별 통보를 하나은행에서 한 상황이고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 말고도 우리은행과 농협도 해킹 공격을 받았는데 다행히 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은행인 BNK 부산은행도 외주 직원의 신상 정보 11건이 빠져나갔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걱정스러운 점이 뭐냐면 예. 해킹도 해킹인데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종 해킹에 그 2만 5천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신한은행과 국민하나은행을 공격한 IP가 일부 겹칩니다.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AI를 활용해서 해커가 대규모 연쇄 해킹을 시도하고 성공했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중국어 기반의 AI 도구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 중국어로 공개된 AI 프로그램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1: 예.
0: 근데 이 AI가 참 무서운 게 한 개 막히면 또 다른 IP를 동원해서 해킹을 하고 또 고객들이 이용하는 메인 서버가 아니라 보안이 취약한 지역을 AI가 찾아냅니다. 그래서 AI를 통한 해킹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AI를 활용한 무작위 해킹으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중국 AI가 활용됐다. 이렇게 확인되진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은행 관계자를 불러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 이거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막는 건 전문가들이 하겠죠. 뭐 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0: 맞습니다.
1: 지금 상황에서.
0: 예.
1: 그러면 근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돼요?
0: 이게 이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관련된 정보가 빠져나갔는데 카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얼마를 대출을 필요로 하는지 급전을 예.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게 다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개인정보나 금융정보와 결합을 하면 정교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만약에 내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에 뭐 관련된 서비스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여부를 우선 다 확인을 하시고요. 가끔 사실 저는 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유출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1: 근데 은행이잖아요.
0: 이거.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유출된 정보와 연관된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 쓰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즉시 변경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속지 마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까 확인해라. 2차 피해를 막아주겠다. 이런 연락을 받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누르지 마시고요. 개인정보나 인증번호도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결제를 다들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추가 인증을 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패스키 같은 거. 그거를 설정을 하셔서 인증 절차를 한 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포털인 파인이라고 있는데요. 이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을 하면 제3자가 계좌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범죄를 차단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금융사기의 피해가 확인됐다 하시면 금융회사에 연락해서 지급정지를 빨리 요청을 하시고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0: 네.
1: 그럼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0: 우선 국민연금에서 가입 기간과 관련돼서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좀 확대가 되는데요. 크레딧이라고 하는 건 군복무를 마쳤다.
1: 네.
0: 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일정한 가입 기간을 추가로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납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군복무 크레딧은 지금까지 복무 기간 중에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내년 제대자부터는 복무 기간 전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12개월을 인정해주면 월 연금액이 25,740원이 오르는 효과가 있는데 육군을 기준으로 18개월이 더해지면 월 38,620원이 오릅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 복무 기간은 그동안 인정이 안 됐는데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출산 크레딧도 늘어나는데요.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때 인정되는 가입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납니다. 이건 내년 이후에 얻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이 되고요. 외국인 이 연금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은데 상호주의에 따라서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도 보험료

0: 사돈 납부나 부양가족 그 연금 허용한 나라 국민에게만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도
1: 그 나라에서도 해주면 우리도 해주고
0: 네, 이렇게
1: 거기서 안 해주면 우리도 안 해주고,
0: 해주고. 예, 네. 이런 방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제도도 바뀌는데요. 법이 시행이 되면 19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본인과 배우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지금 개정안은 공포하고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1: 네. 부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0: 네.
1: 그 산책로 있는데 그쪽에 상어가 나타났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잔뜩 몰렸다더라
0: 예.
1: 이 얘기 들었어요.
0: 예.
1: 근데 이제 너무 오래 있으니까 이거 바다로 돌려보내자라고 해서 시도를 예. 몇 번 한다고 했는데 어제 보고 보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0: 그러니까 한 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요.
1: 네. 어제 금을 통해서 보낸다고 했었는데
0: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1: 이 아직도 있어요?
0: 네, 그래서 떠나기 싫은가 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1: 북항이?
0: 예, 북항이.
1: 예, 예.
0: 부산 친수공원의 수로에 지금 상어가 머물고 있는데 18일부터니까 지금 이제 보름 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해경에서 어제 오후 3시 30분부터 이제 2차 유도 작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1: 예.
0: 이제 배에서 물줄기를 쏘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해서 수로 폭에 맞춰서 그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퇴로를 딱 막고 이제 이쪽으로 못 오게 막은 다음에 이제 몰아가는 방식을 했는데 이 그물이 바닥에 틈이 있으면 빠져나갈 거니까 그물 추를 달아 무게추가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1: 예.
0: 이제 바닥하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평일인데도 북항이 간다고 하니까 외국인들까지 여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북항이를 내보내 하는 데는 실패했는데요. 수로 그 출구로부터 한 100m 정도 남겨놓고
1: 예.
0: 그물이 바닥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외해로 더 가까운 구간부터 수심이 깊어지고 자연석도 많아지니까 바닥에 이제 이게 걸리면 더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내부 지형도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냥 그물을 고정을 하고 작업을 그냥 중단한 상황입니다. 시민들도 굉장히 안타까워 했었는데요. 우선 관계기관에서 거기다 이제 그물 고정을 한 다음에
1: 네.
0: 북항이가 다시 수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차단을 하고 이제 앞으로 자연스럽게 외해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좀 지켜보자 이런 계획인데 만약에 무리하게 이제 그물을 끌어갈 때 북항이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북항이라는 이름을 따서 이제 붙여줬는데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고요. 명예 홍보대사로 부산시에서는 위촉을 하고 상표권 출원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친수공원 내에 북항이 조형물도 이제 설치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기가 많아도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 예, 외해 귀환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1: 아직은 있다는 거죠?
0: 네.
1: 알겠습니다. 치킨값은 그대로인데
0: 네.
1: 닭값은 내렸다고요?
0: 예.
1: 이건 왜 항상 반대로 하죠?
0: 그러니까 치킨 말하자면 닭값이 이제 그 보통 그 크기에 따라서 9호 10호인데 한 1kg 정도 되는 10호가 닭을
1: 1kg예요.
0: 예, 네. 보통 그런 닭을 쓰는데요. 시세가 지난 3월에 1kg에 5,300원이었는데 지난달 중순에 3,3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값은 좀 시켜 보시면 알겠지만 2만 원 중반대에서 배달료까지 하면 3만 원 넘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치킨 3만 원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머 이렇게 왜 되는 거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이 치킨값 관련된 기사를 공유를 SNS에 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시장 상황을 이제 좀 살펴보겠다. 당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응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선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난 6월에 닭값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1: 예.
0: 그래서 한 업체가 순살 메뉴 무게를 가격은 올리지 않는데 무게를 조금 줄였어요. 100g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격이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이 점검을 하면 혹시 치킨값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소비자들의 기대가 있는데
1: 네.
0: 그 치킨 회사에서는 지금 굉장히 크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째 지금 우리가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다. 주요 3사는. 그리고 닭값이 올랐을 때도 우리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 가격 부담을 그대로 떠안았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치킨 가게는 닭값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튀김, 소스, 인건비, 가게 임대료에 배달 앱 중개 수수료까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닭값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본사에서 닭을 구매하는 방법이 매번 그 가격에 따라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몇 달이나 1년 단위로 이렇게 구매를 하기 때문에 좀 내렸다고 해서 당장 치킨값을 내려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 적재가 부른 별 보러 가자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7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주요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는 이른 아침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이미 강일에서 서종 사이로 20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조양에서 춘천분기점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를 시작으로 반월터널에서 둔대분기점 사이와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부근, 더 가서는 호법분기점에서 2000 사이로 정체 늘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반포부터 서초 사이와 오산에서 남사 부근, 이후로도 천안 일대와 독립기념관에서 청주 휴게소, 또 대전터널에서 비룡분기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남청주 나들목 진출램프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하면서 쌀쌀합니다. 평년보다 2에서 5도 정도 낮은 기온입니다. 서울이 현재 10.5도 등 대부분 10도 내외고요. 일부 5

0: 5도 미만에 머무르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일부 내륙 산지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구름의 모은 효과로 인해서 기온이 다소 올라서 아침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3도 등 21도에서 2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개천절인 오늘도 쾌청하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높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경남과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중북부 지방 낮까지는 그냥 흐리기만 했다가 밤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모레 오전까지 중북부 지방 5에서 30mm 정도 예상되고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5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24도 정도를 유지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바람이 약간 강해서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1: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0: 경제 뉴스 속풀이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다 수출하려 그러면 관세를 내라. 막 25% 내라 하다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15%로 낮춰주겠다. 대신에 일정 정도 니들이 투자를 해서 미국에다가 사업을 할 때 돈을 내라. 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3,500억 달러인가? 이런 걸로 책정이 됐는데 이번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더니 한국하고 이거 협상 끝났다. 발표해버렸어요. 뭐라고 한 거예요?
1: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0일 백악관에서 이제 대미 투자, 한국의 대미 투자를 이제 공식 발표했는데요.
0: 예.
1: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세 인하를 대가로 3,500억 달러, 여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 별도로 떼고요.
0: 예.
1: 대미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달러입니다. 이 나머지 2,000억 달러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걸 제시한 건데, 그 전면에 1번으로 뭐를 꼽고 있느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아직 우리 정부가 이제 사업 확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수익성, 상업성 더 따져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알래스카는 영하 40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 바닥으로 이 뚫어서 1300km의 가스관을 통해서 이걸 운송해서 에카한 뒤에 아시아로 이제 수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고 사업비만 최대한 540억 달러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
0: 네.
1: 물론 이것만이 아니에요. 당초 우리가 이제 합의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텍사스에 이제 복합화력 발전 시설 짓는 거 그리고 또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이것도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는데 앞뒤가 바뀐 겁니다. 문제는 최종 합의하지 않았지만 이미 확정된 것처럼 발표를 해버렸는데 그 이면에는
0: 네.
1: 이거 발표하면서 누굴 앞세웠느냐. 중간선거 앞두고 지금 이 박빙의 승부를 겨루고 있는 공화당의 이 알래스카 출신 셜리번 상원의원을 치켜 세우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을. 정작 돈은 한국이 되는데 박수는 알래스카 선거판을 지원하는 셈이 돼 버렸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 지금 뭐 미확정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정작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성과로 성급하게 기정사실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0: 근데 우리는 합의를 안 한 내용이잖아요. 합의가 끝난 게 아닌 건데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라고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정말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측에다가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불공정 거래잖아요.
0: 네.
1: 3,500달러 투자 조건으로 우리나라가 전액 투자합니다. 미국은 한 푼도 돈 들이지 않고요. 회수도 지금 이 투자 원금 회복할 때까지는 그 이득을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50대 50으로 가져가고 이후 원금을

0: 회복한 이후에는 미국이 90% 이윤을 가져가고요. 한국은 10%를 가져가기로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성을 철저히 확보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목리가 어느 정도이냐. 우리가 지금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니까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아침에 또 이제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1: 뭐라 그래요?
0: 한국이 많이 하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더 많은 부담을 지울 거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관세 2배 인상이나 3,500억 달러 투자금 증액과 같은 부담을 높이겠다라는 압박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 예.
0: 일단 우리는 이거를 좀 참여냐 거부냐 양자택일보다는 일본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똑같이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이미 공언한 상황이거든요.
1: 예.
0: 근데 일본도 지난해부터 투자를 검토하다가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 일본의 기업들이 여기서 생산된 LNG 구매를 장기적으로 구매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구매자 역할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예비 구매 계약을 맺은 만큼 지분 투자 대신에 민간 기업의 장기 구매 의향으로 좀 성의를 보이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우리 혼자만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메이저 기업들,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도 발을 뗀 상황이고 이게 540억 달러의 위험을 우리만 지는 건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거 장기적으로 누가 구매할 거냐? 아시아에 한국, 일본, 대만을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1: 예.
0: 다른 구매들과 함께 지분 위험을 좀 나누는 방법, 또 이 구속력 있는 구매 계약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는 거, 이럴 때만 이제 출자하는 조건을 좀 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베스트 케이스는 발을 빼는 거지만 지금 뭐 김정관 장관도 얘기했습니다. 철수하면 미국이 관세 올리겠다라고 돼 있어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비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사업성 있는 거를 이제 합리성이라는 국내법의 원칙의 어떤 협상의 방패를 삼아서 끌려가지도 그렇다고 이제 좀 등을 돌리지도 않는 정말로 어려운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형국입니다.
1: 아니, 돈은 우리가 다 되는데 거기서 이득이 나면 5대5로 나누고 그게 사업이 완성돼서 거기서 나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지금 합의가 되지 않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거 안 지키면 또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원전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투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맞습니다. 미국의 대형 원전 8기 사업도 이제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하는데요. 물론 뭐 기회와 위기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제 원전의 이제 원천 기술 종주국은 미국이 맞거든요.
1: 예.
0: 지금은 제조 능력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런데 이제 한국형 원전, 지금 한수원이 개발했던 이제 APR 1400을 직접 이제 짓는 길이 열린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 한번 건설하게 되면 우리가 적어도 60년 정도 가동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자재 수출을 넘어서 설계, 인허가, 시공, 금융을 아우르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이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발판이 열린 건 맞는데 문제는 이 8기 가운데 한국형 원전은 2기 뿐이고요. 나머지 원전 6기는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여기가 6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러팅 상무장관이 대형 원전 8기도 이미 찍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할 거다. 테네시 할 거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할 거다. 켄터키에 건설할 것이다. 이것도 지금 약속이 없던 건데 이들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 공화당 충성도가 높은 지지 기반에 초대형 일자리 인프라를 집중 배치하겠다라는 이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1: 예.
0: 물론 우리는 이제 아직 뭐 사업 부지나 사업비 그리고 한국 기업의 구체적인 발주 물량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8기 이제 원전 건설 발표 자체보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의 원전 2기의 실제 수주와 또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참여가 얼마나 확보되느냐가 관건입니다.

0: 좀 심하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더 이상 뭐 얹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2분기 나왔었을 때 우리가 엄청 놀랬거든요. 야, 대단하다 맞습니다. 싶었는데 그걸 능가할 것 같다고요?
1: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89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 90일 동안이니까 하루에 매출이 아니라 약 1조 원씩, 잠만 자도 24시간에 이제 1조 원씩 영업이익을 벌어들였거든요.
0: 예.
1: 3분기는 더합니다.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 세 자릿수 100조 원을 넘어서 110조 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0조 원대. 1년 전에 비해서 800%, 9배가량 늘어난 규모인데요. SK하이닉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약 78조 원, 2분기 60조 원이었죠. 58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두 회사가 합치면 영업이익이 3분기 190조 원, 2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얼마냐?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74%를 두 회사가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핵심은 뭐 AI발 메모리 공급 부족인데요. 미국 내 빅테크들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다 보니 HBM, 고대역폭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범용 D램, 그리고 기업용 SSD, 이른바 초고성능 대용량 저장장치에 들어가는 NAND까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생산 능력이 지금 HBM에 집중되다 보니까 일반 메모리까지 공급이 좀 부족해 있죠. 결국 가격 상승과 반도체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0: 예.
1: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3분기 D램만의 영업이익률을 따져보면 80%를 웃돌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이 뚜껑을 열어보니 영업이익률이 80%가 넘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원화가 강세예요.
0: 예예.
1: 이 수출 기업은 달러로 벌어들이는데 원화로 환전하면 줄어듭니다. 원화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2분기 말 대비 지금 11% 두 자릿수 떨어졌거든요.
0: 예.
1: 그리고 또 하나가 메모리 가격 상승폭도 뭐 두세 배씩 오르는 게 아니라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게 시장 컨센서스가 너무 높은 게 아니냐, 조금 밑돌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황 자체가 꺾였다 이 시그널은 아닙니다. 분명히 4분기에도 HBM4 특히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 비중이 이제 60%를 넘어서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다시 끌어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이런 메모리 공급 부족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0: 네. 이렇게 실적이 좋고 뭐 반도체 전체적인 회사들이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돈 번 걸로 자사주도 매입한다고 하고 배당도 늘린다고 하는데 주식은 왜 그럽니까?
1: 맞습니다. 주식은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특히 그동안 이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증시의 어떤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0: 예.
1: 예상보다 이 효과가 좀 빨리 사그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 15조 원 가까운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있는데 이미 100% 물량을 다 사들었습니다. 소진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거의 지금만 속도라면 76%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약 9거래일, 10거래일 정도면 매입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수급 공백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죠. 그래서 이제 당장 10월 8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계기로 실적이 좋아지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또 하나가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채권금입니다. 글로벌 채권 금리가 지금 뭐 10년물이 미국의 금리가 5%, 5.2, 5.3을 찍고 있습니다.
0: 예.
1: 보통 채권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0: 예.
1: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는 오르는데 과거와는 달리 주가가 버티고 있거나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왜냐? 반도체나 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5% 글로벌 채권금리, 미국 가장 안전하다는 채권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0: 네.
1: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메이저 D램 메모리 업체들 실적이 2배, 3배, 8배씩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마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 보면 금리 부담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0: 예.
1: 여기다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이 3분기엔 끝났지만 내년 초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 어떤 금리 불안을 좀 흡수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기업의 실적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된다면
0: 예.
1: 이게 고평가된 기술주들한테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
0: 네, 우리 주변의 장소에 잘 몰랐던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공간 윤우영 건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어디로 갑니까?
3: 자, 오늘은 도서관 중에서도 한옥으로 만들었고 게다가 어린이만을 위한 특별한 전용 어린이 도서관으로 가볼 겁니다.
0: 도서관이 한옥으로 돼 있어요?
3: 그렇죠. 1층짜리 한옥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의 고층 아파트 사이를 걷다 보면
0: 예.
3: 이게 이제 기와주북이 눈에 싹 들어오는데 이게 이런데 원래 이런 한옥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0: 예.
3: 그래서 어디냐면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목골 한옥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무로 만든 목구조 이야기 그리고 한옥 이야기 게다가 어린이 도서관 이야기까지 함께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자곡동은 아시죠?
0: 알아요.
3: 네.
0: 여기가 원래 그린벨트 지역이었다가
3: 원래는 그랬었죠.
0: 이명박 맞아. 정부에서 보금자리 때문에
3: 맞습니다.
0: 그때 개발한대요.
3: 네, 맞아요. 맞아요.
0: 네, 네.
3: 그때 개발하면서 들어선 이제 도서관이고요.
0: 그럼 원래부터 그러니까 한옥이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3: 그럼요. 이게 오랫동안 뭐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한옥은 아니고
0: 네.
3: 이 한옥의 모델이 된 것이 충남 논산에 있습니다.
0: 네.
3: 논산에 가면 조선 후기 학자인 명재 윤증이라고 있는데 이분의 이제 명재 고택이라고 있거든요.
0: 네.
3: 한 300년 이상 된 세월을 이제 간직한 조선시대 양반 가옥이죠.
0: 예.
3: 그래서 이 목골 한옥 어린이 도서관이 바로 이 명재 고택의 공간과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이에요.
0: 아, 그러니까 그 논산에 있는 걸 갖다 놓은 건 아니고
3: 그렇죠,
0: 거기에
3: 그렇죠.
0: 있는 걸 그대로
3: 네.
0: 본 떠서
3: 네, 여기다가
0: 새로 지은 거라고요.
3: 그렇죠. 심지어 원래 도서관도 지은 것도 아니고
0: 네.
3: 그러니까 LH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가
0: 예.
3: 거기 일대 이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0: 기부채납
3: 맞아요. 강남구청에다가 이제 기부채납을 했죠.
0: 예예. 예, 예.
3: 그래서 한옥 하나를 기부채납했는데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좋거든요.
0: 네,
3: 그래서
0: 네.
3: 2017년도에 이제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싹 개보수해가지고
0: 네.
3: 이제 개관을 하게 된 것이. 그래서 한 300년 전의 집을 현대식 도서관으로 개발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0: 아 그러면 그 300년 전에 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3: 네.
0: 하면 그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
3: 그렇죠.
0: 있습니까?
3: 우리가 왜 한옥이라고 하면 제일 예.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사랑채,
0: 네.
3: 안채,
0: 예.
3: 뭐 마당,
0: 예.
3: 뭐 곡간채도 있고
0: 예.
3: 뭐 배산임수 뭐 이런 단어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명재 고택도 그런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명재 고택은 그러한 한옥의 특징뿐 아니라
0: 예.
3: 여러 가지들 뭐 자연스러운 기후 조조 기법이라든가 뭐 자연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아주 영리하고 특별하게 만들어놓은 주택이거든요.
0: 예.
3: 그러니까 사랑채 같은 경우는 그 한옥의 전면에 이제 빠져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남자가 이제 손님들 만나는 곳이잖아요.
0: 예.
3: 그 드라마에서 보면 대감들이 이렇게 만나서 정치 논하고 했던 곳이 이제 사랑채죠.
0: 뻥뻥 뚫려 있고.
3: 그렇죠.
0: 예.
3: 그래서 이제 그 사랑채를 지나서 안으로 쑥 들어가면 안채가 있죠.
0: 예.
3: 거기는 이제 가족 중심의 이제 부인들의 공간이 이제. 있고 그래서
0: 예.
3: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다 간직하고 있고 이 심지어 사랑채에서는 안채가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0: 예. 예,
3: 그렇게 담장도 설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명재 고택이 들려주는 이러한 한옥의 특징들을 그대로 이제 갖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0: 그대로. 알겠습니다.
3: 예.
0: 그런데 이제 우리 전통 한옥을 도서관화하는 것도 바람직해
3: 그렇죠.
0: 보이고
3: 예, 예, 맞습니다.
0: 그다음에 이제 강남 쪽에다가 이런 한옥들이
3: 예.
0: 딱 버티고 있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도서관을 한옥으로 만들고
3: 네.
0: 거기다가 어린이 도서관이다.
3: 그렇죠.
0: 어린이들은 막 뛰어놀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도서관에 어울릴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3: 그렇죠. 심지어 한옥이라는 거죠.
0: 네.
3: 그래서 이 목골 도서관 이제 사랑채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는 프로그램실로 바뀌어 있고
0: 예.
3: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열람실.
0: 네.
3: 열람실은 이제 안채가 다 열람실로 바뀌어 있단 말이죠. 이제 좀 아쉬운 건 이제 마루 같은 공간도 예. 이제 막어서 이제 열람실로 돼버려가지고
0: 대청마루
3: 살짝,
0: 같은
3: 살짝 아쉽긴 한데 예. 네. 너무 이제 재미있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마당은 그대로 이제

0: 네. 왜 우리 도서관에서 마당은 예.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조경들 하잖아요. 이쁘게 뭐 벤치도 갖다 놓고 여기는 네. 한우 그대로 비어 있는 공간 마당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예. 뛰어놀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1: 운동장의 역할도 할 수
0: 그렇죠.
1: 있는
0: 그렇죠. 네네. 그 사랑채가 약 한 33평 요 정도 되고요. 안채는 51평 열람실이 네. 그리고 이제 곡간채라고 만들어진 곳이 이제 한 15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1: 네.
0: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명제 고택이 갖고 있었던 공간의 위계. 여기는 남자들의 공간, 여기는 여자들의 공간. 뭐 네. 이런 공간의 위계가 딱 있었는데
1: 네, 네.
0: 이런 공간의 위계가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되면서 싹 사라졌죠. 어디든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공간으로 네, 네. 바뀌어서 그런 공간의 위계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폐쇄적인 가족 공간이 네. 열린 공공 공간으로 바뀌었다.
0: 그렇죠.
1: 근데 담장 자, 같은 건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런 건?
0: 아, 담장 말씀하시니까 네. 우선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목골 한우 어린이 도서관을 가면 담장이 있습니다. 네. 마당에 딱 들어서 가지고 삥 돌아오면. 그런데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알아챌 수도 있는데 담장의 높이가 좀 달라요. 그 뭔가 봤더니 목골 한우 어린이 도서관은 3면이 다 도로에 접혀 있어요. 심지어 나머지 한 면은 공원에 접혀 있어서
1: 예.
0: 워낙 이 위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3면이 도로에 접해 있는데
1: 예.
0: 어느 순간에 담장을 딱 보면 담장 밖으로 이렇게 산이 보여요.
1: 예.
0: 산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담장이 어떤 높이냐. 딱 섰을 때 그 산의 풍경이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딱 그 높이로 되어 있어요. 더 높으면 산이 안 보이는 거죠.
1: 아, 담장의 높이가.
0: 높이가.
1: 예, 예. 주위 풍경을.
0: 그대로.
1: 감상할 수 있는 그렇죠. 딱 그 위치까지
0: 맞습니다.
1: 살려놓고 한다는
0: 그게 이제
1: 거죠.
0: 한옥에서 보면 차경이라고 하잖아요. 경치를 끌어들인다, 빌려온다라고 네.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어디 가보니까 좀 전에 봤던 담장보다 좀 높아요.
1: 네.
0: 그치 뭐지라고 봤더니 거기는 큰 도로변이에요. 그러니까 버스들이 지나가면 버스가 보이는 거지 이제 담장 밖으로.
1: 거기는 좀 높게 하고.
0: 그렇죠. 높게 했는데
1: 예.
0: 제가 봤을 때는 지붕이 보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여기는 어린이 도서관이잖아요.
1: 아이들 눈높이에 그렇죠. 맞췄다 이거죠.
0: 어린이 도서관으로 높이를. 싹 내려보니까 지나다니는 버스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맞춰놨어요. 공간들. 그러니까 옛날에 전통 한옥의 담장을 현대의 도심에 맞춰서 재해석해놓은 곳이죠.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1: 그러면 여기서 좀 가장 네. 그 윤 의원 건축사께서 야 이건 참 괜찮다 싶은 공간은 어디예요?
0: 저는 사실은 열람실도 좋고 다 좋았는데 네. 바로 마당이에요. 이 마당에서 딱 서서 보면
1: 예.
0: D자 형태로 집이 한옥이 이제 딱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1: 예.
0: 이 마당이 이 한옥에서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방이죠. 열람실도 방, 프로그램실도 방 다 되어 예. 있는데 이 예. 마당만큼 좋은 방이 없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예. 우리 한옥에서는 마당을 지붕 없는 방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여기에 서 있으면 모든 공간들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사랑채, 안채, 곡간채 가지고 모든 공간들이 보여서 아 여기는 새롭게 조성된 것이 아니라
1: 네.
0: 마치 한옥을 만들 때 여기도 딱 구획해서 여기는 제일 좋은 방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공간이죠. 마당이.
1: 네. 근데 그러면 그 우리가 보통 도서관 하면
0: 네.
1: 이제 책상이 있고
0: 그렇죠.
1: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책꽂이가 길게 늘어서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공부하는 공간 따로 있잖아요.
0: 그렇죠.
1: 여기는 근데 한옥이라서
0: 네.
1: 한옥은 원래 대부분 다 좌식이잖아요. 앉아서 생활하잖아요.
0: 그렇죠. 눕거나 앉거나.
1: 그렇죠. 그럼 열람실 어떻게 돼 있어요?
0: 그래서 원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도서관은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근데 네. 책 있는 서가가 있잖아요.
1: 예, 예.
0: 여기는 온돌이죠. 좌식이니까 온돌이 있고 그러니까 낮은 시선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앉아서 볼 수 있는 시선이 있고
1: 예.
0: 그리고 바깥에 마당 풍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공간인 것 같아요. 다른 공간인데
1: 네.
0: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든 어디든 창문이 바닥에서 뭐 한 1m 정도 올라가서 창문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네. 서서 봐야 되니까
1: 예, 예.
0: 여기 창문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한옥에 가보면 창문이 낮잖아요.
1: 예, 예.
0: 낮은 이유가 뭐냐면 앉아서 대감들이 팔을 딱 걸쳐가지고 밖을 딱 보고 이제 이리 오너라 하는 예, 딱 그 예. 높이란 말이죠. 여기 한옥 도서관도 그 높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누워서 보기도 하고 앉아서 보기도 하고 고개를 이렇게 내밀면
1: 예.
0: 밖으로 이제 마당의 풍경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창문 높이로 되어 있죠. 열람실이.
1: 여기는 왠지 좀 책 읽는 것도 좋겠지만
0: 예.
1: 그 사진 찍기에도 참 괜찮을 그런 곳 같은데.
0: 완전히 좋죠. 제가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는

0: 사진 찍기 좋은 곳을 나가려면 이제 마당에서 네. 처마선을 봐야 되잖아요.
1: 처마선이요?
0: 처마선. 그러니까 네. 지붕에 지붕 있는, 아래에 있는 아래에 처마선인데 있는 처마선. 네. 여기에 한옥도서관이 네. 사랑채 다르고 안채 다르고 프로그램실이 있는 강의실이 있는 또 곡관채 달라서 모든 처마선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처마선들이 똑같은 높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있어요.
1: 예.
0: 처마선이 다르다는 얘기는 밖에서 처마선을 봤을 때 그 아름다운 곡선의 라인이 여러 개가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곡선 라인을 보는 게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한옥에 가서 이 도서관에 특히 그런 것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창문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이 올라가기 전에 석가래라고 해서 이게 둥근 나무들이 있잖아요. 촘촘히.
1: 예, 기억나시죠? 예, 예.
0: 그 석가래 위에 이제 지붕이 있고 지붕 위에 이제 기와들이 이렇게 덮여져 있단 말이죠.
1: 예.
0: 그 처마선 아래에서 사진을 찍는 게 좋은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전통하는 거 하면 툇마루가 있어요.
1: 예, 예, 예.
0: 그 툇마루가 어디냐면 처마 밑에 있단 말이죠.
1: 그렇죠. 그렇죠.
0: 거기 앉아서 예. 뭐 제가 갔을 때 비는 안 왔었는데 비 오는 날 가셔도 좋고요. 비가 안 온 날도 비 오는 거 상상을 해보면 처마선에서 빗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1: 그렇겠죠.
0: 그러면 바닥에 둥그런 자국이 뚝뚝뚝뚝 생깁니다.
1: 아, 그 그런데, 마당 바닥에.
0: 그런데 툇마루에 예, 예, 예. 앉아있으면 그 뚝뚝 떨어지는 빗물 자국이 내 발로는 튀질 않아요. 딱 거기까지만 있고 그 안쪽에 있는 거예요 내가.
1: 예,
0: 그러면
1: 예.
0: 정말 우리 불멍불멍하잖아요. 이 한옥에 가면
1: 빗방울멍
0: 그렇죠.
1: 예.
0: 딱 보고 있으면 그렇게 좋습니다.
1: 그래서
0: 물론 이제 뭐 해가 좋은 날에 이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해서 꼭 아이와 함께 가지 않아도
0: 네, 네.
1: 그냥
0: 맞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네. 풍경도 보고 한옥의 정취도 느끼고
0: 그렇죠.
1: 좀 쉬러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채가 이제 열람실로 다 바뀌었고 그리고 사랑채도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1: 네.
0: 사실은 사랑채가 대감들이 이렇게 학문도 논의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이런 곳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바뀌었을 때 요 사랑채가 가장 사실은 도서관의 용도에 적합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1: 예.
0: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명재 고택의 사랑채는 누마루가 삥 둘러서 있었고
1: 예.
0: 창문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 예.
0: 그래서 이 누마루에서 이렇게 보면 산면이 다 한쪽 면은 산이에요. 이 위치가. 산에 있는 풍경을 그대로 창문으로 끌어들이는 그 착영의 효과를 또 한 번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아이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뭐 책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근데 여기 가서 아이들이 책을 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놀고 떠드느라고 아무튼 사실은 요즘 도서관들이 다 그렇게 많이 바뀌어 있죠. 옛날처럼
1: 그러니까요.
0: 조용한 도서관은 거의 네. 없는 것 같아요.
1: 예, 예.
0: 이제 마음껏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바뀌어 있고 특히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잖아요.
1: 예, 예.
0: 누가 조용하겠습니까? 여기는 뭐 마음껏 떠들면서 어른들도 가서 아이들과 같이 사진 찍기 좋은 곳이죠. 그렇게 이제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집을 지탱하기 위한 구조가 가보면 마음껏 노는 재미있는 처마가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1: 그리고 마당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활동 같은 네.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거듭날 수도 있겠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500년 전이잖아요. 3D가 없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때 건축가는 3D 없이 이 처마선을 만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가서
1: 알겠습니다.
0: 보시면.
1: 자곡동 못골 한옥 어린이 도서관이었습니다. 윤우영 건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5: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6: 58분 날씨.
7: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합니다. 9월 후반만 해도 고온 현상이 지리하게 이어졌는데 10월 되니까 갑자기 가을의 모든 장면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년보다 3도 정도 낮은 기온입니다. 확실히 쌀쌀하고요. 일부 지역 낮은 곳은 5도 안팎, 그리고 대부분 10도 안팎입니다. 현재 서울은 1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고기압권 내에서 맑은 날씨로 출발했고요. 오전부터 구름량이 많아지는데 낮은 구름은 아니고 높은 구름이 간간이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에 경남과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흐려져서 밤부터 중북부 지방으로 비가 내릴 텐데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꽤 크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23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21도, 전주 24도 등 활동하기에 적당한 기온대가 되겠습니다. 21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낮 기온은 약간 오르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5도까지 상승합니다. 8도에서 18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등 22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 서부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8: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김동규의 노래였습니다. 라디오 메워즈 위크엔드 이번엔 건강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자, 방송 들으시면서 건강 관련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립니다. 휴대전화 샵 9730, 샵 97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부과됩니다.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면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날이 차가워졌어요.
1: 예, 예, 예.
0: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 잘 살았는데 예. 이런 느낌인데 감기 걸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1: 예, 예, 맞습니다.
0: 그럴 때 이제 누구는 감기 걸리고
1: 예.
0: 누구는 뭐 추운데도 멀쩡한 사람이고
1: 예, 예.
0: 면역력 차이인가 맞아요?
1: 그러니까 금방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그걸 이제 면역력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감기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0: 네.
1: 감기 걸린 사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0: 예, 예.
1: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걸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죠.
0: 예.
1: 그러니까 면역력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환경의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0: 예, 예.
1: 외부 환경하고 끊임없이 이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소통을 하다 보면 외부 환경에는 우리 몸으로 침입하려는 외부의 위협이 있고
0: 예.
1: 그는 위협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하고 만약 그 위협이 이제 몸속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고 빨리 복구할 수 있느냐의 차이인데
0: 예.
1: 그게 바로 지키는 힘, 면역력입니다.
0: 예, 예.
1: 그래서 면역력이 주로 작동하는 어떤 기관은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기관? 외부,
1: 예, 귀, 장기.
0: 장기.
1: 외부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는 장기. 대표적인 게 호흡기죠.
0: 예, 예.
1: 코로나, 독감, 뭐 감기.
0: 예. 코, 목.
1: 예, 예. 코, 목. 그렇게 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는 소화기죠.
0: 네, 네.
1: 음식, 먹는 것, 물. 이런 통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이 있습니다. 이제 들어온 게 이제 결국 혈액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0: 네, 네.
1: 그 혈액 안에서 온갖 면역 세포들이 이걸 얼마나 잘 길러내느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방송을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님들의 몸 속에서도 끊임없이
0: 네.
1: 면역력이 소화기, 호흡기, 혈액 속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아까 감기를 예로 들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옛날엔 감기 한 번 안 걸려도
0: 네.
1: 잘 넘어갔는데 요즘에 너무 감기를 자주 걸린다. 그리고 더 힘든 문제는 저도 이제 한 2, 3 전에 목소리 좀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번 감기를 제가 굉장히 심하게 알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감기 똑같은 감기를 걸리더라도 이전에는 3, 4일이면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지금은 2주, 3주까지 가고

0: 길어지고
1: 운이 없으면 폐렴까지 간다는 거죠.
0: 예.
1: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감기 그럼 걸리고 나면 이제 재발이 안 돼야 되는데 또 이게 면역이 약해지는 거니까 이게 또 2차, 3차 감염으로 가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독감에 걸리거나
0: 네.
1: 아니면 폐렴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감기를 자주 걸리신 분들이 또 굉장히 자주 걸리는 병이 있어요.
0: 예, 예.
1: 저는 그 이게 또 현대인의 질환이라고 하고 우리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 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실 건데 대상포진 같은 질환.
0: 아.
1: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예. 우리 몸속에 숨어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서 재활성화되면서 그게 뭔가 신경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0: 예.
1: 대상포진이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자주 걸린다. 그다음에 오래 간다.
0: 네.
1: 그리고 걸리지 않았던 질환들 뭐 대상포진이나 독감이나 구내염 이런 질환들이 자주 생긴다. 그러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0: 네. 그러면 이게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예.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같은 사람, 그 사람 체질 자체가 그냥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면역력이 강해졌다가 어떨 때 면역력이 약해졌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1: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어.
1: 똑같은 이제 조건에 있더라도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감기나 독감, 대상포진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0: 있고
1: 면역이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0: 있고.
1: 면역력은 그런데
0: 예.
1: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유전과 생활 습관이죠.
0: 생활 습관.
1: 근데 저는 이제 특별하게 유전적 질환이 없는 분들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건강의
0: 예.
1: 수준이 결정되고 그 건강의 수준 그래서 면역력 건강의 수준을 잘 나타내는 중에 뭐 혈압이 잘 줘도 되느냐 혈당이 얼마나 잘 줘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면역력이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생활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0: 예.
1: 우리 환자분들도 보더라고 그렇습니다. 멀쩡하시는 분이 어떤 시기 동안 면역이 너무 나빠져요.
0: 네.
1: 이 사람은 이제 한 몇 달 전까지는 뭐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 뭔가 구내염도 생기지 않고 그러시던 분인데 몇 달 딱 지났는데 병원에 왔는데 몸에 면역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구내염이 입안에 창궐하고 있고 대상포진도 지금 올라와 있고.
0: 예, 예.
1: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면역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나는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니까 안심해 된다. 막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안심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게 있다는 거고요. 그걸
0: 예.
1: 좌우하는 게 아까 제가 생활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살펴보면 건강관리 안 하신 거죠.
0: 예.
1: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 거죠.
0: 아, 스트레스가 면역력에 영향을
1: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0: 예.
1: 우리 면역세포들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이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게 면역이거든요.
0: 네.
1: 면역세포거든요. 가령 스트레스가 많을 때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잘 잠을 못 자고.
0: 예.
1: 그다음에 음식을 먹어도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0: 그렇죠. 입맛도 없으니까.
1: 그러니까 체력이 네. 떨어지니까 또 운동도 안 하고.
0: 예,
1: 이런
0: 예.
1: 것들이 종합되면 결국 면역세포들이 또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는 전부 다 우리가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면역세포가 훌륭한 면역세포가 되느냐 아니면 훌륭하지 않은 면역세포가 되느냐는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0: 네. 그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그게 네. 사실이에요?
1: 사실 이거는 일본의 이제 대체학 통합의학에서 굉장히 많이 주장하셨던 의견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10%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 숫자화시켜서 이야기도 하기도 그랬는데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닌데요.
0: 네.
1: 가령 예를 들어 보시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장염이 걸렸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죠. 몸속에 열이 올라가잖아요.
0: 열이 나죠. 나잖아요. 예, 열나죠.
1: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 면역세포들이 거기 출동해가지고 작동하는 과정이거든요.
0: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1: 예, 싸우고 있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0: 예.
1: 다시 이야기하면 몸이 너무 차가운 사람은 면역세포들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0: 예.
1: 무조건 저는 맹신하면 안 되지만 일부 이제 굉장히 수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체온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살펴보면 우리가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표피 체온이거든요. 손발의 체온인데 사실 손발의 체온이 낮은 사람들은 신부 체온이라고 합니다.
0: 네.
1: 몸 안에 있는 깊은 체온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체온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근육량이 줄어 있다. 근육량이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 자체가 기초 대사량으로 열을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0: 예.
1: 또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호르몬

0: 호르몬의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다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체온이 떨어져 있거나 수흥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면역력의 저하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고
1: 예.
0: 어느 순간 내가 조금 선발이 너무 차졌다. 몸이 한기를 자주 느낀다 그러면 몸의 면역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1: 그러면 뭐 기계가 있거나 아니면 뭘 조절을 뭐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면역력이 한 몇 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는 있어요?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도가 많이 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관심 있는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면역력 그러면 우리가 숫자시키면 숫자시켰을 때 볼 수 있는 지표가 뭘까 해가지고
1: 네.
0: 최근에 이제 뭐 병원에서도 일부 검사하는 기관들이 있는 NK세포.
1: NK세포에?
0: 예,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해가지고 예. 이거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세요.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에 1차 관문입니다.
1: 예, 예.
0: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뭔가 이상한 게 오면
1: 예.
0: 이제는 보지 못한 것들은 다 적일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에 예. 달려들어가지고 공격하는 세포가 NK세포고 이 NK세포가 떨어지면 가령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든지 우리 몸에 처음 보는 가장 대표적인 세포가 뭡니까?
1: 예.
0: 암세포죠.
1: 어.
0: 암세포는 이전에 없던 세포잖아요.
1: 예, 예.
0: 그런데 암세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그거에 작동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혈액검사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백혈구.
1: 네.
0: 백혈구의 어떤 성능을 보는 분율이란 게 있거든요.
1: 백혈구의 성능을 보는 게 있어요?
0: 네. 백혈구도 이제 보면 가립구, 림프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 예.
0: 그게 밸런스가 얼마나 잘 맞는지 그렇게 보는 부분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 예.
0: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1: 예.
0: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혈압이 잘 조절되고 혈당이 정상 범위 안에 있고
1: 예.
0: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잘 조절되면서 그다음에 몸에 어떤 성분 분석을 해봤을 때 근육이 많고 지방이 예. 적정 범위 안에 있는.
1: 건강한 사람.
0: 예, 건강한 사람이 면역력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예. 청취자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답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563님이 면역력에 가장 좋은 건강 보조 식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0: 예, 예.
1: 광고 보면은 면역력 뭐 증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비타민에다가 무슨 인삼에다가 막 홍삼이니 뭐 많이 나왔었어요.
0: 네, 네.
1: 그런 것들이 정말 면역력을 높여줘요.
0: 그런 음식들은 어떻게 보면 체질별로 홍삼 같은 경우는 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그런 어떤 기력을 올려주면서 면역 어쨌든 이제 에너지의 문제니까요.
1: 예.
0: 그럼 저는 이제 면역력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생활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1: 예, 예.
0: 면역력에 가장 좋은 단일 요소를 꼽는다면 저는 1번은 잠이라고 봅니다.
1: 아, 푹 자라.
0: 예, 왜냐하면
1: 예.
0: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면역세포 다 가지고 있어요.
1: 예.
0: 근데 그 면역세포가 잘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1: 예.
0: 면역세포가 가장 잘 작동하는 어떤 조건들은 잠을 자는 동안 면역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몸에 염증이 줄어들어요.
1: 휴식도 취하니까.
0: 예, 그래서 네. 항상 우리가 모든 연구결과에서 그 이야기하죠. 잠의 어떤 양이 4-5시간 잘 못 자는 사람은 7-7시간 8시간 제대로 자는 사람보다 대상포진에 걸리거나 폐렴에 걸리거나
1: 네.
0: 나아가서는 암에 걸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진다. 두 번째 또 면역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스트레스와 운동이라고 보거든요.
1: 예.
0: 특히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근육세포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면역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다 없애버립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항상 하라는 거고 우리 코로나나 이제 대상포진 같은 것도 자주 걸리시는 분들 보면 코로나 대표적인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회복이 잘 안 되는 분들을 봤으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1: 네.
0: 근육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소화기, 호흡기, 혈액을 이야기했잖아요.
1: 예, 예.
0: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잘 소화 흡수돼야지 면역세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소화 흡수가 잘 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장의 어떤 면역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장점막이 있고 장점막 안에 붙어있는 뭐 다 아시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장점막을 뚫고 우리 몸 다 퍼지면서
1: 네.
0: 면역 세포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 기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어떤 코로나에 대해서도 대응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다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면 면역을 키우는데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하면 잘 먹고 잘 어떻게 사는 거. 그게 네. 가장 중요한데 음식으로는 제가 말씀 좀 집어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전 단백질.
1: 고기.
0: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적절한 비율로
1: 예.
0: 자기 체중.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kg당 1.2g에서 1.4g에 단백질을 하루에 섭취하라. 그러니까 몸무게가 50kg이신 분은 60g 정도는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분말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음식으로 이제 섭취하는 걸 일단 권유를 드리고요.
1: 네.
0: 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작동 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환경은 몸에 염증이 줄어든 환경이거든요. 몸에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비타민 C, 비타민 B, 마그네슘, 뭐 아연 같은 그런 미네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미네랄과 비타민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뭡니까? 채소와 과일이잖아요.
1: 예,
0: 채소와
1: 예.
0: 과일을 적정량 섭취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내의 어떤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들, 발효 음식이라든지 필요하면 유산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이런 부분들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은데 음식으로 섭취하는 데 있어서 뭔가 소홀함이 있거나
1: 네.
0: 그다음에 식사가 좀 불규칙하신 분들은 그런 거 영양소로도 섭취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1: 그런 거 드시는 분들 어르신들은 이제 젊은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중장년층은 대부분 다들 드시고 계실 거예요. 뭐 마그네슘 관련된 비타민 관련된 이런 뭐 복합 무슨 네. 뭐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것들 많이 하는데 너무 과할 정도로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0: 있고요. 과하게 드시는 분도 당연히 있죠.
1: 네.
0: 너무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이걸 해독시킨 데 있어서 간과 콩팥이 무리로 해서
1: 네.
0: 오히려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학적 연구가 더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사들로서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1: 네.
0: 가령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혈압을 재어가지고 혈압약을 드신다.
1: 예.
0: 혈당을 재어가지고 당뇨약을 드신다는 부분에서는 과학적 증거라든지 그게 완전히 이제 매뉴얼화 돼 있잖아요. 그렇죠?
1: 정립이 되어 있죠.
0: 정립이 네. 돼 있는데 이 검사를 했을 때 이 사람에서 어떤 비타민과 미네랄이 어떠한 영양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의사들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1: 근데 요즘에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네,
0: 그리고 이제 개인의 감에 의해서.
1: 그러니까 주변의 회사의 이렇게 동료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분들은 달고 살아요.
0: 네.
1: 그리고 광고에서 보면은 뭐 비타민에 미네랄에 마그네슘에 아연에 무슨 또 뭐 무슨 눈에 좋은 뭐가 있고
0: 루테인,
1: 예, 뭐
0: 루테인 말씀하시는
1: 거기 오메가 3에다가 예, 예. 유산균에다가 뭐 7~8개를 막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0: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식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음식으로 이렇게 섭취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1: 예.
0: 음식으로 부족한 부분은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검사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더 개발이 돼야 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필요한 요소를 뭐 한 5~6개 정도. 그 정도 섭취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청취자께서 질문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셔서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좀 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아이디 002233 쓰시는 분입니다. 70대 남성입니다. 아침에 취침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이겠죠. 아침에 취침하면 이렇게 써주셨는데 입속이 건조하고 목마른 현상이 있습니다. 당뇨병 초기 증상이 아닐까요 싶은데요. 이렇게 질문해 네. 주셨어요.
0: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가장 쉬운 부분이죠. 당뇨병 초기 증상이 걱정이 되시면
1: 네.
0: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1: 그래서
0: 일단은 혈당을 체크해 보면 되는데 식전 혈당, 식후 혈당을 해보시고요.
1: 예.
0: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안 나타나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 보고에서도 혈당이 99였는데 당뇨 전 단계에서 깜짝 놀랐다.
1: 네.
0: 그러신 분들인데 당하혈색소라는 게 있습니다. 당하혈색소는 뭐 헤모글로빈 A1C라고 해서 5.6, 5.7, 5.7부터가 당뇨 전 단계거든요.
1: 예.
0: 이거는 이제 적혈구에 묻어 있는 당의 퍼센트를 한 건데요. 적혈구에 어떻게 보면 수명이 3개월이기 때문에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몸에 당이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1: 네.
0: 일단 그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아마 그 검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뇨 자체가 이제 그러면 목마름을 할 수 있지만 당뇨가 아주 심해지지 않는 이상은 다가의 다뇨, 다음 등의 목마름, 뭐 물이 막 땡긴다 그런 증상도 별로 없거든요.
1: 네.
0: 오히려 이제 거짓날 잠자기 전에 그러니까

0: 낮 동안 수분 섭취가 원활했는지 네네. 아니면 밤에 자는 환경 자체가 너무 건조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 반드시 살펴보시고요.
1: 예.
0: 오히려 이제 당뇨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 못 자기 더 중요한 게 그런 어떤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0: 고혈압 위험 신호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예.
1: 고혈압은 기본적으로 80-90%는 정상이 없어요.
0: 아.
1: 그 정상이 있으면 굉장히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예, 예.
1: 160에 100, 180, 100.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혈압을 재보면 되고요. 근데 혈압 자체가 한 번 쟀을 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조금 재보시면 좋을 것 같고.
0: 예.
1: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면 뇌는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두통, 뒷목 뻐근함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뒷목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식은땀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아마 혈압을 재보셨을 건데 좀 애매모호하니까 그러셨을 것 같은데 내가 최근에 이제 고혈압 기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병원에서 제대로 재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가정용 혈압계를 재가지고 아주 편안한 환경에 재보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걱정이 되시면 24시간 동안 혈압을 재주는 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런 부분을 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혈압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0: 예.
1: 뒷머리에 이렇게 식은땀이 나는 경우는 뭔가 최근에 본인이 가로했거나 아니면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졌을 때도
0: 예.
1: 식은땀이 날 수 있으니까 의료기관 어떤 진단을 받아보시고
0: 예.
1: 그런 부분이 없으면 그런 어떤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디오 주치 가정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자, 8시 24분 막 지났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 알아보겠습니다.
2: 네, 개천절인 오늘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나들이 차량들이 일찍부터 많은데요. 3일의 연휴 중 오늘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반포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는 동탄분기점에서 남사까지 11km 구간 또 북천안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사이로 26km 구간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후로도 대전터널에서 비룡분기점 사이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쪽 으로 먼저 강동 고덕에서 초이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 오포나들목 포천 쪽 진출램프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현재 진출램프 자체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들목을 이용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북용인에서 용인분기점 사이와 또 안성맞춤에서 금광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서는 제천 쪽으로 남한성에서 금광 3터널 사이로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3: 네, 날씨 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 기간 앞으로 날씨를 보면 오늘 개천절 당일이죠. 맑은 가운데 큰 일교차, 낮은 아침 기온으로 요약할 수 있겠고요. 내일은 쭉 날씨 괜찮다가 밤부터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5에서 30mm 정도 예상되고 특히 모레에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경남과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가 23도, 전주 24도 등 21도에서 25도 사이가 되겠고요. 내일은 아침 추위가 조금 누그러져서 서울이 15도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8도에서 1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대부분 10도 안팎이고요. 일부 낮은 곳은 5도 미만의 기온이 머물러 있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 24도 등 22에서 25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수도권 건조하니까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3도입니다. 날씨정보의 강혜정이었습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이번 시간은 마음이 자라는 교실입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예.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죄송합니다. 기침이 막 나는데요.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지금 어디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서울 비롯해서요. 뭐 대구, 경북, 전남, 광주 등 여러 지역 이제 교육청에서
1: 예.
2: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이제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

0: 나타나고 있고요.
1: 예.
0: 뭐 지역마다 대상 학년이나 수양 방식에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서논수령 평가를 이제 확대하려는 모습 보이고 이제 네. 대구도 중고등학교에서 마찬가지고요. 이제 경북 역시 이제 서논수령 평가 이제 확대 방침을 내놓은 상태예요.
1: 네.
0: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전남 광주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예 연도수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1: 네.
0: 27학년도부터.
1: 내년부터.
0: 그러니까 내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서논수령 평가를 이제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후 적용 학년도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왔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서논수령 평가가 이제 중고등학생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평가의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있는 거죠.
1: 서술형 문제가 있긴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뭐가 확대가 되고 어떻게 달라진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0: 뭐 이 평가 자체가 새롭게 등장한 건 아니에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수행 평가 과정으로 지금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서논수령 평가의 비중을 더 수행 평가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학교에 평가하면 이제 서논수령 평가다. 이렇게 정착을 시키려는 모습인 거고요.
1: 네.
0: 그래서 이걸 지금 학생들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사들도 서논수령 평가 전문가들을 지금 양성하려는 그런 과정도 보이고 있어요. 연수도 시작이 되고요.
1: 네.
0: 쉽게 표현하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이제 내신 비중에 서논수령 평가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요즘 그 학생들이 얘기하는 그 용어들 있잖아요.
0: 네.
1: 우리 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이 어색한 경우도 많이 있고 수행평가가 이게 어떤 건가 궁금한 경우도 좀 있고 네. 서술형평가와 논술형평가는 뭐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쉽게 구분하면 서술형은 아는 것을 설명하는 평가에 가깝고요.
1: 네.
0: 그리고 논술형은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이제 근거를 붙여서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평가 이런 차이가 있죠.
1: 예.
0: 뭐 예를 들면 과학 시간에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세요라고 한다면 이거 이제 서술형 평가가 되는 거고요.
1: 예.
0: 반면에 뭐 학교 운동장에 나무를 줄이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에 자신의 생각을 과학적 근거를 들여 설명하세요 하면 이건 이제 논술형 평가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뭐 논술형이다 서술형이다 해서 일단 무조건 긴 글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글의 길이보다는 학생 자신의 이제 주장과 근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결했는가가 이제 평가 결과에 더 영향을 미치고요.
1: 이게 학교에서 잘 교육이 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것 평가가 늘어난다더라 확대된다 그러면은 당장 하원부터 보낸다고 하고 논술학원도 있잖아요.
0: 있습니다.
1: 네. 어때요?
0: 그 저는 논술학원부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예.
0: 이 서논술형 평가에서 필요한 힘이 이렇게 단기간에 문제 필요로 만들어지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일단 자기 생각을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그걸 이제 글로 표현하는 힘에 가까운데요.
1: 예.
0: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 때부터 가정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거창한 논술 공부가 아니라 이제 몇 가지만 꾸준히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서논술형 평가 준비 방법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들이 집에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0: 네네.
1: 어떤 게 있어요? 뭐부터 하면 돼요?
0: 그러니까 일단 글의 형식을 익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서술형이나 논술형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글쓰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 네.
0: 아주 기본적인 형식이 있어요. 아이가 이 형식적인 틀만 갖춰도 80점 이상은 받습니다. 근데 글 내용이 아무리 길고 많아도 이 틀을 벗어나서 적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먼저 이제 논술형은 아주 단순한 구조죠.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고요.
1: 예.
0: 이제 서론에서는 문제에 대한 일단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1: 네.
0: 이제 본론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이제 근거가 중요한데 근거를 제시하고
1: 네.
0: 뭐 결론은 사실 서론과 똑같습니다. 서론에서 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반복 정리해 주면 되는데 이 논술형에서 중요한 건 본론의 근거가 평가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습니다.
1: 본론의 근거.
0: 근거. 네. 네. 단순히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자기 의견만 밝히는 거는 충분하지 않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얼마나 명확하고 타당한지가 채점에 큰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라면 이제 본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한 세 가지 정도 찾아보는 연습을 꾸준히

0: 꾸준히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죠. 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이제 본론에 그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 이 정도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대면 돼요.
1: 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왜 그렇고 네. 두 번째 어떻고 세 네. 번째는 또 이런 게 있고.
0: 네. 따라서 나는 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 기본 틀을 몸에 익히게 하면 되고요.
1: 세 개는 해야 돼요.
0: 네.
1: 이유를 세 개 정도는 대야 된다.
0: 네. 이유를 대고 그 이유에 대한 근거를 밑에 덧붙여주면 됩니다.
1: 네.
0: 처음부터 뭘 이렇게 두서 없이 길게 쓸 필요도 없고요.
1: 예.
0: 짧은 글이라도 이러한 형식을 갖춰서 주장과 근거가 연결되도록 쓰는 연습, 논술형 평가를 준비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1: 의견을 제시하는 논술형 평가에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0: 네.
1: 그럼 서술형은요?
0: 그러니까 서술형은 논술형과 이제 다른 형태를 띠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요.
1: 예.
0: 그러면 그 요구에 맞는 핵심 개념이 있고 그리고 핵심어가 있어요. 그걸 빠지지 않고 답지에 담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이에요. 태양의 고도와 기온과의 관계를 서술하시오라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1: 예, 예.
0: 그러면 아이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막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이 문제 자체에서는 아 태양의 고도라는 말이 나왔네. 그럼 태양 고도에 대한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적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두 대상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서 묻는 건 태양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뭐 기온은 어떻게 변하는지 반대로 태양의 고도가 낮아질수록 기온은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데 설명하는 거죠. 이제 설명이 끝나면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또 원인 과정까지 연결해서 이 글에 적어야 돼요.
1: 네.
0: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를 만나면 아 여기서 내가 설명해야 될 개념은 뭔가 그걸 찾고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들이 있는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요소를 나누고 그러한 것들만 딱 답지에 적어내면 됩니다.
1: 예. 그러면 이런 거 좀 주로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게 야 그러면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예.
1: 그런 걸로 도움이 돼요?
0: 이거는 평가입니다.
1: 예.
0: 책을 무작정 많이 읽는다고 해서 평가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요.
1: 예.
0: 그러니까 선논술형이라고 해서 평가 범위를 무한정 확대해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정해진 학습 범위 안에 내용을 묻되 답하는 방식이 이제 서술형이나 논술형으로 답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돼요. 그래서 평소 학교 진도에 맞춰서 교과서 공부하면서 아이가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1: 직접 문제를 내본다고요?
0: 예.
1: 아,
0: 이거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논술형으로 바꿔볼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 시간에 지역 개발과 환경 보존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1: 예.
0: 그러면 여기서는 논술형이 좋겠다. 우리 지역에 새로운 관광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의 일부를 개발하려고 한다. 이것에 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내면 되겠네.
1: 예.
0: 또 반대로 이제 개념이나 원리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내용은 서술형으로 본인이 만들어서 연습을 하면 되죠. 오늘 뭐 과학 시간에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상태 변화를 배웠다면 아 차가운 음료가 담긴 컵에 바깥쪽에 물방울이 생기는 까닭을 이제 물질의 변화 상태에 관련해 서술하시오 이렇게 본인이 문제를 만들어 보고 이제 그것에 관련된 뭐 응결이라는 그런 핵심 단어를 넣어서 왜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는 까닭까지 이제 적어보는 연습을 하면 됐죠.
1: 예.
0: 그래서 이건 뭐 별도의 문제집을 찾기보다 그날 배운 교과서 한두 쪽을 가지고 아 이거는 논술형으로 만들어 볼까? 아 요거는 서술형으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인이 직접 문제를 만들고 답을 써보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인 준비 방법입니다.
1: 현실적인 준비 방법이라고 해주신 건 알겠어요.
0: 네.
1: 근데 이게 선생님은 쉬울지 모르겠는데 막상 저도 이걸 네. 다 듣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준다거나 도움을 줄 수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0: 네, 그 제가 아이들에게 문제를 만드는 걸 이렇게 알려주고 만들어 보라 하면
1: 네.
0: 아이들이 문제 만드는 것까지 잘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하고 나서
1: 네.
0: 본인이 이 답이 맞게 적었는지 못 적었는지 피드백을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서논술형에서는 정말 피드백이 중요한데 이때 저는 지금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1: 피드백을 받을 때.
0: 네. 네. 그래서 교과서에서 지금 배운 내용, 평가 범위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직접 작성한 답안을 함께 이제 AI한테 제시해 주면서 요청을 하는.

0: 거죠. 지금 네. 초등 6학년 수준에서 이 서논술형 답안을 평가했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개념이 빠지진 않았는지 뭐 주장과 근거가 잘 연결됐는지 이제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AI가 피드백을 해줍니다. 빠진 핵심어도 찾아주고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나 뭐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짚어주고요.
1: 예.
0: 되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1: 아.
0: 다만 이제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AI에게 처음부터 모범 답안을 써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아이의 이제 서논술 능력이 아니라 그냥 AI 글쓰기 능력만 좋아지는 셈이니까요. 반드시 우리 아이가 먼저 글을 쓴다. AI의 피드백을 받는다.
1: 예.
0: 그리고 아이가 그 피드백을 받고 다시 자기 글을 고친다. 이 순서를 지키면 아주 훌륭한 이제 개인 튜터가 됩니다.
1: 제가 AI를 좀 많이 써보고 여러 업체들 걸 써보거든요. 그런데
0: 네.
1: 그 업체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피드백을 달라 그러면 맨 칭찬만 해줘요. 너무 잘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다가 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단점을 좀 찾아봐. 그럼 그제서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딴 데는 아주 그냥 단조롭게 답을 해주는 것도 있고 AI 피드백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술형, 논술형에 대한 여러 가지 확대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자라는 교실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동요 한 곡을 듣죠. 이경하, 전혜현 어린이가 부릅니다. 이슬.

0: 네, 이번엔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를 합니다. 매거진 생활법률 이재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오늘이 개천절입니다.
1: 네.
0: 그리고 월요일이 이제 개천절의 대체 공휴일인 셈이죠.
1: 맞습니다. 네.
0: 연휴인데 이런 휴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또 대체 공휴일에 출근을 하면 수당을 받는지 회사에서는 대체 공휴일이지만 그냥 이거는 뭐 연차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개천절이라는 공휴일이죠.
0: 예.
1: 그게 겹친 겁니다.
0: 그러다
1: 보니까 이제 10월 5일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지정이 된 거고요.
0: 예예.
1: 원래 공휴일인 뭐 10월 3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게 겹쳐져서 대체 공휴일이 생긴다가다 보니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0: 예. 네,
1: 두 날짜를 모두 법정인 유급 휴일로 보게 됩니다. 네.
0: 그러니까 원래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원래 쉬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또 어떤 사업장은 토요일도 일하는 사업장이 있기는 해요.
1: 네.
0: 그런데 토요일인 오늘과
1: 네.
0: 월요일인 10월 5일 이틀을 모두 쉬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 사업장도?
1: 뭐 기본적으로는 사람마다 좀 달라지는데요. 근무 형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일을 하는 날인가
0: 네.
1: 라고 정해져 있는가에 좀 다르겠습니다.
0: 예.
1: 그래서 원래로 그 근무를 하는 날이었다면 원래 근무를 하는 날이 원래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0: 네.
1: 원래 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날은 유급 처리가 특별히 되는 건 아닌데요. 예, 만약에 근무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날에 뭐 이렇게 하게 된다면 또는 반대로

0: 시킨다면 유급 처리를 해야 되는 좀 다른 이슈가 달라지겠죠. 예.
1: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네. 같은 토요일이라고 네. 해도 어떤 근무 형태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뜻인가요?
0: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원래 쉬는 날이냐 쉬지 않는 날이냐에 따라서 그것들은 이제 근로계약이라든지 예. 취업규칙, 근무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교대 근무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날 실제로 출근하는 날이었다면 예. 예, 그거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네, 보상이 들어가는 출근 날이었다면 달라지게 되겠죠. 네.
1: 그러니까 통상 근무하시는 네. 분들은 네. 이제 휴일 같은 예. 게 정해져 예. 있지만 예.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를테면 뭐 네 명에서 한 예. 조로 짜여져 갖고 교대를 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그럴 때는 휴일 체계가 좀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좀 하나씩 좀 예. 짚어보도록 하죠. 공휴일인데 업무가 좀 갑자기 보니까 생겼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또 휴일이지만 좀 출근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0: 상시 5인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예.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예. 그날 근무하면 휴일 근로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 그래서 8시간 이내로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00% 이상을 가산한 이제 초과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쉬는 날인데 나와서 근로를 하게 되면 평소에 받는 월급에 비해서 예. 50% 이상을 예. 더 줘야 받아요.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8시간 우리 하루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네. 8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게 되는 그 넘긴 시간만큼은 100%를 네, 더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시간대로 돈을 받기도 하지만 월급으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거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까?
0: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제 공휴일에 쉬더라도 그날에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주휴수당이라고도 예, 예.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휴일에 실제로 근무했다면 방금 말씀드린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1: 예.
0: 다만 이제 월급에 어떤 임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포괄임금 약정이라고 해서 예, 뭐 그 야근을 하든 뭐 하든 이런 것들이 지급되지 않는 방식들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거에 따라서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네. 이번에 일요일 날 아니면 뭐 공휴일인데 출근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에 네가 좀 편한 날 일하는 날인데 네. 그날에 대신 쉬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휴일 날 일하고 네. 평일 날 하루 놀아라.
0: 네, 맞죠.
1: 이렇게 하면은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0: 휴일이 바뀌는 방식이 되는 건데 네. 결국 이게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가능은 한데 일방적으로 회사가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1: 네.
0: 이거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대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네.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사측이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합의를 하고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따라 휴일 대체가 이루어져야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고
1: 예.
0: 이렇게 이루어지면 원래 공휴일이었던 날이 아니라 그날은 원래 공휴일이었던 날은 정상적인 근로일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정한 그날이 휴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일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추가 임금이 나오는 구조는 아닌 거죠.
1: 우리가 10월 5일 월요일 날 쉬는 건 대체 공휴일인 맞습니다. 거고요. 예. 앞서서 휴일 날 나와서 일하시고 다른 평일에 당신이 쉬세요라고 하는 건 대체 휴일, 휴일 네. 대체가 되는데 네. 이게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0: 용어가 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고요. 대체 공휴일이라는 건 이제 법률로 국가 단위에서 정하는 겁니다.
1: 네.
0: 국가 단위에서 법률로 법에서 정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주말이랑 겹치게 되면 법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만드는 그런 법적 제도인 것이고요.
1: 예.
0: 휴일 대체는 회사 단위에서 회사가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쓰세요라고 하는 방식이어서 이건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는 회사 단위의 규정입니다.
1: 노사 간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런데 회사에 노조가 없어.
0: 네.
1: 그런 회사가 있잖아요. 예. 소규모 예. 사업장 예.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노조가 있다고 해도 크게 막 노동자에게 도움을 좀 안 주는 그런 예. 노조인 경우에 회사의 입김이 셀 거란 말이에요.
0: 맞습니다.
1: 그럴 때 회사가 10월 5일 날 대체 공휴일이지만 당신 출근하시고 그냥 6일 날 그냥 일방적으로 쉬세요라고 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1: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나서서 안 됩니다. 이거 너 이건 예. 근로기준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0: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1: 네.
0: 기본적으로는 노조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 말하자면 근로자 대표라는 것은 노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1: 예, 예.
0: 노사협의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근로자 과반 이상이 포함된 어떠한 그냥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조직이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예. 그 방식이기만 하면 상관없거든요. 조직일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방식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편이긴 한데 네. 회사가 이것 자체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사실 법을 지키지 않는 작은 회사일수록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법의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1: 변호사들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네. 현장에서는 아무 짓도 못합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쟁점이 쌓이게 되고 예, 문제가 예. 되면 뭐 노동청에 찾아가게 되고 결국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하거나 좀 네. 어려워하는 게 연차예요. 네. 연차는 일정 정도 그냥 잘 일을 하면 네. 하루를 쉬게끔 회사에서 주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쌓여가면서 이제 연차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거는 자기 노동자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일정 정도 사람들을 이렇게 휴일을 쓰게끔 할 때 이를테면은 뭐 10월 2일이 뭐 징검달이니까 전 직원들 이날 하루는 연차 써서 쉬도록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0: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공휴일에 쉬는 것과 연차휴가를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1: 예, 예.
0: 연차휴가는 개인의 해당 근로자 개인의 자율에 따라서 자기가 원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미 좀 그렇게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정 요건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가능하게 되겠죠. 당연히 예.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요건에 따라서 적용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 위반이다. 네. 공휴일인데 회사가 연차 하루 쓴 걸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이거는.
0: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법정 유급 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구분해야만 하고 네. 그렇게는 불가능하죠.
1: 근데 이제 이게 법이 네. 이런 뭐 노동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들이 사람들이 별로 없는 소규모 네, 사업장들, 네. 뭐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곳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0: 네, 기본적인 많은 규정들이 네. 일반적인 뭐 아주 일반적인 임금에 관한 뭐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은 5인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1: 예, 예.
0: 이런 회사가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연성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질 않거든요.
1: 예.
0: 5인 미만 사업장은 소규모이기도 하고 가족 단위인 경우도 많고
1: 예.
0: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규정들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관공서 공휴일이나 뭐 대체 공휴일에 관한 뭐 이런 규정들은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사업장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은 갖도록 되어 있는데
1: 네.
0: 그 취업규칙이 어떻게 정해놓았는가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1: 그러면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들은 뭐 정규직 아니니까 뭐 공휴일수당은 해당이 없다 이렇게 사장님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 정확하게 모르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1: 예.
0: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다 알바다 꼭 이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1: 예.
0: 뭐 임시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시간이 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주를 평균해서 이제 한 주만 따지면은 플렉스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1: 예.
0: 4주를 평균해서 예. 4주를 평균해서 한 주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예.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주당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좀 굉장히 짧은 편이죠.
1: 예, 예.
0: 이렇다 보니까 이걸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 휴일이라든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라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 아르바이트도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된다면
1: 예.
0: 휴일 규정,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 플러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결국 달라지게 되겠죠.
1: 앞서 이제 주 5일 근무 이거 형태도 있고 이제 그 교대 근무
0: 네.
1: 이 경우도 있다고 해준 이제 얘기를 했는데 특히 보면 병원,
0: 네.
1: 뭐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는 주 5일제가 아닌 교대 근무가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이 부분은 휴일이 좀 다르게 돌아갈 수밖에 네. 없는 거잖아요.
0: 그 부분에는 앞에 아주 초반에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1: 네.
0: 교대 근무자는 결국 공휴일이냐 아니냐를 법정 유급 휴가인 것과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일치해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1: 예, 예.
0: 원래부터 3교대로 돌아가거나 뭐 2교대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날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법정 유급 휴가와는 별개로 또 그날 일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이 부분은 근무표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 단순히 달력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게 됩니다.
1: 그러니까
0: 그래서 내가 원래 쉬는 날인데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

0: 경우에는 결국 예. 그때는 이제 유급휴가에 관한 그날에 관한 추가 임금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휴일이라 하더라도 내 근무표상 그렇게 꾸준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그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겠죠.
1: 네. 올 10월에 휴일이 꽤 있어요. 네. 연휴도 있고 이럴 때는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근무 일정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직원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가 공지한 근무표 여기에 좀 네.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0: 기본적으로는 근무표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1: 예, 예.
0: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근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뭐 특히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 아니면은 뭐 공휴일날 근무 시 다른 날에 휴무를 준다 같은 내용이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1: 예.
0: 회사의 근무표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되어 있다면 이게 적법한 휴일 대체가 이루어진 것인지
1: 예.
0: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제로 출근을 했어요.
1: 예.
0: 그렇게 됐을 때는 그날 휴일 근로에 해당해서 임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이게 뭐 사실 근로하시는 동안에는 근무하시는 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나갈 때 이렇게 다 정리해서 제출하실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권리는 사실 누가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1: 예.
0: 근로자들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주위에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걸 좀 상의도 해보시고
1: 예.
0: 그러면서 노동 근로자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한번 예,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회사 그만둘 때 챙기는 것보다 평소에 좀 우리가
0: 그건 좋은 회사는 챙겨주는데
1: 그런
0: 예,
1: 좀
0: 그런 부분들을 예,
1: 그런 내용들이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0: 저도
1: 드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자 매거진 생활법률 이재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자 오늘 토요일 아침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박선주와 김범수가 부르는 남과 여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누구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0: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수화기와 옥내 수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58분 날씨.
2: 북서쪽에서 남한 찬 공기 영향으로 아침 기온 대부분 10도 이하였고요.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에는 5도 이하의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예년보다 2에서 5도 정도 낮았습니다. 서울도 아침 최저 기온이 10.2도로 평년보다 3.3도가 낮았는데요. 올 들어 가장 쌀쌀한 가을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휴 앞부분 짧은 반짝 추위가 찾아왔고요. 후반부에는 아침 기온이 오르지만 중북부 지방으로 또 동해안 쪽도 비에 보가 있습니다. 오늘 개천절인데요. 고기압권 내에서 대체로 막다가 오전부터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비교적 쾌청한 하루가 되겠고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 23도, 전주 24도 등 21도에서 25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반적으로 흐리겠습니다. 오전부터 경남과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점차 흐려져 밤부터 중북부 지방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는데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모레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까지 수도권 서부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까지 약간 강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에도 3시간 간격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우리 군 장병 3명이 북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부상한 이후 1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에 더 큰 비용을 부담시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알래스카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내가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관세 등 다른 분야에서 부담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미 피굿 미 국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 2일 미 워싱턴 DC 외신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 대화를 나누기만 해도 일정한 진전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 북한도 대화 대상에 포함되며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미 간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수사대는 은행권에서의 동시다발